0: 이익이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가족 기업이라는 말은 돌봄 교사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얻은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편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과 전월세난 해소 등을 위한 주택 공급 역량은 물론 용산공원이나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등 서울 도심의 핵심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청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의 국정기조,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행사에서 인공지능 AI 개발 속도와 안전을 강조한 다리모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와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며 맞섰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안전은 최우선 과제지만 공학적 문제라며 속도와 안전은 서로 상충되는 선택지가 아니며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안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의 통제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도 새로운 규제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3% 내린 52,093.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45% 내린 7,585.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78% 내린 25,981.57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기준점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5.04%를 넘어서며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국채 금리의 기준점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5.04%를 넘어서며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 웹에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 동부 시간 오전 4시 기준 5.041%까지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무렵인 지난 2007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한 가운데 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하면서 국채시장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폐쇄에 이어 리비아도 유전 세 곳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져 국제 유가가 약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런던 ICA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2.9% 오른 배럴당 108.7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38% 오른 배럴당 105.83달러에 거래를 마쳐 브렌트유와 함께 지난 5월 19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재 시간 15일 홍해 바브엘만 대브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는 가운데 후티까지 바브엘만 대브 해협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뒤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던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을 배치해 유조선이 자유롭게 통항하도록 돕고 있는 만큼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미국의 재정적, 군사적 부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세제 개편안 여파로 강남권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서울주택 가격 상승률이 5달 만에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평균 0.97% 상승했습니다. 서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확대됐다가 8월에는 전월 대비 0.1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세제 개편이 시행되면 향후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 급증이 예상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이 하락 전환한 영향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 상승세가 5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어제 공개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과 같은 연 3.18%로 집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등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4도, 습도는 57%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드앤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약세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고금리, 고유가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가상자산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트럼프가 가상자산으로 돈을 쓸어담고 있다는 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해충돌 문제죠.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소식에 가상자산도 급락세니까 자산시장에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셈입니다. 국내 소식도 살펴볼까요? 정부는 여전히 메가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메가 프로젝트에 주 52시간 제외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입니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지금까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1부에서 진단해보겠습니다. 요즘 기업 청수들의 이혼 이야기 종종 다뤄지고 있죠. 이번엔 게임 회사 스마일 게이트입니다.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 비전 채시 책임자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요. 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 분할이 결정됐습니다. 최태원 회장보다 훨씬 더 커요. 워낙 베일에 가려졌던 인물이라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에 이 메가특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규제 완화입니다. 중국의 AI 반도체 굴기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야근도 안 돼, 주말 근무도 안 돼, 이러면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AI 반도체 연구개발직 등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0: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 예.
0: 김영훈 노동장관이 메가특구 노동특례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인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어떤 예. 이야기를 한 겁니까?
1: 뭐 저는 제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예. 노동시간 문제 같은 경우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건강권이 정면으로 만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노사가 함께 해법을 만드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 시기라든지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서 좀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런데 이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그 보상 없는 추가 근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제 대화 같은 경우는 52시간제를 풀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양자택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떠한 직무에 어떠한 조건과 안정장치를 두고 유연성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0: 네.
1: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만 당정이 법안을 먼저 발의했고 연내 처리하겠다고 일정을 먼저 제시한 상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대화가 형식적인 절차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아.
1: 대화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 법안의 내용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줘야지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지난번에 부동산 대토론회처럼 결론을 정해졌고 하는 그런 토론회보다는 그만
1: 그렇죠.
0: 사회적인 네. 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52시간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1: 그렇죠. 네.
0: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일단 이 예외 적용은 빠진 채 입법이 돼 있어요. 반도체 네. 쪽 그리고 노동계 쪽 이거 의견 합치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1: 의견은 쉽지 않죠. 당연히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는 우려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기업 문화 같은 경우 근로자가 이제 법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상사의 요구나 현실을 좀 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1: 또,
0: 예.
1: 네. 예. 그리고 성과평가나 승진을 매개로 해서 장시간 노동이 사실상 강제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0: 예,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직장생활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0: 예.
1: 또 이 52시간 예외라는 표현부터 좀 조심하게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로시간을 뭐 기록하지 않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대한 것들 더 정확히 기록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배분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가 아니면요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0: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영계 쪽에서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화이트
1: 예,
0: 칼라
1: 예.
0: 이그젬션이 대체 뭡니까?
1: 사실 저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0: 예.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소득이나 고숙련 전문직에 대한 일한 시간보다 직무 성과를 중심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0: 아, 네,
1: 정의가
0: 예, 예.
1: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0: 네.
1: 연장근로 12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0: 네.
1: 상대적으로 미국은 이제 상한선이 없죠.
0: 그렇죠.
1: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전문직 같은 경우가 뭐 이러한 규제라든지 또는 연장 근로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구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0: 예.
1: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0: 아. 네.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순하게 이 뭐 관리직이라든지 전문직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을 규정해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이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 예.
1: 급여뿐만이 아니라 뭐 실제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그 당사자의 재량권이 무엇이냐 같은 것도 따져야 되는 것이죠.
0: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을 실제로 도입하려고 하면은 급여는 네네. 많이 주되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많이 네. 시키는 그런 개념을 하려면은 이 규정부터 명확하게 만들고 법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1: 그럼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형으로 설계한다면은요.
0: 예.
1: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가산수당에 대한 얘기도 논의를 해야 되고 건강보호조치까지도 각각 나누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0: 네.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네네. 전에 이게 무제한 노동 허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동계에서는 예예. 무제한 노동 허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어떤 개념이랑 좀 안 맞는 건지 뭔지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사실은 이제 그 무제한으로 할 수 없죠.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52시간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시간 예외라는 표현 자체 때문에 그런데요.
0: 예.
1: 사실 본인의 동의도 필요하고
0: 아.
1: 또 동의 철회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0: 예.
1: 불이익 금지라든지 뭐 이게 본인은 안 하겠다고 이제 철회했을 때 불이익을 줄 수 있잖아요, 상대가.
0: 아, 그렇죠. 네.
1: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연속 휴식을 또 11시간 또 보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실제 분기나 연간 총 근로 시간에 대한 관리라든지 뭐 건강 검진, 뭐 휴식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해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 실제 도입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0: 네. 네. 아, 그러니까 교수님은 필요는 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1: 어, 그럼요. 예, 예 필요하죠. 예.
0: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1: 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것들은 전면적인 도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적용에 대한 대상을 좀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네.
1: 이 반도체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실험이나 검증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돼요. 그럼 예. 이제 장비를 설정하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임의로 끊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1: 그리고 네, 글로벌 기업 과 이제 시차를 두고 또 공동 개발을 하기도 하고 또 고객사 일정도 맞춰야 되잖아요. 인증 일정이 있으니까.
0: 네.
1: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사실은 획일적인 출퇴근 방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연구의 연속성이라든지 생산성 같은 경우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일부 같은 경우는요. 네.
0: 해외랑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네네. 반도체 연구 개발이나 게임 개발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무 시간 제한 이런 게 적용됐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1: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은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0: 아.
1: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노동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관리직이나 행정직, 전문직 그리고 일부 컴퓨터 관련된 AI 직군이라든지 이런 직군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네. 네.
1: 근데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봉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급여에 대한 지급 방식도 보고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리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판단하고 권한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하고 다른 거는요. 이 연방법상에 근로자의 주간 근로시간 상한을 일반적으로 두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주 52시간 제하고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뭐 일본도 하나를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이제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라고 도입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연간 확정임금 같은 경우가 1075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서 1억 좀 안 되겠죠.
0: 네.
1: 환율 문제가 요즘 환율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0: 대충 그러니까, 억대 연봉. 예.
1: 맞아요. 예. 억대 연봉이죠. 그래서 금융상품 개발한다든지 뭐 투자 분석 컨설팅 연구 개발들 같은 경우는요. 좀 보다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0: 아,
1: 또
0: 아,
1: 노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0: 네.
1: 대신에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연간 104일 정도 이상의 휴일이 필요하고 또 건강관리 시간을 파악하는 보호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제한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도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요. 뭐 반도체 기업 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막 엄청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 전화가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자기 지금 52시간 지났다고 컴퓨터가 꺼져가지고 거기다 회사에서 쫓겨나갔고 화장실에서 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서 실제로 봤던 그런 사례들인데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지 않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TSMC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근무차가 좀 있는데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게 교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장소와 시간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나라처럼 숨은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연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선택 근로자라든지 재량 근로라든지 교대 근무가 활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연구개발 현장에서 만약에 근태 관리라든지 법적 책임을 우려해서
0: 그렇죠.
1: 숨은 근로를 근로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0: 하긴 뭐 컴퓨터를 끄고 뭘 차단한다 그래서 근로를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1: 사실은 이 반도체만 그런 건 아니에요.
0: 네.
1: 은행권 같은 경우도 오전에 이제 출근해서 본인은 빨리 가서 뭐 일을 하고 싶어도 딱 셔터가 열리는 순간 자체가 근로 시간 10분 전에 열리고 또 나중에 뭐 이제 운영 시간이 끝나면 바로 이제 컴퓨터가 꺼지기 때문에 뭐 집에 와서 일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싸갖고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죠. 사실은요.
0: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반도체 기업 직원이라든지 또 금융권에서 예.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예. 분들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또 이걸 갖다가 다른 분야까지 넓힌다면 어느 분야까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1: 아무래도 이제 업종을 먼저 정하기보다는 직무의 성격 같은 경우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0: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근로자가 부여된 그 실적인 시간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좀 보상 수준이 높다면은 그런 것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스타트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아, 그리고 네네네.
0: 예,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경력이 짧아서 협상력이 좀 낮은 청년 근로자들 같은 경우 포함하게 되면은요, 이런 같은 것들이 이제 포괄적 예외 대상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 직무 중심의 이런 것들이 좀 설계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1: 네. 아, 진짜 복잡한 문제이긴 하네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요. 삼성전자는 전체 인력의 한 56%, SK하이닉스는 82% 정도가 52시간 예외 적용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거는 52시간 제도의 문제인 거예요? 반도체 업계 자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뭐 대다수 노동자가 포함된다는 건데.
0: 사실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상당히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근로소득 상위 3%, 그러니까 약 1억 3천만 원 정도죠. 이 소득 기준을 했을 때 두 회사 임금 자료에 대해서 적용한 결과거든요. 사실 실제 적용 대상자를 확정한 수치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1: 아, 네.
0: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이그잼션 같은 경우는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거든요.
1: 네.
0: 그 직무의 전문성도 있을 것이고, 시간 배분의 재량이라든지 담당 업무라든지 이런 본인 동의라든지 뭐 특군에 이제 반도체 특군에 들어가면 반도체 특군의 사업장인지를 따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적용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절반 이상, SK의 80%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고도 전문직이란 예외가 아니라 사실상 기업 전체의 근로시간 체계를 바꾸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제 높은 절대 연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엄격한 직무 기준하고 결합돼서 회사나 부서 단위가 아니라 개별 직무 단위로 심사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단순하게 그 금액만으로 잘라서는 안 된다.
0: 그렇죠.
1: 그런데 또 노사 간에 논란이 되는 게 이 소득 기준을 상위 3%로 할 것이냐 6%인가 얼마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 같던데요.
0: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1: 아, 그거 자체가 그건 아니다.
0: 왜냐하면 상위 3%로 보면 1억 3천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기업이 사실 이걸 어디까지 또 포함할 것인가. 성과급 같은 경우도 계속 애니얼리 주는 것들이 있고 실제 성과를 달성할 때 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실상 이제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기업 중에서도 1억 3천이 넘는 기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아까 일본이 예도 드렸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더 비용이 적어요. 1억 정도의 전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그러네. 금액 갖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3%, 6% 이렇게 단일 적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노사가 논의를 할 때는요.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논의를 할 때 이렇게 3%, 6% 하지 말고 그 외에 다른 거 조언해 주실 분들, 이런 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실제 이제 사업장에서의 노사위원회 승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정부에도 신고하고 이제 정기적인 실태에 대한 공개라든지 제도적 일몰제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요, 이게 획일적인 52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무제한 노동 사이에서 좀 제3의 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제시점이 지키되 이 프로젝트의 집중 시기라든지 비집중 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선택 근로제의 활용도도 좀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침대는 산업의 경쟁력 같은 경우는 노동 시간의 유연성하고도 연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연성은 기업의 근로 시간을 마음대로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고숙련 근로자가 시간 배분에 더 큰 선택권을 갖는 방향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율성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하고 책임, 그리고 제도에는 또 건강권 보호하고 또 이런 울타리가 같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진짜 듣고 나니까 굉장히 복잡한 노동권과 경쟁 격화와 노동 생산성과 모든 걸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은데.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갖고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장에서는요.
1: 이것만이라도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재능대 합격.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0: 귀중품 보관신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곧 2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활용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트럼프야 전쟁을 누가 일으키랬니?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뭐 동맹들에게 뭐 청구를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항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에게 상식을 요구하시다니 굉장히 사치스러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이쪽에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 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영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원, 노소영의 이혼을 넘어서는 세계 이혼 소송이었다. 뉴스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스마일 게이트 권혁빈 CVO의 이혼 소송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국내 게임업계 3위에 해당한다는 얘기에 또 한번 놀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그리고 게임업계 상황까지 기업 생생 스토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대표님은 게임 같은 거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십니까?
1: 게임을 옛날에 했죠. 스타크래프트 세대라서.
0: 아, 네.
1: 요즘 게임을 잘 하지 않고.
0: 스타크래프트 세대일 땐 직장인 아니셨어요? 나왔을 때?
1: 아닙니다. 그때가 예. 학생, 대학생 때.
0: 아.
1: 네, 97, 98 네네. 대학원 다닐 때 그때
0: 예.
1: 주로 그 당시 이제 막 온 그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0: 맞아요.
1: 온라인 게임이 잘할 때가
0: PC방도 좀 생기고 시작하고
1: 맞습니다.
0: 네. 아, 그때 스타는 하셨던 겁니까?
1: 아, 그렇죠.
0: 그러면 게임에 대해서 아주 모르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네. 오늘은 게임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 규모가 2조 5천억 원이에요. 그것도 네. 현물로 분할하라. SK 최태원 회장이랑 노소영 관장 이혼 때 1조가 안 됐었잖아요.
1: 안 예, 예.
0: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1: 네.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한마디로 원래 재벌가였잖아요.
0: 네.
1: 재벌가의 노태우 대통령의 딸과 결혼한. 그래서 사실은 재벌의 창업에는 도움을 주지 않고 창업 이후에 이렇게 결혼한 사례인데 이번에 이제 스마일 게이트의 경우에는 이 부부가 창업을 같이 했습니다.
0: 아. 네.
1: 창업 동지인 거죠. 그러니까
0: 예, 예.
1: 사실은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학번이었고 서강대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부인 이 씨가 지분을 30% 갖고 있었어요.
0: 물론 아.

0: 2000년도에 이혼 소송이 시작할 때만 해도 5대 5일 정도까지 봤었어요. 많이 본 분들은. 왜냐하면 창업을 같이 했으니까.
1: 네.
0: 근데 여러 구질 끝에 결국에는 1심에서 35% 30 정도를 준걸 보면 이 창업에 대한 공로를 굉장히 많이 인정해 준 거죠.
1: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권혁빈 CVO 쪽에서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0: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겠지만 이제 일부 업계에서는 그 정도면 선방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야, 2조 5천억이 선방이다. 자, 그런데 이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오고 나서 전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를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예전에 우리 게임에서 하면은 N으로 시작하는 세계 회사 이런 것들
0: 그렇죠.
1: 생각했잖아요. 스마일 게이트가 이렇게 큰 회사였어요?
0: 국내 게임 업계가 매출이 1조가 넘는 기업은 5개 있습니다.
1: 네.
0: 5개. 방금 말씀하신 N으로 시작하는 기업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1위는 일단 넥슨입니다.
1: 넥슨. 예.
0: 네, 김정주 이제 고인이 됐죠.
1: 예,
0: 김정주
1: 돌아가셨죠.
0: 회장이 만든 그 넥슨이 작년 기준으로 4조 5천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7조 정도 됩니다.
1: 네.
0: 네, 글로벌 기준으로는 약 20~30위권 정도 됩니다. 규모가. 2위는 크래프톤입니다. 3조 3천억 정도 되고
1: 네.
0: 3위가 넷마블이에요.
1: 네.
0: 2조 8천억이고 4위가 이제 NC소프트입니다.
1: 아, 많이 떨어졌네.
0: 1조 5천억이고 예. 스마일게이트 1조 4천억인데 저는 스마일게이트를 처음 접한 게 비상장사예요. 일반 잘 모르는데 저희가 매년 매출 규모 500대 기업을 저희가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선정을 해왔는데 깜짝 놀란 게 저는 스마일게이트를 보고 또 아주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2012년, 13년도에 그때 선정할 스마일게이트가 갔었는데 그 당시에 영업이익률이 70% 육박했습니다.
1: 이익률 말씀하시는 거죠?
0: 지금은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70% 요만만 한 건데 게임 회사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영업이익률 30% 넘는데 스마일게이트는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다른 게임사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1: 게임 회사가 영업 이익률이 높은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0: 네.
1: 거기 들어가는 게 인건비나 뭐 자재비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이 배경에는 무슨 게임이 있는 겁니까?
0: 이제 이 원래 스마일 게이트가 시작한 게 2002년에 시작하는데요.
1: 네.
0: 2002년에 이 창업자인 권혁빈 CV가 원래 이 74년생 그러니까 네. 학번으로 92 학번일 겁니다.
1: 예, 예.
0: 서강대학 전자공학과 나오셨는데 처음에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크로스파이어라는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총 쏘는 게임 있죠.
1: 예, 예.
0: 이게 이제 총 쏘는 게임이라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FPC, FPS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1: 예.
0: 총을 가지고 뭐 이런 가지 난제를 해결하면서 총 쏘면서 이 게임을 하는 건데 텐센트를 만납니다.
1: 중국 회사죠, 텐센트.
0: 네, 텐센트를 예. 만나서 중국의 텐센트를 통해서 2008년도부터 중국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게
1: 예.
0: 크로스파이어인데 이게 엄청난 흥행을 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이 동시 접속자 수가 800만 명까지 올라갑니다.
1: 왜?
0: 여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이게 2008년도부터 2025년 말까지 누적 매출이 168억 달러입니다. 20조를 벌었어요. 근데 20조를 벌었는데 그중에 영업이익이 아까 말했던 처음에 70%까지 올라갔다가
1: 네.
0: 지금도 30%대예요.
1: 여전히 높네요. 예.
0: 그러니까 20조를 벌어서 영업이익 누적 영업이익을 평균 40%를 했다 치면 8조 이상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마일 게이트에 상장되지 않았지만 기업의 가치가 7조도 저는 되게 적다고 봅니다. 그 뒤로도 사실은 2018년도에 또 다른 게임도 하나 흥행을 했고요.
1: 네.
0: 그러니까 1인 슈팅 게임 FPS로 시작했다가 우리 소위 말하는 MMORPG 그래서 이를 사는 멀티로 같이 하는 것까지
1: 네네.
0: 만들어서 흥행을 하면서 지금도 1조 5천억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 뭐 30%를 남기는 뭐 게임업계에서는 정말 알짜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1: 자,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이 스마일 게이트는 1.5세대 게임 창업자가 시작을 했고 크로스파이어를 통해서 자기들도 성장하고 배급한 텐센트도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0: 네.
1: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은 다른 게임도 내놓나 봅니다. 저도 게임을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17년 사이에 매출 규모가 거의 300배가 큰 그런 거네요.
0: 그렇죠.
1: 엄청난 네.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창업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1.5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권혁빈 CVO 잘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1: 모르죠.
2: 네, 전혀 알려진 정보도 없고 어떤 인물입니까?
3: 우리가 보통 IT 업계의 창업자들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이야기를 좀 하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동갑내기입니다. 1955년생 동갑내기입니다.
0: 네.
3: 재밌게도 이 동갑내기들이 창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이 IT 업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창업 게임 업계의 창업 1세대와
0: 예.
3: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 1세대가 나이가 비슷합니다. 6768년생, 66768년생. 그러니까 다 대부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들, 이해진, 김범수, 그 중에 하나가 김택진. 그냥 엔소프트를 만들었죠.
0: 네.
3: 당시 이제 엔소프트가 1세대인데 이때가 그 설립 97년에 설립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비슷한 설립 연도를 가지죠. 이때 김택진 나이가 34세. 그 넥슨도 사실은 이때 창업하죠. 넥슨은 더 빨리 창업합니다. 94년 창업하는데 이 고 김정주 회장 68년생이거든요.
0: 네.
3: 또 비슷하죠.
0: 네.
3: 금융공학과. 그리고 넷마블 방준혁 의장도 그 당시 창업.
0: 다 비슷비슷하네요.
3: 1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1세대가 끝나고 나서 1세대들은 보통 이분들이 창업하는 때가 대부분 IMF 전후. 94년도부터 97년 이때 창업하는 게 1세대란 말이에요. 이때는 소위 말하는 PC방을 타고 창업을 한 거죠. 제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0: 네.
3: 인터넷 붐이 불고 97년이 되면 386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PC방 중심으로 네. 얼마 전 젠슨 황이 한국의 용산을 찾아와서 한국의 PC방 덕분에 자기 회사가 컸다.
0: 아, 맞아요. 그때 그랬지.
3: 바로 이것 네. 때문입니다.
0: 그때 뭐 펜티엄 막 네. 이렇게 복급하고 막 이러면서
3: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1.5세대는 저는 2세대로 부르는데 2세대는 누구냐 하면 X세대입니다. 창업자가.
0: 아, 예, 예. 예.
3: 여기에 이제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74년생 92학번인데 좀 일찍 1년째 학교 나왔겠죠. 여기 이제 크로스파 2002년에 설립을 해서 한 그 이 스마일게이트가 있고 아까 게임업계 3위. 2위 3위가 크래프톤이 있는데
0: 네네.
3: 이 장범규 의장도 73년생입니다.
0: 아.
3: X세대죠.
0: 네네.
3: 2007년에 설립하는데 여기 테라로 시작해서 하는데 이때는 뭐냐 하면 앞선 1세대가 PC방 중심으로 게임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온라인 중심.
0: 네네.
3: FPC나 MMORPG 중심으로 게임 2세대가 되었고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도 이때 같이 이때 창업합니다. 여기 이제 1세대, 2세대로 나눠지고 최근에 나오는 게임들은 사실은 지금 제가 초두에 우리가 1위부터 1조 이상 기업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5개밖에.
0: 네.
3: 그 뒤로는 아쉽게도 다른 게임들 위메이드나 컴투스나 뭐 카카오 게임즈나 네오위즈나 다 1세대, 2세대 반기에서 나온 기업들이에요.
0: 아.
3: 지금 문제는 게임 업계가 네. 좀 위태로운 게 그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1세대가 6768년생이면 그다음은 X세대인데 그러면 네. 최소한 80년생 정도는 또 게임업계 창업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명목이 끊겨서 실제 게임업 자체도 굉장히 노령화됐습니다.
0: 그렇네요. 이미 X세대만 해도 40대 후반, 50대 초반,
3: 중반이죠.
0: 그렇게 되니까. 네. 저는 어느샌가 스타크래프트 이후로는 뭔가 약간 길을 잃고 있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권혁빈 CVO 굉장히 뭐. 은둔현 스타일이라서 뭐 네. 언론에 별로 공개도 안 돼 있고요.
3: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브스가 선정한 부호 순위에는 항상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3: 네. 이유가 뭐냐면 2002년에 창업해서 대박을 터뜨린 게임이 2008년에 중국의 넥슨을 통해서 중국의 이제 텐센트를 통해서 했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이나 IT 기업들은 초기에 창업하면 창업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0: 그렇죠. 펀딩을 받죠.
3: 펀딩을 네. 받아서 그 펀딩을 상장을 통해서 다시 갚아내고 이런 걸 하는데 이 스마일게이트는 특이한 게 초기에 실패 한두 번을 하고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에 흥행을 한 이후로
0: 네.
3: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0: 아.
3: 그래서 지분이 100% 권혁빈 의장 것이고.
0: 다 자기 거예요?
3: 네. 오. 그리고 사실은 상장이라는 게 우리가 네. 상장하면 다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0: 네.
3: 상장이라는 건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겁니다.
0: 그렇죠. 왜 미국의 상장사가 줄어들겠어요? 그렇죠.
3: 자기 돈이 많으면 사실 상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0: 귀찮지.
3: 왜? 네. 관습받지 않고 자기가
0: 그렇죠.
3: 하신 거예요.
0: 네.
3: 이 스마일게이트라는 곳이 100% 권혁빈 의장 지분입니다. 그래서
0: 그래서 더더욱 은둔형이 돼가고
3: 은둔형이 돼가고 굳이 내절 필요도 없고
0: 네.
3: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2025년까지 20조를 벌었어요.
0: 네.
3: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게임도 꽤 많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0: 네, 네.
3: 그러니까 상장할 필요도 없고
0: 그렇네요.
3: 내셜 필요도 없고 네. 알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0: 굳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이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기억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중국 FTA 뭐 하고 순방 갈 때 항상 데리고 가는 분이 이 군혁빈 회장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은둔형으로 알지만 사실은 업계 내에서는 중국에서는 꽤 중국통으로 전평이 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밑에 현재 자회사 두 개 끝입니다.
1: 뭐 그렇게 복잡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0: 그렇죠.
1: 이
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혼 소송 때 7조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약하다. 지금 일설에 의하면 2022년 이후에 사실은 스마일게이트가 다른 사업을 이제 게임에 대한 좀 쇠퇴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좀 하려고 하려면 상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상장하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회사를 줄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1: 아, 이 소송 때문에.
0: 그 말까지 일 정도로 알짜 기업입니다.
1: 아, 그거는 약간 야사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혼 재산 분할에서 특히 핵심이 됐던 게 라이노스 사건이었다는데 이게 뭐예요?
0: 이게 이제 라이노스 사건이라는 게 아까 지배구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스마일게이트의 핵심 자회사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원래 세 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2022년도에 지배구조를 좀 개편했습니다. 원래는 이 더 많았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 군익빈 회장이 막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스마일게이트 밑에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스마일게이트 RPG,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세 개, 원래 세 개가 있었는데 2022년 12월 달에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합병합니다.
1: 아,
0: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를 스마일게이트 RPG와 합병을 해버려요. 인베스트먼트하고 지금 RPG 두 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라이노 사건이 뭐냐하면 이게 이제 핵심 자회사 중에 하나가 스마일게이트 RPG예요. 이걸로 돈을 버니까 그렇겠죠. 이 상장 무상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게 바로 이 라이노 사건입니다. 왜 상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알짜 회사를.
1: 아니 그거야 뭐 경영적인 판단인데.
0: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이노스 판결문은 이혼 소송에서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 첫 번째는 자회사의 가치만 8조를 넘는 그 사실을 민사재판에서 공인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1: 그런 의심이 있다.
0: 의심이 있다. 네, 그러죠. 두 번째는 권혁빈 창업자가 재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의심이 바로 라이노 사건입니다.
1: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냥 야사가 아니라 대체적인 어떤 의구심이 시장에는 분명히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이 권혁빈 CVO, 저 CVO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입에 안 붙어. CVO의 이 100% 지배 체제에는 문제가 약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0: 당연하죠. 일단 우선 판결문대로 가면 30% 이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은 별도로 있지만. 그러면 현재 권혁빈 CVO에 가진 지분은 분산될 수밖에 없어. 30%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지분입니다.
1: 그렇죠.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0: 이사 선임을 할 수가 있고요. 지배구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2심 가고 또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이 사건은 분명한 것은 세기 이혼 소송 될 뻔할 것 같습니다.
1: 굉장히 큰 금액.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뉴스를 하다가 헤드라인에 이게 있길래 이게 이렇게 중요한 뉴스인가 생각했었는데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게임 업계가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NC소프트만 해도 주가가 거의 한때 100만 원 막 이렇게 넘었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들었는데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0: 위기라고 스스로들 진단을 하죠. 우리가 지금 큰 섹터 중에 자본시장의 큰 섹터 중에 원래 게임이 핫했죠.
1: 그랬죠.
0: 신성장 중에 게임, 2차전지, 바이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국내 잠재 성장률 그러면 엔터 사업 이런 것들이 주 잠재 성장이었는데 게임 업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흥행 공식에 안주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쇼핑 숏 문화로 많이 바뀌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의 대부분의 메인 그 캐시카우는 MMORPG입니다.
1: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거.
0: 그렇죠. 그리고 장기간의 게임하고 MMORPG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시대는 숏 소스로 바뀌는데 MMORPG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금 세대와 맞지 않는 게임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사실은 중국의 다양한 게임 공습도 있었고요. 지금 제가 매출 1조 원 이상 다섯 개 기업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중소업체들은 거의 다 도산입니다. 올해만 151 곳이 도산받
1: 그렇게 많아요?
0: 예. 그러니까 그 기존에 성공했던 게임을 가지고 꽃감 빼먹기식으로 계속 이 안주하다 보니까 현재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의 바뀐 세대들에 대한 문화의 변화들도 지금 적용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게임의 어떤 다시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그때 NC 소프트에서 신작 게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했었어요. 개고기로 탕후루 만든 것 같다고.
0: 그렇죠. 네.
1: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를 젊은 세대들한테도 맛보게 해주겠다고 탕후루를 만들었으면 그 누가 먹겠냐.
0: 맞습니다.
1: 이런 얘기했던 게 우리 게임 회사들의 어떤 위기의 근본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도 많이 펼쳐 나가려는 것 같아요. 스마일 게이트 역시 영화나 기획이나 영화 계획. 뭐 개발, 제작, 배급업 이런 것들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방향 가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0: 우선 영화와 게임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합니다. 게임 업체라는 게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통시켜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예. 이용해서. 사실은 영화라는 것도 똑같은 이런 걸 이제 IP 사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지적재산권 사업이라니까 같은 IP 사업이다 보니까 비슷한 맥락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일 게이트뿐만 아니라 사실 게임 회사들이 영화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에 개방했던 영화 중에 전직 독자 시점,
1: 네네.
0: 그리고 더 군체,
1: 예,
0: 요 스마일 게이트 제작했습니다.
1: 아,
0: 예. 그리고 뱀피르라고 최근 또 하나 착수했어요.
1: 네,
0: 영화를. 스마일 게이트는 이미 영화 사업으로 뛰어들었고요. 넥슨도 영화 리바운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배틀그라운드 IP 영화 제작을 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영화라는 게 게임을 하는 회사에서 보면 같은 맥락인 거죠. 콘텐츠 만들어서 유통시켜서 IP로 돈을 묶는 구조니까 아마 영화 쪽에 드는 더 많은 게임사들이 진출을 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근데 문제는 본업이죠.
1: 네.
0: 본업이 흥행을 하고 들어도 괜찮은데 본업이 기우는데 영화까지 될까? 이런 우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1: 영화가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그런 산업도 그렇죠. 아니고요. 해외에도 대형 게임사들 많아요. 뭐 갑자기 생각나는 게 폴란드의 CDPR 이런
0: 맞습니다.
1: 회사는 폴란드 시가총액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다른 데로 사업 다각화를 할 게 아니라 본업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대표님은 어떻게 좀 조언 내려주실래요?
0: 사실은 저의 진단이 아니라 우리가 게임 창업자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김택진 뭐 창업자라든지 박병무 NC 공동대표 같은 분이 올해 신년에서 뭐라 그랬냐면 올해는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로 재설계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이미 게임업계 수장들 자체가 이대로 가다가는 고사한다.
1: 위기감을 느끼는구나.
0: 이런 혁신 없이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사업 경영이라는 건 포트폴리오 다양한 것도 좋은 거니까. 그런데 본업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방계 산업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우리가 예전의 명성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혁신을 일으켜서 영화 산업, 영화 그 게임 산업을 다시 부흥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본업의 혁신. 게임 산업은 우리처럼 자원 없는 나라에서는 유용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니까요. 끝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요즘 모바일에서 뭐 좀 보려고 그러면은 죄 게임 광고 나오잖아요.
0: 네, 그렇죠.
1: 마케팅비는 여전히 많이 쓰고 있나 봐요.
0: 굉장히 쓰고 있죠. 네.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하철 광고하고 CF 시장은 게임 없으면 굶어 죽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1: 네네네.
0: 우리 지하철 타다 보면 게임 광고는 내려 엄청 많았죠. 신작 나오기 시작하면 그 전부터 계속 광고를 때리잖아요.
1: 네.
0: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만큼 많이 남는구나. 마케팅 팀을 많이 쓴다는 것은 일례로 넷마블 같은 경우가 직전 2분기에 마케팅 비를 1,835억을 썼습니다.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35.5%를 증가시켰어요.
1: 많이 썼네요.
0: 그러니까 그런데 매출을 얼마 늘었느냐. 4.4%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흥행하기도 쉽지 않고 흥행하려면 어마어마한 마케팅비를 써서 흥행시킨다는 이런 공식인데 이 구조도 사실은 이전의 흥행 구조, 이전의 게임 방식 구조와 좀 같은 방식으로 굴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혁신은 조금 요원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GTA 6 이거 예고편을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0: 그쵸.
1: 이게 굉장히 큰 인기 콘텐츠가 되는 걸 보면은 게임 산업의 잠재력은 아직 있으니까요. 마케팅보다는 정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임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업 생생 스토리 오늘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 휴가라서 내일은 다른 분이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내일과 내일모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네요. 한 0.5% 정도 오르면서 6,600선 아직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팔고요. 개인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고 있는데 이 순매도 금액보다는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훨씬 적어요. 이 얘기는 역시 기타 법인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신호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마일리 사이러스의 영거 유로 준비했습니다. 이분도 뭐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하죠. 대단한 분인데 이 노래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 고향 특례시.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청명합니다. 쾌청하고 청명한 하늘과 함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14도로 시작했지만 한낮에는 28도까지 껑충 기온이 또 뛰어오르겠고요. 오늘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어제보다도 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면역력 관리도 잘하셔야겠습니다. 서남 지역 경인도는 구로 지하차도에서 영등포 로터리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국회대로 인천 가는 길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 쪽으로 첫 번째 지하차도부터 밀립니다. 그리고 반대 국회 쪽으로는 신월 라딩목에서 목동교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반포로는 서초경찰서에서 서초역까지 그리고 교대입구 경찰서에서 서초 3동까지 쭉 정체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아직 차량 많은 상태인데 판교 부근 진출로와 1차로에서는 사고가 있어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쭉 밀립니다. 외곽으로는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까지 아직은 차량이 많아서 속도 내기 버겁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발이 묶여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단어들을
7: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입니다.
8: 과연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느냐를 상당히 저도 좀 궁금해하고 봤는데 외로 별로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건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이 흐름에 대해 자신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주 정밀하게 준비는 못한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이 방어적인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좀 민주당 특히 이제 김성훈 후보가 많이 이 융단 폭격을 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9: 예. 김 교수님께서 어제 하이라이트 어떤 걸로 보십니까?
10: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성과 삿대지로 갈 줄 알았거든요. 김성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14시간만 버티면 되는
7: 김철현 경혜의대 특임 교수입니다.
10: 아침 10시에 가지고 밤 12시까지 했기 때문에 14시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그런 버티기 전략이었는데 전 어제 청문회 백미는 김성훈 후보자가 울더라고요. 울고 나니까 또 철의 여인인 그 서영규 위원장도 뒤따라 울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게 눈물로 지지를 짤 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과 본인 가족에 덧치어진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좀 속 시원하게 소명하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이제 법을 집행하는 엄청난 자리에 있는 분이 저렇게 되면 그 장관으로서의 권위, 위험 이런 것들마저도 훼손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안타까웠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기하고 또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 김성훈 후보자가 제대로 된 소명은 못 냈다. 다만 계속적으로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한 그런 뭐 청문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1: 네, 시작부터 주도권 싸움이 치열했는데요. 어제 청문회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서 김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과라서 약의 성능은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2: 동물 실험이 조작된 것을 식약처에 냈다.
13: 이것은
12: 이미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14: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는 것은
12: 못 읽어요?
14: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고.
11: 문과라서 몰랐다. 이거는 김 교수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거

0: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어제 이
1: 그래서
0: 말을.
1: 너무너무 좀 무책임한
0: 네.
1: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청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인이 뭐 김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결국 나는 몰랐다, 모르쇠 전략으로 넣는 것 같아요, 보면. 결국은 임상시험 승인이 나게 되면 본인에게 청탁을 부탁한 브로커가 수억 원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또 임상시험 승인이 나고 나면 그것들이 주가 어떤 투기 세력에서 주가 조작 이용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모르겠다고 하고 결국은 이게 실험 동물쥐가 죽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이 승인이 나고 93분의 어떤 임상시험이 실질적으로 실측이 됐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과라서 몰랐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훈 후보자가 14시간만 버티면 어차피 증인은 하나도 없고 또 핵심 자료는 하나도 제출이 되지 않았으니 14시간만 버티고 나면 이번 청문회는 통과 의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결국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전략이었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후보자로 지명당한 그 순간부터 14일간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민적 검증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어제 김성은 후보자가 좀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뭐 양모 씨를 뭐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거나 또는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했다 그러면 본인에 대한 어떤 의혹도 좀더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고 그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증인 채택 하나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본인 스스로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저 문과라 죄송합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문과라서 몰랐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무책임하고 그런 발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 최진원장께서
3: 글쎄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문과인데 잘 모르겠어요, 성분 같아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 도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과거에 보니까 그 코로나19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0: 예.
3: 구충제라든지 뭐 류마티스 치료제 뭐 이런 거 10여 종을 가지고 코로나 바로 이제 치료제를 쓰려고 많이 좀 보건복지부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근데
0: 네.
3: 저도 모르겠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왔던 게그 항상 그 로비 정치 로비의 핵심적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어제 보니까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고 그런 거죠.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탈탈 털었다라는 부분인데 그 탈탈 누가 털었냐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 한동훈의 최측근 검사들의 명단 구체적으로 이 실명을 어디 밝혔었어요. 그래서
0: 예.
3: 보면은 한동훈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듣보잡 김승훈을 누가 표적 수사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표적 수사를 했더라고요. 보면 상당히 신세 라인 검사들 정치 검사들 총 동원됐고 그리고 로비 핵심이었던 절차 특혜가 특별히 없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찌됐든 논란은 있지만 결국 돈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를 한 건데. 이 부분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국민의힘이 한 방이 어제
2: 네.
3: 나오질 않더라고요. 계속 고함 소리로 지르다 그냥 말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 참 별로 실익이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맹탕 청문회라고 할 수가
2: 네.
3: 있겠죠.
2: 큰한 방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의혹, 있었던 기존의 의혹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는
3: 네.
2: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관련해서 그 대형 병원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신현영 의원이었다 이런 의혹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무튼 뭐 신현영 의원의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아주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나온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다만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뭐 송영길 의원도 등장을 하고 또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김성은 후보자가 단독으로만 청탁한 부분이 아니고 민주당 인사들도 상당히 이번 청탁에 연루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심정은 이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김성은 후보자 측에서 얘기하는 게 보면 윤석열 검찰이 탈탈 털었다는 건데 탈탈 털었다는 표현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때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 팔았는데 결국은 아무런 협의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유죄도 받고 그렇다면 지금 김성은 후보자가 얘기하는 탈탈 털었다는 표현이 과연 맞나 이런 것들은 또 지금이 아니라 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얼마든지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있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계속

0: 속도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녹취록에 보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어쨌든 이 브로커 양모 씨가 임상시험 승인이 나고 나면 굉장히 수억 원대 투자 유치를 하기로 돼 있고 또 김성근 후보자도 임상시험 승인 자체가 나는 부분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민원 전달이 아니라 공익 자원의 어떤 민원 전달이 아니라 상당히 어느 정도의 경제 이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치원금 500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만큼의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만들어진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모 씨가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부정한 거 아니냐. 이게 공익적인 차원의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김성은 후보자는 결국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양모 씨 브로커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가 조작 이용될 줄은 몰랐다. 어제 그냥 모르세요. 모른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하게 해명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네, 또 다른 의혹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가족 특혜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김성원 후보자가 아까 김 교수님 짚어주신 것처럼 눈물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서영교 위원장도 눈물을 보였어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걸 두고 이제 좀 냉담한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뭐 악어의 눈물이다, 갱년기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오갔는데 사실 뭐 후보자의 어떤 가족사와 뭐 진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핵심은 저 특혜가 있었느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네. 어제 청문회에서 충분히 저 소명이 됐다고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2: 원래 의혹이라는 자체가 소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입증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낙마 여부가 결정되지만은 예. 그야말로 의혹 제기는 뭐 모든 청문회마다 반복되었기 때문에 과연 저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인간의 눈물인지 악어 눈물인지 사실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저게 이제 발달장애 농협협동조합의 부인과 자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가 아마 특혜로 뭐 급여도 받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지금 청문회 보면 오히려 봉사하고 헌신한 그런 이제 이 방향으로 좀 바꿔졌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눈물 돌리게 되고 또 같은 동생이던 사람이 또 눈물도 치고.
3: 어제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약 1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만큼 여야 의원들의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에 드론 라이트쇼까지.

0: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유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6년 됐고 4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제가 1순위라고 했어요. 제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했죠. 실제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집의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새벽 기차를 타고 가서 타다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에게는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아버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낮에 반찬을 갖다 주러 오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되기만 합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집에 오셨거든요. 퇴근해서 돌아왔더니 냉장고를 정리하고 계신 적도 있었고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셔서 당황한 적도 있어요. 남편에게 제발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 달라고 말씀드려줘 하고 부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척이나 서운해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시어머니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아이에게 뭘 먹여라, 몇 시에 재워라, 클래식 음악만 들려줘라.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가 회사 다니기 때문이라고 저를 탓하셨죠. 손녀가 불쌍하다고 혼잣말 하실 땐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시어머니 몰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울면서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한 거라고 말하네요. 결국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집을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가정을 깼다고 하네요. 저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태도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주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계시면 깜짝 놀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양가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일로 갈등 겪는 경우 종종 있죠.
2: 네,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물론 실제로는 양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경우도 많겠지만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양가 부모님 과 큰 갈등과 불안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1: 그렇죠.
2: 예, 실제로도 사연처럼 이렇게 예고 없이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상태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럼 먼저 시어머니의 행동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고 또 육아나 직장 생활까지 좀 계속 간섭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직접 폭행이나 뭐 심한 욕설을 했다라고 하면 명백하긴 할 텐데 그건 아니고 그냥 요 정도의 행동이 반복됐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법적으로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2: 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으로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폭언, 모욕 등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사연에서는 시어머니가 사연자분을 직접 폭행하거나 심각한 욕설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에 방문하고 육아와 생활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2: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당한 기간 반복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함께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번 사연은 이제 시어머니의 간섭뿐만 아니라 그것만큼이나 남편의 태도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남편의 태도도 혼인 파탄의 책임 이제 따질 수 있을까요?
2: 네.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 시부모의 행동 자체보다 배우자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더욱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1: 그렇죠. 네.
2: 결혼을 하면 부부는 서로 독립된 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부모 편만 들면서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요구한다면 부부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2: 사연에서는 아내분께서 여러 차례 남편에게 최소한 시어머니가 방문하기 전에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남편이 이를 거절했고
1: 네.
2: 아내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변경했는데 남편이 다시 그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1: 네. 네,
2: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었다면 남편이 부부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2: 즉 사연에서는 단순히 어머니가 싫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남편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를 무시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상황을 거쳐서 결국 사연자분 4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가 가정을 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간 거 이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2: 이론적으로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 부양과 동거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아기의 유기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별거를 하게 된 모든 경우가 아기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1: 네.
2: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1: 그렇죠.
2: 예, 사연에서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방문과 남편분의 방관으로 갈등이 계속된 끝에 사연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예, 따라서 단순히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사연자분이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다만 별거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도 있으므로
1: 네.
2: 이혼을 준비하시더라도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방과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0: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1: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혼인 파탄에 더큰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부부 사이의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연자분에게 당연히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아이와 어느 부모 사이의 애착 관계가 더잘 형성되어 있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0: 한편도 아이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면접 교섭은 별도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는 가급적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에 찾아오고 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 이것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갈등이 반복되는 동안에 남편이 계속 시어머니 편만 들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될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오셨는데요. 그것만으로 사연자분이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되진 않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사연자분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대만 타이페이 도심에 독특한 흡연 구역이 등장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철제의 울타리로 사방을 둘러싸서 마치 철창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정작 담배 연기를 막아주는 시설은 없어서 보행자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결국 철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연 구역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연 구역을 지정하면 흡연자를 위한 공간도 반드시 만들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일정한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흡연실은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흡연구역까지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다만 흡연실을 설치한다면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실외 흡연실은 흡연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고 자연 환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가 돼서 금연구역에서는 피울 수가 없습니다.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흡연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 건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Y10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오늘은 아무리 바쁘셔도 잠깐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고 맑고 푸른 하늘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지나는 낭만적인 구름도 눈에 담아보시면 좋겠어요. 한낮에는 예년보다 더워진다고 합니다. 일교차도 그만큼 벌어지는데요. 15도 안팎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 면역력 관리 특히 잘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감기, 독감 환자 정말 많습니다. 비타민C 같은 거를 잘 챙겨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항산화 작용하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인체에 매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C인데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소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감귤류, 딸기, 레몬, 뭐 이런 과일이나 감자, 풋고추, 고추잎, 시금치, 무, 배추, 피망 이런 채소 많이 드시고요. 내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서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석 앞두고 있죠. 환절기인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서 명절에 반갑게 고향 가셔야 되잖아요. 비타민C 같은 방송이죠. 9월 16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신덕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저희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1: 예,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최신덕입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과 관광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일상과 행복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좋은 정책으로 연결하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0: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하셨고요. 11대에서는 잠시 의회를 떠나 계셨다가 이번에 12대에 복귀하셨습니다. 다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복귀하신 소감 어떠세요?
1: 일단 이제 다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1: 10대 때는 아무래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배우고 정책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다면 지난 4년 동안은 의회를 잠시 떠나 있으면서 현장에서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느꼈던 거는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도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로 평가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현장 가까이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한분한 분이 내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 행복감이 커졌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정활동입니다.
0: 네. 이번엔 의정활동에 복귀하신 걸 넘어서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으셨어요. 이번에 임기 동안 문체위 운영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1: 예,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게 얼핏 보면 이렇게 각각의 분야 같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우리 도민들의 삶과 행복 지수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 경기도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것을 절약하고 어떤 것을 또 지켜야 되는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이럴수록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큰 틀에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 정책이 도민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이 이제 일단 저희가 제시하는 기준이 되겠고요. 제가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15명의 위원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에 함께 나가서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의원님이 경제 규모나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도민의 행복까지 반드시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건 그럼 뭡니까?
1: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구촌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상위권에 이제 포진할 만큼 이렇게 급성장했고 이렇게 실제 의식주 생활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타 나라보다 좀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행복지수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 가까이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문화 정책들이 많이 발굴돼야 된다. 결국에는 도민들이 어느 날 문득 내 삶이 조금 즐거워졌네, 행복해졌네 라고 느끼는 것이 좋은 문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0: 행복 지수를 높이는 문화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그리고 계세요?
1: 제가 요번 이제 12대 의회에서 1번으로 이제 제시한 것이 경기예술축제라는 건데, 뭐, 얼핏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거창한 건 아니고,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츠 분야는 종목별로 1년에 두 번씩, 그러니까 전문 체육인들이 모이는 도민체전, 그리고 동호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모이는 생활체육 대축전,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예술 분야는 이런 게 없어갖고 예술 분야도 각 종목별로 모든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경연의 장을 펼치는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죠.
0: 엄청 거창한 자리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0: 예술의 각 종목별로 와, 예술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러면 경기 예술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후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 도민들이 지금 벌써부터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문화 정책 지금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지금 경기도 뭐 현안 같은 것들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신경 쓰고 계실 것들을 좀 보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도 재정이 지금 비상 상황으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의회 추경 예산 심사도 이슈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0억 넘게 감액이 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1: 너무 아쉽고 어떻게 보면 황당함까지 느낄 수 있는 수치인데요. 전체 예산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 최소한 전체 예산의 2%는 우리가 이렇게 책정돼야 된다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감액을 할때 보면 감액 추경에서는 전체의 10% 정도의 감액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만 해봐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현명한 절약인가라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체육관광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고 이건 투자라고 이제 저희들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지역 경제와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손대기 쉬운 이런 항목으로 지금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삭감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큽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수록 이제 무엇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줄일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반드시 지킬 것인가, 지킬 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술인 기회소득, 또 장애인 생활체육, 문화예술 관광 관련 사업들이 아무래도 단순히 그냥 절감 대상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정책 뭐라고 보세요?
1: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체육인 기회소득,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10대 그 도지사 시절에 했던 이제 기본소득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술인들도 보면 진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그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을 해줬던 건데, 너무 쉽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식의 결정이 너무나 아쉽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어쨌든 이것을 다시 그 생태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큰 돈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단비 같은 지원금으로도 창작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또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연결되는 이런 생태계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그걸 복원시키는 데는 더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0: 이번에 500억 원 넘게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신 반드시 지켜야 될 예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1: 네,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 예결위 기간이고 오늘까지 대략 이제 설명을 집행부에게 듣고 내일 경우에는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제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텐데 지금 대표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 예산 중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표단에게도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 그게 또 그렇지만 이제 집행부에서 이것을 얼만큼 동의를 해줄지는 물음표로 남고는 있습니다.
0: 이번에 추경심사에서 예산 감액 규모만큼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소통

0: 부족 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서운한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아쉬운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많이 아쉽죠. 이게 뭐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만으로 이렇게 감액 추경을 다 정해서 오는 거는 의회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적인 처사였고, 보통 제가 의정 활동을 아주 오래 한건 아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고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번은 그랬다 치더라도 내년도 이제 본예산도 곧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짤 때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이런 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0: 향후 경기도가 예산 편성하거나 주요 정책들 추진할 때잘 소통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1: 그건 예전에 10대 때 보면 굉장히 스시 이렇게 굉장히 자주
0: 수시로 자주 만나셨어요?
1: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12대 다시 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집행부는 왜 이럴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우리 추미애 지사님의 기조 속에 집행부가 너무 좀 이렇게 경직돼 있다는 느낌이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렇게 의회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한쪽에서만 일방적 결정이 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좀 물음표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이것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지사 둘러싸고 도민 사퇴 청원에 의해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경기도의회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1: 물론 얼마나 속상하시면 도민들께서 그런 청원까지, 흔히 보통 이제 시작한 지뭐 3개월이 채안 됐잖아요. 임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안 되면 보통들 이제 정치적 용어로 허니문 기간이라고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시니까 아무래도 그 대상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분야만 보더라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만 명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한 수천 명.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 분야에 걸치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황당함이 커져갖고,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런 청원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이제 뭐 사퇴 청원이라는 건 이제 꼭 사퇴해라 이런 것보다는 속상함의 표현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그걸 대처하는 우리 도 집행부도 그걸 이제 청원을 이제 일방적으로 종결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대응도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1: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물론 뭐 지사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민들이 수긍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0: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신덕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경기예술축제, 이제 문화예술 정책의 아주 큰 축으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짧게 한번더 여쭤볼게요. 다른 기존의 지역 축제들과 어떤 차별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분야에서 좀 흥미 내지는 창작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각 31개 시군에 시립 합창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그 개최지에 모여서 경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최우수상, 우수상, 뭐 장려상 이렇게 상도 주고, 또 미술 분야로 가면 미술 분야가 8개 분야가 있는데, 각 31개 시군에서 예선을 거쳐서 이제 뭐 분야별로 3점 내지 5점씩 출품을 하면

0: 그거를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뭐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또 상도 주고 그래서 좀 이렇게 경기 예술 축제에 참여하는 그 예술인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도 시키고 좀 권위도 이게 좀 축적이 되면 이 상이 권위가 있어서 예술인들에게 아, 나 거기를 꼭 참여하고 싶어 참여해서 좀 좋은 성과도 내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이런 문화축제 그러니까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산하기관들도 많잖아요.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뭐그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예.
1: 네,
0: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경기문화재단과
1: 네.
0: 지속적으로 지금 예, 협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1: 네. 아,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구 김포신데요. 이것도 짧게 현안 여쭙겠습니다. 김포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뭐가 있으세요?
0: 예, 김포는 아무래도 이제 2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이 제일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거에 비해서 광역교통망이 너무 부족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분이라든가 타 주변에 있는 광역 인천시라든가 이렇게 진출입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뉴스에도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김포에 이제 2량짜리 경전철이 유일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광역철도망이 하루빨리 예, 건설돼야 되는데 이제 5선 연결이 이제 예타 통과가 돼서 실시 계획 용역을 이제 실시했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아직 그 예타 통과가 안된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 문제도 모든 신도시가 비슷한 상황인데 과밀학급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있지만 그래도 신도시 부분에서는 과밀학급과 동시에 이제 중학교에 통학버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급한 현안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요 부분들을 시차를 두면서 하나씩 해결하려고 예,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1: 네, 교통 현안을 가장 먼저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
0: 네.
1: 도민들께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하나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인터뷰 끝나고 전해드릴게요.
0: 저는 2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한번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1: 김광석 씨의 노래예요.
0: 네.
1: 좋아하시는 곡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왜 좋아하세요?
0: 오래전에 그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경쾌한 뭐 리듬도 좋고, 뭐 가사말도, 노랫말도 이렇게 좀 기억에 남아서 그 뒤로 이렇게 어때 노래 부를 기회가 있으면 그 노래를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1: 아하, 우리 경기도민, 우리 청취자분들도 경쾌하고 즐거운 노랫말에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노래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잠시 후에 1부 클로징 하면서 노래 전해드릴 거고, 끝으로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예, 전반기 2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민들 삶에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가 좀더 일상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예, 저희들이 더욱 노력할 거고요. 특히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유아체육도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예,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들은 지금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우리 유아들의 적절한 신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놓치고 있는 듯한 이렇게 현실이어서
1: 네.
0: 유아체육 전문가를 경기도에서 양성을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그런 유아체육 지도자 양성 활성화 방안도 되게 제가
1: 알겠습니다.
0: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신덕 경기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올게요.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5: YTN is FM.
6: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떨어지는 햇살은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덩달아 자외선 치수가 높다 보니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올라가겠고요. 오늘은 제주 산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청주, 대전,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고요. 광주와 진주, 창원은 30도까지 오릅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양재대로 따라 하남 가는 길 매연 지하차도에서 구룡마을, 가락시장 교차로에서 신기초등학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서남 쪽으로는 올림픽공원에서 방이역, 구룡마을에서 구룡터널까지 아직은 차가 많아 서행합니다. 언주로 따라 가는 길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도 정체 보여지고요. 사평대로는 반포나들목 설해마을 입구에서 3호가든 쪽으로 밀립니다. 이수 방향으로는 사평 지하차도에서 설해마을 입구 쪽으로

지체와 정체가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동작대교 다리 위에선 수월한데 나와서 동작대로로 이어지면 이수역 쪽으로 가는 길 양방향 차량 많고요.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6월 유럽과 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관련 기자회견 이후 90여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견이 취임 1년이나 순방 성과 등 특정 테마를 가진 회견이 아니라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시간가량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자정 무렵까지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야는 조만간 다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 본인과 가족이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얻은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편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오늘 열리는데 서울 도심의 핵심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수시 원서 접수 서버 장애로 인한 피해 수험생 수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마감 시간 연장 뒤에도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구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실제 인원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 시점인 17시 50분에 로그인 상태인 지원자 가운데 구제 신청 대학의 원서 접수 이력이 있는 수험생을 구제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원래 마감 시각인 지난 11일 18시에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모두 17개 교로 경쟁률 공개 뒤 연장 시간에 새로 원서를 낸 사례를 확인해 접수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뒤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던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말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수가 7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팔 국가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395명이 숨졌고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숨진 43명을 더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1,4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어퍼트리슐리 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기온이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대구와 부산 이 18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무주택자라면 한 번쯤은 이 통장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한때 내 집 마련의 필수템으로 불리던 통장인데요. 요즘은 이 통장을 깨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 달에 4만 명 넘게 해지하는데 특히 집살 나이대인 30대, 40대의 이탈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분양가 때문인데요. 당첨이 된다 해도 몇 억, 몇십억이 있어야 들어가니 내 돈이 없는 분들은 이 통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 집은커녕 빚더미에 앉거나 이 기회만 난리나 싶어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것 통장.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청춘, 2번 청약, 3번 청개구리, 4번 청국장. 1번 청춘, 2번 청약, 3번 청개구리, 4번 청국장.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뭘까요? 뭐 많이들 갖고 있는 통장이다 보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어우, 한 달에 4만 명 넘게 지금 해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꼬박꼬박 부었다면 그 안에도 꽤 목돈이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목돈을 나중에 내집 마련 기회에 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분들은 그 목돈을 쓰기 위해서 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이것 통장과 관련해서 여러분 의견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용하여 내집 마련을 하신 분들 혹은 지금 내집 마련을 위해서 이것 통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예, 그럴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야베 스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화토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코코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 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7696번님, 지방에 있는데요. 이것 당첨도 쉽지가 않네요. 돈은 갚는 것은 나중 문제로 생각해 보아도 우선 당첨이라도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첨부터 됐으면 좋겠다. 이것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쵸?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돈을 한번 내가 마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되기라도 해라. 진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275번님은요. 우리 아들, 딸도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데요. 해약할까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여태 넣은 게 아까우니까 붙잡고 있으라고 했죠. 그쵸, 그쵸. 여태 넣은 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걸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뭐 하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해약하게 되면 사실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오랫동안 부으신 분들은 좀 만약에 해약을 고민하신다 하더라도 한번더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뭐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요. 7786번님, 저도 이 통장에 매월 불입하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재개발을 앞둔 시점에 이 통장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갖고 있는 분들도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예. 와, 0576번님도 오늘 문자를 처음 주셨는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 시간에 문자를 처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첫 문자가 저도 해지해야 되는 고민 중입니다. 고민하시는 문자를 처음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민되시겠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0576번님. 예. 고민 쭉,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좀 많이들 찾아보실 것 같고, 뭔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어쨌든 오랫동안 부었는데, 한번 해지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동안의 시간 동안에 이제 그 노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해지하시기 전에는 한번 깊이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 없는 결정이 되기를, 어떤 결정이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0576번님, 이렇게 처음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FM 94.5MHz 와이텐 라디오고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반갑습니다. 0947번님은요, 맞아요.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그러니 사기 쉬운 자동차만 늘어납니다.
예. 집은 사기 어렵고 자동차도 사실은 사기 쉬운 건 아닌데 자동차는 막 36개월 할부 막 60개월 할부 막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 이거를 안 읽을 뻔했네요. 0947번님 안녕하세요. 비타민 C 같은 방송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타민 C 같은 방송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예, 몸에서 생성되지 않아요.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직접 의지를 갖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비타민 C 같은 방송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SAT 내집 마련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통장은 갖고 있어야 된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해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통장. 이것은 1번 청춘, 2번 청약, 3번 청개구리, 4번 청국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나갑니다. 장범준이 불러요. 아파트.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 씨와 함께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부터 주거, 결혼과 출산, 그리고 마음 건강까지 안고 있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0: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소통하기 위한 축제장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2016 인천 청년 주간입니다.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20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올해 슬로건이 압도하라 인천, 도약하라 청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사인지 이야기 나눠보죠. 인천시 청년정책 담당관 나선미 청년지원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실 나선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0: 청년주간이 어떤 행사인가요?
1: 아, 네. 청년주간은 인천시가 올해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일요일이죠. 일요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정해진 법정 기념일인데요. 인천시는 저희 이 하루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면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청년 주간을 하나의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 주제도 일자리, 소통, 가족, 문화, 취향처럼 청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고요. 정책을 알리는 자리이면서도 청년들이 부담 없이 와서 공감하고 즐기실 수 있는 그 행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군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0: 올해는 9월 19일이 그럼 청년의 날이네요.
1: 예, 네,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9월 19일 토요일이 포함된 청년 주간이 5일인 건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1: 네, 네,
0: 수목금토일. 그래서 9월 20일 일요일까지 네, 5일간 네. 예, 청년 네. 주간. 5일간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기대되는데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나요?
1: 아, 네, 저희가 날짜별로 좀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날인 오늘은 그 청년 공간 유의기지에서 청년 토론회가 있고요. 내일은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서 취업 설명회가 열립니다. 또 18일 금요일 저녁에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청년 부부데이가 진행되는데요. 청년 부부와 예비부부, 연인들이 함께 쉬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개그맨 송필근 씨와 가수 홍대광 씨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인 9월 19일 토요일에는 상상 플랫폼에서 제7회 인천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요.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청년 정책 공모전과 청년 취향 디깅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취업부터 관계, 문화와 취향까지 청년들의 일상을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0: 네. 정말 5일 동안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청년의 날 기념식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기념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아,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념식인데요. 기념식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재물포구에 위치한 상상 플랫폼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2시에 인천 지역 대학생들이 준비한 힙합, 댄스 같은 다양한 공연으로 문을 열고요. 3시부터 기념식과 함께 청년활동 유공자 표창, 청년 응원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4시부터는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해양경찰악단, 파페라그룹 나디체, 그리고 가수 BY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정책 홍보와 공연만 보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인천 로컬 크리에이터 플리마켓,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 진단, MBTI 진로 추천, AI 포토부스, 마음 건강 상담, 노동 상담, 취업 지원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0: 네. 청년 축제라고만 하기에는 어떤 정책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1: 네. 네.
0: 그것도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1: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 고민인 청년에게는 취업 상담과 지원 제도를 알아볼 수 있고 또 일하는 청년들은 노동 상담이나 워라벨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 건강이 걱정되는 청년은 실제 상담과 검진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 정책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이 아니라 내 삶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걸 이번 청년 주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끝으로 청년과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아, 네. 이번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꼭 청년만 오시는 건 아니고요. 청년을 응원하는 가족이나 친구, 시민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19일 토요일

0: 감사합니다.
1: 네, 마지막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슬로건이 압도하라 인천, 도약하라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압도하라는 문구가 굉장히 압도된 말이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0: 저 힘을 주었습니다.
1: 예, 아, 인천의 압도적인 성장으로 아, 이 청년의 도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슬로건이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일요일까지 5일 동안 2016 인천 청년 주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인천시 청년정책 담당관 나선미 청년조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하고요. 12시까지 90분 동안 함께합니다. 오늘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무주택자라면 이 통장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의 필수템으로 불린 통장인데 요즘에 해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당첨이 돼도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하나 이런 고민이 함께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새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통장, 이것 통장,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청춘, 2번 청약, 3번 청개구리, 4번 청국장.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9696번님, 청춘일 때 여친에게 들이밀며 미래를 약속했었던 게 생각나네요. 이런 거 드라마에서만 봤었는데. 이야, 여러분, 이 통장이 단순히 내 집 마련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네요. 어쩌면 나의 반려자를 찾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 이 통장을 여친이든 남친이든 상대방에게 주면 이미 그걸로 더 이상 말 필요 없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미래를 나와 함께 해주겠니? 이거잖아요. 와, 9696번님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사연이었어요. 이 통장의 또 다른 쓰임새. 예, 좋네요. 842번님, 앞서 장범준의 아파트를 힌트송으로 내드렸는데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거 통장 힘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 통장을 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고민이 담겨있는 사연 같아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쵸,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게 필요하다고 다들 내집 마련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 1주택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게라도 집을 마련하신 분들도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사용을 안 했다면 아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신청을 해볼 수 있고, 이제 그 이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1주택자 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거 통장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하실 것 같아요. 4291번님도 저 5년 정도 붓고 있는데 집 산다는 게 언감생심입니다. 그렇고 0636번님, 저도 눈물을 머금고 해약했어요. 그러니까 해약하시는 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 시원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되게 마음이 되게 아쉽고 이제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고민 속에서 해약을 하시는 거죠. 6381번님은요, 저도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로또 같은 행운의 삶이었습니다. 당첨되셔가지고 내집 마련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첨이 돼서 이걸 활용하여 내집 마련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또 엄청나게 유용한 게 돼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있으실까요? 3244. 우리 아들 위해서 결혼 선물로 주려고 10년 넘게 들어주고 있는데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네요. 빨리 좋은 아가씨 나타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우리 아들 법무사네요. 자, 여러분, 법무사인 분. 예, 지금, 신부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3244번님. 직업이 나와서 제가 이 상황에서 뭘 해드려야 되나 중간에 해서 고민이 되는데 더 이상 제가 해드릴 게 없네요. 예. 예. 얼른 짝을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할 때, 신청할 때 반드시 이것 있어야 돼요. 1번 청춘, 2번 청약, 3번 청개구리, 4번 청국장. 이것에 들어갈 말, 이것 통장이죠.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0: 최근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처방받을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인데 국내 상황도 비슷하긴 합니다. 병원별 진료비와 약국 가격을 비교해서 일명 마운자로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도 이제 비만 치료제를 찾아다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과 접근성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정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처방됐는지 관리하는 체계는 과연 충분한가? 이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짚어보죠. 최근 대한비만학회 심포지엄에서 현행 규제 논의의 실효성과 바람직한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신 분입니다. 이상열 경희대학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이상열입니다.
0: 네. 최근에 마운자로가 일본에서 국내보다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른바 원정 의료 쇼핑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구해서 해외로 나가는 건 조금 낯선 풍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1: 네, 사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라서 뭐 아주 낯설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생긴 현상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두세 가지 문제가 겹친 결과라고 봅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같은 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라고 해서 가격을 통제할 장치가 없고요. 뭐 외국에서는 약값을 정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문제가 있는데요. SNS 같은 데에서 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성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병원이 뭐 싸다 비싸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일본 쪽에서 한국어 통역이라든지 영상 통화까지 내세워서 한국 손님을 끌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규제 역설인데요. 해외 직구나 이런 것들을 막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식으로 경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비만 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이 굉장히 많아져서 작년 한 해 3배 반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꼭 필요한 환자가 국내에서 적정한 비용에 제대로 치료받을 환경에 아직 안 갇혀 있다는 그런 신호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나라와 일본 약값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뭔가요?
1: 약값을 이제 누가 정하느냐에 대한 차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약들이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건강보험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값을 정부가 정하게 되고 이런 걸 이제 고시약가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점이 되니까 보험이 안 되는 그런 약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고 그 언저리에서 형성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약사 뭐 스스로가 일본 약가가 이제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 중에서도 가장 낮다고 할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이제 마운자로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비만 치료제가 거의 모두 다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적응으로는 이제 급여 확산이 있었지만 이제 약값이 이제 이견을 많이 보여서 결렬이 되었고요. 비만에 대해서는 아예 신청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비급여면 약간 이제 회사에서 뭐 공급바, 뭐 그다음에 병원 진료비, 약국 마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율로 정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뭐 누군가가 개입하거나 통제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국회에서도 지난달에 이제 복지부 장관님께서 이게 가격 통제 기전이 지금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 또 이제 환율 문제까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약값 차이가 나는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럼 일본에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목적으로서 마운자료를 처방받고 싶은 분이 일본 가서 이걸 처방받을 때는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을 받는 겁니까?
1: 그건 이제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러니까 허위로 청구가 되거나 코딩이 되었을 확률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사실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탁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네요. 네.
0: 앞서 진료실에서 마운자로를 원정 처방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를 직접 환자한테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 환자분이
1: 네.
0: 그러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1: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싸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왕복 비행기라든지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여행하는 것들을 보전할 정도로 약값이 싸게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네. 의료적인 측면에서 좀 주의사항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그건 진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적인 측면에서 이거 어떤 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1: 한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약은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이 청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약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조절하면서 써야 돼요. 욕심이 나서 너무 고용량을 한 번에 쓰면은 아주 힘든 부작용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낮은 용량으로 쓰면서 천천히 올려서 의료진들의 아주 철저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같은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 단계에서 멈추거나 약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원정원에서 갖고 오면 몇 달치를 한 번에 받아오니까 이게 주작용도 일주일 이상이지만 부작용도 일주일 이상 되기 때문에 의사한테 상의할 길도 없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꼭 짚어 넘어가야 될 것이 보관인데요. 이게 냉장 원칙이고 이제 실온에서도 한 달 가까이까지는 이제 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행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오는 그 동안에서 약효가 변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런 계열의 약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얼었다 녹으면 그 효과가 완전히 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거나 없어진다 이런다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들을 쓰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췌장염 이런 과거의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 수질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약을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철저하게 병력을 체크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약을 조정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의학적 문제라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정식 절차 없이 약이 반입이 되면요.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어떤 제도권,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 산하에 어떤 약제와 관련된 피해 구제라든지 보호를 받기가 하나도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일 거잖아요.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치료를 잘 관리해주고 오랫동안 살펴주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0: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이거는 아무나 쓰면 안 되는

0: 약인 거예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처방되어야 되는 약으로 저도 딱 인식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1: 네, 전문의 약품이라고 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런 기사 같은 거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거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마운자로를 구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 뭐 이른바 마운자로 성지까지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는데 이거 보면 언뜻 야 이거 누가 그냥 다이어트 원하는 사람이 막 그냥 처방 쉽게 받나 이런 오해가 생기거든요. 이거 아무나 처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의 약품이면 이게 효과도 있지만 안전성이라든지 부작용 이슈 때문에 의료 전문가, 특히 뭐 비만학이나 내분비 대사학을 잘 공부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 통제가 돼야 되는 약인데요. 근데 지금 비급여 약이기도 하고 뭐 환자가 뭐 이제 그런 제도가 지금 큰일 난 거죠. 뭐 모두 다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싸게 사는 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일종의 가격 경쟁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전문가의 모니터링, 진료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거나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를 적게 하고 편의성을 놓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료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반질환 평가 과정이 생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금기나 적응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없어져야 되고 아시다시피 이 약을 끊게 되면 요요가 오게 되는데 그러려면 생활이나 식사, 운동 같은 그런 상담 과정, 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저질 진료를 받게 되고 약을 끊으면 그 효용이 다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잠깐만 뭐 저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는 거죠. 이게 정말 처방에 그러니까 불충분하고 제대로 이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화명에 아주 안 좋은 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한 달 써보고 마는 상품, 뭐 두 달 써보고 아예 아니면 말지 약간 대부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비만은 뭐 지난주 심포지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만성질환이고요. 끊고 나면 대부분 그 대사적 위험성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심지어는 근감소증이라든지 다른 이슈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딴 것만 성질만 찾아다니면서 옮겨다니면 기록도 제대로 안 남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따르나보다 어디가 계속 나를 살펴주느냐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원정으로 해서 이런 약제를 구해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0: 네. 하지만 지금 짚어주셨듯이 비만은 만성질환이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비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잘 처방이 돼서 치료제로 이렇게 잘 쓰여야 될 텐데 문제는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은 이게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게 비싸지 않습니까? 치료제로 그분들은 필요한데 근데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게 급여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1: 글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을 질병으로 보느냐 질병으로 보지 않느냐 그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의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 내리느냐까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뭐 몇 가지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사실 새로운 약들 뭐 마원저로라든지 위고비 같은 약들이 나오면서 24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급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오가고는 있었어요. 근데 검토는 하지만 좀 신중해야 된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는 이제 학회 입장에서도 고위험군에서는 좀 우선적으로 급여를 했으면 좋겠고, 뭐 국회에서도 이제 장관님께서 고도비만 경우에 있어서는 급여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해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석장에서 정부가 이제 필요성을 인정한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아마도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재정적인 면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를 치료 대상으로 할지 아닐지를 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재정을 어떤 식으로 잡고 추계를 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제약사에서 이제 신청을 하고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비만 적용증으로는 아직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그런 신청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적용증으로 신청한 그런 약제들도 약값 관련해서 이견이

0: 가격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마 한두 번 언론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뭐 꼭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약품도 약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철수하거나 좀 사용의 접근성이 줄어드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도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이 비만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잘 팔리고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급여를,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려는 그런 동인이 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근거인데요. 누가, 왜, 어떤 상태에서 예약을 처방받아야 되는지 지금 아무도 통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급여를 주게 된다면 대부분 뭐 이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미용 목적으로 해서 오남용이 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환자가 얼만큼 있다 이런 근거도 사실은 지금 현재 뭐 학술적인 통계로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없고요. 그런 데이터 부족 같은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 지금 이 상황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군요.
0: 예, 결국 정확하게 평가해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네.
1: 교수님이 보실 때 어떤 환자군부터 우선적으로 만약에 급여를 한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0: 네, 사실 이거는 뭐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학회에 있는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토의하고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 공감대를 이룬 그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의학적 필요가 크고 그다음에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35 이상의 고도 비만 그리고 30 이상이지만 뭐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만성 질환, 뭐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 콩팥병 이런 그 여러 가지 대사성과 관련된 그런 고위험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체중을 줄였을 때 여러 가지 병의 경과가 확실하게 좋아진다는 그런 근거들이 있거든요. 이런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사망을 줄였다, 합병증을 줄였다, 삶의 질을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데이터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단순하게 미용 목적의 치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합병증 예방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꼭 어떤 급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꼭 조건을 붙이는 게 있어요. 아까 잠깐 제가 언급드렸는데 식사, 운동, 생활습관 관리를 함께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약을 끊고 난 다음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어쩌면 원래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습관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이 약이 동일하게 효과를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점의 반응을 잘 평가해서 효과가 없으면 적절한 시점에 중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조금 더 이쪽 제도가 잘 정비된 외국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것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최근에 비만학회 심포지엄에서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현행 규제 논의의 실효성과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0: 글쎄요,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긴 하겠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 전단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게 있어요. DUR이라고 하는데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이런 데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건수가 24년에 맨 처음 출시됐을 때에 비해서 1년 반 만에 한 15배 정도까지 늘었고요. 누적이 이제 한 200만 건 정도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처방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방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건수만 처방이 되었으니까 어떤 상태의 환자, 어떤 상태의 동반질환, 왜 이 약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기록 같은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남용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허가 기준에 안 맞는 처방도 있겠지만 소아청소년이나 고령자 같은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하는 것들 그리고 아예 처방 없이 SNS나 여러 가지 IT 기술을 활용해서 불법 유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원천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잘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시스템을 뭐 그렇게 크게 조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앞서 가장 먼저 이야기 시작점이 마운자로 일본 원정 쇼핑 문제였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의로서 꼭 당부의 말이 있다.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약은 장기간의 치료하든지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그런 약이고요.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동반질환에 따라서 용량을 잘 통제하고 조절을 하고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고 관리하여야 되는 약이거든요. 근데 뭐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해서 원정으로 해서 갔다 왔다. 그러다가 사실 뭐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나마 이제 운이 좋고 괜찮은 상황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약제의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해서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받게 돼서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를 보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믿을 수 있는 의사, 믿을 수 있는 주치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서 관리하시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더 똑똑하고 영리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지금까지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이상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4: 9629번님, 결혼하면 하려고 꾸준히 하고 있네요. 1453번님, 나도 20여 년 돼가는데 해지해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5780번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비싸서 청약은 당장 할 수 없지만 임대로 들어갈 때는 청약통장 필수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은 임대 아파트라도 받으려면 정말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받고 살다가요. 조기 분양받았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청약통장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의견을 주셨어요. SAT 정답 청약이었는데 청약과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 정말 잘 봤습니다. 청약통장 두고 해지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2: 고향 등일시.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가자.
4: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1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1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과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볕을 가릴 구름이 없어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높고 수도권과 충남, 전남은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산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 해안과 전남 서해안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원주, 청주, 대전, 대구가 28도, 광주 진주, 창원은 30도까지 올라가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아직까지 좀 점심시간이 되면서 이동 차량이 줄어 있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답답한 곳도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유기소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주춤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량 속도 내려갑니다. 외곽을 향하는 길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으로는 크게 막히지 않는데요. 동탄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남사진이와 남사 사이로 또 천안호두기휴게소 부근으로는 교통량이 많아서 정상속도 내려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도 평소 같은 시간에 비해서는 차량 이동이 좀 많습니다. 비봉에서 팔탄분기점 목포 방향으로 좀 길게 막히고 있고요. 서해대교 부근에선 작업의 여파로 포승분기점 부근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신경전 끝에 14시간가량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자정 무렵까지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땐 이재명 정권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고도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느냐며 강행할 땐 거리로 나가야 하고 실제 많은 분이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승원 후보자 기소 계획서를 국민의힘 대표 시절 입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여권 주장은 김민석 대표는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고 있느냐며 제보자 공개 요구는 공익에 반하는 관음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와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털어주고 가는 게 좋을 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 나온 인사들이 하나같이 흠결이 있어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사 문제도 국민에게 말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범진보 세력 연대를 위해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연대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합리적 선거제, 결선 투표제, 경쟁력 단일화 등 4대 방안을 제시하며 교섭단체 요건은 15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데 진보 정당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821조에 이른 나라 살림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에 김명중 기조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김명중 예산실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예산과 재정 분야 요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달 초 국회에 제출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162조 3천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호남 출신 예산실장은 2020년 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이후 6년 만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재판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이 함께 기재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입니다. 교육부가 수시 원서 접수 서버 장애로 인한 피해 수험생 수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마감 시간 연장 뒤에도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명에 달할 거로 예상했지만 구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실제 인원은 이보다 줄어들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원래 마감 시각인 11일 18시에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모두 17개 교로, 경쟁률 공개 뒤 연장 시간에 새로 원서를 낸 사례를 확인해 접수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뒤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을 배치해 유조선이 자유롭게 통항하도록 돕고 있는 만큼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미국의 재정적, 군사적 부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모레 미국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호르무즈 파병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장관이 내일부터 4일 동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현지 시간 18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우리의 대미 투자와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를 비롯해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등의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예년 이맘때보다 서늘했는데요.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 아침과 비교하면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뛰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시간당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비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를 텐데요.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6도, 습도는 39%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상피제가 강화됐습니다. 이번에는 형제 자매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상피제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도록 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해당 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경찰관뿐 아니라 소속된 경찰관서에서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상피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에서 형제 자매까지 적용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현재 해당 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우에도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가족이 사건 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수사관은 회피 신청을 해야 하고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옮겨 수사하게 됩니다. 다만 긴급 체포나 피해자 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관서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고 적절성을 점검받게 됩니다. 이번 상피제 강화는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이해 충돌을 막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 천하람 송영길 의원 질의 내용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를 열고 이용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김도우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심사경과 보고서에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여야 위원들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이 함께 기재됐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받아야 통과됩니다.
1: 통상임금 문제와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겠다 예고한 당일인 오늘 새벽에 가까스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다행히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2: 끝모를 대치를 거듭하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2시간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운전직 종업원의 호봉별 시급을 3.2% 인상하는 합의문에 양측이 서명한 겁니다.
3: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
0: 전병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장입니다.
3: 알려드립니다.
2: 협상은 말 그대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갔던 도중 갑작스레 노조 측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협상 결렬 문턱까지 갔지만 밤늦게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되면서 파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저희들로서는 오늘 합의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타결돼서
0: 서울시 버스노조 위원장입니다.
4: 그나마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좀 안도감을 느낍니다.
2: 협상이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린 건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대로 176시간을 고수한 반면 회사는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주장했지만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5: 통상임금 문제 해결 못한 건 결국 뭐 우리 사측이나 노측이나 계속 아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2: 이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면서 노조는 예고했던 전면 파업 카드를 걷어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출 뻔했던 버스 교통 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시도 파업에 대비해 준비했던 비상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은 평소처럼 정상 운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이렇게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 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또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6: 극적으로 타결된 합의안에 통상임금 문제는 또 빠졌습니다. 파업까지 간 끝에 기본급 인상만 합의했던 올해 초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파국만 막았을 뿐 핵심 쟁점을 유보한 건 다르지 않았습니다.
5: 아쉽게도 또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0: 서울시 버스 운송조합 이사장입니다.
5: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6: 이렇게 노사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을 빼고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 시간은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4: 자꾸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0: 서울시 버스노조 위원장입니다.
4: 새끼 놓고 우리 임금만 했습니다. 그건 법에 따라서 판단만 받으면 됩니다.
6: 이렇게 법원 판단에 맡긴 만큼 사측은 연말 하급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176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판결이 나오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파업이란 급한 불을 끄느라 뒤로 미룬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 갈등의 불씨로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YTN의 취재 결과 두 사람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최근에 추가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오늘 1억 의혹 관련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죠?
7: 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소되고 반년 만인데요. 조금 전까지 강 의원 측에서 보좌관과 김 전 지휘관차의 현금 전달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 관련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강 의원 피고인 신문을 비롯해 검찰 구형과 양측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전 지휘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지난 공판에서는 김 전 지휘관이 증인으로 나와 강 의원 측이 공천헌금을 요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보석을 청구해 신문도 받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두 사람이 최근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7: 네, YTN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그제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이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강 의원에게 또다시 후원금 1억 3천만여 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 재판을 진행하는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만나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담긴 쇼핑 가방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나란히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가방을 건넨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 후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게 남 씨가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며 살려달라 호소하는 녹취 파일이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영입니다.
0: 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년여 만에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446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첫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나온 거죠?
8: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고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6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102억 5천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 5천만 원을 합산한 액수입니다.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0: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북한 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려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연락사무소 폭파가 이제 8년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의 긴 과정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0: 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건데요. 하지만 이후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달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13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라며 건물 폭발을 예고했는데요. 3일 뒤 실제로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재판은 사실상 보류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공시 송달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던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일반 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자 장 씨 등 두 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인기를 비행시킨 지역이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날린 무인기에 비행 정보를 저장하는 SD카드가 장착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군사안보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수정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수정안에는 초과 이익 분배금을 현금 50%, 주식 50%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이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이 됐죠?
3: 네,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수정 잠정 합의안이 오늘 아침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SK하이닉스 전임직, 즉 생산직 노조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수정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8,731표, 57%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6,566표, 43%입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초과이익 분배금의 현금 비중입니다. 앞서 노사는 현금 40%, 주식 60%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단 25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현금 비중을 50%로 높인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성과급 지급은 당해 연도에 80%, 1년 후 10%, 2년 후 10%씩 나눠 지급합니다. 당해 연도에 현금 50%, 주식 30%를 지급한 뒤에 나머지 20%는 1년 후와 2년 후에 각각 10%씩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주식 비율은 구성원 결정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성과급 가운데 내년과 내후년으로 지급이 이연된 금액은 앞당겨 지급합니다. 추가 주택대출 대상에는 기존 기혼가구에 더해 한부모 가정도 포함됐습니다. 노사는 적자 발생 시 대응안에도 합의했는데요. 앞선 잠정 합의안에 적자 발생 시 임금의 3% 내에서 이연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었는데 이번 수정안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합의는 한 차례 부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기존 틀 안에서 자발적으로 보완해 해결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적자 시 임금 이연을 명문화한 점은 흑자 시 성과급뿐 아니라 적자 시에도 노사가 함께 책임지고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해 준 노조와 구성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는 추석 명절 전 최종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하고 올해 임단협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2: 포스코 노사가

0: 200여 명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인력을 준비해 온 만큼 조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공정의 70%에 해당하는 핵심 생산 공정은 협정 근로 단체 협약에 따라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기본급 600% 수준의 경력금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 이상 감소해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지난 9일부터 48시간 동안 1차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교섭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서로의 주장만 확인한 채 교섭을 중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1: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 개장한 뒤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는 등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개장 후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 출발했죠?
2: 네, 오늘 코스피는 0.24% 내린 6611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상승과 하락 전환을 오가는 등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연일 조정으로 인한 낙폭 과대인식과 미국 10년물 금리, 유가 상승 부담으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9월 FOMC가 예정된 만큼 그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누르는 모습도 나타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홀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기관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서 개인과 함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 반도체 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5만 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강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69만 원에서 거래를 시작해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 내린 808선에서 출발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에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반쯤에는 1368.2원으로 거래됐는데, 장중에는 2주 만에 1370원을 넘기기도 하는 등 어제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덕스는 99.69 근처를 기록하며 어제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압박 속에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주 예민한 시점에 한미 외교장관이 만난다고 합니다. 파병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갈래가 좀 잡힐까요?
2: 예, 18일 날 워싱턴에서 예. 만나기로 돼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세계 정세나 지역 정세 그리고 한미 동맹 이런 것들도 중요 현안이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니까 네. 그 문제가 아마 주도적으로 아마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정황을 보면 계속해서 파병을 미루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곧 파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2: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17일 날 NSC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NSC 회의에서 지난번에 실사단이 갔다 온 내용을 다 보고를 하고 거기서 네. 일정 부분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당정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이건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18일 날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부 장관 회담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일 날 NSC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0: 그랬군요.
2: 정부가 이제 고민이 많은 게요. 이제 크게 보면은 지원만 기술적인 지원만 하는 방안이 있고 전투 부대를 파병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하기에는 지금 미국이 좀 불편해할 것 같고 예. 전투병을 파견

0: 유행하기에는 우리도 부담이 되고 또 이란을 또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1: 자극할 수
0: 네,
1: 있다.
0: 이란을 또 자극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비전투병 파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전투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초계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기뢰를 제거하는 특수부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군수 지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투함보다는 이제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아데만에 있는 이제 이 청해 부대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 청해 부대가 가게 되면은 그건 이지삼이기 때문에 전투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 봐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글쎄요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지원과 전투 지원 부대 사이에서 아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1: 외교 장관 만남이 이렇게 좀 신속하게 잡힌 거
0: 네.
1: 보면 미국도 좀 서두르는 분위기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추석 전후에는 윤곽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0: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11월 3일만큼 본인한테 중요한 건 없잖아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발표하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의까지 받아서 발표하는 날짜가 적어도 선거 전에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한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를 다 진행하려고 하면 한달반 가지고 빠듯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석 전이라도 이렇게 발표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그나마 한달반 안에 우리가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제 이란 전쟁 이어지면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난 2024년에 암살 미수 사건을 두고 당시 바이든 정부가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지 않았다, 숨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0: 글쎄요, 그때 이제 뭐 그때도 제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7월 달이죠. 그러니까 2024년 7월 달에 펜실베니아주 있는 버틀러 시에서 총격 사건이 났잖아요.
1: 당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0: 네, 그
1: 같은데요.
0: 범인은 이제 크록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FBI가 조사를 하고 FBI만 조사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초당적인 의회 합동조사위원회도 여기에 같이 관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은 어떤 뭐 누구의 지지를 받거나 어느 당의 지지를 받거나 후원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고 크록스라고 하는 이 개인 이 범죄자 테러리스트 이 사람 혼자만의 일이었다라고 그때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느닷없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정보가 누락이 됐다, 뭐 사건이 조작이 좀 되고 훼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2024년도 7월 달에 버틀러시에서 나왔던 이 총격 사건 이걸 보면서 아마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아,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런
1: 저
0: 생각을
1: 장면이 이제
0: 했을 거예요.
1: 대통령 얼굴을 바꾼 장면이다라고
0: 그렇죠.
1: 들리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저 장면이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 이게 또다시 이제 미국의 뉴스를 또 장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배후에 아, 민주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1: 원래는 이란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0: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1: 그
0: 같습니다.
1: 네타냐후가 이란이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를
0: 아,
1: 했다고
0: 그랬군요.
1: 해가지고
0: 네네. 그래서
1: 전쟁도
0: 이제.
1: 일으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됐었는데
0: 네.
1: 이번에는 또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배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지.
0: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초당적인 의회 조사위원회가 그때 조사를 안 했으면 이번에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아, 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때 이미 초당적 의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다 해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얘기를 끝낸 것은 또다시 이제 소위 말해서 집토끼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2: 네, 1차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이 영상이 좀더 나가면 선거에 좀 도움이 되긴 할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0: 많이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꺼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저 얘기 꺼내는 것 같은데 이번엔 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즘에 또 실리콘밸리에서 화두가 되는 AI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젠슨황 엔비디아 CEO와 공개적으로 깜짝 통화를 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잠시 보시죠.

0: Mr. President.
1: 대통령님, 네, 맞습니다.
0: Oh. Yes, sir.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훌륭합니다. 앞으로 20년에서 25년 동안 석유와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AI는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 센터와 AI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일 수도 네. 있습니다.
2: 젠슨 황 CEO와 저렇게 공개적인 행사에서 무대 위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저건 각본을 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 각본 안 짜면은 지금 딱 회의 시간에 예. 그리고 이제 전체 다 공개되는 그 시점에 스피커까지 켜놓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2: 짠 거 아니면 좀 보안상 큰일 나는 문제잖아요.
3: 그런 면도 있을 예.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하고 젠슨 황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죠. 예. 그래서 옛날 중국 갈 때도 일부러 젠슨 황이 없다 보니까 저쪽에 그 알래스카에 직접 내려가지고 젠슨 황 태워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둘이는 어떻게 보면은 막역하게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이번에 이제 AI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황당한 거죠.
2: 예.
3: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산업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뭐가 지금 미국이 중국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그렇다면 자동차, 로봇, 우주, 뭐 별로 나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나은 것이 빅테크가 해당이 되는 네. 이런 부분, 특히 이제 AI가 미국을 앞으로 먹여 살릴 거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마저 이제 많이 놓게 되어버리면 완전히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여기 AI와 관련된 이런 주식도 좋고 그러니까
2: 예.
3: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감을 갖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속도 조절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죠.
4: 통화 모습을 보면서 좀 눈에 또 띄었던 게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3: 예. 예. 그 워낙 이제 깐부 치킨도 하고 네. 그러니까 참 저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2: 한국에 대한 뭐 의리입니까?
3: 저거 뭐 네. 저는 저걸 유심히 안 봤거든요.
2: 예.
3: 그런데 정말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가 꽤 광고 좀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어쨌든 뭐 깐부 치킨 먹고 한국 폰 쓰는 젠슨 황 CEO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죽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이건 중국만 기뻐할 일이다. 역겨운 음모가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잖아요.
3: 예, 사실상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AI에 대해서 다음 달에 논문을 하나 발표할 게 있어서
2: 예.
3: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제 뭐 사회과학자라 특히 이제 그쪽 분야를 이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쪽 분야를 공부해서 논문을 발표해야 되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AI를 인간이 통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AI가 지금 인간의 통제 범위 밖에 벗어나서 해킹도 하고 딴짓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오히려 인류가 멸망할 것이고 AI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AI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범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투명성이라든지 인간의 통제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2: 네.
3: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경주 APEC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일에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어가지고 AI가 속도 조절 여러 가지 이거 규범이 마련될 때까지 조금만 좀 천천히 이걸 개발하자라고 한다면 뭐 중국은 여기에 더 전혀 통제받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것이 얼마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2: 예.
3: 중국이 내놓고 있는 다양한 이제 AI 모델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만 결국은 좋아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4: 네. AI 속도 조절론이 이제 뭐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이번에 GDP 거의 3분의 1 큰 금액을 벌어들였다라는 그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실제로 뭐 BBC 같은 경우에는 파병 도박이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3: 예,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1년 GDP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한 300에서 35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이 뭐 거의 2조 달러 정도 되니까 북한의 GDP라는 것이 한국에 비해서 한 6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GDP가 많은 나라에서 100억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GDP가 300억, 350억 밖에 안 되는데 저기 이 파병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1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것은 이것은 GDP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도박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사실상 2,288명의 북한의 어린 병사들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사상자를 두세 배를 곱하면 거의 7,000명이 희생됐다는 거, 15,000명이 갔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희생돼서 그 희생의 대가로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지,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지 북한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파병 문제에 있어서는 뭐 돈은 벌어들였다 치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층에서는 이제 반감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좀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는 부분이 김주애 관련해서 네네.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입고 있는 옷, 뭐 선글라스 이런 거 따지면 뭐 몇 천만 원까지 한다, 명품만 입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3: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도 뭐 시내 이렇게 다니고 뭐 전철 타고 다니고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 옷 입고 있는데 글쎄요, 저게 이제 뭐 얼마나 비싼 건지, 시계 차고 있어도 저게 얼마나 비싼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아주 그걸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주애가 이렇게 차고 있는 시계, 프랑스 명품이죠. 저기 시계 같은 경우는 까르띠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거는 뭐 크리스찬 디올인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요,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북한 내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이제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제4세대를 위해서, 후계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저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 옷을 이제 독특하게 입고 나오고, 시계도 저렇고 명품 패딩도 있고 또 코트도 있고 가죽 자켓도 이런 것들이 젊은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야, 나는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무슨 노력 동원에 다 동원이 되고 있고, 모심을 하면 모심께도 동원하고, 추수하려면 추수할 때도 동원하고, 과일 딸 때도 동원하고, 다 동원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전부 다 군에 가서 10년씩 복무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애한테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되겠느냐. 아마 그런 불평, 불만들이 좀 많이 북한의 청년들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2: 백두열통의 특권층 이미지 심어주는 전략입니까?
3: 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는 넘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사람이니까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제 이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백두혈통이 아니고 별세계 귀족들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까지 비아냥거리기도 한답니다.
2: 나이 어린 여성 후계자가 명품까지 휘두른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계획인데요. 임신 9주 이하일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기자, 정부가 의사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1: 네, 지난 2019년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뒤 후속 입법 없이 논의가 정체된 지 7년 만입니다.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이 내년 1분기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복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이 가능할지 아니면 일반의도 가능하게 할지 등도 더 논의해

0: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약사 한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허가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식약처에서 자료를 보완하라고 한 상황이고 앞으로 위해성 관리 계획 등의 심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약품은 임신 9주 이내에 복용하는 제품입니다. 정부는 미성년자 복용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도입뒤 2년 동안은 오늘 발표한 의사 처방, 조제 방식을 유지하고 향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여부 등에 따라서 허가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제약사가 급여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여부를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정부는 일단 비급여 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법적 부담은 의사들이 모두 지게 되고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여성들이 입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1: 경찰청은 9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 요구 사건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협력계에는 서울 27명 등 전국에 모두 140여 명이 배치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의 접수부터 이행 통보까지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도 검토하게 됩니다.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 사건 현황을 보고받아서 수사를 지휘하고 시도경찰청도 매달 회의를 열어서 누락이나 불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 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제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1억 공천원금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1 단독이 재판을 맡게 됐고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2: 서울 버스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 임금 산정 기분 문제를 이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입장 들어보시죠.
3: 네, 오늘 좀 아쉽게도 또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예, 또좀
4: 김정환
3: 어떻게든
4: 서울시
3: 해결을 해보려고
4: 버스
3: 노력을 많이
4: 운송사업
3: 했습니다만,
4: 이사장입니다.
3: 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 통상임금 문제 해결 못한 건 결국 뭐 우리 사측이나 노측이나 계속 아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해결을 했으면 했던 건데, 예, 결국 또뭐 서울만 또 해결을 못한 곳으로 남게 돼버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5: 저희들로서는 오늘 합의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4: 박정근 서울시
5: 그래도
4: 버스노조
5: 원만하게
4: 위원장입니다.
5: 타결돼서 그나마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좀 안도감을 느낍니다. 원래 통상임금은 오늘 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근데 자꾸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아예 그냥 제껴놓고 우리 임금만 했습니다. 그건 법에 따라서 판단만 받으면 됩니다. 네, 통상임금은.
2: 포스코 노사가 추가 임금 교섭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포항과 광양제철소 일부 열연 공장이 참여했으며, 노조 측은 파업 인원이 1차 때 120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해당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하고 있어 조업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잠정 합의안 부결 이후에 마련한 임금 단체 협약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가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임단협 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57.08%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달 25일 첫 잠정 합의안이 25표 차로 부결된 지 3주 만에 임단협 타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수정안에는 초과익 분배금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잠정 합의안의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지급 비중을 60%에서 50%

0: 3%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 성과급 가운데 내년과 내후년으로 지급이 이연된 금액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10: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9: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2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2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랑 날씨가 많이 다르죠.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면서 덥고 볕도 뜨겁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26.6도, 대구 27.1도, 광주 26.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 제주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작업 중인 곳이 많습니다. 해가 쨍쨍하게 내려쬐기 때문에 쉬는 시간 충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 5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부산 방향은 서울요금소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사 진위에서 남사까지 정체고 옥산휴게소에서 청주 가는 길 갓길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홍천에서 조양 구간 작업 중이고요. 양양 방향은 춘천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주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마포와 용산, 강남과 여의도에서 살짝 정체 보이는데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한남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정체입니다.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 까지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는 구리에서 종암동 가는 길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은 천천히 지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계획인데요. 임신 9주 이하일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영 기자, 정부가 의사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1: 네, 지난 2019년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뒤 후속 입법 없이 논의가 정체된 지 7년 만입니다.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이 내년 1분기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복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이 가능할지 아니면 일반의도 가능하게 할지 등도 더 논의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약사 한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허가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식약처에서 자료를 보완하라고 한 상황이고 앞으로 위해성 관리 계획 등의 심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약품은 임신 9주 이내에 복용하는 제품입니다. 정부는 미성년자 복용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도입 뒤 2년 동안은 오늘 발표한 의사 처방, 조제 방식을 유지하고 향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여부 등에 따라서 허가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제약사가 급여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여부를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정부는 일단 비급여 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법적 부담은 의사들이 모두 지게 되고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여성들이 입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0: 경찰청은 9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 요구 사건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협력계에는 서울 27명 등 전국에 모두 140여 명이 배치되고 검사의 보안수사와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의 접수부터 이행 통보까지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도 검토하게 됩니다. 경찰서장은 매일 검사 요구 사건 현황을 보고받아서 수사를 지휘하고 시도경찰청도 매달 회의를 열어서 누락이나 불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제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1억 공천원금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1 단독이 재판을 맡게 됐고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2: 서울 버스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 임금 산정 기분 문제를 이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입장 들어보시죠.
3: 예, 오늘 좀 아쉽게도 또 결국 통상 임금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4: 예,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입니다.
3: 예, 결국 예, 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결국 통상 임금 문제 해결 못한 건 결국 뭐 우리 사측이나 노측이나 계속 아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해결을 했으면 했던 건데. 예, 결국 또 뭐 서울만 또 해결을 못한 예, 곳으로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5: 저희들로서는 오늘 합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타결돼서 그나마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좀 안도감을 느낍니다. 원래 통상임금은 오늘 그 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근데 자꾸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아예 그냥 제끼놓고 우리 임금만 했습니다. 그건 법에 따라서 판단만 받으면 됩니다. 네, 통상임금은.
2: 포스코 노사가 추가 임금 교섭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포항과 광양제철소 일부 열연 공장이 참여했으며 노조 측은 파업 인원이 1차 때 120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해당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하고 있어 조업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잠정 합의한 부결 이후에 마련한 임금 단체협약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가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임단협 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57.08%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달 25일 첫 잠정 합의안이 25표 차로 부결된 지 3주 만에 임단협 타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수정안에는 초과이익 분배금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잠정 합의안의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지급 비중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 성과급 가운데 내년과 내후년으로 지급이 이연된 금액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집 밖을 서성이는 여성 보이시죠? 잠시 집 밖을 나와서 무심코 하늘을 보는데 이렇게 아이가 뚝 떨어집니다. 가슴 철렁한 순간 다행히 여성이 아이를 재빨리 두 팔로 이렇게 받아낸 건데요. 지난달 필리핀 디바우시의 한 가정집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슬리퍼가 미끄러지며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받아낸 여성은 다름 아닌 아이의 이모인데요. 화장실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사고의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뒤에 너무 무서워서 무릎이 떨렸다 이렇게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 복면을 쓴 남성을 피해서 직원들이 달아납니다. 강도는 피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무언가를 얼굴에 이렇게 뿌리는데 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어 보이죠. 얼굴에 이 붉은 가루를 맞은 여성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결국에는 자리를 이렇게 피합니다. 사람들을 쫓던 이 복면의 남성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안쪽까지 책상을 넘어 들어와서 뒤지더니 현금 다발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서둘러 밖으로 달아납니다. 지난 10일 인도 나그푸르의 한 은행에서 복면을 쓴 28살 남성이 별다른 흉기 없이 고춧가루를 써서 은행을 터는 황당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현금 약 700만 원을 들고 도주했지만 직원과 경찰이 곧바로 추경에 나섰고요. 남성은 약 1km 떨어진 곳에서 30분도 채 안 돼 붙잡혔습니다. 매운맛을 보여주려던 강도 오히려 본인이 그 매운맛을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0: 네, 도와주세요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과 함께 소파 위에서 달려오는 강아지 보이시죠? 쓰러진 남성의 가슴팍으로 뛰어오르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네요. 인명구조견 신디의 모습인데요. 소방관인 보호자와 함께 CPR은 물론이고요. 화재 지진 대피 요령 등 다양한 안전수칙을 알리는 교육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디가 나온 영상은 SNS를 통해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최근에는 적극행정응원 챌린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 경주 부문 관광단지 안 APEC 참가국의 전통 의상을 소개하는 전광판입니다. 자, 중국이라고 적혀있는 소개화면에 한복이라는 표기가 적혀있습니다. 옷은 분명히 중국풍 복장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경북문화관광공사 측은 전광판을 이전 설치한 뒤에 시 운전하는 과정에서 송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송출도 중단했는데요. 학계 등에선 중국의 지속적인 문화 공정을 꼽으며 중국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641만 원을 그대로 인용했고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판결 직후에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길 바란

0: 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들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번 전쟁에 52조 원을 투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 무기도 대량 쏟아부으면서 앞으로 수년간 재고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박용진 기자입니다.
1: 미국 의회 예산국은 8월 1일 기준으로 이란 전쟁에 투입된 비용이 380억 달러, 우리 돈 52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가 밝힌 비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2: 전쟁 발발 5달째인 지금까지 이번 전쟁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새로운 추산치가 있습니까? 미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현재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비용은 375억 달러입니다.
1: 의회 예산국이 추산한 비용은 탄약과 전투 중 손실된 장비 교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란 공격으로 파손된 중동 내 미군 기지 복구비 등은 빠졌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계속되면 매달 최대 4조 원 이상이 추가되고 상황에 따라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또 이번 전쟁으로 앞으로 수년간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보도된 요격 미사일 사용량과 국방부 누적 구매량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이란 공습 작전 이후 미국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신규 발주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재고 복구에는 최소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의회 예산국은 특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중국 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비용과 유가 급등 등으로 이란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 공화당 의원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위법하게 이란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3: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 의회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이란과의 적대 행위에 투입되도록 명령하고 이를 실행하게 했습니다. 미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1: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 강요에 대한 탄핵안을 들고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날카로운 평론 해주실 변호사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2: 안녕하세요. 네,
0: 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예고는 세게 했는데 맹탕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3: 오늘 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4: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 청문회장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3: 김태규! 그만하세요! 뭐 그만하라면 좀 그만 좀 해! 좀 그만하라 그래요 좀!
5: 네네.
6: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7: 뭐라고 했습니다.
6: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디 녹취 들었어?
7: 배움을 못하니 뭐가 이게 중요하냐고.
8: 박재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동물 실험이 조작된 것을 주시겸
8: 책임진다.
9: 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10: 의원님,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0: 저는 문과입니다. 성능이라는 것은
9: 못 읽어요?
10: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고 우리 안에도
8: 김승원
10: 나중에
8: 후보자입니다.
10: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0: 그 어제는 눈물바다가 됐는데
1: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경영기세요?
2: 네.
3: 최대의 전장으로 꼽혔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국회의 연한 말싸움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문과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맹탕 청문회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 맹탕 청문회가 맞죠. 그런데 네. 왜 맹탕이냐. 실제 팩트가 있어야지 공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팩트가 없는 겁니다. 뭐 청탁을
3: 변호사입니다.
4: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신약과 승인과 관련해서 나쁜 걸 알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냐.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굉장히 빨리 해달라라고 국가에서도 재촉을 한 상태예요.
3: 예.
4: 코로나 치료제가 외국에서 다 수입하다 보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임상이라도 좀 빨리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3: 예.
4: 그 얘기하고 나서 김승원 후보자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얘기가 되겠죠. 또한 이 지금 임상 실험 과정에 있어서 쥐 한 마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을 알고 청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기소를 못한 거죠. 그래서
3: 예.
4: 맹탕인 이유는 정말 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 네, 김의겸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예고편이 워낙 격렬하고 선정적이었는데 본편은 예고편에 비해서 밋밋하고 지루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편이 밋밋해진 이유, 좀 송곳지리가 없었다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5: 법사위원장 서영교 위원장님의 완벽한
3: 최진영
5: 블로킹에 막힌 건 아니겠습니까?
3: 예.
5: 40대 빵 증인을 40명 가까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 없는 것이 원래 그런 청문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청문에 있으면 한번 내놓고 보십시오.
3: 예.
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린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유리한 그 증인들을 다 줄줄이 하고 또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성원 의원이 본인이 그 야당 의원이 요청했는 그 서류 중에 40%도 채 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본인이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인사들이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을 특히 거기 보면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해서 거부한 이 부분에
3: 예.
5: 대해서 굉장히 질타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맹탕이 결국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의회 독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3: 예.
5: 100% 알게 된 것이고요. 결국 이번 청문회가 남긴 것은 문과 갱년기 50대 법무장관 후보자의 눈물밖에 안 나왔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3: 예. 이거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뭐 여야 뭐 다 잘하진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곤 있지만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핵심 의혹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좀 추가 취재나 식약처에 대한 취재 혹은 추가 의혹이나 이런 걸 결정적인 한방을 제시 못했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5: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3: 예.
5: 결국 증거를 신청해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사실 나와야 될 것은 이번 그 청문회장 이전에 이미 사실은 다 나왔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93명이 임상시험까지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3: 네.
5: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은 93명, 결국 쥐 중에 쥐약이 먹고 몇 마리가 죽었네, 피를 토했네 이런
3: 네.
5: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임상이 들어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99명의 사실상 생체 시험, 인간 마루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 예.
5: 현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식약처에 확인을 요청했더니만 중대한 어떤 결함은 없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 자료도 하나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3: 예.
5: 현재의 어떤 그 민주당 블로킹에 막혀가지고 행정부조차도 제대로 된 그 자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냥 그 당사자 본인한테만 질문하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문과다. 저도 문과지만 생명공학 다 했습니다.
3: 예.
5: 모든 대한민국의 문과생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판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면서 그 특허 관련된 것, 이런 생명공학과 관련된 것은 사건 수임조차 하지 않습니다.

0: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아랫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물어서 스크리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이렇게 다 그 무사 통과해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전화 못 오게 하라라는 식약처장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지적하게 하는 이런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 의혹이 뭐 문과라고 해서 다 해명이 되는 것은 아닌데 확실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이런 부분도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일단 문과라고 하는 표현은 본인이 좀 사과를 했죠. 네. 본인이 좀 잘못했죠. 문과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문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식약처가 핑퐁하면서 늦게 처리하느냐. 이거 국부 유출이다. 빨리 실험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식약처에도 쥐, 실험쥐 한 마리가 죽은 것과 관련해서 식약처에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김승원 후보자한테 얘기하면서 빨리 해달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짓말했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몰랐던 것이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증인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이에요. 아니 한동훈 후보자 다 기록 다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변호사도 판사도 보지 못하는 공소계획서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록을 다 가지고 검사 10명 정도가 2년간 탈탈 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도 제대로 예고편만 좀 화려했지 본편에서 못했다. 이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김성원 후보자가 뭐 돈을 받았다거나 또는 뭐 이게 실험을 통과할 수 없는 건데 실험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1: 어제 청문회에서 또 눈에 띄었던 점은 이제 후보자가 이제 눈물을 보인 부분인데 서영교 위원장이 저희가 이제 맨날 소리 지르는 것만 보다가 어제는 또 후보자가 울컥하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 서영교 위원장이 좀 강하게 보였는데 마음 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원래 좀 여리신 분입니까?
2: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그런데 마음으로는 좀 여린 부분이 있고요. 실제 이제 발달 장애 아동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아동들을 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동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또 교육도 시키거든요. 이 발달 장애 아동들이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과 그리고 우리 아들이 교수나 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발달 장애 아동에 돌보면서 부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서영교 위원장한테 전달된 것 같은데 또 강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따뜻한 모습도 있다. 근데 이걸 굳이 악어의 눈물이다, 뭐 갱년기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품격 없어 보이는 그런 거여서 정치인들이 좀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모습들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이게 국민의힘에도 좋지 않아요. 좀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저 눈물의 의미는 이제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거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뭐 후보자와 서영교 의원, 서영교 위원장이 어제 부드러운 청문회를 공약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런 또 감성적인 측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하지만 눈물로 부패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의연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착취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윤미향 의원이 그렇게 해서 사실 금 배지까지 달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후원자들에 대한 어떤 배임 횡령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하는 업무 상황 속에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개인 기업, 가족 기업으로 만들고 그 후원금을 사실상 착복했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 이것이 내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눈물 받으러 만든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쇼인 것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터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그 칼날을 정확하게 해서 그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후원금이라든가 이걸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이 그냥 우리 가족들이 아들이 능력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와서 마음 아프다는 일반 가족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전형적인 쟁점을 흐리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어떤 취직 그리고 후원금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라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어쨌든 본편 청문회는 마무리가 됐고 예고편을 상당히 띄웠던 한동훈 의원이

0: 두고 봐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예. 오빠 독약 로비 인정하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 예. 정의부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예.
0: 가장 정의롭지 않은 자가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자리에 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드릴게요. 진짜 캐비넷이 있어요.
1: 예, 어디요?
0: 진짜 캐비넷은 검찰청이 아니라 양자택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걸 두려워야 할 거예요.
2: 일단 뭐 사진이 있다고 계속 분위기만 띄우고 공개는 일단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셨을 때는 공개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3: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있더라도 공개하지는 못할 거예요.
2: 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3: 네, 예. 개인의 완전히 사생활 부분이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은 목적이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방문했다가 찍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을 지피면 자칫 잘못하면 가십성 기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2: 예.
3: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들추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그 모든 자료가 양수진 씨 자택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검찰이 다 압수수색 갔잖아요. 핸드폰도 압수수색 하고 서류도 다 압수수색 하고 그래도 어떻게 자택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장난을 통해서 또는 말로 인해서 뭔가 모욕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여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하지 않아야 되냐. 예전에 과거의 검찰들은 뭐 누구 잡아다가 조사하면 뭐 가족 문제 뭐 친구 문제 이런 것들 다 뒤졌거든요.
2: 예.
3: 그리고 그걸 검찰 수사에 활용하다 보니까 진실한 진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서워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특수부 검사 같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일각에서는 갖고 있고 계속 얘기하는 건 공개의 의도가 계획이 있는 것이고 임명하면 직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4: 저 또한 그와 유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4: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그 김성원 의원이 그 양모 씨와 찍은 사진도 뭐 달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양모 씨의 소셜미디어에 있던 것. 갑자기 이게 사람이 고양이가 된 그 사진 아마 예. 굉장히 유명할 텐데 얼굴을 지우고 김 후보자의 얼굴만 나왔던 그런 사진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지금까지 없었던 단어를 한동훈 의원이 하나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단둘이 자택에서 찍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단둘이 자택 밤에 찍었다라고 해서 시간적인 어떤 그것까지 그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 예.
4: 살라미 정책 전략으로 하나씩 까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 하면은 임명 강행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2: 예.
4: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본인들을 임명해주면은 뭔가 할 것 같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 때의 문재인의 황태자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지만 결국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때에 가장 넘어야 될 허들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어떤 그 사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직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도덕성과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가지고는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견뎌내고 어떻게 보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민주당에서 현재 공세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뭐 박 전 의원 오늘 이러다가 이제 감옥 갈 거다. 검찰만 불려다닐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3: 저는 그래요. 이제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강하게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프레임이라든가 악마라든가 이미지를 심어요. 마치 오빠, 독약, 뭐 로비 이런 악마화를 통해서 결국 본질은 없고 이런 프레임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은 반짝해서 아 청문회 스타가 된 것처럼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혼자 잘한 것처럼 이렇게 착시효과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남은 머릿속에 한동훈은
2: 네.
3: 저번에 북구갑인가요? 부산? 그때 출마해서 선거운동할 때는 굉장히 좀 친화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2: 네.
3: 역시나 너무 검사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 예를 들어서 한성숙 총재 관련

0: 관련해서 뭐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수사 지휘 사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낙인 찍는 거거든요. 그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너무 이렇게 검사스러운 모습들은 좋지 않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의원 간의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2: 한동훈 의원을 보면서는 저는 사실은
3: 김민석
2: 혹시나
3: 민주당 대표입니다.
2: 했는데 역시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더니 같다 하는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은 술 먹고 욕설했고 여기는 술안 먹고도 욕하는 재주가 있는 정도가 아닌가
4: 예.
2: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5: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 그건 막걸리잖아요, 말이 아니라.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6: 김민석 대표 자꾸 노무현 얘기,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던데 김민석 당신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에 정몽준 단일화한다고 해가지고 옆으로 쑥 철새처럼 갖다 붙었고 그래서 김민세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5.18 전야제 새천년 NH 룸사롱 가서 술 먹으라고 협박했어요? 9억 처먹으라고 협박했습니까?
1: 네. 9억 NHK 룸살롱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김민석 대표가 법적 조치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걸할수 있는 겁니까?
7: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1: 예.
7: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요라고 되받은 건 아닙니까? 한마디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그 한동훈 그 의원을 비유를 했더니만 새천년 NHK 5.18 전야에 그 제에 가서 이 광주에서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5.18 전야제에서 여자 접대부가 있는 룹그 어떻게 보면 술집에서 술 먹은 것으로 바로 되받아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얘기했는 거 고소고발한다고 해서 뭐가 처벌이 되겠습니까? 면책특권 그리고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이고
1: 예.
7: 나아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허위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라고 거꾸로 되묻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적어도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김민석 후보가 계속 밀리고
1: 김민석
7: 있는 이런
1: 대표요?
7: 상황이, 예,
1: 예.
7: 김민석 대표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게 왜 그렇죠? 결국 팩트. 좀 전에 그이 변호사님은 팩트가 없다고 하는데 녹취록이 있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사 기록, 재판 기록, 판결문이었는데 거기에 팩트가 왜 없습니까? 결국 팩트가 너무나 명확하게
1: 예.
7: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자체를 팩트를 공격하지 못하고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한동훈 의원을 더 띄워주는 민주당으로서는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봅니다.
1: 예.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이제 안 참는다라고 했거든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법적으로 어떤 게 있는 겁니까?
0: 뭐 법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1: 예.
0: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1: 네.
0: 정치가 뭐 법적으로 가면 그렇게 좋지는
1: 아,
0: 않잖아요.
1: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0: 저는 높지는
1: 보시는군요.
0: 않다고
1: 예.
0: 보고요. 다만 김민석 당대표가 지금 선을 넘었다고 본것 같아요. 뭐 새천년 NHK 얘기가 26년 전 얘기거든요. 어떻게 좀 찌질하게 어떻게 26년 전 얘기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 건지 이건 좀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인격적 모독이나 모욕을 하면 안 되거든요.
1: 예.
0: 그리고 자꾸 녹취록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녹취록이 김승원 후보를 살린 거예요. 녹취록이 없었으면 김승원 후보자가 부정한 척탁하고 돈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녹취록 보니까 돈도 안 받은 게 나온 거고 부정한지도 몰랐다라고 한 것이 나온 거니까 오히려 반대로 녹취록 때문에 검사들이 기소유예한 거거든요. 모든 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1: 민주당 안 참겠다 이런 분위기던데 그러면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제명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0: 근데 뭐 저는 그렇게 가면 한동훈 후보를 더 응원을 키워준다고 생각을
1: 예.
0: 하고 있기 때문에
1: 근데 그런 고민하다 결국은 다 하지 않습니까?
0: 네. 근데 아마 안할
1: 예.
0: 거예요.
1: 안할
0: 제가
1: 것이다.
0: 생각에는.
1: 예.
0: 그리고 한동훈 의원을 너무 키워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한동훈 의원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만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가장 큰 약점은 아니, 한동훈 의원이 지금 김성훈 후보자를 공격할 게 아니라 검사를 공격해야 돼요. 검사가 10명이나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기소유예했으면 본인 말대로.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제 인사청문회에서의 핵심 쟁점은 제넨셀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이었는데요. 치료제의 동물실험 조작 의혹과 성능을 추궁받자 김 후보자가 문과라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6: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8: 고향 등예시.
9: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1: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2: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13: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7: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8: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0: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1: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아마도 좀 뒷목을 잡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22: 마지막 가는 길에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생 선배님들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21: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경제적으로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얼핏 들으면 애틋한 이별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대체 누구에게 무슨 돈을 주고 싶다는 걸까요?
22: 제가 결혼 7년 차 유부남인데 아내 몰래 2년 정도 만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도 저만 바라보던 친구라 마음이 씁니다.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이 있는데 축의금으로 500만 원 정도 하는 거 지나친가요?
21: 심지어 1000만 원까지도 고민 중이라 했는데요. 사연이 공개되자 양심 없다, 아내가 너무 안 됐다,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내 몰래 모은 500만 원을 실제 송금한다면 이 기록이 훗날 외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내가 상간녀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 할 수도 있을까요? 이번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정반대인 사연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0: 10개월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눴고요. 저희 가족들과도 잘 지냈어요. 어버이날엔 직접 꽃도 사왔고 어머니는 요즘 이런 사람 없다며 참 좋아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더라고요. 제가 따져 물었더니 이혼 준비 중이다, 기다려달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저도 속은 건데 졸지에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가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21: 앞 사연과 똑같이 유부남과 교제한 여성의 이야기지만 이 경우는 여성이 상대가 유부남인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법적 책임도 완전히 달라질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21: 자,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듣자마자 뒷목 잡는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1: 네, 저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던 사연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7년차 유부남이라는 글쓴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 몰래 2년 정도 만나온 여성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으로 500만 원이 지나친 금액이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놀라운 건 자기가 유부남인 거를 알고도 자기만 바라보던 사람이라 마음이 쓰인다 뭐 이렇게 쓴 대목인데요. 상대 여성도 알면서 만나왔다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21: 네,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모은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내 몰래 2년 동안 이렇게 외도를 할 정도면 거기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집에도 돈이 들어가고 외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 와중에 또 500만 원을 모았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 5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보내겠다. 축의금 500만 원이면 굉장히 사실 큰 돈이죠. 심지어 근데 뭐 1000만 원짜리까지도 고민 중이다 했잖아요. 자, 이거 만약에 보냈다가 발각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자기 돈이니까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뭐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떤가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내 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원칙만 보면 우리 민법은 뭐 부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갖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 돈을 남편이 썼다고 해서 뭐 그 자체로 뭐 절도나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갔느냐입니다. 부정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기는 걸 법원은 곱게 보진 않거든요. 금액이 크고 부부 공동 재산과 좀 무관하게 은밀히 넘긴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지 재산 분할에 반영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곧바로 상대 여성한테 그 500만 원 내놓으세요 뭐 하기는 간단하지 않고요. 대신 상간소송에서 두 사람 관계

0: 높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돼서 위자료를 끌어올린다거나 뭐 이혼할 때 그 돈이 여전히 남편 재산에 있는 것처럼 계산에 넣는 쪽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은 관계가 끝났다고 하지만 2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상대 여성도 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 거고요. 이런 경우 이미 헤어진 뒤라도 그게 뭐 몇 년 전 일이라고 해도 아내가 상관소송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0: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게 부정한 행위라는 게 꼭 그 성관계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사연은 본인이 뭐 2년간 깊게 만났다 뭐 직접 썼으니까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고요. 시점은 언제 헤어졌느냐가 아니라 아내가 언제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 그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혼인을 유지한 채 청구하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뭐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물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되게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형태로 책임을 뭐 물게 됩니다.
1: 네, 좀 덧붙이자면 만약에 상관소송만 제기를 한다고 하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또 제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자,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좌이체했다. 송금 내역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이 나중에 상관소송에서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냥 추억에 축의금 500만 원 보내려다가 상관의 증거를 남기는 셈이 될 수도 있나요?
0: 물론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외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송금액이 통상적인 축의금보다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뭐 당시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에서 뭐 관계가 드러나고 뭐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그런 정황이 될 수 있고요. 뭐 500만 원 축의금을 내는 사람들은 뭐 거의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 유재석 정도면은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더 내나요? 유재석은?
0: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그 네. 정도의 뭐 재력이라든가 네. 뭐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500만 원 일반인한테 네. 500만 원이라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네. 거기다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이었다는 점 뭐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관계를 정리할 뭐 이런 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뭐 관계를 정리하라고 이 보내려는 돈이 오히려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됐다는 셈이죠.
1: 네.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결혼을 앞둔 여성의 예비 신랑은 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 결혼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까?
0: 네, 이건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속고 결혼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 뭐 이런 혼인 취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기를 당해서 결혼한 경우에 취소할 길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법원은 이 취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보는 편이고요. 결혼 생활의 본질을 뒤흔들 정도의 속임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누구와 사귀었다는 걸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 취소해준 사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요거는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1: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선 여성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는데 이번 여성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 어떤 상황입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가 어떤 남성과 10개월간 교제를 했는데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자녀 계획까지 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A씨 가족, 친척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친구 결혼식에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 생일을 챙기고 어버이날엔 꽃까지 사와서 A씨 어머니가 요즘 이런 사람 없다 이러면서 아주 예뻐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정작 자기 부모님에게는 소개하지 않고 미뤄왔고 어느 날 몸이 아프다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가 그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주차장에서 유아용 카시트와

0: 가족사진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남성에게 추궁하자 그 남성이 유부남의 아이도 있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1: 네. 자, 그런데 이 남성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뭐 상대 여성이 알았든 몰랐든 뭐 자기 남편과 사귀었다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 상관소송 하겠다
0: 네.
1: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관건은 나는 정말 몰랐다인 건데 이걸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합니까?
0: 네, 이게 사연의 핵심입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도 알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상관 뭐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건건 아내 쪽에서 이 사람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고요. 다만 상대 여성도 뭐 미혼이라고 믿게 된 경위나 남성이 혼인 사실을 숨긴 방식을 좀 내놔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아예 뭐 내놓지 않으면 좀뭐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런 면에서 이 사연은 방어 자료는 참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가족 모임에 이 유부남이 뭐 참석도 했고요. 친구 결혼식에 동행도 하고 어버이날에 꽃까지 사왔잖아요. 유부남이 이렇게 한다는 건좀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남성이 그 여성분을 속였다 이런 부분까지 확보해 두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이제 남자를 추궁을 해서 그 내용을 통화 기록이나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같은 걸로 좀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연에선 결국 남성이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 했어요. 처음엔 속았더라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 기간이 뭐 아주 짧았다 할지라도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점부터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몰랐을 때는 책임이 없지만 알고 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 이거는 그 시점부터는 책임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달라 이런 말, 이건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하거든요. 준비 중이라는 건 아직 혼인 관계가 살아 있다는 뜻인데, 물론 부부 관계가 이미 완전히 깨져서 회복이 불가능했다, 뭐 이런 실질적인 파탄이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지만,
1: 네. 이뭐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거는 굉장히 좀 사실 진부한 레퍼토리예요. 아주
0: 그쵸.
1: 많죠.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0: 네.
1: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몇 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예. 네.
0: 많이 안타까운
1: 맞습니다.
0: 것 같습니다.
1: 자, 아무튼 오히려 이 여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0: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실제로 법원이 이런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고요. 결국 관건은 이런 부분에서는 증거니까요. 미혼이라고 믿게 만든 대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잘 정리해 두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M2M의 세 글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볕이 뜨겁습니다. 낮에는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으로 햇빛 가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남부지방은 30도를 밑도는 곳도 많은데요. 일교차가 커서 겉옷 챙겨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 제주 지역은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4건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부산 방향은 북대구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해대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이 부근에 고장난 차량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구병산 하이패스 부근 갓길에 중형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성휴게소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도 적격성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1: 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난타전이 이어졌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어제 김 후보자 청문회가 장시간 진행됐는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2: 네, 여야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에도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허위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고 이제 무난하게 장관 임명 수순으로 갈 거란 분위기인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소명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 소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께서 보고 계신다며 몇 번이나 자제를 당부해야 했습니다.
2: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아침 라디오에서 어제 김 후보자는 결점이 새로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며 적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눈물을 주고받는 신파극으로 전락했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면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시작부터 김승원 지키기였다며 문과라서 몰랐다는 해명은 지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4: 이런 약을
5: 정점식 국민의힘
4: 원내대표였던 김승원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아침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부적격이었다면서 증인과 참고인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맹탕 청문회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여야는 조만간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0: 오늘도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장남 상가 매입 고의 누락과 철거민 특별공급 등 의혹에 대한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남이 외가로부터 7억 원이란 거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을 강 후보자가 몰랐을 리 없다면서 아들 관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하겠느냐고 질타했는데요. 이에 강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 있어 몰랐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과 보고 누락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문회에선 호르무즈 파병과 전시작전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같은 최근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군 안팎의 신망과 미군과의 소통 능력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신도림 아파트 영끌 매수 의혹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를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이어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등 부동산 정책 역량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땐 이재명 정권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고도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느냐며 강행될 땐 거리로 나가야 하고 실제 많은 분이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승원 후보자 기소 계획서를 국민의힘 대표 시절 입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여권의 주장엔 김민석 대표는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고 있느냐며 제보자 공개 요구는 공익에 반하는 관음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 씨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네, 원래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항소심 재판을 이유로 결심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브로커 양모 씨가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5: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신약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 씨가 어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논란이 불거진 뒤

0: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양 씨는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1: 김승훈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2: 김승훈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0: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 재개발을 위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와 같은 날 결심 공판이 예정되며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3: 네, 그런데 결심 공판이 오는 11월로 미뤄졌죠?
0: 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가 별건으로 재판 중인 항소심 사건이 이번 재판과 연관이 있는 만큼 해당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은 강 씨의 항소심 재판 이후인 오는 11월 12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다툼이 없으면 오는 11월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4: 네, 강 씨의 항소심 재판이 왜 이번 재판과 관련돼 있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0: 네, 앞서 강 씨는 동물실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식약처에서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강 씨와 양 씨 사이의 대화가 청탁으로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강 씨가 양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6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네며 정당한 증권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 씨의 1심 재판에서 신약 승인 의혹이 언급됐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5: 어서 오십시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다자 정상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 네,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정상들과 정상회의를 하는 자리인데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지금 각국의 정상들을 영접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소식이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저희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년여 만에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네,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한 첫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재판부의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6: 네, 법원은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고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6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피해가 발생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102억 5천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 5천만 원을 합산한 액수입니다.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북한 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려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3: 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부터 이번 소송까지 그동안의 과정도 정리해볼까요?
6: 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건데요. 하지만 이후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13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라며 건물 폭발을 예고했는데요. 3일 뒤 실제로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재판은 사실상 보류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공시 송달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4: 통일부는 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 정부의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판결 직후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쯤 인천 간석동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 상당의 금팔찌 173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서울 화곡동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고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4: 태국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을 사칭해 국내 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 활동,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태국 파타야에 콜센터를 두고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국내 영세 설비업체에 대리구매를 유도한 뒤 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22명에게서 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3: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여야 공방만 반복되면서 맹탕 청문회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3: 자, 어제 저희도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준비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7: 양쪽 다 그만하세요. 김태규! 그만하세요! 뭐 그만하려면 좀 그만 좀 해!
8: 당신 좀 나를 보라고!
9: 김남희 의원입니다. 곽규택 의원입니다.
10: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9: 주진호 의원입니다.
10: 그게 무슨 말이세요? 오늘 녹취 들었어! 어? 그걸 감쌀 거 감싸야지! 8달짜리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돼!
11: 한동훈
9: 박지원 의원입니다.
11: 나쁜 검찰의 삼형제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12: 후보자님
9: 김태규 의원입니다.
12: 시간 자꾸 가네요. 그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경경기세요?
13: 네.
9: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잖아. 박윤태 의원입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7: 자 김태규 의원.
3: 네, 이렇게 막말이 나왔던 부분들만 모아보니까 더 가관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청문회가 그동안에 나왔던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런 좀 감정적인 날선 발언들만 오고 간 그런 자리가 돼버렸어요.
5: 제가 일주일에 한 번 YTN 수요일 점심에 출연하잖아요.
9: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5: 저 청문회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설마 수요일 오후에 사건 사고 소식 법률 이야기하는데 저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네.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14: 현실이 됐습니다.
5: 그래서 예. 일단 굉장히 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저런 어휘와 용어와 표현을 쓰면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한 예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3: 예.
5: 그리고 두 분 진행자 또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일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역시 함께 고생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어제 청문회가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은 당연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찌 보면은 우리 인사청문회의 제도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뭐 수사

0: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증인도 아니고 단순히 이 후보자가 실제 사실 경험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제도적인 구조적인 한계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좀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또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좀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제시 등이 있었다면은 예.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건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신공격에 가까운 좀 어휘들이 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법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임명이다. 예. 또 누군가는 이미 임명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의 절차가 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분석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말 그대로 뭐 정쟁의 장이 되어버린 청문회 자리였는데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김승원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 과 팀장님은 저희 기관을 되게 잘 보셔가지고 이번에도 주화할
3: 김승원 배우자입니다.
2: 저희가 사실은 이게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너무나 늦게 알았기 때문에 그 심사 기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팀장님이 저희는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좀 이제 딜레이를 시켜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기간도 주로 딜레이 시켜주시고 이래서 잘 이제 빨리빨리 준비해서 저희가 소방 점검이 제일 늦었어요. 저희 기관이. 근데 그렇게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서 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될 때 이 협동조합이 소속된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녹취에도 그대로 그런 워딩이 나옵니다. 편의를 봐주셨고 기간을 밀어주셨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0: 네, 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제 이 발달장애 아동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데 예.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 이제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간 지정할 때 심사를 하게 되는데 소방 점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벽에 이제 방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더 추가해서 보수를 실시했고 그 후에 이제 심사를 받게 됐는데 이제 배우자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시청 복지과 팀장이 꼭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간도 좀 뒤로 좀 연장해주고 예. 편의를 많이 봐줬다. 소방점검이 제일 늦었는데 그것도 기다려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게 녹음이 되어서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가 전제를 하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이상하긴 하죠. 그리고 뭔가 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뭐 특별히 혜택을 준 거 아니냐라는 네.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드러난 거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즉 실제로 국회의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허용해 주지 않지만 이건 좀 특별하게 좀 봐주자라고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이런 경우에 엄격하게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량에 의해서 좀 더 좀 융통성 있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전에도 그랬는지 또는 예. 그 후에도 그랬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긴 합니다만 예.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여부는 그 외에 추가적인 사정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양측에서 서로 목소리 높여서 그런 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예. 좀 구체적인 그 후속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오히려 뭐 김승원 후보자는 이런 가족과 관련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어쨌든 가장 큰 쟁점은 어쨌든 코로나 신약 개발 과정에서 로비 의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답변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5: 동물 실험이 조작된 것을 식약 책임냈다.
6: 김민전 의원입니다.
5: 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7: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6: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7: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는 것은
5: 못 읽어요?
7: 제가 알 수가 없고요.
3: 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고.
4: 예, 저는 문과입니다. 이 답변이 어제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고 또 지적도 받았고 질타도 받았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문과인데.
4: 예.
0: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문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적절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아, 그리고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입장까지 오늘 밝혔죠.
4: 예.
0: 하지만 뭐 책임 회피죠. 나는 몰랐다. 그런데 정말 문과라서 저런 내용들을 몰랐다면
4: 예.
0: 부탁을 하는 것도 좀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4: 예.
0: 생각이 듭니다.
4: 예.
0: 몰랐으면 부탁을 하지 말고 부탁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나는 문과라서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부탁을 했는데 그 후에 절차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얻을 것은 없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4: 예.
0: 그런 의미로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뭐 그냥 가볍게 한 말입니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4: 네.
0: 책임 회피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좀 본인이 좀 표해야 좀 수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 저희가 속보 다른 현장을 좀 연결했다가 다시 이 과정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생중계를 전해드린 것처럼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개회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6: 네, 정상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날입니다. 함께 새로운 미래를 또 새로운 비전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90여 년 전 우리의 고려인 동포들은 중앙아시아에 뿌리 내리며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교역과 투자, 산업과 인프라, 교육과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 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의 개회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오는 내용, 새로운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지금 민주당과 김 후보자 측에서는 검찰 내부 수사 자료 유출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검찰의 은밀한
8: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7: 그런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9: 왜곡, 짜짓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큰 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 한동훈이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 적 제가 하겠습니다. 둘째, 한동훈의 출처를 밝혀라. 출처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자백입니다.
1: 네,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한동훈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김 후보자도 이와 관련한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문위원이 아닌 한동훈 의원은 지금 외곽에서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김 후보자 주장은 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내용의 출처

0: 그럼 법적으로 그럼 범죄냐? 뭐 정치적인 책임은 제가 논할 부분도 아니고 네. 정치인들이 잘 할 것이고요. 법적으로 범죄냐라고 한다면 딱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주체는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를 누설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예. 반면 우리 법상 그렇게 누설된 정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일부 소수 의견에 따르면 아니 그냥 준거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달라고 해서 받았으면 그거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의견도 있지만 우리 법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김승원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뭔가 부정한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 자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김승원 후보자가 피의사실 공포죄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포죄 역시 처벌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여기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뭐 검찰이나 또는 경찰이나 또는 그 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뭐 이걸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가 그 직무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에 이제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네. 다만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또는 설령 진실을 하더라도 또는 허위 사실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나는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벗어날 가능성도 없지를 않고 아무튼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됩니다만 예.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법률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양측에서 너무나 격렬하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주고받고 거의 사생결단의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평가, 판단 그리고 법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위기의 어떤 그 검토는 후순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된다.
1: 네.
0: 여기에서 뭔가 수긍하는 것 같이 보이면 안 된다. 여기에서 뭔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대치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더 결집하고 좀 더 좀 힘을 좀 내기 위한 노력들을 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한동훈 의원의 공격은 법률적으로는 뭔가 좀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던 시각 법원에서는 민원을 전달한 지인 양모 씨와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
2: 김승원 후보자한테 부정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3: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왜 오빠라고 하신 거죠?
2: 신변보호 왜 요청하셨습니까?
3: 청탁 아닌 공익민원이라고 후보자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김승원 후보자에게 왜 500만 원 보내라고 하셨습니까?
3: 송금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 전달하신 거 없습니까?
2: 후보자에게 만난 적 없다는 입장 변화 없습니까?
3: 입장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원래 어제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기일을 추가 지정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0: 네, 예정대로라면 어제 재판이 다 끝나고 이제 선고만 남겨두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1: 네.
0: 재판을 끝내기는 조금 부족하다. 재판을 어제 끝내는 것은 다소 이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 강 씨가 다른 혐의로도 같은 의혹으로 따로 제기되는 그 사건이 있어요.
1: 네.
0: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건 항소심입니다. 재판이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데 30일에 선고가 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보자. 그 다른 재판부이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어떻게 판결문에 게재되어 있고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보고 이 사건도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다르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재판부가 특히 일부 두 사건이 일부 연관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청탁 또는 부탁 또는 요청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한 중요한 것은 뇌물 공여 약속을 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만
1: 네.
0: 그렇다면 당시에 김승원 후보자는 어떤 역할이었고 또한 이 관련자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고 또 그런 사실관계 확정 및 법률적인 판단이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서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어제 재판은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 씨에 대한 다른 재판부 재판의 판결 선고를 보고 그에 기반해 가지고 나머지 절차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다음 재판에서는

0: 모든 절차를 마치고 그 후에 선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앞서 그 어제 양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그러니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 조금 뭐랄까요? 좀 이례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저렇게 지금 법원 소속의 인력들이 앞에 신변보호를 하고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변보호 요청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런 공식적인 신변보호 요청은 아니더라도 변호사들도 재판 전, 재판 도중, 재판 후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2: 예.
0: 그럴 경우에는 즉석에서 요청을 해서 법원 경위 등과 함께 이제 밖에까지 나와서 이제 귀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제의 저 모습은 공식적으로 사전에 요청을 했고요. 그에
2: 예.
0: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저렇게 법원청사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경로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재판정에 들어갔고 다시 퇴장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2: 예.
0: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을 할때 증인들의 경우에 좀 신변 안정을 위해서 아예 통로를 분리해서 어떤 특별한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 씨가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할수 없어요.
2: 예.
0: 다만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인력과 함께 저렇게 이동을 했고요. 실제로 양 씨가 누군가의 공격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또한 특별한 어떤 협박이나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갑자기 받게 됐고,
1: 네.
0: 또한 누군가는 옹호하지만 또 누군가는 강하게 또 지적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절차를 통해서 저 보호를 받은 것 자체를 뭐 비난하거나 뭐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2: 예.
0: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재판이죠.
2: 그렇죠.
0: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무엇이냐. 재판을 통해서 뇌물공여 약속을 한 것이 드러나고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일 또는 이건 외에 다른 건에서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 청탁을 부탁했고 정치인들이 관여해서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까지도 또 일이 굉장히 크게 번질 수 있거든요.
2: 예.
0: 네, 이번 재판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수
2: 예.
0: 있겠습니다.
2: 근데 어쨌든 어제 재판이 연기가 되면서 다음 재판이 이제 11월 12일에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0: 네.
2: 지금 경찰이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재수사 여부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과거에 그 재판 기록이라든지 사건 기록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기록을 확보하는데도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은 사라지고 앞으로 이제 수사 절차와 제도가 크게 바뀌잖아요.
2: 예.
0: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경찰, 검찰 두 기관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정비되고 굉장히 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에게 수사 기록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또는 그런 요청을 받으면 검찰은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냐?
2: 예.
0: 또는 할수 있는 것이냐? 등등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2: 네.
0: 그리고 이제 절차가 완전히 크게 더 크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양측은 좀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검찰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2: 네.
0: 상상입니다만 경찰 입장에서 정말 이거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고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아예 검찰총사를 압수수색하겠다. 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을 그럼 법원에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등등등.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2: 예.
0: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규정이 있거나 묘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 글쎄요, 어떻게 흘러갈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어쨌든 뭐 말씀해주신 대로 10월에 이제 검찰이 사라지는 게이 사안의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 사건인데요.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자, 한 식당의 영상을 보시겠는데 이 남성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입에서 좀 뱉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주인이 옆에 이렇게 서 있고요. 뭔가 저 이빨 쪽을 좀 짚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서 돌이 나와서 치아가 다쳤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식당 주인에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실제로 음식에서 돌이 나와서 치아를 다친 것은 아니고 마치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한 거죠.
2: 예.
0: 실제로 예전에

0: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값도 내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한 건데 4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고요. 적게는 3만 원, 또 많게는 최대 170만 원까지 뜯어냈는데 이렇게 받아낸 돈은 뭐 거의 다 술값 등으로 이제 유흥비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67명으로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외에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는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또는 업무에 바빠서 그 정도는 그냥 잊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1: 충청 경기 지역을 돌면서 이런 범행 수법으로 무려 2천여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 피해 업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미신도 하고 등치도 크고 해서 어느 좀 맞춰주고 보내야겠다 생각을 좀
3: 피해
2: 했어요.
3: 업주입니다.
2: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먼저 이제 한 20만 원 정도 줄 테니 가서 치료를 받고 해라.
4: 과거에 이런 걸로 해서
3: 충북 경찰청 광역범죄
4: 피해로
3: 수사대입니다.
4: 해서 동네 이제 후배들한테 돈벌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는 뭐 이에서 피가 났다고 그 작업하는 조 하나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1: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해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당황할 테고 처음에 이렇게 불러서 항의를 하면 당황을 할 테고 아닐 텐데라고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은 좀 주춤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문신까지 보여주면은 상당히 이제 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요, 사기가 아닙니다. 공갈입니다. 공갈이 일상 용어에서는 뭐 거짓말이라는 용어로 쓰입니다만
1: 어떤
0: 법률적으로는
1: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기와 공갈이?
0: 사기는 말 그대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돌이 나와서 그거를 씹어서 다친 게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돈을 뜯어냈다면 이건 사기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지금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문신이 많고 좀 무서웠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협박 때문에 돈을 뜯긴 겁니다. 그래서 단순 사기가 아니라 지금 경찰도 공갈 혐의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했기 때문에 공동 공갈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번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습 공갈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경찰 단계이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만 피해 액수가 아주 크진 않더라도 공갈이기 때문에 사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1: 형량도
0: 들고요.
1: 차이가 나나요? 사기와
0: 그렇습니다.
1: 공갈이?
0: 그리고 실제로 이 사기는 이제 재산 범죄이잖아요. 근데 물론 공갈도 재산 범죄이긴 합니다만 협박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폭력성이 있는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뜯어낸 것은 동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이제 범죄의 질을 볼때 훨씬 더 공갈이 더 질적으로 좋지 않은 범죄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경찰도 이렇게 밝혔어요. 손님들이 금품을 이제 갈취당했지만 이제 공갈의 그 갈취를 써서 갈취당했지만 뜯겼지만 보복이 들어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5: 그러니까 지금 이 피의자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이런 행각을 벌였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걸 보험 처리를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거를 좀 피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는 수법을 계속 썼고 앞서 그 업주의 증언으로 들으셨다시피 각자의 역할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계획성 범죄에 의해서도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0: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단체나 범죄 조직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했잖아요. 한 명은 돌을 씹다가 다친 것처럼 연기를 하고요. 또 함께 있던 일행은 문신 등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고 뭐돈 달라고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구속되고 두 명은 불구속으로 송치가 됐는데 좀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진행하자, 뭐 보험 처리하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 범죄자들이.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관여하게 되면은 이제 신원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럼 드러나게 되죠,
1: 그렇죠.
0: 자신들의 신분이. 그리고 또 뭔가 좀 이상하다, 영상을 돌려보면은 그 자작극이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 보험사에서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도 하지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0: 네, 업주들 입장에서도 너무 겁먹기보다는 일단은 보험 처리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보면은 업주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나중에 또 돌아와가지고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냐, 저 자리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 차라리 좀 이상해 보이고 좀 아닌 것 같고 좀 억울하지만 요구하는 돈 아주 크진 않으니 주고 빨리 돌려보내자,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 금액을 계속 달라고 하는 저런 유사한 사기 또는 공갈 범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을 정말 이제 식당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크게 골치를 썩고 있고 피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손수호 변호사와는 잠시 뒤에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다른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YTN 취재 결과 두 사람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조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1억 의혹 기소가 지난 3월이니까 반년 만에 결심 공판이 열리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부터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는 강 의원 측에서 보좌관의 진술을 반박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이후 강 의원 피고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조율 등은 보좌관 선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진술한 강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을 설명하면서는 회유 정황을 폭로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김전 시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는데요. 지난 공판에서는 김전 시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강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요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보석을 청구해 신문도 받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 두 사람이 이번에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고요?
1: 네, YTN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그제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은 김전 시의원이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강 의원에게 또다시 후원금 1억 3천만여 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 재판을 진행하는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 의원과 김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1월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 가방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나란히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가방을 건넨 김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 후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게 남 씨가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며 살려달라 호소하는 녹취 파일이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윤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윤전 대통령이 한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있었다고 한 법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검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기소가 삼류 소설이었다는 걸 증명했다며 무죄 판결이 향후 진행될 내란 재판 향방을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 네, 광화문과 서촌, 북촌 또 종로 일대 지도를 보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이어져 있는 노란 선 어떤 모양으로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강아지 모양이라는 거 금방 알아.

0: 채셨죠? 코도 보이고요. 위쪽에 귀도 보이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꼬리까지 디테일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즘 러너들 사이에서는 이 강아지 모양의 코스를 따라서 달리는 이른바 댕댕런이 인기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광화문과 경복궁 그리고 서촌 일대가 해외에서 온 관광객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또 좁은 골목길도 많기 때문에 보행자와 러너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는 데 있는데요. 특히 코스 중 강아지의 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서촌의 골목은 폭이 좁아서 보행자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일대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러너들이 이러한 시설을 러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정작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최근 이렇게 물품 보관함에 러닝용품을 보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공식 SNS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침 저도 2주 전에 아이와 고궁박물관에 갔다가 이 러너 복장으로 박물관에서 나오는 커플을 보고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모양 코스를 완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결과가 타인의 불편이라면 더 이상 귀여워 보일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러너들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보여주시죠. 수영선수 아니고요. 러너입니다.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자, 이게 왜 러너들의 모습이냐. 지난 주말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실까요? 자, 이렇게 참가 번호를 부착한 러너들이 첨벙첨벙 마라톤 코스를 헤쳐나가는 모습이죠.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대회가 열린 뉴저지주를 비롯해서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됐는데 해당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시작 시각을 연기하긴 했지만 대회를 강행했고요. 참가자들이 악천후 속에서 이른바 침수 코스를 그대로 달려야 했던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참가자들은 웃는 모습이지만 이처럼 이 지역에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요. 현지 당국은 결국 주최 측에 1년 동안 대회 개최 정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K-POP 공연표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웃돈을 얹어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표상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7년 7개월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과 다른 사람의 계정 7개를 이용해 사들인 인기 공연표 8,900여 장을 되팔아 24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먼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먼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먼 에드피아.
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먼 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데이팩으로 전화드려요.
1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2: 건강해.
1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4: 건강기능식품.
15: 조금 전 전해드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소식은 주연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7: 교통안전 1분 턱.
18: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19: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위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4: 고수익에 원금보장?
2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상피제가 강화됐습니다. 이번에는 형제 자매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상피제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도록 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해당 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경찰관뿐 아니라 소속된 경찰관서에서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상피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에서 형제 자매까지 적용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현재 해당 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우에도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가족이 사건 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수사관은 회피 신청을 해야 하고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옮겨 수사하게 됩니다. 다만 긴급 체포나 피해자 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관서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고 적절성을 점검받게 됩니다. 이번 상피제 강화는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이해 충돌을 막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 화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전주 16도, 제주 22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 서울 27도, 광주 29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홍천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성주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위 정체는 점점 늘고 있는데요. 한강을 따라서 마포와 용산, 강남에서 정체 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구리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에서 성산램프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 보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북정에서 탄천일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저희도 좀 몇 번 다뤘던 내용인데 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이 정보 공개 청구를 확보한 내사 그 결과 보고서에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두 차례나 내사 종결됐을까요?
2: 네, 내사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입건 전 조사죠. 네.
0: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2: 하기 전에 이게 입건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그런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고 보고 수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그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러서 최근에도 역시 다시 한번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만 경찰의 결론은 역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그 캡사이신 성분 네네.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의문점들이 있어요. 우선 당시에 사건이 벌어졌던 그 당시에 이제 내사 종결 보고서에 아예 언급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당시 부검 결과를 보면은 이 캡사이신 성분이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체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게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성분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체내에 들어갔을 텐데 예. 그렇다면 스스로 먹었을 가능성보다는 누군가 강제로 먹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왜 이것을 이제 당시 44개월의 어린아이에게 먹였느냐. 이 부분을 확인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캡사이신을 먹였다면 가정입니다만 네. 그 자체가 학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외에 다른 부분도 학대를 해서 살해했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캡사이신뿐만 아니라 당시 사체에 있었던 몸에 있었던 멍이라든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도 아이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와서 학대를 했다는 결론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 언니가 피해 아동의 언니가 있었는데 네. 그 언니가 이 캡사이신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당시에 말을 안 들으면 먹였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요. 물론 국과수는 머리 손상이 주된 사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만 하지만 그 외에도 또는 그 전에 또는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소 수사가 서둘러 종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예 친부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다시 수사를 개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결론은 똑같았고요.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사심의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또 이번에 이렇게 밝혔어요. 경찰과 그리고 친부 측의 입장이 좀 다른 건데요. 과거의 기록을 보면은 이 피해 아동의 언니가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경찰은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언니한테 그때 이러저런 얘기한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 언니가 그런 이야기한 거를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경찰 측의 입장이고요. 반면 이제 유족 측은 그렇지 않다. 다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 이번에도. 예. 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양측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양측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학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언니 있잖아요. 네. 언니에 대해서 두 번의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이번에 또 송치가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사건은 이 아이가 사망한 동생이 사망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도 학대를 했고 그 후에도 학대를 했는데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그때마다 손가락을 꺾었다라는 좀 참 너무 좀 잔인한 예.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송치가 돼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언니에게 그 당시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동생에게도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 상당히 높은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여기 대해서 경찰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이다. 그리고 언니에게 해서 경찰에 송치를 한 그 건과 사망을 한 동생에 대한 건은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지도 않고 내사 단계에서 종결이 됐다는 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조금 더 파고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경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그러니까 44개월 아이가 자해를 했다라는 말이 과연 성립되는 말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생각을 해보자면 경찰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굳이 내사 종결해야 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2: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추정이. 그리고 이 사건이 2019년에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2026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경찰에 학대 신고,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해도 법에 의해서 송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경찰이 볼 때 학대로 인정한 경우에도 송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는 사실 뭐 7년 전이지만 지금과는 다른 법 현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본인 스스로, 경찰 스스로 적긴 했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되지만 좀 그 단계를 넘어설 만한 그런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 이거는 당시 경찰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가지고 풀어본 것이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하지만 계속 의문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현장에서 아이를 구조해서 이제 병원으로 보냈죠. 신고를 받고 가서. 예. 근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후 사체 경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강직 이 시작된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미 그 전에 사망을 했다, 당당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고, 또 119 구급대원도 딱 보는 순간 상처와 멍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곧바로 구조작업 끝나고 구호작업 조치 끝난 다음에 곧바로 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외관상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언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더해진다면 좀 더 의심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시에 뭐 물론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틀렸다, 뭔가 외압이 작용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이의 친부가 얼굴을 공개하면서,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호소할 정도라면은 좀 당시 좀 더 면밀한 수사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좀 더 세심하게 있었다면은 좀 더 부드럽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미 그런 단계는 한참 전에 지난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문 제기를 가지고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거는 아니다, 제대로 수사해봐라 라고 하는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런 권고를 한다고 해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크게 보도가 되고 많은 분들이 공분하는 상황에서 만약 심의위원회 결과 다시 수사해라 라고 그렇게 권고가 내려진다면 이걸 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서울청 앞에서 이렇게 혼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친부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했던 외국인 남성이 다음 날 붙잡혔는데, 이게 경찰의 눈썰미 아주 대단했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조금 전 사건에서는 경찰이 잘한 게 맞을까? 예. 라는 그런 의문 제기하면서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이런 건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경찰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여러 번 본 사람 얼굴도 잘 못 보는, 기억 못 하는데, 네. 저렇게 한 번 스쳐 지나가가지고, 이 사람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봐도 저렇게 포착을 하고 잡아낼 수 있다면은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경찰의 범인 체포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모가 좀 더 이제 우리 국민들보다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눈길을 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 본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경찰들이 활약해 주기를 기대해야겠죠.
3: 네, 자, 이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붙잡혔는데 외국인이란 말이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2: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르진 않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법 뿐만 아니라 형사 관련 절차와 제도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 처벌도 상당히 높은 수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물론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성범죄를 시도를 하고 그 후에 도주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따라갔잖아요. 그렇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 또한 화장실까지 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제 건조물에 침입을 한 부분까지도 함께 이제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혹시라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최근에 범한 적이 있느냐.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는 수사망을 피하는 것이 용이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그동안 한 번도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처음 한 것이냐. 아니면 그전에도 여러 차례 저런 유사한 범행을 시도했는데 운 좋게도

0: 잡히지 않았다. 또는 외국인이 때문에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적발됐다면은 그동안 범인을 잡지 못했던 다른 유사 유형의 범죄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의 성범죄들까지도 함께 추적을 해서 혹시 저 피의자가 저 용의자가 범한 범죄가 더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 시각 현재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은희 기자, 정상회의가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오후 1시 50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5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3: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2: 한 중앙아시아 협력 방향과 혁신, 번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아시아 핵심 광물 에너지 자원과 우리의 참사 가공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5개국 정상은 이후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상회의가 끝나면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이 이어지고 저녁에는 각국 정상과 내외빈을 초청한 공식 만찬이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5개국 정상과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도 이어왔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공식 방한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정상과 각각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포스코 노사가 임금 교섭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생산 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포스코 노조가 2차 파업에 들어갔군요.
4: 그렇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20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생산을 중지하는 부분 파업인데요. 대상은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입니다. 노조는 교대 근무의 특수성 탓에 아직 정확한 파업 참가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9일 열렸던 1차 부분 파업 때보다 2배 정도 많은 조합원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때 참여한 조합원이 1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200여 명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 조업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측이 파업에 대비해 인력을 준비했고 전체 공정 70%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은 협정근로 단체협약에 따라 정상 운영 중입니다. 포스코 노사는 어제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양측의 입장차가 아직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기본급 600% 수준의 경력금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 이상 줄어든 탓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난 9일부터 창사 58년 만에 처음으로 48시간 파업을 벌인 데 이어서 오늘 2차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노조 측은 언제든 교섭을 계속 진행하겠다면서도 파업 규모를 늘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기관단체는 철강 산업과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1: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수정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수정안에는 초과 이익 분배금을 현금 50%, 주식 50%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수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5: 네,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수정 잠정 합의안이 오늘 아침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SK하이닉스 전임

0: 조합원직, 즉 생산직 노조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수정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8,731표, 57%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6,566표, 43%입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초과액 분배금의 현금 비중입니다. 앞서 노사는 현금 40%, 주식 60%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단 25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현금 비중을 50%로 높인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성과급 지급은 당해 연도에 80%, 1년 후 10%, 2년 후 10%씩 나눠 지급합니다. 당해 연도에 현금 50%, 주식 30%를 지급한 뒤에 나머지 20%는 1년 후와 2년 후에 각각 10%씩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주식 비율은 구성원 결정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성과급 가운데 내년과 내후년으로 지급이 이연된 금액은 앞당겨 지급합니다. 추가 주택대출 대상에는 기존 기혼가구에 더해 한부모 가정도 포함됐습니다. 노사는 적자 발생 시 대응안에도 합의했는데요. 앞선 잠정 합의안에 적자 발생 시 임금의 3% 내에서 이연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었는데 이번 수정안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합의는 한 차례 부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기존 틀 안에서 자발적으로 보완해 해결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적자 시 임금 이연을 명문화한 점은 흑자 시 성과급뿐 아니라 적자 시에도 노사가 함께 책임지고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해 준 노조와 구성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는 추석 명절 전 최종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하고 올해 임단협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1: 한성숙 국무총리는 임신 중지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지금의 현실에 맞게 안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재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과 해병대가 지난 10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사단급 합동 상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합동전력 5,700여 명이 참가하고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과 상륙기동 헬기, 전투기, 자폭드론 등 전력도 참가합니다. 특히 해병대 상륙군이 해안 거점을 확보한 후 지상작전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결정적 행동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연일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며 가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의 양이 다소 늘겠고 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인데요. 재산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2: 네, 난지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기온이 제법 올랐다고요?
2: 네, 높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7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고 있는데요. 덥게도 느껴질 수 있는 기온이지만 이렇게 그늘에만 들어와 있어도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날이 급격히 서늘해집니다. 장시간 바깥에 계실 분들은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쾌청한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다시 약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7도, 대전은 15도로 비교적 서늘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와 창원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주말 오전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모레는 동해안 지역에도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지한강공원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0: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파죽지세의 진격을 이어가면서 홍해 관문에서의 장악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지원에도 예멘 정부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또 피난길에 오른 주민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1: 사막 한가운데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장갑차들. 박격포와 기관총을 쏘는 무장 반군은 계속해서 신의 이름을 외칩니다.
2: 적의 장갑차가 불타오릅니다. 신의 은혜와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후티 반군 공개 영상입니다.
1: 전장에 전투기가 나타나도 후티 반군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 사우디의 전투기가 지치고 패배한 채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공개 영상입니다.
1: 예멘 정부군이 버리고 달아난 트럭은 후티의 전리품이 됐고
2: 사우디가 지원한 이 군용차는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1: 잇따라 거둔 승리에 후티 반군의 사기는 치솟고 있습니다.
2: 신은 위대하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 이슬람의 승리를.
1: 예멘 곳곳에서 포성이 멈추지 않으면서 피난민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후티의 장악력이 예멘 서해안으로 확장하면서 바다 건너 아프리카로 탈출하는 주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 지난 나흘 동안 2,400명 넘는 주민이 예멘에서 아프리카 지부티로 바다를 건너 피난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입니다.
1: 유엔은 호르무즈에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받게 되면서 운항에 한 달이 더 걸리는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선박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구호물자 수송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한 해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붓는 중동의 군사강국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신 것처럼 정규군도 없는 후티 반군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지만 기형적인 지휘 구조와 또 훈련 부족이 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비의 1.7배에 달하는 112조 원을 썼습니다. 199조 원 규모 미국산 방산 패키지를 계약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도 대거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선 병사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쳐 최신 무기를 후티 반군에게 고스란히 헌납할 정도로 심각한 훈련 부족을 노출했습니다. 사우디군의 무능을 조롱하듯 후티 반군은 이제 국제 물류의 대동맥인 홍해를 통째로 틀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2: 미사일과 항공전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만데브 해협과 홍해의 해상 항행을 차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3: 후티의 공언대로 핵심 대체 수송로가 막히면서 사우디 국가 경제와 글로벌 물류망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2: 후티의 공격으로 홍해마저 차단되면서 사우디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학자입니다.
3: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내부 쿠데타 방지에만 혈안이 된 사우디의 기형적인 군 지휘 구조를 꼽습니다. 전제 군주국의 권력 분산을 위해 정규군과 국가 방위군, 국경 수비대 등으로 군 조직을 쪼개놔 유사시 합동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실전 경험보다 왕실 혈통이 진급을 좌우하는 부패한 인사 시스템은 사우디군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었습니다. 자국군 사상자 발생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용병에게 지상전을 전적으로 떠맡긴 꼼수도 뼈아픈 패착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가 올해 예멘 용병 투입에만 4조 원을 쏟아부었고 그 여파로 정규군의 전투 의지와 애국심은 완전히 실종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우디군을 수십 년간 훈련시킨 미군 장성조차 기초 전술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수준이라며 참담한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뼈를 깎는 내부의 구조적 쇄신 없이는 사우디가 지금의 벼랑 끝 안보 위기를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이란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중동

0: 딸은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지원 거절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달려간 곳은 이집트입니다.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홍해의 항행 안전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대 안보 우방이었던 미국의 거리두기에 영내 국가와의 연대를 꾀하고 있는 겁니다. 카타르도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폐쇄된다면 재앙이 될 거라며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2: 카타르는 외교와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당국자입니다.
1: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 대한 공세를 풀 때까지 군사작전은 계속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 우리는 사우디 소속 선박만을 공격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우디가 예멘 항구를 오가는 해상교통을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역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군이 무인 수상정 나포를 시도한 이란 어선 두 척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기뢰에 부딪혀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어도 거의 매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리비아에서도 유전 세 곳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국제유가는 약 4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경기도 화성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15분쯤에 대응 1단계가 내려졌고 15분 만에 화재가 워낙 커서 그리고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2단계로 격상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 네,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시설의 직원 등 9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성시청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화재로 인한 지금 연기가 다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근 주민들이 창문을 닫고 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네, 지금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차량에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한 모습인데 멀리서도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상당히 큰 연기가 난 상황이고 지금 현장에서도 화재 규모가 크고 그리고 또 건물이 무너질 위험까지 있어서 현재 대응 2단계로 격상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잠시 뒤 저희가 취재 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젯밤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0: 청문회에서 드러난 법적 쟁점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 자, 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는데 많은 뭐 얘기들이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이 의혹들 가운데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결국 법적으로 보자면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면은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요. 예. 만약 부정한 청탁이었다. 그에 따라서 금전적인 대가까지 약속을 받았다라는 임주회 점이 변호사입니다. 인정이 된다면요. 그때는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의 발언 역시도 이 김승원 후보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합니다. 네. 하지만 뭔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기존에 제기되었던 의혹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원칙적인 입장, 민원을 전달하는 차원이었지 어떤 대가를 약속을 받고 부정하게 청탁을 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 반복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뭐 수사 과정이라든가 뭐 추가로 녹취록 등이 공개된다면 다시금 이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0: 네. 어제 그 이 제넨셀에서 실시했던 그 신약의 동물 실험 문제 그리고 임상 시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몰랐다라고 지금 해명을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이런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0: 겁니까?
1: 만약 햄스터 폐사 등이 국민의 건강에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이 시험에 대한 결과를 알고도 이것을 뭐 민원이라는 이름 하에 청탁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때는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완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고의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요, 이걸 알았는지 여부, 뭐 햄스터 폐사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부정한 청탁임을 가르는데 또 핵심적인 증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알았다면은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정말 부적절한 청탁이었다라는 걸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2: 네. 자,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이른바 문과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 김민전 의원,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4: 동물 실험이 조작된 것을 식약처에 냈다. 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5: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는 것은
4: 못 읽어요?
5: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고.
2: 네, 앞서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햄스터 폐사 등의 내용을 누락한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들어가니까 저는 문과라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1: 지적받을 수밖에 없죠. 저 역시도 문과입니다. 예. 문과이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은요. 여러 가지 소송 사건 담당해야 하잖아요.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나라 판사들이 다 판단 내립니다. 지금 물론 후보자가 어떤 의미로 문과라고 했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기저로 작용을 하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까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지금 질문의 취지는 판결문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문과라고 치부해 정리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본인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이걸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전달할 때는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고려하자면요. 네. 이 발언은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부적절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게 계속해서 이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문과 이과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내 지위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부적절했다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0: 네, 지금 그 이 사안과 관련된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들이 또 있습니다. 그치 제넨셀 창업주 강 씨가 식약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지금 뭐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런 일종의 일련의 위법 행위들과 또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별개로 봐야 하는 사안입니까? 어떻게
1: 그렇죠.
0: 봐야 됩니까?
1: 법적으로 보자면 별개의 사안은 맞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1심에서 유죄로 확인된 부분은 이 제넨셀이라는 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등을 통과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에 부정하게 고의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정상적인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은 법적으로 한 가지 줄기가 되고요. 이와는 또 별개로 그래서 이 임상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지는 관련해서 이 정부의 어떤 조치들을 추가로 팔로우업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법적으로는 다른 평가를 받고 결론적으로 두 개의 판결로 나온다고 해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요. 부정한 청탁인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의 관계성입니다. 예. 어떠한 관계하에서 이 내용을 주고받았고 어떤...
3: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젯밤에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보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6년 됐고 4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제가 1순위라고 했어요. 제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했죠. 실제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집의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새벽 기차를 타고 가서 타다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에게는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아버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낮에 반찬을 갖다 주러 오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되기만 합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집에 오셨거든요. 퇴근해서 돌아왔더니 냉장고를 정리하고 계신 적도 있었고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셔서 당황한 적도 있어요. 남편에게 제발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 달라고 말씀드려줘 하고 부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척이나 서운해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시어머니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아이에게 뭘 먹여라, 몇 시에 재워라, 클래식 음악만 들려줘라.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가 회사 다니기 때문이라고 저를 탓하셨죠. 손녀가 불쌍하다고 혼잣말 하실 땐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시어머니 몰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울면서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한 거라고 말하네요. 결국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집을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가정을 깼다고 하네요. 저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태도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주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계시면 깜짝 놀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양가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일로 갈등 겪는 경우 종종 있죠.
2: 네,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물론 실제로는 양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경우도 많겠지만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양가 부모님과 큰 갈등과 불안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1: 그렇죠.
2: 예, 실제로도 사연처럼 이렇게 예고 없이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상태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럼 먼저 시어머니의 행동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고 또 육아나 직장 생활까지 좀 계속 간섭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직접 폭행이나 뭐 심한 욕설을 했다라고 하면 명백하긴 할 텐데 그건 아니고 그냥 요 정도의 행동이 반복됐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법적으로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2: 예,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으로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폭언, 모욕 등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사연에서는 시어머니가 사연자분을 직접 폭행하거나 심각한 욕설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에 방문하고 육아와 생활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2: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당한 기간 반복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함께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번 사연은 이제 시어머니의 간섭뿐만 아니라 그것만큼이나 남편의 태도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남편의 태도도 혼인 파탄의 책임 이제 따질 수 있을까요?
2: 네.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 시부모의 행동 자체보다 배우자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더욱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1: 그렇죠. 네.
2: 결혼을 하면 부부는 서로 독립된 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부모 편만 들면서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요구한다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사연에서는 아내분께서 여러 차례 남편에게 최소한 시어머니가 방문하기 전에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남편이 이를 거절했고
1: 네.
2: 아내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변경했는데 남편이 다시 그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1: 네.
2: 예,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었다면 남편이 부부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2: 즉 사연에서는 단순히 어머니가 싫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남편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를 무시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상황을 거쳐서 결국 사연자분 4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가 가정을 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간 거 이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2: 이론적으로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 부양과 동거 의무를 져버리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아기의 유기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별거를 하게 된 모든 경우가 아기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1: 네.
2: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1: 그렇죠.
2: 예, 사연에서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방문과 남편분의 방관으로 갈등이 계속된 끝에 사연자분이 A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예, 따라서 단순히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사연자분이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다만 별거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도 있으므로
1: 네.
2: 이혼을 준비하시더라도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방과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2: 네,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부부 사이의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연자분에게 당연히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2: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아이와 어느 부모 사이의 애착관계가 더 잘 형성되어 있는지, 양육환경과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네.
2: 사연에서는 아직 아이가 4살로 어린 편이고 현재 사연자분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인 기간에도 사연자분이 아이의 식사, 병원 진료, 어린이집 등 일상적인 양육을 주로 담당했고 친정 부모님이 보조 양육자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반면 남편도 아이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면접교섭은 별도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는 가급적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에 찾아오고 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 이것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갈등이 반복되는 동안에 남편이 계속 시어머니 편만 들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오셨는데요. 그것만으로 사연자분이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되진 않습니다. 친권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사연자분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대만 타이페이 도심에 독특한 흡연 구역이 등장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철제의 울타리로 사방을 둘러싸서 마치 철창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정작 담배 연기를 막아주는 시설은 없어서 보행자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결국 철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연 구역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연 구역을 지정하면 흡연자를 위한 공간도 반드시 만들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일정한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흡연실은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흡연구역까지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다만 흡연실을 설치한다면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실외 흡연실은 흡연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고 자연 환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가 돼서 금연구역에서는 피울 수가 없습니다.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흡연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 건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외투가 꼭 필요합니다. 해가 진 후에는 급격히 쌀쌀해지는데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지역만 5mm 미만의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내일도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제주만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작업 중인 곳이 많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호법분기점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고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이제 서행에서 정체로 흐름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온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법원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년여 만에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네,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한 첫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재판부의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법원은 지난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446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고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는 6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피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FSA의 병배를 타고 직무상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연락사무소 폭파에 남북 간 결론적으로 훼손하고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도발 행위라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그간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 처음입니다. 한 국어 사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부터 이번 소송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죠.
3: 네, 그렇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건데요. 하지만 이후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13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동연락사무소가 형태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되면서 건물 폭파를 예고했는데요. 3일이 실제로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대한 서류공달 등이 어려워 재판은 사실상 보류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중대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네, 조금 전 안동준 기자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디오 음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 하나의 시대,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정상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 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오후 1시 50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예정보다 조금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5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5: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4: 한 중앙아시아 협력 방향과 혁신, 번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아시아의 핵심 광물, 에너지 자원과 우리의 탐사, 가공기술을 연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5개국 정상은 이후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상회의가 끝나면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이 이어지고 저녁에는 각국 정상과 내외빈을 초청한 공식 만찬이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5개국 정상과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도 이어왔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공식 방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정상과 각각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1심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2: YTN 취재 결과 이 두 사람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병합 없이 별도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1억 의혹 결심 공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6: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부터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는 강 의원 측에서 보좌관의 진술을 반박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이후 강 의원 피고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사관의 압박 정황을 폭로하며 울먹이기도 했는데 돈이 든 쇼핑 가방을 받은 적도 돈을 전세계약금으로 쓴 사실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쇼핑 가방에 1억 원이 들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고 바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김 전 씨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지난 공판에서는 김 전 씨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강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요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보석을 청구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1: 네, 두 사람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됐었죠.
6: 네, YTN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그제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이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강 의원에게 또다시 후원금 1억 3천만여 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 재판을 진행하는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병합 없이 기일을 따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이에 대해 피고인 지위와 진술 태도를 고려하면 석방 시 증인 회유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병합과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씨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 가방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나란히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가방을 건넨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 후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게 남 씨가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며 살려달라 호소하는 녹취 파일이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핵심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 실험 햄스터가 사망했다는 걸 누락한 채 승인을 받고 실제 사람에게 투약된 과정에 대한 질의에서 이 문과라서 잘 몰랐다는 답변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과라서 몰랐다는 건 브로커 양 씨에게 말하고 그 청탁을 거절했어야 했다. 문송, 문과라서 죄송합니다식의 해명에 숨지 말라는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반면 여당에서는 이과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다.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영역이라며 엄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청문회 한방은 있었을까요? 얼굴이 흉기다, 울다니 갱년기냐, 악마다, 독사다 이렇게 난데없는 막말만 오가면서 준비 안 된 야당과 남탓하는 여당의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52.1%로 찬성 25.1%에 두 배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7: 박균택 의원입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8: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7: 주진우 의원입니다.
9: 윤석열, 한동훈, 주진우, 나쁜 검찰의 사명죄.
7: 박지원 의원입니다.
10: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11: 햄스터를 폐사시킨
7: 정점식 원내대표입니다.
11: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 악마적 행태이고 이런 약을 평탁보기해 주었던 김성은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충격입니다. 변명적 다 어려운 그로 눈물을 주고받으며 청문회를 심사적으로 전락했습니다.
1: 오늘의 정치운 김한규 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 네.
1: 네. 청문회 예고편이 워낙 선정적이어서 본편은 지루하고 밋밋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건 박수민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12: 예,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결정적 두 방이 벌써 있죠. 예,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 의원이시고. 동시에 신약 로비 어쨌거나 그 부적절한 일에 연루됐다는 것은 팩트고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히 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예. 생각해요, 태도가. 근데 뭐 문과? 이거 약간 희화하는 이런 자세, 정말 국민 앞에서 할 자세 아니었다고 봅니다.
1: 예, 우리도 다 문과 출신인데요. 문과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고요. 흉측한 얼굴이다, 악마다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우리 점잖은 김한규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보기에 어떠셨을까요?
13: 상당히 힘들죠. 괴롭습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가장 이렇게 여야 간의 정쟁이 좀 심한데요. 네. 오늘 오전에도 법사위 법안 소위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합리적인 토론을 합니다.
1: 아, 오늘은 합리적이었습니까?
13: 네. 네, 저희가 카메라가 없을 김한규 때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법안에 관련해서 서로 여야 간의

0: 이견이 없을 때도 요즘 쇼츠와 릴스를 작성하다 보니까 근데 저렇게 과한 표현을 쓰면 이렇게 방송에서는 문제를 삼지만 그분들 SNS를 제가 한번 어젯밤에 들어가 봤더니 예. 아주 시원했다라는 발언들이 많습니다. 그건 여나 야나 지지층이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청문회만 세 번을 하는데 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김한규 의원님처럼 이렇게 점잖게 질의를 하면
0: 저도 쇼츠가... 점잖게 못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쟁점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쟁점보다는 여야 의원들께 싸우는 거는 원래 청문회의 취지가 아닌데 뭐 저희가 좀 잘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어제 네. 문과와 막말도 있었지만 눈물도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승현 후보자가 눈물을 흘리니까 서윤교 법사위원장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심파극을 찍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2: 이 순수성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죠. 이 저는 민주당의 고도의 의도가 아니냐. 이 차분히 팩트를 체크해야 될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신약 로비 논란하고 지금 공소취소 모임 대표 변호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차분한 질의를 오히려 도발로서 막장과 심파로서 덮어버렸다. 저는 이거 이 아까운 시간을 국민께 저는 죄송하지만 여당의 전략이 아니었을까까지 저는 의심합니다.
0: 예. 아니, 박수민 전략.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인 건 맞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논의를 했으면 김승원 후보자 그러지 않았을 텐데 눈물을 흘리는 부분은 이제 가족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족이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직원으로 이제 가족들이 3명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보수를 많이 가져갔네. 무슨 불법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 특히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로 가족들이 고생을 했는데 후보자 본인 때문에 가족까지 매도되니 그 부분이 가족한테 좀 미안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 꼭 저렇게 이제 울었을 때 갱년기냐라고 면전에서 대놓고 물어보는 의원이 계셔서 예. 예, 뭐 공직자가 되도록이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질문을 답할 수도 있습니다만.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자체 조사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무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3: 고향 특례시.
14: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노래 한번 들으면요 계속 흥얼거리게 되죠. 정말 그만큼 컨셉과 중독성이 강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돈도요 노래처럼 리듬을 잘 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돈까지 흐름을 제대로 잡아야 내 자산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내 돈의 흐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렵다면 굿모닝 굿나잇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인생의 악보 함께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돈 관리 타이밍 잡기 위한 머니 인사이트 주제는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 중에 보험, 바로 실손의료보험의 변천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또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도 모른 채 돈만 빠져나가고 있었던 집에 대한 가성비 좋은 리모델링 조건 통해 어떻게 재무 고민 해결했는지 그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고민, 질문 있으시다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정상욱 팀장님 뭘 이렇게 급하다고 또 청취자분께 기침으로 먼저 인사를 하셨어요.
2: 잘해 걸렸어요.
0: 아니 요즘 또 환절기다 보니까 일교차 엄청 심해서 맞아요. 병원에 독감 환자 그리고 감기 환자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 또 저희가 또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잖아요. 겨울 월동 대비를 좀 미리 한다라는 차원으로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어떤 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2: 사실 오늘 방송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꼭 집중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년, 몇 월에 가입하셨는지

0: 하셨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병원 다닐 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실손
2: 맞죠.
1: 보험이니까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2: 그 다음으로는 요즘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게 내보험이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점검에 관한 부분인데요. 주의하실 게 남들이 좋다고 하는 보험이 꼭 나한테도 과연 좋을까? 왜냐면 상황마다 그리고 각 집안마다 병력도 다르고 다 급여도 다른데 남들이 좋다는 보험이 꼭 나한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잇 쭉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 우리 집도 상담받아서 깊은 고민, 문제들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잇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에 대한 재정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무 상담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열어놓고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손보험. 그런데요, 제대로 알고 가입한다면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올해 7월 1일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기존 상품보다 보장의 범위가 줄어든 대신엔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낮춘 게 특징인데요. 기존 가입자들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의 소비자분들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동 전환됨에 따라 변화와 실손보험의 변천사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실비의 핵심 내용들 자세히 알아봅니다. 보험이라는 공부에 있어서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2: 그렇죠.
1: 이런 실손 의료 보험인 거죠. 필수 중에 필수인데 워낙 그 시기별로 보상 내용과 보장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고
0: 맞아요.
1: 이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라면 나는 정확하게 풀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없거든요. 자, 두 명장이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실손보험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실손보험의 변천사를 통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내용을 콕 찍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실손보험은 크게 1세대부터 최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크게 대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2009년 7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 1세대, 2009년 8월에서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3세대 실손보험, 21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올해 26년 7월에 출시된 실손보험을 5세대 실손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입 시기에 따라서 실손보험이 보장 내용, 보험료, 재가입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언제 가입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2: 이 가입 시기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저 이거 병원 갔다 왔는데 실손 되나요?
1: 그렇죠.
2: 그리고 두 번째,
0: 맞아요.
2: 이 병원비 뭐 15만 원 나왔는데 이 중에 얼마 돌려받나요? 이게
1: 가입을
2: 제일
1: 했는데
2: 중요해요. 네,
1: 보장을 잘
0: 맞아요.
1: 모르는 거예요.
2: 맞아요. 근데 이게 가입 시기에 따라서 내가 낸 병원비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기별로 찾아봤을 때, 이 1세대 실손 보험은 입원하시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어요. 다 돌려받습니다. 그 대신 통원 시에도 약값 포함해가지고 5,000원 공지하고 모두 받아요. 요즘은 만원 청구하면 요즘 세대 실비는 뭐 받을 게 없죠. 근데
1: 그렇죠.
2: 옛날 거는 만원 청구해도 5,000원 빼고 다
1: 5,000원을.
2: 받아요. 그리고 상해 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지금 보장 못 받지만 50%의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말 보장

0: 한 실손보험을 2세대 실손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이나 갱신 주기, 재가입 주기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2013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는 3년이고요. 3년에 한번 갱신되면서 100세까지 보장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는 1년이고, 15년에 한 번씩 재가입을 해야 되는 재가입 주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부터 전 보험사의 보장 약관이 동일 기준 규정화를 시켰고요. 자기부담금은 급여 10%, 비급여 20%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1: 요걸 그럼 금액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0: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상욱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치료를 입원을 했고, 총 병원비 5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의료비 영수증을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급여는 350만 원, 비급여는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급여 35만 원이 제외가 될 거고요. 비급여 30만 원을 공제 후총 65만 원이 빠진 나머지 435만 원을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1세대 실손보험은 입원했을 때 병원비 천액을 받으니까
0: 맞아요.
1: 500만 원을 받는다면 2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중 4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들어도 굉장히 2세대 실비 또한 솔깃합니다. 자, 그럼 3, 4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를 3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도수치료, 비급 MRI, 비급여 주사제 이런 특약들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이제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간 보상 금액과 횟수가 좀 제한되기 시작했고요. 입원하실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10%, 비급여 20%를 제외한 후에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그 다음으로는 21년 7월부터 4대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또 자기부담과 재가입 주기가 본격적으로 변했어요. 뭐냐면 보장 같은 경우에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을 좀 높였고요. 이 급여 말고 비급여 사용 금액에 따라서 한 5에서 10% 정도의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는 비급여를 많이 쓰면 최대 300%까지 할증이 붙을 수도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료가 300% 오른다고 하니까 내 보험료가 다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납입하는 실손보험료가 예를 들어 5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게 아니라, 이 5만 원 중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만약에 한 8천 원이라면 이 8천 원이 3배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별 보장 내용, 재가입 주기,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올해 7월에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인데 이 5세대 실비에 대한 전환을 굿모닝 굿랩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신다는 거거든요.
0: 맞아요. 정말 많이 문의 주시기도 하고, 현장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보상 내역과 재가입 주기에 따른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그리고 보험료는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요건데요. 우선 재가입 주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년몇 월에 가입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재가입 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즉 2013년 3월 말일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갱신 3년이나 5년 갱신 후에 100세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또는 5년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15년이 지나면 혹은 5년이 지나면 그 당시 실손보험으로 변경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을 꼭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실손보험에 가입한 게 2013년 4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2028년부터 재가입이 되는 것이고, 2021년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당장 올해부터 재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과 변화는 뭐라고 우리가 짚어보면 될까요?
2: 가장 크게 변한 거는요. 이 보장

0: 질병과 자기부담금에 있어서 질병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중증 질환과 비중증 질환. 요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급여 부분은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질환과 비중증 할 경우에 입원 시에 20% 공제를 제외하지만 이 비급여의 보장이 있어서 중증은 또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30%를 공제를 합니다. 단, 종합병원 이상의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이 비급여 자기부담금의 최고 금액이 500만 원 한도로 또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중증 환자분들에게는 또 다소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비중증 질환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인데요. 이게 또 연간 보장 금액이 기존 5천에서 1천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자기부담금이 50%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세대와 달리 이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에 대한 보장이 또 축소 또는 보장이 제한이 좀 생겼다는 게좀 아쉽기도 합니다.
1: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픈 자료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에서 25년까지 실손보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로 보험금이 지급이 된게 무려 2.7조 원으로 1위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암이나 내 심장 쪽에 이 중증 질환 2.6 조 원에 비해서 더 높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에 따른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개선을 하고 비중증 질환이나 비급여 질환에서 보장을 좀 축소해서 자기부담금을 올린다는 취지에서 보여지고요. 보험료는 나이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별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는 약 10%에서 많게는 최대 70% 정도까지 저렴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정상욱과 김충남 픽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주위의 권유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저는 전환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1월 이후에 전환을 하게 되더라도 3년간 보험료로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보험사나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재매입을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게 지금 전환을 하시는 건 반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오늘은 필수 보험 중에 하나인 실손 보험에 대해서 머니 인사이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수업 잘 따라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들었는데 내게 몇 세대 실손 보험인지 모르겠고 지금 내 상황에 이 보장과 보험료가 적절한 건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주인공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청취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보험 들어놓고 바쁘게 사느라고 보험료도 모르겠고 보장을 내는 보장 내역도 모르겠습니다. 보험료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에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똑똑하게 보험 리모델링도 하고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 보험 가성비 있게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라고 2주 전에 저희 수요일 방송을 들으시고 문자를 보내주신 50대 청취자님 가정에 상담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사실 이 가정은 2,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셨는데요. 기존 보험 정리하고 보험을 새로 가입했는데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0: 그렇군요. 보장성 보험 과연 이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청취자님 궁금해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직접 사연을 통해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님 보험 가입 현황 어떤 것들 짚어보면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청취자님의 가장의 이제 보장성 보험은 총 13건의 보험료 꽤 많아요. 116만 원의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있었고요. 약 3년 전에 그 기존 보험의 담당자가 그만두시면서 또 신규 담당자가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보험료가 좀 늘어나셨습니다. 우선 20대 자녀분의 보험료가 무려 47만 원으로 매우 높았고요. 당시 자녀분의 결혼 자금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저축목 쪽으로 가입한 또 종신보험이 결국 사망보험금 1억 3천만 달랑 있는 그리고 보험료도 21만 원의 고액으로 또 나머지 납입이 17년이나 지난 이후에 원금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종신보험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갱신형 특약들 전부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사실 청취자님과 배우자님이 과거 가입한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은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재가입 주기가 없는 3년 갱신 100세 보장으로 보험료 수준도 지금 현재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시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장의 범위가 문제가 됐었고요. 갱신형 특약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대한민국 암 발병률이 저희가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남성이 약 45%로 2명 중에 1명이고요. 여성이 36%로 3명 중에 1명입니다. 특히나 남성 암 발병률 1위는 전립선 암이고요. 여성은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가족 모두 리모델링한 보험에서의 암 진단비는 이 전립선과 유방암 진단비가 일반암 진단비의 50%였고요. 특히나 초기 유방암과 대장점막내암 이런 암들은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서 일반암의 20%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0: 그렇군요. 자, 13건의 매월 116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지만 정작 보장을 살펴보니까 불필요한 것들 또는 보장이 너무 약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손보험이 잘 대비가 돼 있었는지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잘 돼 있었는지 그 외에 필요한 특약들 구성이 잘 됐는지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나하나 좀 짚어주셔야 될 텐데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갱신형 보장 그리고 효율성 부족한 특약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좀 살펴보면 될까요?
1: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 증권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보험들이 있어요. 비행기, 선박, 열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한다. 이랬을 때 보장을 해주는 상해보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미국 안전협회에 이 자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사망할 확률은 1100만 분의 1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지나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로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희박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달 뭐 돈 만 원의 정도의 비용을 20년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님 가정의 보험 기준으로 매월 8,700원을 20년을 납입해야 되는 이런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식중독으로 병원에 4일 이상 입원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0: 굉장히 좀 떨어지겠죠.
1: 그렇죠? 그랬을 때 2만 원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 2천 원인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눈에는 이런 게 다 세고 있는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발병 확률이 높은 질병 진단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부족했고 대신 불필요한 특약, 짚어주신 것들 진짜 필요 없어 보여요. 비행기, 선박, 열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받게 되는 특약 또는 식중독으로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특약 이런 것들로 내 돈이 줄줄 새고 있었다라는 건데 자 이런 불필요한 특약들 싹 제거하고 필요한 특약들로 어떻게 구성해서 보장성 보험안을 만들어 주셨을지 자 잠시 후 애프터 결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보험 점검이나 보장 체크, 재무 상담 필요하시다면 굿모니 굿나이프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처방 결과 함께 만나볼게요.
1: 자 우선 20대 자녀분의 보험은요. 기존 47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매월 22만 원의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분의 사망보험금 외에 생존 시 필요한 보장보험료는 15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과거 가입한 종신보험료에 그동안 납입한 기간이나 자녀보험료 등을 감안해서요. 해지가 아닌 계약 변경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여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고요. 기존 보장의 내역도 중요한 암들이 다 빠져 있었잖아요. 발병률이 높거나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암 진단비와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로 효과적으로 계산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 자녀분 20대인 자녀분이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했던 3년이나 5년 갱신형 보험들, 특히나 갱신형 특약들, 숨어있는 이 특약들 다 삭제해서 향후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도록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기존에 47만 원 나가던 보험료가 25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이 나이대에 꼭 맞는 그런 보장들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취자님 부부 두 분은 어떻게 또 변경이 되셨을까요?
2: 네, 청취자님 그리고 배우자님 보장도 기존 갱신형 특약과 효율성이 부족한 이런 특약들을 좀 삭제를 통해 보험료를 크게 줄였고요. 효율성이 좀 부족했던 건강보험도 정리했고 암, 뇌, 심장 진단비는 자녀분과 마찬가지로 보장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서 그리고 보장의 기간 또한 효과적으로 길게 해드렸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 암에 대한 그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가 중요한데 그것 또한 연간 1회 아니지만 만기까지 계속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드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 전체 보험료는 기존 11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여서 매월 36만 원을 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갱신을 빼더라도 5,800만 원 정도로 줄였으니까 갱신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억 정도로 줄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는 말씀에 노후 플랜까지 또 짜드릴 예정입니다.
1: 가성비 좋은 보장성 보험의 리모델링을 할 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청취자님 사연에 빗대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매월 보험료가 좀 줄어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자녀 보험료도 줄어야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장의 내용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보장의 범위가 협소했다면 변경된 이후에는 보장의 범위가 더 넓어졌고 보장의 기간이나 갱신형 특약들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불필요한 이 보험료를 지출을 줄였고 준비가 부족했던 청취자님의 노후 자금도 일부 자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가성비 좋은 리모델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사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이 정상욱, 김충남 두 분 팀장님 만나 뵙고 이 깊은 고민 해결했다면서 저희 라디오 제작진 식구들에게 커피를 또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마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진짜 진심으로 내일처럼 상담을 해주시니 이렇게 진정성이 닿아있는 상담 통해 깊은 가정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 우리 집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는 보험과 각종 금융상품 정리하고 슬림한 다이어트 통해 불필요한 지출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휴대전화 뒷번호 1967번님. 방송 듣다가 가입한 실손보험 대체 언제 가입한 건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2015년 4월입니다. 최근에 기존 설계사분이 보험료가 높으니까 이거 전환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1: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0: 질문 주신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셨으니 30년도 뭐한 3, 4월 요쯤 되면 그 당시에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4년 정도 남은 건데 지금 5세대 실손보험과 청취자님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장단점이 명확하지만 지금 전환을 하시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지금 변경하나 향후에 30년도에 변경을 하나 그 당시 실손으로 재변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결정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1: 그렇군요. 1967번님께 관련 도움이 됐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취자분 휴대전화 뒷번호 5435번님인데요. 역시 실손보험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도 다음 달에 5세대 실손으로 재가입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2: 이건 뭐냐면 다음 달에 실손 재가입 요청이 왔다는 거는 가입 날짜를 아마 예상해 보면 21년 10월 달에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세대 실비로 재가입을 요청을 받으신 건데 요거는 회사마다 좀 달라가서 좀 정확하게 좀 해당 보험사에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워낙 이제 보장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보험사마다 지금 정책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는 꼭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재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또 연장을 해주는 회사도 있어서 요거는 추가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좋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만나봅니다. 3922번님. 올초 암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립선 암이나 다른 암들이 제외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확인해 볼수 있나요?
0: 정말 좋은 질문 주셨고요. 우선 가입한 보험 증권을 딱 펼치시고요. 여기에 이제 뭐암 진단비 몇천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밑쪽으로 보시면 일반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뭐 가로 열고 뭐 유방암 제외, 전립선 암 제외, 대장 점막내암 제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거고 그 금액도 5천만 원이 아닌 뭐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 20%인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관련해서 또 도움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은 1세대에서 5세대까지의 실손보험의 변천사들과 특징, 그리고 3인 가족의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리모델링의 조건과 유의할 점들 짚어봤습니다. 지금의 걱정 가지고만 있고 해결되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파이프의 Until the Time is Through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0: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 볕이 강하지만 그래도 여름과는 다른 느낌의 쨍쨍함입니다. 그늘 아래에 있으면 크게 덥지는 않고요. 햇빛 바로 아래에서만 모자나 선글라스로 가려주시면 훨씬 낫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7도, 강릉 24도, 전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10도 정도 나니까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여유 시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창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남동까지 밀리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군포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부곡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 보입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청담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양방향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사근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수요일 상암동 한약방 시간이죠. 정옥임 전 의원, 김한 한결의 기자,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손솔 진보당 후보 모시고 야당 입장 들어봅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돌아온 이동형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화이트 라디오의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수요일 여의도 한약방 시간입니다. 정호김 전 의원, 강수영 변호사,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김승환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뭐 야당이 반대하니까 어려울 것 같고 남은 것은 이제 대통령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민주당에서는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면서 뭐 임명 안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또 잘된 인사다, 적임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신감은 어제 청문회에서 전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초반에 검증됐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미 이제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있지만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지명을 철회한다든지 사퇴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는 전혀 지금 뭐 상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그래서 대통령 임명할 것 같냐고요?
2: 하죠.
0: 아, 네. 정재원 의원님.
3: 그 임명은 지금 예정된 시나리오 예?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솔직히 어제 청문위원들의 그 질의가 날카롭지 못했다, 준비가 안 된 건 아니냐 이런 혹평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의 국민의힘의 전략은 임명을 강행하도록 놔두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단지 지금 참여연대라든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과연 이렇게 임명을 강행했을 때 그 후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0: 예. 뭐 여론은 좋지 않은 건 분명한 거고, 그러니까는 뭐 정재동 말씀은 임명했으시 후폭풍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3: 왜냐하면 지금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예. 반대를 하면서 자격도 입증하지 못했고 정착적 소양도 보여주지 못했고 거기에 비해서 준법의식이라든지 도덕성의 결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가장 그 문제가 되었던 식약처 신약과 관련한 청탁은 이건 부정청탁에 가깝고 검찰의 표적수사로 보기도 어렵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여론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0: 자, 강승 변호사.
4: 네, 뭐 인사청문회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웠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이야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0: 예.
4: 아무 의미 없는 청문회를 한 것 같아서 답답했고요.
0: 그건 좀 히든 카드를 숨겨놨다가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4: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끄럽기만 하고 예, 저 분석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야 하지만은 듣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쓸데없이 왜 자꾸 소리를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바에 서면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론 관련해서는 그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게 9월 30일에 강세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어요. 그 판결에서 이제 물론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가장 근간으로 잡고 있는 것이 1심 판결에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식약처에서 어떤 반칙이 없었다는 것을 주요한 논거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달라진다, 9월 30일에 그러면 상당히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0: 여론이라고 하는 게.
4: 네, 네. 그때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세 분 의견이나 뭐 전문가들 의견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아마 수순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 이후에 후폭풍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근데 뭐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돼서 강행한 인사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30건, 윤석열 정부는 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20건. 그래 그 수순이었는데 임명하고 나서 계속 시끄러웠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4: 그렇죠.
0: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싶은데,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다, 임기를 못 마칠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그러면 본인도 나가냐 말에는 두고 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 한동훈 의원은 뭐 강화문 뭐 이런 겁니까?
2: 뭐 3년은 길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래서 이제 뭐 미처 캐치하지 못한 흐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그래서 제가 물어도 봤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서 오는 통일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기 바람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이 거리로 나선다라는 거의 의미는 실제 이제 그거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예. 어떤 조직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청문회 국면에서 보면 한동훈 의원조차도 세력이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거리 머리투쟁으로 이어질 거다. 물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문제다 이런 레토릭적인 표현으로 쓸 수는 있지만 실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리에서 발생하는 투쟁 뭐 이런 거로 이어질 거냐 그거는 뭐 사실 좀 아직까지는 전혀 흐름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뭔가 발화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보인다. 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 거기선 벌써부터 거리로 나가자고.
4: 아, 네, 네. 아,
2: 한동훈 김어준 연대인가요?
3: 아마 연대라기보다는 이재명 정권이나 지금 민주당의 그 소위 친명 조직의 입장에서는 진영 내 그 세력이 더 우려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 김어준 씨라든지 또는 뭐 조국 원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추미애 경기지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더 불편하고 아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문제

0: 문재인 정부 때도 보고서 채택 안 하고 장관된 사람 많죠.
1: 예,
0: 뭐
1: 많죠.
0: 윤석열 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는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은 상황에서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잡음이 있더라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지난 네달 동안에 그냥 60%대에서 30%대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용해인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1: 예.
0: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리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거 자체가 대통령의 그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또는 지지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파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최전방에서 공격수로 나선 게 한동훈 의원인데,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주거나 그런 건안 보였. 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쓰는 단어들이 조금 뭐 차기 대권주자로서는 좀 저급한 단어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단 말이죠.
2: 그렇죠. 뭐
1: 그러면은
2: 급한
1: 이게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이렇게 김승원 대여 공격수로 나선 게 본인의 정치적
2: 네.
1: 앞날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갑자기 비호감이 너무 늘었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
2: 네,
1: 계시거든요.
2: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안 좋게 작용할까?
2: 자기 진영 안에서만 진영이 뭐 존재하는지도 조금 의문이지만 자기 팬덤 안에서만 효과가 있고
1: 보수 진영 안에서 본인의 팬덤 안에서
2: 네, 팬덤 안에서만 효과가 있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큰 마이너스를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증 편향이 이제 정치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덕목 중 하나인데 경계가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확증 편향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버렸어요. 녹취록을 지우고 자신의 결론과 안 맞는 것을. 근데 또 다양하게 의견들을 막그 SNS에 수십 개를 올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혹은 뭐 반대 진영에서 비판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 내부적으로도 그런 게 분명히 전 있었을 거예요. 헛발질이 많았거든요. 리뷰를 해보면. 근데 전혀 고치려거나 자성하는 목소리는 없고 새로운 걸 추가로 던지는 방식으로 덮어씌우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지고 싶지 않아 하고 자신의 과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야 확증 편향에 이게 저 윤석열을 떠올린다. 확실히 반성하지 않아 하는 검찰 출신의 특유한 어떤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 부분에서 한계가 느껴지고, 네, 지금 이야기하시는 좀 전에 얘기하셨던 뭐 거리로 사람이 나올 거다 이런 것도 약간 자의식 과잉이 느껴지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는 듯한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면밀하게 조금만 좀 차분하게 전국 흘러가는 걸좀 봐도 여론의 흐름이나 실제 당내의 어떤 분위기를 봐도 다른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애써
1: 예.
2: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1: 이런 것 같아요. 대권을 꿈꾸려면 중도층을 어쨌든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강수영 변호사 비판하는 점은 중도층에 비호감을 더준거 아니냐.
0: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방송에 나오면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외에 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비단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그런 그좀 약간 거슬리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오히려 팬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반발을 해갖고 본인이 진지하게 들을 기회를 조금 뺏는 것 같다라는 그거는 팬을 가진 정치인들의 특성이에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팬덤 중에 그런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예.
0: 마음에 안 들면 왜 문자 폭탄 같은 것도 하고
1: 아하.
0: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당사자인 정치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렇게 저도 지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보수 쪽의 정치인인데
1: 예.
0: 아마 보수 정치인 측을 저렇게 집요하게 어떤 쟁점을 이슈 메이킹을 해가지고 지금 파이터로서 그리고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론상으로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만드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라는 변수가 가장 큰 변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내용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몇 가지 용어들이라든지 또는 왜 상당히 그 뭐랄까 집요한 그런 것들이 소위 그 1등급 검사로서는 장점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고치면 훨씬 중도층에게도 더 많이 소구가 되고 심지어는 중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받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을 텐데 결국은 본인의 그런 그 행태랄까? 그 스타일. 요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개인 생각에 본인은 안 고치겠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고치면 훨씬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3: 제가 한 20년 가까이 기자하면서 보면 말찐들 의견이 중도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0: 맞아, 맞아. 네.
3: 근데 말찐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사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말찐들한테 인심을 못 얻은 정치인은 사실 오래 가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인 한동훈이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될지 분명히 있는 거고 초반에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유효타가 나왔죠. 지금 이 국면을 만든 게 한동훈 의원이니까. 근데 그게 한 열흘 뭐 보름 이렇게 가면서 뒤에 국면 초반에 한 3일을 제외하고 뒤에 국면으로 보면 정치인 한동훈이 득이 많은가 실이 많은가를 따지면 저는 실이 많다라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스타일 말씀은 정옥인 의원이 하셨으니까 이게 단순히 팀플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 이 2주간 가까이 지나면서 한동훈 의원은 주변에 세력이 없구나. 네트워크가 없구나. 이게 이제 여실히 드러났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친한 게랑 같이 해도 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윤상현 의원하고 소통을 했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던데 그 어쨌든 세력이 없다라는 게 좀 드러났고 같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애티튜드인데 중간에 굉장히 뭐 전선을 민주당 오빠들까지도 넓혔다가 그렇게 뭐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을 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거를 대하는 이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게 뭐를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를 증명하고 내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외에 사실 좀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게 이제 기자사에서 왜 로텐도어에서 자꾸 기자회견하냐. 긴급하지 않은데 이미 페이스북에 50개나 올려놓고 왜 긴급하다고 다 모으냐. 뭐 이런 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의식 과잉의 태도들이 드러나는 게 겹쳐지면서 제가 볼 때 정치인 한동훈은 좀 고민,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될 게 많이 발생한 국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조금만 제가 덧붙이자면 그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들 중에 하나라도 인사청문회에서 더 나아가는 자료가 나오거나 입증이 되거나 하는 게 있었으면은 제가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민주당 오빠들 여러 명이 이 로비에 관여된 것 같은 냄새를 풍겼지만 하나도 그런 얘기가 입증된 바도 없고 문제 제기도 제대로 안 됐고요. 어제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가능성을 뭐 풍겼는데 그것도 뭐 전혀 입증된 것도 추가 자료도 없고 그냥 상상밖에 없고요. 기소유예도 특혜 받은 거 아니냐. 사실 지금 화제되고 있는 그 기소 뭐 계획서. 그거에 저 SNS에 올린 이유가 그거잖아요. 원래 검사는 기소하려고 그랬는데 검찰에서 어떤 이유인지 뭐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지 뭐 내란 이유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뀔 걸 예상하고 누웠든지 기소유예도 특혜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던진 것 중에 유효타가 된 거는 그냥 기소유예 됐다는 거 그거 하나 그 원래 결론이 있었던 그거에서 나오는 연결고리밖에 없지 새로 던졌던 마구잡이로 던졌던 뭐 남녀관계를 지칭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전혀 뭐 추가적으로 나온 거 없고 저는 큰 상처를 저는 오히려 입었다.
0: 아, 그 남녀관계는 제가 뭐 중언부언 하고 싶지 않은 대목이긴 한데요. 그것을 부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공익이 아니고 사적 관계에서 비롯됐다라는 거를 나름 부각시키는 그리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굳힌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큰 꿈을 꾸는 정치인인 만큼 좀 불편하죠 듣기가. 그래도 아 그런 면이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조금 고치면 제가 볼 때는 보수에 뭐 대안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더 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홍준표 전 시장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대표 저격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본인이 나중에 후배들한테 저격수 하지 마라. 당에서 안 지켜준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여야 대표 저격수들 인지도 쌓는 데는 저격수가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근데 반대로 호감은 떨어져요. 그래서 롱런하지 못하더라. 예,
3: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 정봉주 전 의원은 라디오 나와서 10년 전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도파민 과잉이다. 자기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국민의힘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큰 정치 뭐 아 50개 60개씩 게시글 올리면서 중간에 뭐 2028년 뭐 보수 재건 2030년 정권 탄환 이런 거 올리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이제 길 로드도 밝히잖아요. 근데 보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사위에 가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이슈를 막 공격을 해. 그래서 만약에 김성원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치자. 그럼 그

0: 공을 누가 가져가는 거냐? 한동훈이 가져가게 된다. 그럼 한동훈이 이겼다라고 쓴다, 언론이. 근데 반대로 우리가 했는데 낙마가 안 돼. 공격을 막 했는데. 그러면 언론이 뭐라고 쓸 거냐면 한동훈을 법사위에 안 넣어줘서 낙마를 못
1: 그치.
0: 시켰다. 이렇게 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판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지금 당권파 지도부의 내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의원이 처음부터 이거를 국민의힘과 뭔가 협공을 하고 국민의힘한테 인정을 받고 이럴 수 있는 지금 정무적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정무적 판에 대한 빌드업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럴 거야. 돈키호테처럼 비치는. 그리고 이제 그게 역설적으로 뭐 이미지나 이런 거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상황이 한동훈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이 정봉주 전 의원도 이명박 정부 때 대표적인 저격수였죠. 근데 그분도 국회를 한 번밖에 못 했어요.
0: 네.
1: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는 본회의장을 걸어 다니지 않고 날아다녔다는 거. 그게 지금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요. 또 저격수들이 다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누가 저격수 하라 그랬어요? 본인도 그거 장점이
3: 그렇죠.
1: 있으니까 저격을 하는 거고 또그 저격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인데
3: 그럼요.
1: 제가 굳이 한 마디를 더 보태자면 한동훈 의원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접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성실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친한 게 정치인들은 오히려 말을 안 하는데 바로 아까 말씀하신 말진 언론인이라든지 그 말하는 것 중에 뭔가 이렇게 내가 혼자 돋보이려 하는 것보다 내 팀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협조하는 아니 모양새라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행동을 하더라도 그말 속에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김민석 대표 9억을 뭐 먹었다까지도 내가 괜찮아. 근데 앞에다 꼭 처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아 저걸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력히 각인되라고 앞에다 그 글자를 보태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그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민주당처럼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들을 때마다 아, 꼭 저렇게 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본인도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번 요 김승원 청문회에서 한동훈이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2: 예. 정봉주 전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민주당 TV하고 뉴스 공장만 나간다고요? 그런 지령을 받았다고? 글쎄요. 제가 부르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4: 누구한테 지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2: 뭐, 아, 오늘 방송에서 당에서
0: 뭐
2: 그렇게
0: 당대표에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뭐 그게 뭐 반농담처럼 얘기를 한 거라서.
2: 네. 제가 부르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별로 부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을 하나만 얘기 더 해보죠. 진보당 손설 의원이 뭐 우리 이따가 3부에 출연
4: 네.
2: 예정이긴
4: 네.
2: 합니다만 그 청문회 때 한동훈 후보자 후원의 회계 보고서를 선관위에 요구했고 선관위가 내줬어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걸 가지고 이제 발끈했는데 그 선관위 입장은 누구나 다 정보 공개 청구하면 우리는 내준다 이런
4: 그렇죠.
2: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4: 네.
2: 그거는 뭐 됐고 제가 궁금한 거는 손설 의원이 한동훈 청문회도 아닌데 왜 한동훈 의원의 후원 회계 보고서를 요구했을까? 약간 이해가 안 돼서.
0: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제보자가 지금 가려지지 않은 상태고 한동훈 의원은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은 사익 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제보를 한 사람이 본인의 동기나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라면 고액 후원이나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청한 것 같은데 뭐이 자료 자체가 뭐 기자들도 자료 요청을 의원실 통해서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시크릿한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왜 나의 후원 자료를 요청하냐 이렇게 이제 발끈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손설 의원도 그러면 왜 김성원 후보자 청문회 때이 자료를 요청했는지를 설명하면 이제 사실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요새 여의도는 그런 설명을 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안 끝납니다. 꼭 이제 자기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커지는 측면이
2: 아니
0: 있습니다.
2: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봤고 김한 기자가 얘기하길래 아 그렇군요.
0: 네.
2: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0: 네, 그게 안 돼요. 여의도에는 그게
1: 아니
0: 없습니다.
1: 근데 이게 분명히 해야 될건 김승원 후보의 청문회잖아요.
2: 예. 네.
1: 그런데 요번에 이제 물론 한동훈 의원의 활약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기는 했으나 그 국무총리의 그 국무총리실의 기획 과장의 행태라든지 네. 더군다나 이 손설 의원이 법사위 소속인가 그죠?
2: 맞아요.
1: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김승원 청문회면 그거에 주력하고 결국은 이 후원의 회계 보고서는 언제든지 선관위는 요구하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청문회를 끝나고 한동훈 문제를 따로 띄어서 해야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김승원 청문회를 하는데 느닷없이 한동훈 후보자 후원의 회계 보고서를 요구해서 내줬다. 그러면은 이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이거 흔들면서 지금 이런 식의 행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라면은 그 히어링에 집중하는 게 의원으로서의 태도라고 봐요.
2: 네.
4: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그 고리를 또 그렇게 걸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 김수원 후보자의 회계나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 지금 후원금 500만 원 약속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니까 혹시 이례적인 거 있냐 없냐 이렇게 검증을 하려고 하니 손소를 의원 입장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다른 국회의원하고 다르게 뭐 김수원 의원이 대단히 뭘 했는지를 보려면 타 대조군이 필요한데 한동훈 당신 거 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관련성이 있다는 예. 거 만든 것 같은데.
1: 이제 대변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민주당도 아니고 진보당이잖아요. 네. 전혀 다른 정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준연동형 비례제 그다음에 그 위성정당이라고 그 위성정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볼 땐 긍정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민주당과의 교감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사람들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들잖아요. 네. 정치에서는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팩트보다.
4: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저도 소소 의원이 그 조금
2: 이따가 물어볼게요. 제가.
4: 예, 예. 모르겠어요.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 반응이 전 이게 네. 무슨 인사 자기 선관위가 자기를 보복성으로 뭘 하니 이게 이제 자의식강이라는 네. 거 이런 게 그 그냥 청구하면 나오는 거를 그리고 청문회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관위가 검토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냥 자료 요구하면 국회에는 원래 자료 요구권 있잖아요. 예. 그럼 가는 거예요.
2: 예. 그저 여쭤보기로 하고 있다고 오시면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지난번 선거 제도 문제 가지고 여야가 논란이 있었을 네. 때도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연동형으로 그냥 가느냐 시끄러웠단 말이죠. 근데 결국 마지막에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마 당시 이제 네. 소수정당의 네. 요구를 들어주는 걸로 해서 연동형 비례로 갔는데 용해인 의원 문제도 터졌고 게다가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사이가 아주 좋지 않단 말이죠. 조국혁신당도 이 연동형 비례가 없었으면은 지금 저렇게
4: 지역
2: 의석을 얻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 없애자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든지 중대선거구제로 가든지. 근데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건 여야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건 어려울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보세요?
0: 이미 이제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가 그걸 이제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병립형의 효과를 내고 있고 민주당 어쨌든 소수 정당에 기회를 준다라는 차원의 명분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약간 말하자면 비합리적이죠. 이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개혁도 뭐 사실 수십 년 된 과제라 뭐 다 논의되어 온 과정들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를 왜 해야 되고 소선구제 장점 뭐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로 가기에는 지금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2: 예, 맞습니다. 예. 예,
0: 그렇게 되면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여전히 이제 거대 양당이 이렇게까지 싸우는 게 제가 어제 청문회에서 본 댓글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정치는 역시 해롭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결국 이제 거대 양당이 거의 의석을 뭐 나눠 갖는 이런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선관위 문제와 겹쳐서 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큰 틀에서의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 이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마침 국민들도 이 말하자면 위성정당의 문제를 인지하게 인식을 했으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뭐 여의도에서 가능할까 이런 이제 회의는 듭니다.
1: 이게 이론적으로는요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대 정당으로 하면 국민이 예를 들어서 5천만이다 그러면은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대표되질 않아요. 중간에 자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당도 그렇잖아요. 뭐 전국 정당이라 그러지만은 지금 특정 극단적인 우, 극단적인 좌가 더 많이 대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그냥 그 궁여 지책으로 그러면은 민주당이라도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로서 그럼 우리라도 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뭔가 하나의 씨를 뿌렸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결국.

0: 위성정당으로 들어가면.
1: 네. 그러니까 이게
0: 말 안 되는 얘기지.
1: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3%도 아니고 훨씬 더 높아야 한석이 나와요.
0: 그러니까 산 5%라 해도 안 못 받아. 네. 그게
1: 그러니까
0: 문제예요.
1: 헌법재판소에서 3%를 위헌으로 봤는데 그 위헌으로 본 것보다 벽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 병립형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지역구 의원이 더 많이 배출되도록 소수정당이 제대로 고쳐야 되고 그게 곧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의미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달려도 시험차를 판에 거대 양당이 각자의 기득권을 다 안 내려놓으려고 하니 또 위성정당의 꼴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2: 그러니까 뭐 거대 양정당이 위성정당 만들지 맙시다. 이러면 좋겠는데 네. 그것도 어렵고
1: 그걸 법으로 막으려고 네. 막 발의안도 많이 나왔는데 네. 실효적이지가 않대요. 네.
2: 그걸 어떻게 법으로 막습니까?
1: 여러 가지 조건을
0: 일단 만들어 놓으면 돌리기가 쉽지 네. 않습니다.
2: 네. 이동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만들어가지고 어 저 위성정당 아닌데요? 하고 당선해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국민들의 선택이고 가능하면 사표로도 방지해야 되고 하니까
0: 사표 방지.
2: 예. 여야가 좀 머리를 좀 맞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김성환 후보자 청문회만 집중돼 네. 있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다른 후보자 청문회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청문회 제도를 계속 갖고 가는 게 옳은 것이냐. 네. 결국은 청문 대상자를 불러서 정책 또 경험 또 전문성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당신은 여기 들어가면 네. 이제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 일을 할 거고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근데 그런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도입됐는데 그러면 이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럼 약간 손질할 필요도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경제부총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3: 네.
2: 기사 한 줄 안 나요.
3: 했는지도 모르죠. 뭐 이소영 그러니까. 장관도 했는지도 모르고. 네.
0: 아니 그 김대중 정부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주민등록
2: 네. 그럼 아웃이었어요.
0: 위장 전입만 네. 하더라도 다 아웃이었어요.
2: 예, 예, 예.
0: 근데 지금은 점점 강도가 커져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뭐 오빠 동생의 네, 예, 예. 뭐 철거민 뭐 특공까지 나오는 네.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뭐 몇 년도까지 하면 괜찮고 뭐 이런 타협안까지 예, 예, 예. 나오는 네. 지경이니까 이게 과연 도대체 어떤 그 백약이 무용가?
3: 예전에 제가
0: 처방전이 무엇일까?
3: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인사검증 TF 회사에서 네. 하고 이러면 네. 빙고파처럼 그려놔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적었는데 뭐 네. 병역, 뭐 교육, 부동산, 네. 논문, 표절, 학위, 투자, 위장전입 네. 뭐 여기서 세 개 나오면 아웃이다. 뭐 아.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사실 보면 제가 적으면서 생각했는데 이거 다 나와도 가려면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여당이 그래서 인사청문 제도를 바꾸자 이러면 야당이 죽어도 못 봐. 안 받죠.
0: 안
3: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 좀 전향적 야당일 때 전향적 태도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가져줘야 되는데 이제 공수가 바뀌면 또 정반대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렵습니다.
1: 그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느낀 게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되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정의의 사도가 돼서 막 혼내는데 국민들 바라보기엔 본인들은 뭐 얼마나 그렇게 깔끔할까. 그 용혜인 후보자도 뭐 낙마는 했지만 본인이 막 혼내던 장면 다 파멸돼가지고 곤욕을 치렀잖아요. 네. 그래서 차제 만약에 이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약간 코리안 룰렛으로 말이죠. 국회의원들도 랜덤으로 한 명씩 양당 다 청문. 한 명씩 그냥 주사위 돌려서 걸리면 그냥 인사청문회 하는 거예요.
0: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1: 그래서 거기서 국민들 판단을 받게 하자 이거예요. 그 표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이스큐즈 해주면 안 되죠.
0: 아니 그리고 네. 옛날에는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을 하면 그래도 서로 아는 사이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또 대충 쉽게 또 요새는 얄짤없다 예, 그러고 사실 아무
2: 요즘 안 먹히더라고요.
0: 응, 안 먹혀.
3: 예, 예.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문자를 이렇게 보냈대요. 다른 당 의원한테 자 이제 의원 출신이 네,
0: 열심히 하겠다고
3: 열심히 하겠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요새는 그거를 캡처해서 SNS에 공개할까봐 아~ 그 문자도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치가 굉장히 좀 살벌하고 각박해진 것
0: 네.
3: 같죠.
0: 예.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 이거 참 삭막한.
2: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총리 후보자
0: 맞아요.
2: 결국 위장전입으로 나와 네네, 있었는데 네.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위장전입이었고 하나는 호화주택이었거든요.
3: 네.
2: 근데 장상 총리가 저희 아파트 옆집에 사셨는데
3: 아, 네.
2: 아니 이걸 호화주택이면 나도 호화주택이야.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 야 이건 마타도가 참 심하다 이 생각이
0: 들어요.
2: 요즘은 뭐 위장전입 정도야.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하루
3: 예전에는 뭐 진짜로 본인이 노후에 텃밭 하려고 땅 사놨는데 그게 이제 농지

0: 투기법 위반했다고 해서 날아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사실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거 이 문제도 좀 뭐 미국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3: 근데 네. 비공개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1: 거죠. 그 전에 철저히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 때 비공개를 하는데
2: FBI도 움직이죠. 네.
1: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다. 법 제도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1부 순서는 마치고요. 광고 듣고 가서 2부에도 상암동 한약방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화이트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상암동 한약방 계속 이어집니다. 자,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오늘 KSO와 여론조사 보면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참여 방식 파병 없이 기술적 지원의 32%, 전면 반대 28%, 네. 전투병 파병 찬성 14.7%, 비전투병 파병 14.14%. 오, 이 정도면 굉장히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일방적으로
5: 반대였죠. 그때는 한 7-3 정도 뭐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랑 파병에 대한 감각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도 보면 기술적 지원과 비전투병 파병을 합치면 거의 50%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이제 파병을 하냐 안 하냐에서 첫 번째 허들이 뭐냐, 개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개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들이 전투병인데, 이제 전투병 파병을 찬성하는 비율은 낮지만 어쨌든 이 호르무즈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 이 여론이 과반에 육박했다라는 거는 이 파병 문제에 대한 좀 인식 변화를, 파병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전면 반대는 28%밖에 되지 않고.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파병해라가 28% 독률이 있단 말이에요. 독률이죠. 지금 독률이고 이제 그냥 기술적 지원만 해라. 네. 이게 32%니까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파병하지 말라는 건 너무 적으니까 이게 인식 변화라고 할 거예요.
5: 뭐 어떻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4: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파병 찬성 여론이 높으니까, 다만
6: 드러내놓고 찬성은 안 하겠죠.
4: 진보 진영은 반대가 높잖아요. 네. 확실히.
5: 네. 네. 그렇죠.
4: 그러면은 어쨌든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7: 아, 그러니까 이게
4: 아,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6: 네. 금요일 기자회견의 주요 동기가 그거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4: 그 얘기는 당연히 나오겠죠. 네.
7: 외신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란 파병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훨씬 안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란 파병.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는 건 우리 상선이 오가는 길이잖아요. 호르무즈에서 한번 길이 막혔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기름값이 막 기름길이 막히면 우리 경제에 오는 타격이 엄청난 타격이 온다는 건 너무나 잘 아니까 모든 국민들이 우리 상선들을 호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침략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문제는 받아들이는, 이란이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여론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절대로 침략 목적이나 공격 목적이 빠져야 된다. 이런 걸로 줄다리기 하다 보면 트럼프 중간선거 시점까지 거의 가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론들은 계속 만약에 조금이라도 공격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듯한 모양이거나 트럼프가 더 나아가는, 그거 갖고 안 돼.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요구를 트럼프가 하기 시작하면 여론도 안 좋아질 거고 또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커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 만약에 이게 이제 국민들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파병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라면은 이란과도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사정을 얘기하고 오히려 그런 어떤 의사결정 자체가 다원화되지 않은 나라가 얘기를 더 신속한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조율을 할 수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적이가 없어요. 한미동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빼면.
4: 테헤란 로도 있지 않습니까?
6: 테헤란 거기 서울로도 있대요. 네. 지금 이란에 가면 서울로라 그러든가.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그 한류로 과거의 그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드라마가 이란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밑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미국하고 그렇게 돈독한 동맹관계지만 이란하고 되게 친해요. 우리도 그런 외교적인 기질을 발휘해야 되고 그다음에 글쎄 이게 지금 국민들 정서가 그래도 반대 정서가 많은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파병 반대했었잖아요. 자이툰 부대가 갔었잖아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듯이 아르빌이라는 지역에 자이툰 부대가 주둔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이라크에서 주로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 이제 그 소위 안보 전문가들이 몇 명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해외에 가서 그 뭐 군사 활동을 하든 민사 활동을 하든 너무 너무 잘해요. 그래갖고 그렇죠. 아주 그 지역 사람들이 완전히 친한파가 되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군사 외교도 너무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지역이죠. 아무래도 지금 아직도 분쟁이 있고 그러나 우리 경제 또 한미 동맹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외에도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차라리 솔직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하고 지금 이미 여론조사 보면 절대 안 돼 그러진 않잖아요. 현실적이잖아.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현실에 처해 있고 이걸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4: 그 뭐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에 파병 결정 되고 나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전 의원이 그렇게 좀 필요하단 말씀인 것 같고.
5: 근데 2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정책적 이슈에 대한 유연성 국민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물론
6: 당연하지. 한국사회.
5: 파병이 되면 어쨌든 특정 진영이나 특정 세력들이 흔들 수 있죠. 이걸 갖고 이제 정부를 흔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뭐 이걸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구조적 다수 아니면 뭐 중도 합리적인 시민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좌표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거에 대한 이해도는 확실히 높아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4: 거기다가 또 노무현 타면 겪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결사 반대했고 이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 보내면 안 되고 뭐 이랬었는데 사실은 뭐 사망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까 정전 의원 말씀처럼 오히려 그 지역에 소위 말해서 한류도 한번 심어주고 뭐 이런 이게 좀 긍정적 영향을 좀 미쳤다는 게 있었어요.
5: 그 파병이 20년 후에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송혜교와 송중기가 결혼을 했던 거죠.
6: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4: 다시 헤어졌잖아요.
6: 파병을 하면서 소위 그 이제 이란하고의 물밑 교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략을 잘 쓰면 파병을 하면서 우리 군에 그 당시 자.

0: 리턴 부대도 사실은 무장한 군인이었어요.
1: 네,
0: 전투 병력은
1: 전투병이었죠.
0: 아니었지만.
1: 네.
0: 근데 진짜 안전한 아르빌이라는 곳은 진짜 우리 같은 민간인도 가서 한번 보고 올수 있을 정도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기술 인력이라든지 기술적 지원을 하면서 안전하고 그러면서 현대전을 좀 그래도 나름대로 배울 수 있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로서는.
2: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이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3: 그렇죠.
2: 열이 안 좋을 거예요.
3: 네,
2: 당연히 안 좋을
0: 비전투병.
2: 텐데 그 호위 목 우리
0: 그렇지.
2: 우리 상선의 호위 목적 혹은 기뢰 제거 목적. 근데 만일
3: 네.
2: 그거 하다가 또 전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3: 그렇죠.
2: 그런 일이
0: 그
2: 있기
0: 위험한 거예요. 기뢰
2: 때문에.
0: 제거를 하려면 전투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2: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 마지막은 파병은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3: 네.
2: 되는
3: 그래서
2: 문제니까.
3: 일정을 보면 17일날 NSC 내일 열리는데 여기서는 일단 호르무즈 파병 논의는 안 하겠다. 18일 외교장관이 미국으로 간다. 그리고 18일 대통령 기자회견 있고 이런 거 보면 청와대 내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 예. 유튜브로 포그마님께서 미국 유가 6달러 넘었다. 4달러 넘으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3: 나간다고
0: 아니
3: 그러는데.
0: 저기 트럼프가 위험해요. 중간 선거도 그렇고 하원은 뭐 제가 볼때 별로 그
2: 그러니까
0: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2: 미국
0: 같아요.
2: 4달러 넘으면 큰일 난다는 건
0: 그렇죠.
2: 뭐냐면 미국은 누구나 다 자동차를
3: 그렇죠. 걸어 다니는
2: 갖고
3: 사람이 없죠.
2: 있잖아요. 또 자동차 없으면 못 움직이는
0: 못 다녀요.
2: 나라고.
0: 멀어서.
2: 그래서 6달러 산유국인데 6달러가 넘었다고 하는 게 엄청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해서 우리가 지금 산유국이 아닌데도 사실은 뭐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기름값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도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3: 그렇죠.
2: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생각 들고. 자, 방금 말씀드린 KSO와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16일에 발표했습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100% ARS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하기 전에 내가 당대표 되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10% 올린다. 라고
3: 네.
2: 했습니다. 점점 더 떨어지는데.
3: 하루에 1%씩 제가 이제 같이 인터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루에 1%씩 올리겠다는 말도 했는데.
2: 하루에 1%씩 내려가는 것 같은데.
3: 네,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다. 이제 반등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김민석 대표가 이러저러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의 뭐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대표가 좀 보인다. 이런 평가는 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걸 혼자 끌어올리기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붙잡는 세력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될까요?
0: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3: 네.
0: 대표가 보이죠?
3: 네.
0: 국민의힘 장동혁도 보이잖아요.
3: 아.
0: 왕꽃 달고
3: 붙이고.
0: 북치면서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3: 근데
0: 거지.
3: 어쨌든 뭐 본인이 약속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청 원팀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약속은 아직까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2: 방금 알려드린 그 KSY 여론조사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35.9%였습니다. 부정평가 60%. 여기에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 반대가 52.1, 찬성이 25.1. 당연히 이번 인사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용해인 후보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이고. 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6.3, 국민의힘 33.2. 아마 KSY 조사에서 가장
3: 낮은 수준이죠.
2: 붙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을 올렸냐 이렇게는 볼 수 없으니까 민주당이 못해서
3: 네.
2: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찬수일 수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고
3: 네.
2: 그 조금만 더 잘하면 역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 나름 뭐 준비하고 있대잖아요.
2: 아, 그래요?
0: 무슨 뭐 이것저것 당권파들이.
2: 당권파가 준비하면서 글쎄요.
0: 지금 민주당은 그걸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지금 이렇게 떨어지지만 우리에게는
2: 장동이 있다.
4: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왜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각자 다 생각이 달라서 이쪽은 한동훈 의원을 안 품어서 그렇다. 저쪽 당권파는 한동훈 의원이 싸움 걸어서 그렇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갈라지니까 이거는 내년 전당대회까지 네. 전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 근데 뭐 최근에 그 유시민 씨는 조금 방송 활동을 자제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어준, 정청래, 요즘 뜨는 추미애, 또 조국까지 대통령 또 김미석 대표하고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특히 이제 추미애 의원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라고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기 쉬운 광역에 나가서 별다른 선거 운동 없이 뭐 그때도 일부 이제

0: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 토론회 과정에서 있었지만 쉽게 당선이 됐는데 그건 이제 어쨌든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 대통령 호강으로 이제 그거가 된 건데 지금 이제 표현의 수위나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수준까지 간것 같고 그럼 이게 왜 이러는 거냐를 놓고 보면 어쨌든 차기 그리고 혹은 차기라고 하기 전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뭐 당, 이 지지층이 분열되고 당, 갈라진 상황에서 한쪽 진영에서를 대변하는 얼굴 간판 뭐 이런 걸로 본인의 정치적 좌표를
1: 그렇지.
0: 정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불쾌한다고 해야 될까요
1: 아니
0: 뭐 이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내에서는
2: 대통령이 특히 추미애 지사의 그 발언 때문에
1: 빌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3: 민주 영령들 앞에 와서 대통령이 빌어라 검찰개혁 제대로 안한건 민주 안한 거하고 똑같다 네, 그런 건데 저 개인적으로 추 도지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도정을 뭐 잘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 또뭐 말을 안 하겠는데 도정에 대한 불만, 그 내부 공무원들 불만 무지하게 많은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임기 1년 채우는 내년 6월쯤에 주민 소환당합니다.
2: 나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3: 네, 주민
2: 주민
3: 소환
2: 소환
3: 충분히
2: 제도가
3: 가능해요
2: 있거든.
3: 지금.
2: 네, 광역지역
0: 근데
2: 지금.
0: 오늘 뭐 그걸 저도 보다가 나왔는데 그 예산에서 삭감 리스트업한 예산들을 보면 사실 소액
1: 네,
0: 예산들이에요. 소액
1: 소액입니다.
0: 예산이고 그게 이른바 경기도 복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인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복잡하니까. 근데 그런 예산들만 끄집어내서 이거를 삭감한다. 이거가 어떤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1,200만 원이나 살고 근데 이 선거에서 세 번, 네번 연속 지금 도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미애 의원이 재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전임 도정들을 계속 비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전 도지사는 재정 전문가였는데 여기 재정으로 지금 붙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뭐냐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2: 그래서 전 도지사가 지금 나섰잖아요.
0: 네.
2: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3: 자기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 원래 남 비난해가지고 어부지려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도지사께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배워둘 필요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되기 전에 직전 해에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대선 경선에서 붙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됐잖아요. 졌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은 뭐 앙심이 남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경기도지사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행보나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런 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경기도 도정만 했어요, 도정만. 그렇게 해서 실정되고, 뭐, 계곡 철거든, 코로나 때 신천지 쳐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았지. 그렇게 가야 그 다음이 있지. 매우 저는 추미애 도지사의 지금 행보가 어리석다고
2: 아니,
3: 생각합니다.
2: 그래서 이거는 뭐,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요번에, 지방선거 할 때, 그 전임자가 잘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여론도 높았고.
0: 네.
2: 그랬는데, 어쨌든 뭐, 물론 이 경선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은 추미애 당시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지사가 되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훨씬 더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 현실은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1: 그 지금 어쨌든 경기도 맘카페에서 좀 시끄럽더라고요.
0: 네, 난리더라고요.
1: 난리고 그러니까 관련된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2: 그럼 맘카페는 위험한데.
1: 거기다가 아까 경기도 그 공무원들이 지금 피켓 시위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센티브를 돈 없다고 깎은 거하고 인사를 보류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 월급이랑 인사가
0: 그렇죠.
1: 생명인데
0: 중요하죠.
1: 그걸 다
0: 공무원들한테.
1: 스탑시켰기 때문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경기도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잖아요.
0: 네, 훨씬 많죠. 다수죠.
1: 각오해라 자기 당 출신 도지사인데 각오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아 조금 좀 시끄럽겠다. 뭐
0: 다른
2: 그래서
0: 지자체에서
2: 주민 소환제가 과거에 많이 없었던 것으로
0: 거의 없었잖아요.
1: 아 시도는 있었는데 그 요건 채우기가 쉽지 않죠.
3: 10% 채워야 되고
0: 몇 개 복수의 지역에서 10%씩 채워야 돼요.
3: 11개
1: 알겠습니다.
3: 채워야 돼요.
1: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오늘 정홍이 뭐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2: 아, 네. 그동안 참이 프로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이 앵커님하고 우리 패널 훌륭하신 패널하고
1: 그러니까
2: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네.
1: 저 다음에 시간 한번 내세요. 제가
2: 네.
1: 회식 한번
2: 아, 좋아요. 좋습니다.
1: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2: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1: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1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는 하루였습니다.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올라서 낮에는 다소 더웠는데요.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요. 현재 성산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한남대교도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성수대교 역시 남단에서 북단으로 밀리는데, 청담대교는 반대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양방향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성산대교 쪽으로 현재 내부순환로 진입해서 기름램프를 지나 성산램프 쪽으로 긴 구간에서 정체가 더해지고 있고요. 성수동 북동 쪽으로도 성산림프 부근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명성부 3부 시작합니다. 어제 약 14시간 만에 마무리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청문위원인 진보당 손설 의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국회의원 손설입니다.
0: 네. 오늘 뭐 조간신문에서 일제히 맹탕 청문회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뭐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에서 더 많은 의혹이나 의혹 제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도 자꾸 그 사진, 그 고양이 귀 셀카 사진 있지 않습니까?
0: 계속 나왔던 사진이니까.
1: 예, 예. 그 사진 띄우고
0: 망신주기?
1: 소리 지르기를 하는 것 이외에는 뭐 새로운 뭐 의혹이 나온다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청문회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매우 혼탁하게 한 한동훈 의원이 내놓은 자료들에 기반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다 가져다 쓰기엔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흔쾌하지는 않고 그것 아니고는 더 제시할 의혹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뭐 인사청탁 문제, 네. 청탁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 발달장애 협동조합 문제였는데 그 협동조합 문제는 오전에 주진우 의원이 한번 제기했다가 네. 여론이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는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는 뭐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1: 네, 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워낙 이거는 후보자님이 하신 게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님과 이제 자녀 예. 아들이 있었고 오랫동안 이제 지역의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해왔던 그런 예, 예. 게 내 경험들과 이제 감정들이 있어서 사실은 뭐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님께서 좀 진심을 담아서 이제 말씀했던 게 좀 전달이 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그 후보님 어쨌든 14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1: 우선 짚어야 할 거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이제 수사 자료 뭐 이렇게 가져오면서 범죄를 알고 있었는데 가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끌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쭉 보면은 사실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 시절에 11명의 검사가 했는데도 뭐가 안 나왔다라는 예. 것 자체가 이제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깔고 갈 수

0: 오히려 증거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1: 예.
0: 그래서 저도 이제 질의를 했을 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다. 아,
1: 예.
0: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만 국민들께서 더 여쭤보는 게 있다. 이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 근데 제가 사실 민원
1: 예.
0: 많잖아요. 주변에서 워낙 많이 들어오는데
1: 맞습니다.
0: 제가 말한 거는 이 신약 관련된 거는 잘 모르는 내용. 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지금 돌이켜 보면은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처신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는 이 국회의원 내지는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잖아요. 이런 공직자에게 연락을 할수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 아,
0: 다르다.
1: 그렇죠.
0: 그래서 사실 전 국민들께서 보기에 그 불법 아닌 거 알겠어. 그뭐 민원을 전달해서 뭐 결과가 크게 바뀌거나 이 민원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도 알겠어. 그런데 국회의원한테 전화할 수 있는 브로커의 부탁은 들어주고 국회의원에게 연락 한번 하기에도 두려워하는 이런 서민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답을 조금 더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1: 예.
0: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자리에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뭐 인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니까 법무부 장관은 또 그런 거 많이 챙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의 행보로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예. 뭐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어쨌든 대가성 청탁은 없었다는 것이고 불법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것이 그 법무부 장관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자 사유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전문성이나 적합성이나 정책 비전은 어제 정무리장에서 잘안 나온 것 같고 다만 문제 있는 것은 국민적 또 눈높이란 게 있으니까
0: 그렇죠.
1: 아까 제가 뭐 2부에서 관련한 여론조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찬성이 52% 아니 찬성이 25% 반대가 52%예요. 반대가 훨씬 높잖아요. 이거를 대통령이 극복하고 임명할 수 있을까 부담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 결정타도 없었고 적합한 인재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0: 저는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할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그렇게 드렸던 거고, 관련돼서 저와 김한규 의원님이, 불법 위법 다 떠나서 어떻게 소명할 게더 있는지, 아니면 그때를 돌이켜봤을 때 공직자로서 본인은 어떤 원칙을 세우고자 하는지 이런 거를 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질의 자체가 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범죄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대화와 이야기가 나오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1: 좀 아쉽죠. 정책 질의가 돼야 되는데.
0: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그 협동조합 관련된 거는 녹취록을 뭘 까셨더라고요. 근데 녹취록의 출처도 뭔지 모르겠고 그 대화의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겠는 녹취록이어서 이게 청문회를 막 소리 지르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끝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진보당 입장에서 검증을 정말 잘하고 싶고 답변을 진중하게 듣고 싶은데 그러기가 너무 곤란한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청문회 자체가.
1: 예.
0: 너무 답답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제도를 조금 바꾸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국민들이 볼수 있는 오픈된 자리는 정책 질의를 하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맞는지 혹은 정책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가족 문제라든가 프라이버시는 비공개로
0: 제발요.
1: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또 쇼츠 시대 아닙니까? 쇼츠에 한번 달라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삿대질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0: 어제 김태규 의원님이 이제 살살 하다가 이게 점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으악 그냥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럼 건너편에 삼각대가 있습니다.
1: 아.
0: 무슨 말 진짜 이거를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1: 예,
0: 듭니다.
1: 아쉽네요. 저. 그런데 우리가 1부에서도 잠깐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손설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후원의 회계 보고서를 요구를 했고 선관위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0: 한동훈 후보가 뭐 선관위가 나한테 뭐 억하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 선관위 입장은 누구라도 정보를 요청하면 우리는 제공합니다 이런 스탠스예요. 뭐 선관위의 스탠스는 알겠고 손설 의원은 한동훈 청문회가 아닌데 왜 한동훈의 후원의 회계 보고서를 요구했을까? 약간 의문이다.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1: 아니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하려고 했던 생각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후원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0: 김승환 후보자에
1: 네.
0: 대해서. 예.
1: 그래서 국회의원별 고액 후원자 명단도 요구를 했어요. 제가 이것만 이렇게
0: 한
1: 그냥
0: 게
1: 한게
0: 아니고. 아,
1: 아니고
0: 예.
1: 예, 국회 전반에 쪼개기 후원의 진짜 뭐 관행이라고 봐야 되는지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지 이렇게 두루두루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인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0: 이게 과연 정말로 국회의 관행인지 아니면
1: 네.
0: 특정 의원들만 그러고 있는지 왜냐면
1: 네.
0: 진보당은 그런 게안 들어올 테니까.
1: 맞습니다. 아, 정확하게 전국을 찍으시니 제가 진짜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이게 어쨌든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때이 쪼개기 후원금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의혹도 경향신문에서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한
0: 아,
1: 거예요.
0: 원래
1: 이게
0: 기자가,
1: 원래
0: 예.
1: 상시적으로 국민들께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의혹이 됐고 논란이 됐으니까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뭐
0: 큰 문제는 아니었군요.
1: 이렇게까지 과민반응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0: 아까
1: 제가.
0: 한동훈만 콕 찍었던 건 아니었고.
1: 예.
0: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마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제보자로부터 받았다. 공익 제보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익 제보자는 한동훈 의원의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1: 예.
0: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겠느냐?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 차관이 검찰 자료가 아니면은
1: 나올 수 없는 자료.
0: 나갈 수 없는 자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 네.
0: 그러면은 검찰 자료 아니냐? 그럼 불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1: 예,
0: 예.
1: 나옵니다.
0: 예.
1: 저도 이제 후보자님께도 여쭤봤는데, 왜냐면 후보자님 판사
0: 아,
1: 출신이시거든요.
0: 예.
1: 판사로서 일할 때 기소계획서 같은 문건 본적 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판사도 볼수 없는 자료다.
0: 검사만 볼수 있다
1: 그쵸.
0: 하더라고요.
1: 검찰 내부에 이제 승인받고 뭐 철회하고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제보자에게 다른 자료는 받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소계획서 같은 거는 너무 확실한 검찰 내부 자료여서요. 당시에 장관이었고, 김승원 후보자 관련 수사가 진행됐을 때 한동훈 의원이 장관이었고, 그 지침 보면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었어요.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김승원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당시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자료를 가지고 나온 건지, 아니면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가 됐다고 하니까, 아, 그때 김승원 수사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지금 빼낸 건지, 뭐 이런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서부지검에 있었던 검찰 내부 자료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0: 뭐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간 상태니까 뭐
1: 네.
0: 경찰이 또 수사를 하겠죠. 뭐
1: 네.
0: 지켜보면 될것 같고.
1: 공수처에 들어갔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확인하겠다고
0: 그럼
1: 했으니까.
0: 감찰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1: 근데 이게 이제 시기도 특정이 되고, 그 시기에 일했던 사람도 특정이 되고, 특히 이제 D넷 자료, 검찰에는 D넷 자료가 나간 거면은 로그인 기록이나 이런 게다 남아있거든요. 그런 거를 1차적으로 좀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충분히 감찰로도 그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1: 예,
0: 문제는. 예,
1: 가능할 거라고
0: 경찰이 따로
1: 보입니다.
0: 수사를 하기도 하고. 아,
1: 예.
0: 지금 아마 공수처, 중수청 다 같이
1: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로 들어간 게 김동완
0: 공수처.
1: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네.
0: 예, 그거 좀 지켜보기로 하고. 자, 내일 모레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견돼 있는데
1: 네.
0: 뭐 다양한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뭐 공소 취소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대통령 연임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연임 부분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야당에서 계속해서 연임 안 한다고 콕 집어서 단어를 쓰라고 하니까
1: 네. 예.
0: 그 부분도 얘기할 것 같고 파병 문제도 아마 어느 정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진보당은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
1: 아, 강력 반대입니다.
0: 예.
1: 저 어제 정책 질의했거든요.
0: 아하, 예, 법무장관에게,
1: 네,
0: 예.
1: 후보자께. 왜냐하면 파병 같은 경우에는 저는 헌법에 부합하느냐, 파병이. 이런 부분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헌법 5조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헌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걸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0: 예, 아니, 제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하던 거예요?
1: 일단 국제법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보지 못한 문제여서 이후에 답변 주시겠다고 했고 저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0: 예. 예, 그 관련한 여론조사 파병 없이 기술적 지원이 32%, 이제 진보당 또 의원님처럼 전면 반대 네. 28.8%, 네. 전투병 파병 찬성 14.7%, 비전투병 파병 14%. 그래서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보다는 그때는 7대 3 정도로 반대가 높았거든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 많이 바뀌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도 미국의 좀 무리한 요구 또 한국 대통령의 고뇌 우리 입장 이런 걸 생각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좀 유연하게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뭐.
1: 이게 어떤 형태로 최종되는지 사실 모르겠고.
0: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일단은.
1: 사실 이제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의 고민을 하는지도 너무 비공개가 많아요. 예. 저희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0: 지금 상황에서는?
1: 예예. 예. 그 전 차라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공개로라도 왜냐면 판단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국민들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시는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1: 근데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트럼프의 변칙이 상수라는 점.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의 요구에 응해서 파병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익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냐? 예. 그럼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위험을 지고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대단히 조심스럽게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거는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죠. 예.
0: 일단 제가 보니까 조국혁신당은 전면 반대.
1: 저희도 뭐 전면 반대.
0: 예, 진보당도 전면 반대. 아마 진보 야권은 다 반대.
1: 네.
0: 민주당에서도 일부 반대.
1: 네.
0: 꽤 많은 숫자가 반대할 것 같은데.
1: 네, 뭐 공개적으로 벌써 입장을 내신 의원님들
0: 여러 명 있으니까요.
1: 있으니까. 예.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의견을 먼저 예. 내는 걸 본 적이 예. 없습니다.
0: 국힘은 아마 찬성이 많을 것 같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면 되니까. 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국회가 결정하는 거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1: 저는 대통령께서 국회 핑계를 좀 대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0: 트럼프에게
1: 그쵸.
0: 나는 보내고 싶었는데
1: 그쵸.
0: 국회가 반대하는 거 어떡하냐.
1: 그 일본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그러고 있으니까.
1: 모두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국회에서 특히 진보정당이 더 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0: 예.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진보 세력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15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 쪽에서 계속 10석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 교섭단체 기준석이 20석인데 네. 10석으로 완화해 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10석으로 완화해달라고 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김민석 대표는 15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12석이거든요. 그러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자 조국 혁신당 측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진보당 생각은 어떨까요?
1: 일단은 교섭단체 완화 논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나온 것 자체가 너무 반갑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2025년이죠. 대선을 했었을 때가.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온 그 시절인데
0: 예?
1: 그때 야 5당이 합의를 할 때 교섭단체 완화가 있었어요.
0: 아, 그때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거기에 합의문에 뭐라 되어 있냐면 선거 직후에 교섭단체 완화를 바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대선이 지나고 그게 정청래 대표 시절이 된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래서 저희는 합의했던 걸 이제 지키자. 정청래 대표 시절에 진짜 요구도 많이 하고 거의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뭐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치개혁 관련된 논의가 정청래 대표 시절 1년 동안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너무 좀 지치고 포기하고 이게 진짜 민주당에서는 할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런 정도로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제 김민석 대표께서 되시고 나서
0: 예.
1: 저희 김종훈 대표 예방하셨습니다. 그래서 김

0: 김정은 대표 예방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1년 동안 정치개혁 하자 하자 해도 답이 돌아오는 게 없어서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분명한 입장 변화 추진 의지를 보여주겠냐. 그렇게 김민석 대표가 예방하셨을 때도 여쭙고 그때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교섭단체 완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1: 근데 그뭐 의석수를 몇 어느 정도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죠.
0: 예, 네, 근데 정청래 대표 시절에도 저희가 이제 개혁 진보 사당이 원내대표 회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빨리 모아가지고 20석 어떻게 무소속까지 꼬셔가지고 20석을 해서 교섭단체를 출범을 시키는 게더 좋냐? 아니면 15석이라도 되게 하려고 이거를 좀 연기 전략을 하는 게 좋냐?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그 시절에도 10석 이렇게 이야기된 적 없거든요. 15석을 따내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다. 정청래 대표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여서 저는 15석이 이야기된 것도 매우 지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1: 진보적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뭐 당장 산수로 따져봤을 때는 조국혁 신당과 진보당만 합쳐도
0: 15석이면
1: 되네요.
0: 네.
1: 예. 그러면은 진보당이 키를 쥘수 있겠네요.
0: 저는 어떻게든 세 번째 교섭단체가 있는 국회를 국민들께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1: 예. 그 거대 양당의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만 진보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예.
0: 그렇죠. 저희 진짜 본회의 뭐 직전에 알고 안건 바뀌는 것도 안 알려주고 진짜 답답합니다. 막 맨날 달려가고 그래서 달려가잖아요. 대기 저희만 대기하고 있어요. 다른 당들 의원총회 하고 있다고.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진보당 홍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도 많이 안 들어오는데.
0: 네, 제가 후원금이 많이 안 들어와서 후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진보당이 4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 원내에서 또 평화와 자주를 이야기하는 정당으로서 파병에 있어서는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 내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법사위에서 또 제가 할수 있는 역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예. 어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1: 예.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진보당 손설로 의원이었습니다.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들으면서 저는 물러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0: 교통안전 1분 터.
1: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 안전과 건강권 저해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한 데 대해 의료계는 입법 공백과 환자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한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은 낙태 기준이 전혀 없는 법 공백 상태에서 약만 들여오는 것은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국가와 국회가 모든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선 안전한 임신중절위원회 간사는 법 개정이 동시에라도 추진돼야 한다며 사전 사후 관리는 물론 전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과 관련해 새로운 실크로드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여 열린 한 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청년들이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노래를 듣는다며 이제는 문화와 사람이 오가는 전격적 협력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광물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리튬과 우라늄 등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이 우리의 제조 역량과 만나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과 손잡고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일부를 임차하거나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시나리오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력이 성사될 경우 자금난을 겪는 인텔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거세게 밀어붙여온 트럼프 행정부의 중대한 치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란 전망 속에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어제 도쿄 채권시장에서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3.035%로 1996년 8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정세 악화로 원유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보건당국이 국가 예방접종 일정을 최장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14세 중한 차례 접종이 필요한 아이들은 기존 9월 28일보다 일주일 이른 오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당초 계획보다 엿새 이른 10월 6일부터, 70에서 74세는 사흘 앞당겨진 10월 12일부터, 65세에서 69세는 나흘 이른 10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불법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어느 군인이나 그렇듯이 군 생활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공지능 기술 딥페이크를 활용해 교사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게 장기 2년에서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 장기간 정박하고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 선원 30대 남성 A씨 등 9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세워두고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8도, 습도는 31%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7: 고향 등일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11: 가자.
9: 어딜요?
1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3: 평택시.
1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1: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2: 세계 반도체 수도,
1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3: 바로 평택시.
15: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6: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7: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0: 체크.
1: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5: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아마도 좀 뒷목을 잡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6: 마지막 가는 길에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님들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5: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경제적으로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얼핏 들으면 애틋한 이별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대체 누구에게 무슨 돈을 주고 싶다는 걸까요?
6: 제가 결혼 7년차 유부남인데 아내 몰래 2년 정도 만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도 저만 바라보던 친구라 마음이 씁니다.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이 있는데 축의금으로 500만 원 정도 하는 거 지나친가요?
5: 심지어 1000만 원까지도 고민 중이라 했는데요. 사연이 공개되자 양심 없다, 아내가 너무 안 됐다,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내 몰래 모은 500만 원을 실제 송금한다면 이 기록이 훗날 외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내가 상간녀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 할 수도 있을까요? 이번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정반대인 사연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7: 10개월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눴고요. 저희 가족들과도 잘 지냈어요. 어버이날엔 직접 꽃도 사왔고 어머니는 요즘 이런 사람 없다며 참 좋아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더라고요. 제가 따져 물었더니 이혼 준비 중이다, 기다려달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저도 속은 건데 졸지에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가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5: 앞 사연과 똑같이 유부남과 교제한 여성의 이야기지만 이 경우는 여성이 상대가 유부남인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법적 책임도 완전히 달라질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합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5: 자,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듣자마자 뒷목 잡는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8: 네, 저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던 사연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7년차 유부남이라는 글쓴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 몰래 2년 정도 만나온 여성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으로 500만 원이 지나친 금액이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놀라운 건 자기가 유부남인 거를 알고도 자기만 바라보던 사람이라 마음이 쓰인다 뭐 이렇게 쓴 대목인데요. 상대 여성도 알면서 만나왔다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5: 네,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모은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내 몰래 2년 동안 이렇게 외도를 할 정도면 거기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집에도 돈이 들어가고 외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 와중에 또 500만 원을 모았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 5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보내겠다. 축의금 500만 원이면 굉장히 사실 큰 돈이죠. 심지어 근데 뭐 1000만 원짜리 까지도 고민 중이다 했잖아요. 자, 이거 만약에 보냈다가 발각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자기 돈이니까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뭐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떤가요?
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내 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원칙만 보면 우리 민법은 뭐 부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갖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 돈을 남편이 썼다고 해서 뭐 그 자체로 뭐 절도나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갔느냐입니다. 부정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기는 걸 법원은 곱게 보진 않거든요. 금액이 크고 부부 공동 재산과 좀 무관하게 은밀히 넘긴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지 재산 분할에 반영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곧바로 상대 여성한테 그 500만 원 내놓으세요 뭐 하기는 간단하지 않고요. 대신 상간소송에서 두 사람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돼서 위자료를 끌어올린다거나 뭐 이혼할 때 그 돈이 여전히 남편 재산에 있는 것처럼 계산에 넣는 쪽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은 관계가 끝났다고 하지만 2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상대 여성도 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 거고요. 이런 경우 이미 헤어진 뒤라도 그게 뭐 몇 년 전 일이라고 해도 아내가 상간소송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8: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게 부정한 행위라는 게 꼭 그 성관계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사연은 본인이 뭐 2년간 깊게 만났다 뭐 직접 썼으니까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고요. 시점은 언제 헤어졌느냐가 아니라 아내가 언제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 그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혼인을 유지한 채 청구하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뭐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물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되게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형태로 책임을 뭐 물게 됩니다.
5: 네, 좀 덧붙이자면 만약에 상간소송만 제기를 한다고 하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또 제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자,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좌이체했다. 송금 내역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이 나중에 상간소송에서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냥 추억에 축의금 500만 원 보내려다가 상간에 증거를 남기는 셈이 될 수도 있나요?
8: 물론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외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송금액이 통상적인 축의금보다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뭐 당시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에서 뭐 관계가 드러나고 뭐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그런 정황이 될 수 있고요. 뭐 500만 원 축의금을 내는 사람들은 뭐 거의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5: 유재석 정도면은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더 내나요? 유재석은?
8: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뭐 그 정도의 뭐 재력이라든가 네. 뭐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500만 원 일반인한테 네. 500만 원이라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네. 거기다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이었다는 점 뭐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관계를 정리할 뭐 이런 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뭐 관계를 정리하라고 이 보내려는 돈이 오히려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됐다는 셈이죠.
5: 네.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결혼을 앞둔 여성의 예비 신랑은 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약 결혼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까?
8: 네, 이건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속고 결혼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 뭐 이런 혼인 취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기를 당해서 결혼한 경우에 취소할 길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법원은 이 취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보는 편이고요. 결혼 생활의 본질을 뒤흔들 정도의 속임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누구와 사귀었다는 걸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 취소해준 사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요거는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5: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선 여성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는데 이번 여성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 어떤 상황입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가 어떤 남성과 10개월간 교제를 했는데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자녀 계획까지 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A씨 가족, 친척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친구 결혼식에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 생일을 챙기고 어버이날엔 꽃까지 사와서 A씨 어머니가 요즘 이런 사람 없다 이러면서 아주 예뻐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정작 자기 부모님에게는 소개하지 않고 미뤄왔고 어느 날 몸이 아프다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가 그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주차장에서 유아용 카시트와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남성에게 추궁하자 그 남성이 유부남의 아이도 있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1: 네. 자, 그런데 이 남성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뭐 상대 여성이 알았든 몰랐든 뭐 자기 남편과 사귀었다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 상관소송 하겠다
0: 네.
1: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관건은 나는 정말 몰랐다인 건데 이걸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합니까?
0: 네, 이게 사연의 핵심입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도 알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상관 뭐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건건 아내 쪽에서 이 사람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고요. 다만 상대 여성도 뭐 미혼이라고 믿게 된 경위나 남성이 혼인 사실을 숨긴 방식을 좀 내놔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아예 뭐 내놓지 않으면 좀뭐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런 면에서 이 사연은 방어 자료는 참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가족 모임에 이 유부남이 뭐 참석도 했고요. 친구 결혼식에 동행도 하고 어버이날에 꽃까지 사왔잖아요. 유부남이 이렇게 한다는 건좀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남성이 그 여성분을 속였다 이런 부분까지 확보해 두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이제 남자를 추궁을 해서 그 내용을 통화 기록이나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같은 걸로 좀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연에선 결국 남성이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 했어요. 처음엔 속았더라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 기간이 뭐 아주 짧았다 할지라도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점부터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몰랐을 때는 책임이 없지만 알고 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 이거는 그 시점부터는 책임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달라 이런 말, 이건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하거든요. 준비 중이라는 건 아직 혼인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인데, 물론 부부관계가 이미 완전히 깨져서 회복이 불가능했다. 뭐 이런 실질적인 파탄이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지만
1: 네. 이뭐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거는 굉장히 좀 사실 진부한 레퍼토리예요. 아주
0: 그쵸.
1: 많죠.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0: 네.
1: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몇 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예. 네.
0: 많이 안타까운
1: 맞습니다.
0: 것 같습니다.
1: 자, 아무튼 오히려 이 여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0: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실제로 법원이 이런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고요. 결국 관건은 이런 부분에서는 증거니까요. 미혼이라고 믿게 만든 대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잘 정리해 두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M2M의 세 글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0: 엑스파일.
1: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인 내일도 아침과 낮과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구 27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지만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사고 소식도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용비교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 1차로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구리시계를 지난 지점 하위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렇다 보니까 하위차로를 중심으로 잠깐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성남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0: 처리 중에 있고요. 성남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2km 구간 주춤하고 이후로는 송파에서 서하남, 상일에서 구리남향주요금소, 태계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25km 구간 차량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자신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한 50대 불법 사채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6: 갚을 마음이 없나 보네. 조만간 보자. 지난 6월 50대 불법 사채업자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린 30대 여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했고 도중에는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매일 2%씩 이자를 받았는데 상환이 늦어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추가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채무자 4명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담보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들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원치 않은 일을 당했다며 A씨 형량이 가볍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7: 불법 사채만 해도 저는 큰
4: 피해자입니다.
7: 마취랑 성관계 것을 하면서까지 큰 문제를 저질렀는데 1년 반으로 하면
6: 피해자는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당하고 촬영된 영상으로 협박까지 당했다며 A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5: 인천지방법원이 인공지능 기술 딥페이크를 활용해 교사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게 장기 2년에서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위험물이 보관돼 있어서 소방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8: 건물 철골 구조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세찬 물줄기를 연신 뿌려댑니다. 오후 2시쯤 경기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한 명이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시설 관계자 등 9명이 대피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폐유 등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성시청은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비를 뒤집어 쓴 남성이 진열장 문을 이리저리 당겨봅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이번에는 주변에 있던 커피포트를 주워들더니 유리장을 향해 내리칩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서울 화곡동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고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억 원 상당의 금팔찌 170여 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가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대형마트인 만큼 내부 조력자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 나라가 참석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역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언급하며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상들을 한자리로 초청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장관급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해 역대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를 연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양측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0: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9: 회의에선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내용 등 28가지 장기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측 기업인들이 총출동한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했습니다. 바이오와 디지털 등 교역 범위를 넓히고 핵심 광물이 풍부한 중앙아와 우리 첨단 제조업을 연계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10: 리튬과 우라늄 등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우리의 배터리 및 반도체 제조 역량과 만나면 세계 시장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9: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의 정상회담에선 에너지와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문건 35건을 체결하며 5개국 정상 모두와 양자회담도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에게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했는데 청와대는 양측 간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1: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이민성호가 카타르전 승리로 대회 전 우려를 싣고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해트트릭을 터뜨린 엄지성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전체적으로도 공격력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2: 첫 카타르전은 와일드카드 엄지성의 원맨쇼였습니다. 전반 7분 선제골을 시작으로 20분 두 번째 골에 이어 전반 종료 직전 수비수를 제친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후반 22분 김명준의 쐐기골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카타르를 4-1로 꺾은 이민성호의 경기력은 대회 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지난해 5월 이민성 감독이 취임한 이후 승률은 불과 42%. 특히 올해 초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선 우즈베키스탄과 일본, 베트남에 패하면서 좋은 공격 자원을 갖고도 상대 수비를 뚫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카타르전에선 빠른 공격 전개와 골 결정력으로 낮은 승률이 오히려 보약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전 경기는 해외파 소집이 어려워 최상의 조합은 아니었던 만큼 대회 기간 조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13: 매번 시합에 나갔을 때 저희가 그
14: 이민성 감독입니다.
13: 조직적인 면이나 또한 전원이 일치되는 멤버를 갖고 나갔던 경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12: 이민성호는 오는 22일 중동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11: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남자농구 대표팀이 요르단을 완파하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마줄스 감독이 이끄는 농구 대표팀은 아이치 나고의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8강전에서 요르단을

0: 74대 8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대표팀은 모레 이란과 준결승전에서 만나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결승행에 도전합니다.
1: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만 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내일도 역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쌀쌀함이 감돌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27도로 아침에 비해 10도 안팎 오르겠습니다. 내일 내륙에서는 별다른 비 예보 없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모레 사이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영남 해안과 강원 동해안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서 여야가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0: 민주당은 적임자라는 게 증명됐다며 임명 절차에 나서자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청문회에 이어서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4: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3: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그저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지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3: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7: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6: 김기표 법사위 여당 위원입니다.
7: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8: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6: 박형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8: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3: 홀로 장외 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9: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속된 협동조합이 특혜로 바우처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탈락업체가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 SNS에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해당 업체는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조합과 달리 소방심사도 통과했는데 마지막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1년 가까이 투잡, 쓰리잡을 전전해야 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라며 울분을 호소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0: 철거미 특별 공급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가족들이 단체로 특공을 받아놓고 누가 믿겠느냐고 맹공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부동산 문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단체로 철거민 특별공급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시도했다며 창피한 일인 줄 알라고 따졌습니다. 자녀가 이모 부부의 7억 원을 빌려 재건축 상가단지를 매입한 것도 전면에 띄우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11: 아들 하나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6: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강신철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30 넘은 아들의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주장엔 참지 않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12: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지금
6: 강신철
12: 뭐
6: 후보자입니다.
12: 몇십 배의 뭐 아파트 차익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10: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성장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13: 우리 아빠 사성장군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라고 해서
6: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13: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12: 대한민국 장교를
6: 강신철
12: 어느
6: 후보자입니다.
12: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10: 민주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 이력을 토대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이끌 적임자다 두둔했습니다.
14: 신뢰가 두터운 것처럼 예, 보입니다.
6: 천준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14: 이런 데서도 든든한 이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10: 다만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개혁 의지가 애매하다며 추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5: 사관학교 출신의 장
6: 민홍철 민주당 의원입니다.
15: 지금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파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12: 기본 안은
6: 강신철
12: 제가
6: 후보자입니다.
12: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16: 강신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홍재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용산공원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0: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폭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7: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용산공원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공급량 추정치까지 내놓으며 주택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 서울 무주택 가구의 평균 가구 원수인 1.7명을
6: 민주당 의원입니다.
18: 적용하면 약 5만 명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 이어진 질의에서도 용산공원 활용 요구가 이어졌고 홍 후보자는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9: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6: 홍재선 후보자입니다.
19: 국민들과 소상하게 현실을 파악을 해서 뭐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7: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날을 세웠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방향 자체를 틀어야 한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20: 계속
6: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0: 토지 거래허가 서울의 신청 건수 줄어들고 가격은 뜁니다. 부작용만 일어나고 있어요.
19: 토지 거래
6: 홍재선 후보자입니다.
19: 제안을 했다가 풀면은 또 주택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17: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시세 차익 논란을 둘러싸곤 공세와 엄호가 되풀이됐는데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20: 이것은 억지 프레임이다.
6: 문정복 그 의원님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20: 부동산이 대치동에 있어요. GTX 뭐가 들어가요? A하고 C가 들어가죠. 그러면 엄청나게 시세 차익이 있었겠네.
21: 문 의원님, 김현주 시장한테
6: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1: 장관 후보자 옹호하라고 오더 받으셨어요? 허위 사실 공표로 직접 고발해드리겠습니다.
17: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공무원과 국토부 차관을 거쳐 장관으로 지명되기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이 없다며 자질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후보자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정책들의 기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네, 홍재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2: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계획인데 임신 9주 이하일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22: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임신중지 약물이 우리나라에도 공식 도입됩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시판을 목표로 허가 절차

0: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중입니다. 유산과 분만을 유도하는 성분인데 임신 9주 이하일 때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입 뒤 2년 동안은 의사의 처방과 제조가 있을 때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1: 임신 중지 약물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
2: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입니다.
1: 이후 부작용 및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0: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할지 일반의까지 넓힐지는 더 논의해야 합니다. 또 약품 허가 신청 사항에는 복용 연령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는 미성년자 처방 시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3: 수술도 있고 약물도 있는데 어떤 게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지는 그거는 산부인과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만들고 하면 되는데 법 공백 상태에서 약만 들어온다. 이거는 정말 더 현장에
2: 최한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입니다.
0: 정부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보건당국이 국가 예방접종 일정을 최장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14세 중 한 차례 접종이 필요한 아이들은 기존 9월 28일보다 일주일 이른 오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당초 계획보다 엿새 이른 10월 6일부터, 70세에서 74세는 사흘 앞당겨진 10월 12일부터, 65세에서 69세는 나흘 이른 10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거 사들인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 등을 30배까지 부풀린 가격에 암거래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만 팔아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를 구매할 정도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5: 네, 들어갈게요.
6: 경찰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아이돌 콘서트와 해외 가수 내한 공연 등의 암표를 팔아왔습니다. SNS를 통해 구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티켓을 선점했습니다. 계정마다 구매 수량이 한정돼 있지만 가족과 친척 명의를 빌려 7개 계정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최대 30배까지 부풀려 되팔았습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에 사들여 300만 원에 팔았고 40만 원인 토트넘 축구팀의 방한 경기표는 165만 원을 받았습니다. 8년 가까이 암표 8,900여 장을 팔아 24억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별다른 직업도 없었는데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를 구매할 정도로 큰 돈을 번 겁니다. 세무당국 의심을 피하려고 통신 판매업자로 사업자 등록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과 상가 등 12억여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암표 정보를 공유하는 SNS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쯤 인천 간석동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 상당의 금팔찌 173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 서명 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막판 협상이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7: 정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5: 산업통상부는 당초 내일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미국과 진행해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요청으로 보고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 이어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에도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7: 많은 이슈들에서 합의에 근접한 건 사실인데 뭐 협상이라는
2: 김정관 게 산업통상부 장관까지는
7: 장점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5: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미국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미 양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투자 조건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입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진 만큼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8: 미 해군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건조한 함정의 자국 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미국 관계자 등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니케이에 미국 조선소에 대한 장기 투자나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더 신속한 선박 납품을 원하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 해군 관계자도 미군의 함정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며 어쩌면 일본의 호위함 몇 척을 살지도 모른다. 일본의 함정은 훌륭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하며 6,700대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37% 오른 6,717선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지수는 0.24% 내린 6,611선에 개장해 장 초반 등락을 오가다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는 2.01% 오른 25만 3천 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4.08% 오른 175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증권사 대표들은 지난 1월에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 YTN이 증권업계가 당시 이 청와대 측에 제출한 사전 의견서를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의견서를 보면 국내 증시를 활용한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 지난 1월 13일 비공개 회의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증권자산운용사 관계자까지 모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문건을 보면 금융투자협회는 BH, 그러니까 청와대의 주재 회의라며 참석자들에게 오전 9시 45분까지 청와대 연풍문에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라 이름 붙여진 회의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참석업체 5곳을 정하고 사전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YTN이 단독 확보한 문건을 살펴보면 레버리지 상품 도입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 ETF를 언급하며 해외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 곳 업체에서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우선주 확대와 청년 계좌 활성화, 증여세 면제 등 일반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남지 않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업계가 한 목소리로 상품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10: 사전 제출 자리에도 그런 내용도 없었고 높은 분들 가는 자리에 가서 크리스탈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9: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1: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같은
2: 최연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자본시장의 상품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청와대의 정책실장의 지시로 일방적이고 되게 독단적이고 되게 파행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되었다.
9: 청와대 주도 정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전 의견 전달 창구로 지목된 금융투자협회는

0: 3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물가협회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부산 등 6개 도시 전통시장에서 28개 차례상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30만 3,750원으로 지난해보다 4.1% 올랐습니다. 배가 이른 추석 탓에 16% 올랐고 쇠고기 양지가 10.5%, 우둔과 설도는 11.9%, 닭고기는 13.1% 올랐습니다. 채소류에서는 애호박이 작황 부진으로 92.8% 올랐고 무도 24%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통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선물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은 전주 이강주, 제주 고사리 등 5극 3특 특색을 반영한 특산품으로 구성되었는데 청와대는 지역과 세대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물 대상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각계 주요 인사, 호국 영웅과 국가 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 포함됐습니다.
1: 요즘 온라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오픈런 대란까지 일으킨 디저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고거래 앱에 이 디저트 포장지를 판다거나 심지어 두쫑꾸 냄새를 판다라는 등의 황당한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판매 글입니다. 인기 과일 찹쌀떡을 먹고 남은 종이 포장지를 5만 원에 팔겠다거나 이 두쫑꾸의 냄새가 남아있는 종이봉투를 500원에 팔겠다 이런 글이 보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 열풍을 풍자하는 것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황당해 보이는 글 뒤에는 속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포장재를 판다던 판매자에게 직접 채팅을 보내보면 사실은 찹쌀떡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답장이 돌아오는 겁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수제식품이나 개별 포장 의약품 등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적발되면 계정이 바로 정지되다 보니까 단속을 피하려고 포장재를 파는 척 눈속임 꼼수를 쓴 겁니다. 소비기한을 알 수 없는 식품을 개인 간에 거래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식중독 위험도 큽니다. 인기 디저트를 맛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단속을 피하려는 변종 거래에 덜컥 응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구석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진보 대통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10석이 상식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김 대표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스스로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이라고 지칭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진보 세력과 연대를 실현할 때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20명인 구성 요건을 15명으로 낮추자는 건데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그간 진보 정당이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3: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각 진보 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2: 용혜인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계기도 밝혔는데 사전 공감대를 얻었던 김 대표의 말과 달리 조국혁신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현행 20석 기준은 유신 정권의 잔재라며 10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5석이란 근거 없는 숫자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한다는 수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12석인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기준을 낮춘 듯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구조는 매한가지란 겁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두 곳뿐. 교섭단체 기준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은 161석,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경우 국회 본회의 운영이나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권한의 차이가 크고 정당 보조금 역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그간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교섭단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자칫 극단적 정치 세력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 대통합 의제를 다시 띄운 건 최근 하락한 당정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혁신당의 각세우기 속 연대 결실을 보기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국과 중앙아시아 다섯 개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를 열고 양 지역 간 파트너십 제도화 등 네 가지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획회사를 통해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동서양을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까지 모두 다섯 개국이 참석했습니다.
1: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데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를 또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2: 극적으로 타결된 합의안에 통상임금 문제는 또 빠졌습니다. 파업까지 간 끝에 기본급 인상만 합의했던 올해 초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파국만 막았을 뿐 핵심 쟁점을 유보한 건 다르지 않았습니다.
3: 아쉽게도 또 결국
4: 서울시 버스 운송조합 이사장입니다.
3: 네,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2: 이렇게 노사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노조는 동아운수 2심 판결에서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을 빼고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 시간은 확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단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연말에 다른 판결까지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5: 자꾸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을
4: 서울시 버스노조 위원장입니다.
5: 우리는 아예 그냥 제끼놓고 그래 임금만 했습니다. 그건 법에 따라서 판단만 받으면 됩니다.
2: 이렇게 법원 판단에 맡긴 만큼 사측은 연말 하급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176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판결이 나오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파업이랑 급한 불을 끄느라 뒤로 미룬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 갈등의 불씨로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포스코 노사가 추가 임금 교섭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가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엔 포항과 광양제철소 일부 열연 공장이 참여했으며 노조 측은 파업 인원이 1차 때 120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해당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하고 있어 조업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명 씨와 후원자 김한정 씨 사이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여론조사 진행을 오 시장이 몰랐다는 명 씨 발언이 담겼는데 특검은 녹음 파일이 임의로 제출됐다며 편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6: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파일은 모두 3개로 1시간 넘는 분량입니다. 해당 통화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세훈이는 모른다 등의 명 씨 발언이 담겼습니다. 돕고 싶어 혼자 한 일인데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곤란하단 취지로 김 씨가 따지자 명 씨는 김 씨와 오 시장과의 관계를 몰랐다고도 답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은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일부분을 재생했습니다. 2심에서야 파일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해 김 씨는 1심 때는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해당 녹음 파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제출한 거로 의심된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또 녹음 내용을 보더라도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 해석이 어렵고 파일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명시 진술

0: 기소 신빙성 판단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거쳐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1: 6년 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2: 개성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6년 전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3: 개성 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4: 조선중앙TV입니다.
2: 고강도 도발 3년 뒤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5: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4: 당시 통일부
5: 대변인입니다.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2: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단 정부의 승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무상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면서도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 수단도 없지만 향후 구상권이나 유사 도발에 대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측의 소송 제기 자체를 무시하는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6: 북한이 사실상 최근에 대화를 단절한 것
4: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6: 가고 있고 또 원래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해서는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고
2: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판결을 트집잡아 추가적인 적대 행동이나 비난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대홍수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네팔 도심에서는 심각한 LPG 가스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산업부 장관을 교체하고 정부가 사재기 단속에 나서면서 상황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주일을 기다려야 가스통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특파원입니다.
7: 쇠약볕을 맞으면서 수백 명이 빨간 가스통에 걸터앉아 있습니다. 자물쇠를 채워놓고 자리를 비운 사람도 있습니다. 1등으로 온 사람은 6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4: 일찍 와야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4시 반에 왔습니다. 카트만두 주민입니다.
7: 제가 여기 와서 세봤더니 여기 있는 가스통이 300개는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벽 쪽에 붙어있는 분들은 지난주에 와서 가스통을 보여주고 쿠폰을 받아간 분들이고 여기 길 쪽에 줄 서 있는 분들은 오늘 가스통을 들고 온 분들인데 오늘 쿠폰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자기 가스통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여준 지갑 속 번호표에는 네팔 달력으로 오늘 날짜인 31일이 적혀 있습니다.
4: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늘 무조건 받아갈 수 있습니다.
7: 오전
4: 카트만두 주민입니다.
7: 이제 가스통을 받을 시간입니다. 2,165루피, 우리 돈 19,000원 정도를 내야 한 달 정도 쓴다고 합니다. 새 가스통은 30kg 정도라서 혼자 들기 무겁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4: 한 달 후에 네팔에 큰 명절이 오는데 그때 가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집에 비축해야 합니다. 카트만두 주민입니다. 엄마가 저녁에 고기 요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카트만두 주민입니다.
7: 네팔 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란 전쟁 뒤부터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네팔 가스 공급처인 인도의 LPG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난달 대홍수로 가스 수송 도로마저 끊어지자 일주일씩 기다리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4: 3개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대홍수로 길이 끊기면서 더 나빠진 거죠. 카트만두 주민입니다.

0: 18 정부는 지난 10일 산업부 장관을 경질하고 매점 매석 업자들에 대한 단속도 벌였습니다. 정부는 하루 2만 개까지 떨어진 카트만두 가스통 공급량을 5만 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밀린 수요 해소에는 부족해서 가스통 배급줄이 여전히 깁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1: 지난 11일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 가운데 현재까지 250여 명이 구제 대상인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까지 수험생 1,200여 명이 구제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잠정 250여 명이 구제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수험생은 오늘 오후 6시까지 UA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직접 구제 신청을 해야 하며 구제 대상 수험생은 오늘 오후 10시까지 접수를 끝내야 합니다. 네,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창해로 교육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고등학교 교사가 3학년 학생들의 이 대입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의 내신 점수와 지원 대학 등이 무방비로 노출됐는데 학교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제보는 와이 김민성 기자입니다.
2: 전북 군산의 한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4일 아침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학급 단체 대화방에 엑셀 파일 하나를 올렸습니다. 학생 이름과 반 번호는 물론 수시 지원 대학과 학과, 대학별 환산 내신 점수까지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단체 채팅방에 문제의 파일이 노출된 건 단 4분이었지만 몇몇 학생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고 또 함께 돌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학년 전체 10개 학급 가운데 9개 반, 230여 명의 민감한 입시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생 커뮤니티에는 정보를 유출한 교사와 이를 공유한 동급생들을 향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가 이미 끝나 전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수험생들은 사생활 침해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외부 유출 정황은 없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단순 실수로 잘못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YTN이 확보한 당시 대화방 내용을 보면 이 같은 해명은 석연치 않습니다. 교사는 애초 면접 일정을 확인해서 알려달라며 해당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어 파일을 삭제한 뒤에는 대학과 학과는 개인정보인 것 같아 삭제했다. 다른 반 내용도 보인다길래 지웠다고 적었습니다. 단순 착오라기보다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학교는 문제가 불거진 뒤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 대상은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3: 네, 오늘 법원에서 6년 전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일방 폭파에 대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1: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6년 전에 이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이제 폭파했는데 일단 이 사건 경위부터 한번 짚어 주실까요?
4: 네, 이게 2018년 이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2018년 9월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의미는요, 365일 24시간 서로 이제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연락사무소라고 개소를 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결국
5: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4: 이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2020년 3월에 이 북한 측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라는 예고를 합니다. 당시에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러한 예고가 있은 뒤 3일 뒤 이 연락사무소라든지 부속 건물을 실제 폭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 예, 뭐 우리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우리 정부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북한에 서류 송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도 계속 보류가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공시 송달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공시 송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도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 내가 원고

0: 라고 한다면 피고의 주소지라든지 개인정보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불특정의 이유로 해서 이것이 송달이 실제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런 경우에는 송달이 안 됐다라고 해서 소송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 법원 게시판 등에 이 서류를 이제 내용을 게시를 하고요.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 소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북한까지 이것이 송달될 수가 없어요. 뭐 우체국 직원분이 가서 이렇게 법원 서류입니다 하고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북한 해운실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판부도 좀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류를 하고 실제 계속 그냥 열린 결말로 놔둬야 될지 아니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을 해서 송달 간주를 통해 이것을 이어갈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해서 이 사건이 종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우리 통일부가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법원이 이제 446억 원 정도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그렇죠. 우리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 재판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고 측인 우리나라만 가서 우리나라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측이라고 볼수 있는 북한은 당연히 이 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측에서 애초에 주장을 했던 것은 이 청구 내역이 연락사무소에 대한 부분 101억 8천만 원, 그리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함께 폭파가 됐는데 이게 344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애초에 청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청구된 금액 뭐 거의 대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446억 2,600여만 원을 북한에서 우리에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6월에 소송을 시작이 됐거든요. 소재기를 했는데 3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는 1심 결과가 나왔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과연 이 판결에 응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실제 응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할 수도 있고 상고할 수도 있고 해서 대법원까지 갈수 있는 뭐 3심제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사실 북한이 항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도 사실 법적인 한계는 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판결에 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뭐제 피고 로 세울 수 있는 것이 꼭 반드시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든지 뭐 지자체라든지 단체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뭐 국제적으로 재판도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송달을 하는 방법도 취할 수가 있는데 북한은 사실 여기에 예외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해외에 있는 뭐 북한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제 압류하고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판결이 오히려 가지는 그런 내재적인 의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자, 이번엔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에 대한 법원 판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간 무인기를 뭐 계속해서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켰던 사건입니다.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양재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7: 합성목재 예스틴바.

0: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특례시.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1: YTN News FM.
1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 대구도 17도, 광주 1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구 27도, 광주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모레까지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4시간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분당 수서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사고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이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 고장차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리고 다시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도 두 건의 사고가 있는데요. 천안부근 4, 5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요. 양재나들목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달래내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니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여야는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3: 민주당은 적임자라는 게 증명됐다며 임명 절차에 나서자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청문회에 이어서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2: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4: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2: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2: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6: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7: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1: 박경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7: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 홀로 장외 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모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범여권에서도 연임이나 공소 취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대전환이 아니면 어림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민주당의 맏형 박지원 의원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민경제나 청년층 주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좋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씀하면 좋을 것이라며 연임과 공소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9: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1: 많은 의원입니다.
9: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털어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8: 범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10: 대통령 메시지의 공소 취소 부분하고 연임 부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담길까요?
11: 글쎄요. 담겨야 될 것 같고.
1: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11: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8: 당내엔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공소 취소 논란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대통령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시 설명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견이 국정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4: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8: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 대전환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회견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5: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뜯어고치고
1: 정점식.

0: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상권 분립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2: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SNS에 긴 목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공소취소 없이 재판받겠다 선언이 없다면 회견은 하나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여야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더 키우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 성공 확률이 불확실하다는 산업 보고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사업을 밀어붙였고 임기 안에 추가 시추를 마치라고 압박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국정브리핑을 통해 대대적으로 수치까지 공개했는데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습니다.
6: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0: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6: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5: 1년 3개월 뒤 석유공사는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진행한 1차 시추 끝에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140억 배럴,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40억 배럴은 유망구조 7곳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최대치로 성공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값이었던 겁니다. 그 가능성은 0.0002%,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산업부는 과도한 기대를 우려해 대외 홍보를 자제하자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자원량을 공개하는 대신 유망구조의 면적만 알리자는 대안조차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추가 시추 일정을 임기 안으로 앞당기라고 요구하면서 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우려를 나타내자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질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최종 사업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 시추를 시작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관련자 두 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증권사 대표들은 지난 1월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요.
4: YTN이 당시 증권업계가 청와대 측에 제출한 사전 의견서를 단독으로 확보했는데 국내 증시를 활용한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지난 1월 13일 비공개 회의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증권자산운용사 관계자까지 모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문건을 보면 금융투자협회는 BH, 그러니까 청와대의 주재회의라며 참석자들에게 오전 9시 45분까지 청와대 연풍문에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라 이름 붙여진 회의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참석업체 5곳을 정하고 사전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YTN이 단독 확보한 문건을 살펴보면 레버리지 상품 도입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 ETF를 언급하며 해외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 곳 업체에서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우선주 확대와 청년 계좌 활성화, 증여세 면제 등 일반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남지 않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업계가 한 목소리로 상품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8: 사전 제출 자리에도 그런 내용도 없었고
0: 참석 금융사 고위 임원입니다.
7: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0: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 투자자에 대한 보호
2: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다음에 자본시장의 상품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청와대의 정책실장의 지시로 일방적이고 되게 독단적이고 되게 파행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되었다.
0: 청와대 주도 정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전 의견 전달 창구로 지목된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3: 저희가 따로 자료 필요로 이런 걸 받은 게 없는 걸 확인되거든요.
2: 금융투자협회
0: 그러나
2: 관계자입니다.
0: 비공개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도 금융당국과 금투협 간 별도의 사전실무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거짓 해명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결국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누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6년 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5: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6: 개성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6년 전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7: 개성 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6: 고강도 도발 3년 뒤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8: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6: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단 정부의 승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무상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면서도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 수단도 없지만 향후 구상권이나 유사 도발에 대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측의 소송 제기 자체를 무시하는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9: 북한이 사실상 최근에 대화를 단절한 것뿐만 아니라
2: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9: 또 원래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해서는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고
6: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판결을 트집잡아 추가적인 적대 행동이나 비난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태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 영세업체를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했지만 실제로는 조직폭력배까지 포함된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수갑을 찬 남성들이 경찰의 양팔을 붙들려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합니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이른바 노쇼 사기 일당이 지난 4월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총책 A씨 등은 지난 2월 휴양지인 파타야 리조트에 콜센터를 차리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된 범죄 조직을 꾸렸습니다. 교도소나 시청 등 공공기관 직원이라며 영세한 국내 설비 납품업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건을 대량 선주문해 신뢰를 쌓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업체들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대신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는 범행을 위해 만든 가짜 업체로 대금은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겼고 업체에 약속한 돈은 주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두 달 동안 22명이 모두 6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그런 기관들을 사칭을 해서 저는 이제 위조한 명함을 보여주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계약을 하자고 접근한 다음
10: 대포통장들은 국내 유통책을 거치는 대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접근해 탈취하는 방식으로 직접 끌어모아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10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붙잡아 이들 가운데 안양 타이거파 소속 폭력배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5,700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을 포함한 동남아 각국의 공조를 요청해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총책 등 남은 조직원들을 검거할 계획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4: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O형 응급 환자에게 A형의 혈액을 잘못 수혈한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대학병원 의료진 2명은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된 50대 여성 환자에게 맞지 않는 혈액형으로 수혈한 혐의가 있습니다. 여성은 결국 한 달 뒤에 숨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이 매우 선선해지긴 했지만 한낮더위는 여전한 가운데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실종된 한 명은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10: 빨간 고무보트에 탄 구조대원들이 주변을 샅샅이 살핍니다. 순한 구조대원들은 물속에서 수색을 이어갑니다. 한탄강에 빠져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3시쯤입니다. 하굣길에 한탄강으로 물놀이를 왔던 13살짜리 남자아이 7명이 물에 빠진 겁니다. 6명은 스스로 탈출해 보호자품으로 돌아갔지만 1명은 결국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 1시간 반 만에 실종된 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고가 난 한탄강은 강 수위가 일정하지 않고 급격히 깊어지는 구간이 많은 곳입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수심이 깊은 구간에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위험물이 보관돼 있어 소방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이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10: 건물 철골 구조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세찬 물줄기를 연신 뿌려댑니다. 오후 2시쯤 경기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한 명이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시설 관계자 등 9명이 대피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폐유 등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성시청은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비를 뒤집어 쓴 남성이 진열장 문을 이리저리 당겨봅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이번에는 주변에 있던 커피포트를 주워들더니 유리장을 향해 내리칩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서울 화곡동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고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억 원 상당의 금팔찌 170여 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가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대형마트인 만큼 내부 조력자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5도, 습도는 37%입니다. YTN 뉴스 FM.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4: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8: 고향 등예시.
19: 듀엣토의 더 클래식.
20: 9월 16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1: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시장조 중 2악장 루돌프 부후빈 더 피아노 드레스덴 슈타스카펠레의 연주입니다.

0: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피아노 협주곡 전곡까지 들려줬고요. 그런데 내일 연주할 작품은 베토벤이 아니라 모차르트입니다. 내일 공연에서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1: 부후빈도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지휘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0: 잠깐만요. 그럼 똥똥똥똥똥 하면서 이쪽 반대쪽 손으로는 지휘하고
1: 그러게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일 17일에는 피아노 협주곡 27번, 23번, 21번 이렇게 세 곡이고요. 20일에는 9번, 22번, 20번을 연주해서 모두 6곡의 모차르트 협주곡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0: 올해는 근데 부후빈더가 이렇게 또 베토벤이 아니고 모차르트를 집중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올해 부후빈더가 80세가 되는 해인데 그는 올 한해 동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여러 도시에서 계속 연주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었군요.
1: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이미 잘츠부르크와 베를린에서 연주했고요. 이어서 일본과 대만에서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내일 연주될 작품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중 2악장, 루돌프 부후빈더의 피아노,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중 2악장,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베토벤 전곡 연주로 많은 화제를 모은 피아니스트가 80세가 된 올해 모차르트 협주곡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며 연주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부흐빈더를 보면서 그 성실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것 같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악보 수집가라고 합니다.
1: 음악가라면 당연히 악보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넘어서는 정도라고 하죠.
0: 엄청납니다. 이 부흐빈더 집에 있는 악보가 1,000권 정도 된다고 해요. 특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은 서로 다른 판본으로 39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어떤 곡을 연주하기 위해 39개의 악보를 비교했다.
0: 부흐빈더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악보에도 오류가 많다고 생각해서 작곡가가 살아있을 때 나온 초판본부터 여러 음악학자와 피아니스트들이 편집한 판본까지 꼼꼼하게 비교한다고 합니다.
1: 야, 이 정도면 이제 부유빈던데요, 부유. 야.
0: 이거 돈이 엄청 많아야 될것
1: 국제
0: 같은데.
1: 장난 아니죠. 다 수집해야 되니까.
0: 어휴.
1: 이 80평생을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는데 이쯤 되면 익숙한 곡을 편안하게 연주해도 될것 같은데 계속 악보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네요.
0: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가 연주할 모차르트 협주곡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대요. 아, 이분이 하는 게,
1: 진짜다.
0: 이분은 진짜 진짜만 골라온다.
1: 연구에 연구를
0: 예,
1: 연구했으니까.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중 2악장,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6년 됐고 4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제가 1순위라고 했어요. 제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했죠. 실제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집의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새벽 기차를 타고 가서 타다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에게는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아버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낮에 반찬을 갖다 주러 오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되기만 합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집에 오셨거든요. 퇴근해서 돌아왔더니 냉장고를 정리하고 계신 적도 있었고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셔서 당황한 적도 있어요. 남편에게 제발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 달라고 말씀드려줘 하고 부탁도 해봤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척이나 서운해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시어머니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아이에게 뭘 먹여라, 몇 시에 재워라, 클래식 음악만 들려줘라.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가 회사 다니기 때문이라고 저를 탓하셨죠. 손녀가 불쌍하다고 혼잣말 하실 땐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시어머니 몰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울면서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한 거라고 말하네요. 결국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

0: 저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태도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주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계시면 깜짝 놀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양가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일로 갈등 겪는 경우 종종 있죠.
1: 네,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물론 실제로는 양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경우도 많겠지만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양가 부모님과 큰 갈등과 불안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0: 그렇죠.
1: 예, 실제로도 사연처럼 이렇게 예고 없이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상태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시어머니의 행동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고 또 육아나 직장 생활까지 좀 계속 간섭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직접 폭행이나 뭐 심한 욕설을 했다라고 하면 명백하긴 할 텐데 그건 아니고 그냥 요 정도의 행동이 반복됐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법적으로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요?
1: 예,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으로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폭언, 모욕 등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사연에서는 시어머니가 사연자분을 직접 폭행하거나 심각한 욕설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에 방문하고 육아와 생활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0: 네.
1: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당한 기간 반복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함께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번 사연은 이제 시어머니의 간섭뿐만 아니라 그것만큼이나 남편의 태도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남편의 태도도 혼인 파탄의 책임 이제 따질 수 있을까요?
1: 네.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 시부모의 행동 자체보다 배우자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더욱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0: 그렇죠. 네.
1: 결혼을 하면 부부는 서로 독립된 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부모 편만 들면서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요구한다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사연에서는 아내분께서 여러 차례 남편에게 최소한 시어머니가 방문하기 전에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남편이 이를 거절했고
0: 네.
1: 아내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변경했는데 남편이 다시 그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0: 네. 네,
1: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었다면 남편이 부부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네.
1: 즉 사형에서는 단순히 어머니가 싫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남편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를 무시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상황을 거쳐서 결국 사연자분 4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가 가정을 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연자분이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간 거 이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1: 이론적으로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 부양과 동거 의무를 져버리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아기의 유기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별거를 하게 된 모든 경우가 아기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0: 네.
1: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0: 그렇죠.
1: 예, 사연에서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방문과 남편분의 방관으로 갈등이 계속된 끝에 사연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예, 따라서 단순히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사연자분이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1: 다만 별거 이후 상대방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도 있으므로
0: 네.
1: 이혼을 준비하시더라도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방과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1: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0: 혼인 파탄에 더큰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부부 사이의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연자분에게 당연히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아이와 어느 부모 사이의 애착 관계가 더잘 형성되어 있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적 능력은 어떤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네.
0: 사연에서는 아직 아이가 4살로 어린 편이고 현재 사연자분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인 기간에도 사연자분이 아이의 식사, 병원 진료, 어린이집 등 일상적인 양육을 주로 담당했고 친정 부모님이 보조 양육자로 도움을 줄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반면 남편도 아이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면접 교섭은 별도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는 가급적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에 찾아오고 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 이것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갈등이 반복되는 동안에 남편이 계속 시어머니 편만 들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될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나오셨는데요. 그것만으로 사연자분이 가정을 버렸다고 단정되진 않습니다. 친권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사연자분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대만 타이페이 도심에 독특한 흡연 구역이 등장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철제 울타리로 사방을 둘러싸서 마치 철창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정작 담배 연기를 막아주는 시설은 없어서 보행자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결국 철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연 구역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연 구역을 지정하면 흡연자를 위한 공간도 반드시 만들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일정한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흡연실은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흡연구역까지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다만 흡연실을 설치한다면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실외 흡연실은 흡연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고 자연 환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가 돼서 금연구역에서는 피울 수가 없습니다.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흡연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 건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다면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더불어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는 내일도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가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광주 30도, 대구 2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륙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주말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전히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양재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그 전으로 충청권에서는 천안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차량 견인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부근 일대로 1km 구간 정체 남아 있고요. 인천 가는 데도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4km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교통량이 빠르게 줄어들고는 있는데 여전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여의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2: 철거민 특별 공급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가족들이 단체로 특공을 받아놓고 누가 믿겠느냐고 맹공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부동산 문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단체로 철거민 특별 공급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시도했다며 창피한 일인 줄 알라고 따졌습니다. 자녀가 이모 부부의 7억 원

0: 땅을 빌려 재건축 상가 단지를 매입한 것도 전면에 띄우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1: 아들 하나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2: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지휘한단 말입니까?
0: 강신철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서른 넘은 아들의 일일이 간섭하긴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주장엔 참지 않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3: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2: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지금 뭐 몇십 배의 뭐 아파트 차익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0: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성장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4: 우리 아빠 사성장군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
2: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4: 부대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사단장이 군화다 까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3: 대한민국 장교를 어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2: 강신철 후보자입니다.
0: 민주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 이력을 토대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이끌 적임자다 두둔했습니다.
5: 신뢰가 두터운 것처럼 예,
2: 천준호
5: 보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전작권 환수라든가 이런 데서도 든든한 이제 자산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요.
0: 다만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개혁 의지가 애매하다며 추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6: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들이 예비역 장군들이
2: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6: 하고 있고 그 파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3: 기본 안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2: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7: 강신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8: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공원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9: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폭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0: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용산공원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공급량 추정치까지 내놓으며 주택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서울 무주택 가구의 평균 가구
2: 원수인
11: 1.7명을 적용하면 약 5만 명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 이어진 질의에서도 용산공원 활용 요구가 이어졌고 홍 후보자는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2: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2: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2: 현실을 파악을 해서 뭐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날을 세웠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방향 자체를 틀어야 한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13: 계속 이렇게 가면은요 그냥 폭망입니다.
2: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3: 신청 건수 줄어들고 가격은 뜁니다. 부작용만 일어나고 있어요.
12: 토지 거래 허가를 제한을 했다가 풀면은 또 주택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10: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시세 차익 논란을 둘러싸곤 공세와 엄호가 되풀이됐는데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13: 이것은 억지 프레임이다.
2: 문정복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3: 부동산이 대치동에 있어요. GTX 뭐가 들어가요? A하고 C가 들어가죠. 그러면 엄청나게 시세 차익이 있었겠네.
14: 문 의원님, 김현주 시장한테 이재명 대통령
2: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4: 장관 후보자 옹호하라고 오더 받으셨어요? 허위 사실 공표로 직접 고발해드리겠습니다.
10: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공무원과 국토부 차관을 거쳐 장관으로 지명되기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이 없다며 자질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후보자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정책들의 기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8: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9: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계획인데 임신 9주 이하일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5: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이 우리나라에도 공식 도입됩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시판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약품의 미프

0: 산지미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중입니다. 유산과 분만을 유도하는 성분인데 임신 9주 이하일 때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입 뒤 2년 동안은 의사의 처방과 제조가 있을 때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1: 임신 중지 약물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 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장관입니다. 이후 부작용 및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0: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할지 일반의까지 넓힐지는 더 논의해야 합니다. 또 약품 허가 신청 사항에는 복용 연령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는 미성년자 처방 시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2: 수술도 있고 약물도 있는데 어떤 게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지는 그거는 산부인과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만들고 하면 되는데 법 공백 상태에서 약만 들어온다. 이거는 정말 더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고.
0: 정부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해외에서는 널리 쓰이는 먹는 임신 중지약,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길이 없어서 암암리에 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이 약이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과제와 별개로 임신 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4: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5: 네, 맞습니다.
4: 좀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3: 미프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신 9주 이하일 때만 복용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식약처는 국제보건기구가 12주 이내 사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품목 허가 신청을 낸 현대약품이 임신 9주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미프진은 건강보험 비급여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가격 예측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 불법 유통되는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약품이 정식 공급한다면 얼마가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복용 방법과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식약처에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된다면 임신 중지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은 최소 두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즉 미프진을 복용한 뒤에 24시간에서 48시간 후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합니다. 이후 일주일에서 2주 안에 병원을 찾아서 효과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면 마무리됩니다.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식약처의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만큼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혼란 없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6: 예년보다 이른 독감 유행에 보건당국이 국가 예방접종 일정을 최장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14세 중 한 차례 접종이 필요한 아이들은 기존 9월 28일보다 일주일 이른 오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계획보다 엿새 이른 10월 6일, 70에서 74세는 사흘 앞당긴 10월 12일 65에서

0: 19세는 나흘 이른 10월 15일 접종을 시작합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의 양해각서 서명 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1: 정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내일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미국과 진행해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요청으로 보고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 이어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에도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2: 많은 이슈들에서 합의에 근접한 건 사실인데 뭐
3: 김정관 산업통상부
2: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3: 장관입니다.
2: 사인할 때까지는 장점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1: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미국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미 양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투자 조건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입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진 만큼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미 해군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건조한 함정에 자국 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니케이에 미국 조선소에 대한 장기 투자나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더 신속한 선박 납품을 원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미 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에는 큰 성과지만 한국 정부는 기술적인 민감성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4: 인텔이 280억 달러를 들여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4세대 반도체 공장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유지를 상징하는 시설이지만 자금난 때문에 가동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 시설의 일부를 임대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인텔이나 주요 고객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거래가 성사될 경우 인텔의 숨통이 트이고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도 큰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한국 제조사들을 압박해왔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인디애나와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각각 후공정과 위탁 생산을 맡은 기지입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대가 양측의 협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첨단 메모리의 해외 생산은 기술의 민감성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떤 결정이든 기업의 재량이지만 국가 핵심 기술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거 사들인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 등을 30배까지 부풀린 가격에 암거래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만 팔아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를 살 정도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네, 들어갈게요.
6: 경찰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7: 암표 판매상입니다.
6: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아이돌 콘서트와

0: 해외 가수 내한 공연 등의 암표를 팔아왔습니다. SNS를 통해 구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티켓을 선점했습니다. 계정마다 구매 수량이 한정돼 있지만 가족과 친척 명의를 빌려 7개 계정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최대 30배까지 부풀려 되팔았습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에 사들여 300만 원에 팔았고 40만 원인 토트넘 축구팀의 방한 경기표는 165만 원을 받았습니다. 8년 가까이 암표 8,900여 장을 팔아 24억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별다른 직업도 없었는데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를 구매할 정도로 큰 돈을 번 겁니다. 세무당국 의심을 피하려고 통신 판매업자로 사업자 등록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과 상가 등 12억여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암표 정보를 공유하는 SNS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고양
5: 특례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노래 한번 들으면요 계속 흥얼거리게 되죠. 정말 그만큼 컨셉과 중독성이 강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돈도요 노래처럼 리듬을 잘 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돈까지 흐름을 제대로 잡아야 내 자산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내 돈의 흐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렵다면 굿모닝 굿나잇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인생의 악보 함께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돈 관리 타이밍 잡기 위한 머니 인사이트 주제는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 중에 보험 바로 실손의료보험의 변천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또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도 모른 채 돈만 빠져나가고 있었던 집에 대한 가성비 좋은 리모델링 조건 통해 어떻게 재무 고민 해결했는지 그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고민, 질문 있으시다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정상욱 팀장님 뭘 이렇게 급하다고 또 청취자분께 기침으로 먼저 인사를 하셨어요.
2: 잘해 걸렸어요.
0: 아니 요즘 또 환절기다 보니까 일교차 엄청 심해서 맞아요. 병원에 독감 환자 그리고 감기 환자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 또 저희가 또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잖아요. 겨울 월동 대비를 좀 미리 한다라는 차원으로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어떤 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2: 사실 오늘 방송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꼭 집중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년 몇 월에 가입하셨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병원 다닐 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실손보험이니까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3: 그 다음으로는 요즘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게 내 몸이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점검에 관한 부분인데요. 주의하실 게 남들이 좋다고 하는 보험이 꼭 나한테도 과연 좋을까? 왜냐면 상황마다 그리고 각 집안마다 병력도 다르고 다 급여도 다른데 남들이 좋다는 보험이 꼭 나한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잇 쭉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 우리 집도 상담받아서 깊은 고민, 문제들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잇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험 점검, 보장, 체크, 보험료 수준에 대한 재정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무상담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열어놓고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손보험. 그런데요, 제대로 알고 가입한다면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올해 7월 1일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기존 상품보다 보장의 범위가 줄어든 대신엔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낮춘 게 특징인데요. 기존 가입자들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의 소비자분들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동 전환됨에 따라 변화와 실손보험의 변천사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실비의 핵심 내용들 자세히 알아봅니다. 보험이라는 공부에 있어서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죠. 이런 실손 의료 보험인 거죠. 필수 중에 필수인데 워낙 그 시기별로 보상 내용과 보장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고
2: 맞아요.
0: 이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라면 나는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없거든요. 자, 두 명장이 정확하게 짚어주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실손보험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실손보험의 변천사를 통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내용을 콕 찍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실손보험은 크게 1세대부터 최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크게 대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2009년 7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 1세대, 2009년 8월에서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3세대 실손보험, 21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올해 26년 7월에

0: 출시된 실손보험을 5세대 실손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입 시기에 따라서 실손보험이 보장 내용, 보험료, 재가입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언제 가입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1: 이 가입 시기를 왜 알아야 되냐면요.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저 이거 병원 갔다 왔는데 실손 되나요?
2: 그렇죠.
1: 그리고 두 번째,
0: 맞아요.
1: 이 병원비 뭐 15만 원 나왔는데 이 중에 얼마 돌려받나요? 이게
2: 가입을
1: 제일
2: 했는데
1: 중요해요. 네,
2: 보장을 잘
1: 맞아요.
2: 모르는
1: 맞아요.
2: 거예요.
1: 근데 이게 가입 시기에 따라서 내가 낸 병원비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기별로 찾아봤을 때이 1세대 실손보험은 입원하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어요. 다 돌려받습니다. 그 대신 통원 시에도 약값 포함해가지고 5,000원 공지하고 모두 받아요. 요즘은 10,000 청구하면 요즘 세대 실비는 뭐 받을 게 없죠. 근데
2: 그렇죠.
1: 옛날 거는 10,000 청구해도 5,000원 빼고 다
2: 5,000원을.
1: 받아요. 그리고 상해 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지금 보장 못 받지만 50%의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말 보장 면에서는 정말 탁월하고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5년에 한 번씩 이게 갱신되는데 이 보험료 인상폭이 꽤 높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 여력이 되시거나 지금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실 예정인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그렇군요. 1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정말 월등히 좋다. 하지만 보험료가 나이대에 비해 많이 비싸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실손 알아볼게요. 2세대 실비.
0: 네, 맞습니다. 2009년 8월부터 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 2세대 실손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이나 갱신 주기, 재가입 주기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2013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는 3년이고요. 3년에 한번 갱신되면서 100세까지 보장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는 1년이고 15년에 한 번씩 재가입을 해야 되는 재가입 주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부터 전 보험사의 보장 약관이 동일 기준 규정화를 시켰고요. 자기부담금은 급여 10%, 비급여 20%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2: 요걸 그럼 금액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0: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상욱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치료를 입원을 했고 총 병원비 5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의료비 영수증을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급여는 350만 원, 비급여는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급여 35만 원이 제외가 될 거고요. 비급여 30만 원을 공제 후총 65만 원이 빠진 나머지 435만 원을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1세대 실손보험은 입원했을 때 병원비 전액을 받으니까
0: 맞아요.
2: 500만 원을 받는다면 2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중 4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들어도 굉장히 2세대 실비 또한 솔깃합니다. 자, 그럼 3, 4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를 3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도수치료, 비급 MRI, 비급여 주사제 이런 뭐 특약들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이제 보장을 받습니다.

0: 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만약에 한 8천 원이라면 이 8천 원이 3배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별 보장 내용, 재가입 주기,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올해 7월에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인데 이 5세대 실비에 대한 전환을 굿모닝 굿랩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신다는 거거든요.
2: 맞아요. 정말 많이 문의 주시기도 하고 현장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보상 내역과 재가입 주기에 따른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그리고 보험료는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요건데요. 우선 재가입 주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년몇 월에 가입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재가입 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즉 2013년 3월 말일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갱신 뭐 3년이나 5년 갱신 후에 100세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또는 5년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15년이 지나면 혹은 5년이 지나면 그 당시 실손보험으로 변경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을 꼭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실손보험에 가입한 게 2013년 4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2028년부터 재가입이 되는 것이고 2021년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당장 올해부터 재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과 변화는 뭐라고 우리가 짚어보면 될까요?
0: 가장 크게 변한 거는요. 이 보장과 자기부담금에 있어서 질병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중증 질환과 비중증 질환. 요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급여 부분은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질환과 비중증 할 경우에 이번 시에 20% 공제를 제외하지만 이 비급여의 보장에 있어서 중증은 또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30%를 공제를 합니다. 단, 종합병원 이상의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이 비급여 자기부담금의 최고 금액이 500만 원 한도로 또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중증 환자분들에게는 또 다소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비중증 질환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인데요. 이게 또 연간 보장 금액이 기존 5천에서 1천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건 자기부담금이 50%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세대와 달리 이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에 대한 보장이 또 축소 또는 보장이 제한이 좀 생겼다는 게좀 아쉽기도 합니다.
2: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픈 자료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금감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23년에서 25년까지 실손보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로 보험금이 지급이 된게 무려 2.7조 원으로 1위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암이나 내 심장 쪽에 이 중증 질환 2.6 조 원에 비해서 더 높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에 따른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개선을 하고 비중증 질환이나 비급여 질환에서 보장을 좀 축소해서 자기부담금을 올린다는 취지에서 보여지고요. 보험료는 나이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별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는 약 10%에서 많게는 최대 70% 정도까지 저렴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정상욱과 김충남 픽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주위의 권유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저는 전환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1월 이후에 전환을 하게 되더라도 3년간 보험료를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보험사나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재매입을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게 지금 전환을 하시는 건 반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오늘은 필수 보험 중에 하나인 실손 보험에 대해서 머니 인사이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수업 잘 따라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들었는데 내게 몇 세대 실손 보험인지 모르겠고 지금 내 상황에 이 보장과 보험료가 적절한 건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상담은 무료입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주인공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청취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보험 들어놓고 바쁘게 사느라고 보험료도 모르겠고 보장을 내는 보장 내역도 모르겠습니다. 보험료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에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똑똑하게 보험 리모델링도 하고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 보험 가성비 있게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라고 2주 전에 저희 수요일 방송을 들으시고 문자를 보내주신 50대 청취자님 가정에 상담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사실 가정은 2,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셨는데요. 기존 보험 정리하고 보험을 새로 가입했는데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0: 그렇군요. 보장성 보험 과연 이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청취자님 궁금해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직접 사연을 통해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님 보험 가입 현황 어떤 것들 짚어보면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청취자님의 가장의 이제 보장성 보험은 총 13건의 보험료 꽤 많아요. 116만 원의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있었고요. 약 3년 전에 그 기존 보험의 담당자가 그만두시면서 또 신규 담당자가 기존 보험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보험료가 좀 늘어나셨습니다. 우선 20대 자녀분의 보험료가 무려 47만 원으로 매우 높았고요. 당시 자녀분의 결혼 자금으로 요거 사용할 수 있다고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또 종신보험이 결국 사망보험금 1억 3천만 달랑 있는 그리고 보험료도 21만 원의 고액으로 또 나머지 납입이 17년이나 지난 이후에 원금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종신보험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갱신형 특약들 전부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사실 청취자님과 배우자님이 과거 가입한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은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재가입 주기가 없는 3년 갱신 100세 보장으로 보험료 수준도 지금 현재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시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장의 범위가 문제가 됐었고요. 갱신형 특약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대한민국 암 발병률이 저희가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남성이 약 45%로 2명 중에 1명이고요. 여성이 36%로 3명 중에 1명입니다. 특히나 남성암 발병률 1위는 전립선 암이고요. 여성은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가족 모두 리모델링한 보험에서의 암 진단비는 이 전립선과 유방암 진단비가 일반암 진단비의 50%였고요. 특히나 초기 유방암과 대장점막내암 이런 암들은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서 일반암의 20%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0: 그렇군요. 자, 13건의 매월 116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지만 정작 보장을 살펴보니까 불필요한 것들 또는 보장이 너무 약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손보험이 잘 대비가 돼 있었는지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잘 돼 있었는지 그 외에 필요한 특약들 구성이 잘 됐는지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나하나 좀 짚어주셔야 될 텐데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갱신형 보장 그리고 효율성 부족한 특약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좀 살펴보면 될까요?
1: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 증권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보험들이 있어요. 비행기, 선박, 열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한다. 이랬을 때 보장을 해주는 상해보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미국 안전협회에 이 자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사망할 확률은 1100만 분의 1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지나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로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희박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달 뭐 돈 만 원의 정도의 비용을 20년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님 가정의 보험 기준으로 매월 8,700원을 20년을 납입해야 되는 이런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식중독 으로 병원에 4일 이상 입원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0: 굉장히 좀 떨어지겠죠.
1: 그랬을 때 2만 원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 2천 원인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눈에는 이런 게 다 새고 있는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발병 확률이 높은 질병 진단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부족했고 대신 불필요한 특약, 짚어주신 것들 진짜 필요 없어 보여요. 비행기, 선박, 열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받게 되는 특약 또는 식중독으로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특약 이런 것들로 내 돈이 줄줄 새고 있었다라는 건데 자 이런 불필요한 특약들 싹 제거하고 필요한 특약들로 어떻게 구성해서 보장성 보험안을 만들어 주셨을지 자 잠시 후 애프터 결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보험 점검이나 보장 체크, 재무 상담 필요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처방 결과 함께 만나볼게요.
1: 자 우선 20대 자녀분의 보험은요 기존 47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매월 22만 원의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실적으로 자녀분의 사망보험금 외에 생존 시 필요한 보장보험료는 15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과거 가입한 종신보험료에 그동안 납입한 기간이나 자녀보험료 등을 감안해서요. 해지가 아닌 계약 변경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여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고요. 기존 보장의 내역도 중요한 암들이 다 빠져 있었잖아요. 발병률이 높거나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암 진단비와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로 효과적으로 계산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 자녀분 20대인 자녀분이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했던 3년이나 5년 갱신형 보험들, 특히나 갱신형 특약들, 숨어있는 이 특약들 다 삭제해서 향후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도록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기존에 47만 원 나가던 보험료가 25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이 나이대 꼭 맞는 그런 보장들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취자님 부부 두 분은 어떻게 또 변경이 되셨을까요?
2: 네, 청취자님 그리고 배우자님 보장도 기존 갱신형 특약과 효율성이 부족한 이런 특약들을 좀 삭제를 통해 보험료를 크게 줄였고요. 효율성이 좀 부족했던 건강보험도 정리했고 암, 뇌, 심장 진단비는 자녀분과 마찬가지로 보장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서 그리고 보장의 기간 또한 효과적으로 길게 해드렸습니다. 또한 가족 모두 암에 대한 그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가 중요한데 그것 또한 연간 1회 아니지만 만기까지 계속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드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 전체 보험료는 기존 11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여서 매월 36만 원을 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갱신을 빼더라도 5,800만 원 정도로 줄였으니까 갱신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억 정도로 줄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는 말씀에 노후 플랜까지 또 짜드릴 예정입니다.
1: 가성비 좋은 보장성 보험의 리모델링을 할 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청취자님 사연에 빗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월 보험료가 좀 줄어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자녀 보험료도 줄어야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장의 내용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보장의 범위가 협소했다면 변경된 이후에는 보장의 범위가 더 넓어졌고 보장의 기간이나 갱신형 특약들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불필요한 이 보험료를 지출을 줄였고 준비가 부족했던 청취자님의 노후 자금도 일부 자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가성비 좋은 리모델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사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청취자님이 정상욱, 김충남 두 분 팀장님 만나뵙고 이 깊은 고민 해결했다면서 저희 라디오 제작진 식구들에게 커피를 또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마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진짜 진심으로 내일처럼 상담을 해주시니 이렇게 진정성이 닿아있는 상담 통해 깊은 가정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 우리 집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는 보험과 각종 금융상품 정리하고 슬림한 다이어트 통해 불필요한 지출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휴대전화 뒷번호 1967번님. 방송 듣다가 가입한 실손보험 대체 언제 가입한 건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2015년 4월입니다. 최근에 기존 설계사분이 보험료가 높으니까 이거 전환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1: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질문 주신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셨으니 30년도 뭐 한 3, 4월 요쯤 되면 그 당시에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4년 정도 남은 건데 지금 5세대 실손보험과 청취자님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장단점이 명확하지만 지금 전환을 하시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지금 변경하나 향후에 30년도에 변경을 하나 그 당시 실손으로 재변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결정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그렇군요. 1967번님께 관련 도움이 됐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취자분 휴대전화 뒷번호 5435번님인데요. 역시 실손보험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도 다음 달에 5세대 실손으로 재가입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2: 이건 뭐냐면 다음 달에 실손 재가입 요청이 왔다는 거는 가입 날짜를 아마 예상해보면 21년 10월 달에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세대 실비로 재가입을 요청을 받으신 건데 요거는 회사마다 좀 달라가서 좀 정확하게 좀 해당 보험사에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워낙 이제 보장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보험사마다 좀 정책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는 꼭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재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또 연장을 해주는 회사도 있어서 요거는 추가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좋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만나봅니다. 392번님. 올 초 암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전립선 암이나 다른 암들이 제외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1: 정말 좋은 질문 주셨고요. 우선 가입한 보험 증권을 딱 펼치시고요. 여기에 이제 뭐 암 진단비 몇 천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밑쪽으로 보시면 일반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뭐 가로 열고 뭐 유방암 제외, 전립선 암 제외, 대장 점막내 암 제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거고 그 금액도 5천만 원이 아닌 뭐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 20%인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관련해서 또 도움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오늘은 1세대에서 5세대까지의 실손보험의 변천사들과 특징, 그리고 3인 가족의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리모델링의 조건과 유의할 점들 짚어봤습니다. 지금의 걱정 가지고만 있고 해결되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파이프의 Until the Time is Through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완연한 가을에 아침 저녁 공기는 서늘하고 한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며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토요일까지는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시간 이용해서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비봉 부근 2차로에는 고장차까지 발생을 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목포 쪽으로는 팔곡터널에서 매송까지 1, 2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노면 보수 중에 있는데 작업 지점 앞두고 2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상계교 못 간 지점 2차로를 막고 현재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중랑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강남 순환로도 성산 쪽으로 서초터널 안에서 현재 1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한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수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여야가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8: 민주당은 적임자라는 게 증명됐다며 임명 절차에 나서자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10: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9: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1: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9: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12: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습니다.
3: 김기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입니다.
12: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13: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3: 박경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3: 시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9: 홀로 장외 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7: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소속된 협동조합이 특혜로 바우처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탈락업체가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 SNS에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해당 업체는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조합과는 달리 소방심사도 통과했는데 마지막 면접까지 갔다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1년 가까이 투잡, 쓰리잡을 전전해야 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있는 조합이 소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수원시청이 신청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편의를 봐준 결과 공모에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답변과 달리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무 부장판사 담당 사건을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2014년 1월 용역업체 A사가 B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 부장판사가 당시 민사 21부의 배석판사였고 김 후보자는 원고 대리인으로 선임돼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정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와 다른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심 판사가 정 부장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7: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8: 철거민 특별공급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강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4: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부동산 문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단체로 철거민 특별공급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시도했다며 창피한 일인 줄 알라고 따졌습니다. 자녀가 이모 부부의 7억 원을 빌려 재건축 상가단지를 매입한 것도 전면에 띄우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15: 아들 하나 간수 못하는데
3: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50만 대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14: 강신철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30 넘은 아들의 일일이 간섭하긴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주장엔 참지 않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16: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3: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6: 뭐 몇십 배의 뭐 아파트 차익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14: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성장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17: 우리 아빠 사성장군의 한미연합
3: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17: 라고 해서 부대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18: 대한민국 장교를
3: 강신철 후보자입니다.
18: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14: 민주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 이력을 토대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이끌 적임자다.

0: 보냈습니다.
1: 오늘 신뢰가 두터운 것처럼 예, 보입니다.
2: 전작권 한 수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 이제 자산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요.
0: 다만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개혁 의지가 애매하다며 추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3: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들이 예비역 장군들이 지금 현재도
2: 민홍철
3: 반대를 하고
2: 더불어민주당
3: 있고
2: 의원입니다.
3: 그 파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4: 기본 안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2: 강신철 후보자입니다.
4: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5: 강신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공원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7: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폭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8: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용산공원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공급량 추정치까지 내놓으며 주택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 서울 무주택 가구의 평균 가구 더불어민주당 1.7명을 의원입니다. 적용하면 약 5만 명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8: 이어진 질의에서도 용산공원 활용 요구가 이어졌고 홍 후보자는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0: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2: 홍지선 있는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0: 국민들과 소상하게 현실을 파악을 해서 뭐 공감대가 있으면은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날을 세웠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방향 자체를 틀어야 한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11: 계속 이렇게 가면은요.
2: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토지 거래가 서울의 신청 건수 줄어들고 가격은 뜁니다. 부작용만 일어나고 있어요.
10: 토지 거래 허가를 제한을 했다가 풀면은 또 주택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8: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시세 차익 논란을 둘러싸곤 공세와 엄호가 되풀이됐는데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11: 이것은 억지 프레임이다. 그 의원님의
2: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부동산이 대치동에 있어요. GTX 뭐가 들어가요? A하고 C가 들어가죠. 그러면 엄청나게 시세 차익이 있었겠네. 문 의원님, 김현주 시장한테
2: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아니면 장관 후보자 옹호하라고 오더 받으셨어요? 허위사실 공표로 직접 고발해드리겠습니다.
8: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공무원과 국토부 차관을 거쳐 장관으로 지명되기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이 없다며 자질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후보자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정책들의 기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7: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아파트를 매입한 건 시세 차익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0억여 원에 산 아파트가 14억 원대로 오른 것과 관련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20년 정도 무주택으로 전세살이를 하다 이사 다니는 게 힘들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인근 전세값보다 1억 원 정도 비싼 아파트를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진보 대통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7: 하지만 조국 혁신당은 10석이 상식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김 대표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2: 스스로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이라고 지칭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진보 세력과 연대를 실현할 때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20명인 구성 요건을 15명으로 낮추자는 건데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그간 진보 정당이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13: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각 진보 정당
2: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3: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12: 용혜인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계기도 밝혔는데 사전 공감대를 얻었던 김 대표의 말과 달리 조국 혁신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현행 20석 기준은 유신 정권의 잔재라며 열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이라고.

0: 못 박았습니다. 15석이란 근거 없는 숫자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한다는 수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12석인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기준을 낮춘 듯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구조는 매 한 가지란 겁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두 곳뿐. 교섭단체 기준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은 161석 과반의 석을 보유한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경우 국회 본회의 운영이나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권한의 차이가 크고 정당 보조금 역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그간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교섭단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자칫 극단적 정치 세력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 대통합 의제를 다시 띄운 건 최근 하락한 당정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의 각세우기 속 연대 결실을 보기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고혜경입니다.
1: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 양국 간의 양해각서 서명 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정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내일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미국과 진행해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요청으로 보고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 이어 18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에도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3: 많은 이슈들에서 합의에 근접한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장점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2: 앞서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미국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미 양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투자 조건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입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진 만큼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지난 1월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증권사 대표들이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주식을 활용한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지난 1월 13일 비공개 회의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증권자산운용사 관계자까지 모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문건을 보면 금융투자협회는 BH, 그러니까 청와대의 주재회의라며 참석자들에게 오전 9시 45분까지 청와대 연풍문에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라 이름 붙여진 회의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참석업체 5곳을 정하고 사전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YTN이 단독 확보한 문건을 살펴보면 레버리지 상품 도입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 ETF를 언급하며 해외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 곳 업체에서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우선주 확대와 청년 계좌 활성화, 증여세 면제 등 일반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남지 않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업계가 한 목소리로 상품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5: 참석 금융사 고위 임원입니다.
4: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6: 투자자에 대한 보호
5: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다음에 자본시장의 상품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청와대의 정책실장의 지시로 일방적이고 되게 독단적이고 되게 파행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되었다.
4: 청와대 주도 정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전 의견 전달 창구로 지목된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5: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입니다.
4: 그러나 비공개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도 금융당국과 금투협 간 별도의 사전 실무 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거짓 해명 의혹까지 일고했습니다. 결국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누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에는 큰 성과지만 한국 정부는 기술적 민감성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7: 인텔이 280억 달러를 들여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4세대 반도체 공장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유지를 상징하는 시설이지만 자금난 때문에 가동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 시설의 일부를 임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인텔이나 주요 고객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거래가 성사될 경우 인텔의 숨통이 트이고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도 큰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한국 제조사들을 압박해왔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인디애나와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각각 후공정과 위탁 생산을 맡은 기지입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대가 양측의 협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첨단 메모리의 해외 생산은 기술의 민감성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떤 결정이든 기업의 재량이지만 국가 핵심 기술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8: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신청을 한 사례가 모두 1,5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중복 신청을 제외하고 388건이 구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구제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대학의 원서 접수까지 마친 학생은 25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사이트 먹통 사태를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12년간 피땀 흘려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당국은 전날 밤 이미 같은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방치했고 사태 발생 나흘 뒤 임기응변식 대안만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명 씨와 후원자 김한정 씨 사이의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여론조사 진행을 오 시장이 몰랐다는 명 씨의 발언이 담겼는데 특검은 녹음 파일이 임의로 제출됐다며 편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파일은 모두 3개로 1시간 넘는 분량입니다. 해당 통화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세훈이는 모른다 등의 명 씨 발언이 담겼습니다. 돕고 싶어 혼자 한 일인데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곤란하단 취지로 김 씨가 따지자 명 씨는 김 씨와 오 시장과의 관계를 몰랐다고도 답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은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일부분을 재생했습니다. 2심에서야 파일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해 김 씨는 1심 때는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해당 녹음 파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제출한 거로 의심된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또 녹음 내용을 보더라도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 해석이 어렵고 파일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명시 진술 신빙성 판단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거쳐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8: 경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그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매도 대금 47억 원을 또 다른 가상자산들에 재투자했다가 가격 하락으로 전체 재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정황을 확인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6.3 재보궐선거 때 재산을 6억여 원 줄여 신고하고 가상재산 매도 자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 등 특검 수사관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민특검 등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A씨에 대한 강압수사를 진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곤충인 개미를 디저트에 활용해 음식을 제공한 미슐랭 투스타 식당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레스토랑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 식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미를 식당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판매한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유해 가능성이 있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소 10여 개의 나라에 최대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파견해 한 해 동안 많게는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인 MSMT는 현재 북한이 해외에 보낸 노동자들은 최소 17개국 최대 10만 1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이들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4.5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우리 돈 약 6천억 원에서 1조 700억 원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년 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0: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6년 전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11: 개성 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12: 조선중앙TV입니다.
11: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10: 고강도 도발 3년 뒤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13: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12: 구병삼 당시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13: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10: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단 정부의 승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무상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면서도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 수단도 없지만 향후 구상권이나 유사 도발에 대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측의 소송 제기 자체를 무시하는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14: 북한이 사실상 최근에 대화를 단절한 것뿐만 아니라
12: 국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14: 또 원래 이 남북공동연락사 폭파 관련해서는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고
10: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판결을 트집잡아 추가적인 적대 행동이나 비난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반갑습니다.
1: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청문회 평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6: 해산 동맹 서일필 시끄러웠지만
12: 박재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6: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것, 또 가족들이 그렇게 음지에서 봉사한 것, 이런 것만 봐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17: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2: 박영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7: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약 청탁 의혹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본인은 그것이 제가 안 된다고 공익민원이 전달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뭐 언제나 그렇듯이 역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8: 저는 일단 그 한 방이 없는 청문회였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12: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8: 사실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 굉장히 거센 공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게 어떤 구체적인 자료나 어떤 객관적인 한 방, 정말 치명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소리 지를 성대만 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내내 소리를 지르다 끝났고 예. 사실 심지어는 뭐 갱년기냐 후보자를 향해서 이런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신 공격과 비하, 비난 그리고 감정적 대응과 소리 지르기 이것 외에 야당이 준비한 게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그런 사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의 민원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평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김승원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라는 취지로 압박이나 강압을 넣은 것이 아니라 지연되는 절차 자체를 한번은 살펴봐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타파할 만한 그런 논리나 근거를 이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제시를 하지 못했다라는 예. 점에서 저는 뭐 민주당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증인을 한두 명이라도 불렀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명구스럽다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야당 측에서 어떤 결정적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던 청문회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합니다.
1: 예, 한 방은 없었고 잡음만 난무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그 박지원 의원하고 박형수 의원이 이야기한 걸 보면 쥐한 마리 지나가고 끝났다.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좀 평가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18: 네, 저도 예. 지적하신 것처럼 여야의 평가가 어제의 적어도 어제의 청문회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성민 의원님께서
12: 김경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18: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이제 이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뭐 복싱을 본다 하더라도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측 선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들이 하고 이 경우에 심판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될 텐데 예. 이 점은 하나 거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여야의 어제의 청문회를 보는 시각은 같았을 지언정 저는 이 이전 그러니까 그저께까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제 청문회 자리로 하여금 야당이 보여줬어야 될 것을 많이 제시했다라기보다는 김승원 후보가 해명을 했어야 될 과제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의 청문회가 뭐 그건 인정.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뭐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저 역시 인정하는데 반면에 김승원 후보 역시 해명했어야 될 과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앞서 제가 판정은 국민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제 기억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반대되는 여론이 약 두 배가량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주요 언론사 이제 메인 화면들이 오늘 이제 소위 인터넷 짤방으로 돌던데 여러 언론들조차 소위

0: 문과라 몰랐다. 이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그러니까 그 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 후보자 발언의 취지는 이강 씨가 그 지난달 대표 강 씨가 건넸던 그 약물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이제 약의 효과성에 대해서 좀 부풀려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제 후보자가 그 내용이 가짜인 걸 알면서도 뭐이 약을 밀어붙였다던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 뭐 여러 언론들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단독 보도를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검찰 내부의 수사 보고서를 봐도 이 제넨셀 대표 강 씨가 제시한 그 자료, 허위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 내용이 조작된지 몰랐다. 라는 사실을 검찰 내부의 수사를 하면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김 후보자도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조작된 걸
1: 사실
0: 몰랐다는
1: 이
0: 뜻이었다.
1: 문과라 몰랐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약품의 효과에 대해서 조작된 사실까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김승환 후보자의 어떤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여러 사건 관계자들을 수사하면서 아, 김승환 후보자는 이 약물에 대해서 그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진짜로 믿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그러니까 그건 전 오히려 그런 것들이 김승원 후보의 뭐랄까요? 그 범죄적인 성격 혹은 적어도 청탁적인 성격은 명확히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양모 씨 브로커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볼줄 몰랐다는 건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김광립 식약처장에게 압력을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짧게 짚어보자면 본인 이제 문과 출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그런 판사 이력은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인지 판사는 문과적인 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판사 경력 8년 그리고 이후에 변호사 경력들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뭐랄까요? 무화해버리고 쳐내버리는 건지 약간은 조금 적절치 못한 변명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0: 그러니까 이과적인 사건은 이과 출신 판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어지게
2: 저는
0: 되는.
2: 그렇게 읽었습니다.
0: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문과 발언이 등장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4: 김은혜
3: 정책
4: 국민의힘
3: 잘하고 있다고
4: 의원입니다.
3: 생각하십니까? 점수를 준다면 몇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5: 너를 제가 후보자인 입장에서
4: 홍지선
5: 그렇게
4: 국토교통부 장관
5: 대판을 드리는 거는
4: 후보자입니다.
5: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3: 후보자님 문과세요? 문과 아니시잖아요. 어제 김승원 후보자 문과라서 답을 못한다고 하는데.
0: 하여튼 질의응답이 뭐그 맥락이 쫙 이어진다고는 볼수 없겠으나 어쨌든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 문과 발언이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1: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김은혜 의원의 발언은 저는 개인적으로 억까 전문용어로 억지로 이제 비판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그 김승원 후보자께서 문과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그 조작된 보고서의 내용까지 정밀하게 알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전문성이 없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방금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현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될 후보자의 입장에서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잘하고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라는 취지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후보자의 어떤 자격이나 상황 속에서 나온 맥락인 것을 김은혜 의원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일부러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건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한번더 이제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야당 의원으로서 정략적으로 저 부분을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억지스럽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청문회 이후에 다시 이제 그 후보자 측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정도로 이게 파장이 큰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이 문과라 몰랐다. 이 얘기는 당시에 그 브로커 양 씨한테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2: 네, 아니, 저도 이제 이제 한동훈 그 의원의 발언을 보고서 참 얄밉게 잘 꼬집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 여러 가지 저는 그건 인정해요. 국회의원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뭐 공직에 있다 보면 뭐 많은 청탁을 받을 텐데 그 청탁을 빠져나간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가 이 일에 게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고 이 사안을 너가 준 뭐랄까요? 브로커 양모 씨가 준 자료를 해독할 능력이 없는 만큼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은 양 씨에게 하고 따라서 그런 이유로 식약처에 전달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언급한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발언들 중에 지금 이 사안

0: 김승원 의원이 뭐 청탁이든 아니면 뭐 단순한 뭐라 할까요? 이제 김승원 의원의 주장대로 뭐 시일 단축을 위한 요구일 뿐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식약처가 어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리고 뭐랄까요? 통제하는 그런 기구인 만큼 식약처의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에 저는 좀 상당히
1: 식약처
0: 공감합니다.
1: 책임도 크다.
0: 네.
2: 근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김성원 후보자가 좀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정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식약처 관계자들이 그렇다면 김성원 후보자 측에 어떤 연락을 받고 뭔가 이례적인 절차 진행을 했느냐, 혹은 빠르게 진행을 했느냐, 혹은 일부러 최종적인 승인을 안 되면서도 내줬느냐? 아니거든요. 일단 이 약은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 식약처 관계자들을 검찰이 2년 동안 사실은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식약처가 어떤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했거나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어떤 절차를 진행했다, 혹은 알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도 뭔가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1심 판결에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식약처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임상 승인이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에 있어서도 핵심 이벤트였었거든요. 그 임상을 승인해줬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그 과정들,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그게 핵심적인 사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1: 지금 뭐 이제 식약처 이야기를 이제 할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정도 하고, 어쨌든 저도 이제 한마디를 하자면, 김갑립 당시 이제 처장이 국회의원한테서 이런 전화 받지 하지 마라 라고 했던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빨리빨리 진행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지. 여하튼 식약처도 좀 문제가 있었다. 지금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이었는데, 김승원 후보자는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특검법의 공소 취소를 할수 있는 조항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국민께 드린 것입니다.
1: 네, 요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제 오후 늦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특별검사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에는 반대했다. 앞으로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우려가 해소가 된 겁니까?
2: 그쵸. 뭐 솔직히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가 뭐 이제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내심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저렇게 발언을 한다라고 해도 야당은 계속 의심을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말로는 지금 지휘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럼 나중에라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후보자께서 보여주신 답변의 태도는 저는 적절했다. 그리고 내용 역시도 저 부분을 좀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후보자가 처음 후보자가 됐을 때부터 이 공소취소 관련한 질문을 받았고,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본인은 이 장관으로서 이 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할 생각도 없고 본인에게 권한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소취소라고 하는 것이 뭐 법무부 장관이 누구 시켜가지고 할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이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거다, 이런 의심어린 시선은 좀 거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이제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딱 들어보면은 답변이 적절했다, 이제 그렇게 들립니다만은,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발언은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우선 해석 이전에, 어제 김승원 후보가 말씀하신 문언의 해석 이전에 다시 한번 그 김승원 후보의 발언을 되새겨보자면,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할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 특검법 지금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승원 후보 찬성하였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한다. 공소 취소를 찬성하는데, 특검법 특별검사한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0: 제 말씀도 네. 그게 특검법에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발의된 특검법 제8조 7항에 저 이제 조문도 보고 왔거든요. 거기에 그 김승원 후보가 찬성을 했습니다. 발의자입니다.
1: 예, 예, 예.
0: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혹시라도 뭐랄까요? 조금 삐딱하게 제가 발언을 하자면 이게 야, 나 그 나중에 그랬을 뿐이야. 근데 어제 한 발언 처음부터 반대했다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어제 시점까지 일관되게 반대했다는 건데 저는 이것은 어제 그 있었던 청문회장에서 위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적어도 지금 예. 저런 사실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 더 언급하자면 지금 이제 한겨레 보도로 또 하나의 위증 사례가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강모 씨 뭐 이런 거론되고 있으니까 네. 강세찬 씨가 그 구속영장을 기각되게 해준 정모 판사. 예. 네. 그 사건 수임한 바 없다 했는데 이제 수임한 것도 있고 네. 이것도 전혀 다른 문제 그 전혀 지금 사실과 다른 네. 게 발언을 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들이 모두 다 사실일지언정 어떻게 보면 또 해석에 따라서 우리 이제 앵커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해서 나 얼마든지 내가 그 당시 청문회장에서 말했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또 나중에 빠져나가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 근데 일단 그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라는 건 이제 후보자의 의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본인의 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제가 뭐 특검법에 이제 동의를 하신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공소 취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조작된 수사나 조작된 기소였고 표적 기소 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데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셨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법으로서 예. 뭐 특검에게 그 권한을 줘서 이것이 마치 특검을 거치면 무조건 될 것처럼 혹은 인위적인 뭔가가 발생하는 장치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해서 반대를 하신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알겠습니다.
2: 어쨌든 지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 질문이 향하는 것은 결국 이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돼서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공소취소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절차적인 압박을 할 것이냐
1: 예.
2: 이 질문이 결국 본질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여러 차례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고
1: 알겠습니다.
2: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끝났고 저희도 논쟁은 여기서 끝내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제 내일 그러니까 17일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할 건지 말 건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순전히 예측이고 어떤 뭐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뭐 제가 근거를 대기 어렵다고는 했지만
1: 예.
0: 여러 의원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뭐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후보 찾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이게 과연 본인들 한 명 한 명의 의견이지 않고 어찌 보면 당론으로 정해진 혹은 있을 수 있는 어떤 청와대와의 어떤 교류하에
1: 예.
0: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할지 안 할지를 뭐 그렇게 여쭤보신다라면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 할 것 같다.
0: 드리고 싶네요.
1: 근데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나온 뭐 여론조사에서도 김승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25%, 반대한다가 52% 대략 배 이상 지금 이제 차이가 나고 있고 진보 언론 등에서도 이제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 이런 사설들을 쏟아내고 참여연대까지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2: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 지금 여론상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냥 이렇게 찬성이 높으면 좋겠지만 지금 네. 어떤 상황을 보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1: 네.
2: 내부에서 보았을 때 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들을 쭉 우리가 검증해보고 질문해보고 후보자와 이제 교차 검증을 해본 결과 이 논란 자체가 좀 부적절하고 비판 비판받을 수 있는 면은 있으나 이것 자체가 낙마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에도 임명을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네. 후보자에 대한 이 비판적인 평가나 이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것은 결국 후보자께서 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돌파해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 역시도 인사 관련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의 우려나 불만을 해소할 어떤 재발 방지책이라든지 구체적인 대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예.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열린 청문회를 함께 보겠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철거민 특별 공급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5: 철거민 그 특별 공급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4: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제가 살고자 정말 실력도 없는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입니다.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6: 그 후보자님,
7: 예,
4: 강신철 개혁신당 의원님
6: 들어보셨습니까?
7: 못 들어봤습니다.
6: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시던데요.
7: 그 후보자 아드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이거든요. 이제 아버지와 나란히 함께 전투복을 입고 있는 것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두었습니다. 농담이지만 아마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사성장군 아들인 거 알고 네. 정말 특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5: 대한민국 장교를 강신철 후보자입니다. 어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1: 예,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철거민 특별 공급 분양. 이거는 이제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일가족 4명이 그 지역 철거에 따른 특별 분양을 이제 받았던 것이었는데 강 후보자는 정당한 보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네. 보상이란 취지가 네. 그
4: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0: 그 앞문장이 뭐냐면 네. 그 엄청난 손해를 봤다. 네.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름 철학을 전공했고 어려운 책들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말의 취지는 자기가 뭐 어떤 투기를 했는데 상당히 위험한 위험을 무릅쓰고 뭐 투기적인 거래를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 한 언급은 할 수
1: 그러니까 그 지역이 수용이 돼가지고
0: 그런 거죠.
1: 예, 예, 예. 수용이 예. 돼서 이제 손해를 봤던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0: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손해를 봤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용이 됐는데 보상을 받았다. 수용이 됐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이런 말하지 앞에 엄청난 손해 이런 표현은 안 쓰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투기적인 발언조차 투기적이란 발언 것을 좀 언급하고 싶고 예. 또 하나는 정작 이분이 자기 어렸을 때 살았다 그리고 뭐 집을 지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위장전입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아들, 딸들의 생활 주거지는 당시 분당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무런 어떤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저런 뭐랄까요 조금 어불성설의 변명들을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예. 결국에 이제 이 논란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그
4: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2: 했던 그 지역에 일부러 어떤 그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공급을 노리고 그 기회를 계산해서 네. 일가족이 다 같이 거기서 뭔가 예. 인위적 그 전입을 한 거 아니냐. 예. 결국 그게 논란의 핵심인 거예요.
1: 주소지를 일부러 옮긴 그러니까 것이 아니냐.
2: 그 동네를 쉽게 말하면 공략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다 같이 거기 간 거 아니냐. 철거민 특별 공급 그 뭐 입시로 치면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형을 노리고 간 거 아니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께서 뭐 본인이 뭐 오랫동안 살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다른 가족들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마치 이제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고 마치 고향 같은 곳이다. 그리고 뭐 형이라든지 이제 후보자의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예. 이분들도 철거민 특별 공급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분들 역시도 거기 오래 살았고 계속 거기 사셨던 분들이다. 예. 그러니까 인위적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철거민 특별 공급을 노리고 예. 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대목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의혹이 제기된 게 지금 뭐 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저거는 좀 얘기를 하실 거면 그냥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프로필 사진에 그렇게 해놓은 거 자체를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특별 대우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잖아요. 근데 그 의심을 하려면요. 뭐 예를 들면 그 다른 군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별한 뭔가를 받았다든지 뭐 예를 들면 휴가 일자를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덮었다든지 뭐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 사진만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요. 것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오늘 천하랑 의원

0: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병적 기록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왜 안 했냐? 이렇게 아, 이야기를 했거든요.
1: 예, 예, 그렇네요. 이제 전 두 분 다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제 우리 박상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프로필. 근데 이제 한편으로 후속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병적 관리, 예, 그것에 대한 서류 예. 제출 안 한 건 좀 흠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만 이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저는 저로서는 좀 논리적인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중고를 다녔으면 저는 서초구에서 위장 전입해도 되고 투기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그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고 짧게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 장남이 이제 분당 7억 상가를 샀잖아요. 네, 이 부분을 네.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박성민 위원께서도 이제 청와대 고위직에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이것만 저도 인사 검증을 받아본 바 있는데 부동산 신고 누락을 했잖아요 처음에
0: 예.
1: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덧붙여서 이건 청와대 인사 검증 팀과의 뭐랄까요 협업이 아니고선 야 이거 같이 이건 숨겨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거 하나 예.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짧게라도 이게 지금 상가 4평짜리를 7억에 샀다는 건데 이게 지금 상가가 아니거든요. 이게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이거든요.
0: 네.
1: 자, 아파트라고 하면 지금 분당구 양지동인데 삼중주제, 엄격한 삼중주제가 있는 곳이어서 이거 아파트는 절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못 사요. 빚을 내가지고 지금 이모부로부터. 네. 그런데 이거를 정말 저는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는 그 틈을 찾아내가지고 상가라는 수단을 외형적으로는 상가라는 것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을 얻어낸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자랑하자면 많은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을 해봤지만 정말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는 원탑이다. 예.
2: 근데 일단 이 후보자께서 지금 그 투기를 목적으로 뭐 일부러 그 동네에 가서 살았다라고 볼 만한 정황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정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아드님과 관련한 그 아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뭐 상가 그 사실 뭐 가격이 굉장히 셌잖아요. 사실 뭐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좀 이례적이기는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마치 부정한 거래를 자행했거나 아니면 아들과 뭔가 공모를 해서 뭔가 일을 벌였거나 네. 혹은 그 상가 거래 자체를 문제다라고 삼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위법과 정서적인 영역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후보자께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신고 누락을 하신 부분은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좀 더 네. 챙기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았다라는 네. 말씀은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아들 재산 누락 관련해서는 전쟁 중이어서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이제 이런 또 해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인 지역구 이 구포국수와 함께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손편지를 넣어서 돌렸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예. 바로 이런 이제 국수를 109명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돌렸고 이렇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함께 하겠다. 앞으로 함께 하겠다. 함께 힘을 모으겠다. 어떤 의미를 할까요?
1: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저 SNS에도 올리셨던데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기에 나의 앞으로 정치적 여정을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과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제 개인적으로 내기 힘든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최근에 국민의힘의 행보, 적어도 당권파의 행보를 보면 난 같이 하기 싫다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잘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워낙 이제 그 독주를 해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이제 앞으로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2: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김승원 네.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열리는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한계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뭐 바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의혹 제기를 열심히 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 청문회 이렇게 같이 넣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안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한동훈 의원은 계속 이제 본인이 그 장으로 가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했죠.
0: 예.
2: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나 협치 뭐 이런 부분은 이 국민의힘과 한동훈 그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이의 간극이 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한동훈 의원이 계속되는 어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나서서 이거 오빠가 본질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의원의 그 공격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0: 예.
2: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뭔가 계속 공격을 지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러브콜을 보낼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을 계속 조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본인이 외부인이다라는 사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은 거거든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다가 결국 들어간 게 이 국민의힘에서 그럴 생각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한동훈 의원께서 어떤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예. 저런 방식으로 또 나름 정치적으로 풀어내려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0: 그렇군요. 어쨌든 내일이면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도 이 국수가 전달이 된다고 이제 하는데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같이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검찰이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해 말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022년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원금 성격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4: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3: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기소 반년 만에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 원 추징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적 절차를 금전거래 대상으로 삼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서는 인정한 혐의마저 압박 탓이란 취지로 주장하며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건 전직 보좌관의 진술뿐이라며 객관적 증거에 반하고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강 의원은 어떤 돈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부각하며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처절하게 반성한다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구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 가방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이후 1억 원을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이 수십 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다시 1억 3천만여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지난 14일 추가 기소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공천원금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사건을 합치지 않고 별도 기일이 잡힐 거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1억 공천원금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김치찌개 백반 한 끼 전국 평균 가격이 9,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 가격을 보면 지난달 김치찌개 백반 전국 평균 가격이 9,080원으로 1년 전보다 3.9% 올랐습니다. 지난달 냉면 가격은 전국 평균 1,845원으로 1년 전보다 3.4% 올랐고 비빔밥은 1,314원으로 2.3% 올랐습니다. 칼국수는 9,057원으로 2.9% 상승했고 짜장면은 7,230원으로 3.4% 올랐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부터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은 120시간, 5일 동안 진행하고 포항제철소 2열연 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 공장에서 지난 9일 1차 파업의 2배 정도인 2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포스코 사측은 교대 근무 특성상 실제 파업 인원은 이보다 적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 제철소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잠정 합의안 부결 이후 마련한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성과급 50%는 현금으로, 5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은 8,731명, 57.08%였습니다. 생산직 노조원 16,039명 가운데 95.37%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초과이익 분배금의 현금 비중을 50%, 주식 비중을 50%로 정한 겁니다. 첫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단 25표 차이로 부결되자 현금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인 겁니다. 노사는 또 구성원이 원할 경우 주식 비중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10%포인트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초과 이익 분배금 가운데 2연분 20%도 올해 안에 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적자가 날 경우에는 임금의 3% 내에서 2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금 지급 비중이 확대하고 기존 2연분 지급을 앞당긴 점 등이 일부 조합원의 표심을 돌리면서 첫 잠정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이 타결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해준 노조와 구성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추석 명절 전 최종 합의안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6: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거 사들인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 등을 30배까지 부풀린 가격에 암거래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암표만 팔아서 아파트 한 채, 상가 두 채를 구매할 정도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경찰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8: 암표 판매상입니다.
7: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아이돌 콘서트와 해외 가수 내한 공연 등의 암표를 팔아왔습니다. SNS를 통해 구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티켓을 선점했습니다. 계정마다 구매 수량이 한정돼 있지만 가족과 친척 명의를 빌려 7개 계정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최대 30배까지 부풀려 되팔았습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에 사들여 300만 원에 팔았고 40만 원인 토트넘 축구팀의 방한 경기표는 165만 원을 받았습니다. 8년 가까이 암표 8,900여 장을 팔아 24억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별다른 직업도 없었는데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를 구매할 정도로 큰돈을 번 겁니다. 세무당국 의심을 피하려고 통신 판매업자로 사업자 등록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과 상가 등 12억여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암표 정보를 공유하는 SNS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6: 네, 1,000만 관객 돌파 이후에도 1위를 기록하며 흥행 중인 영화 오디세이. 특수상영관에서 보고 싶어도 순식간에 매진되다 보니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오디세이의 한 특수상영관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매를 해서 무려 1,400만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렸다는 이른바 이 암표 자랑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을 캡처한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현재는 이 원글이 삭제돼서 진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글이 고질적인 암표 문제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최근 이런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을 보면 이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고 챙긴 부당이익 역시 모두 몰수되는데요. 이에 더해 암표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감시망도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 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적발된 암표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공연 그리고 체육 경기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영화 오디세이의 티켓의 고가 재판매를 이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데요.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화의 암표도 막을 수 있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CGV의 경우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특수상영관의 예매 가능 매수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질적인 암표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영화관을 비롯해 이번 개정안 적용에서 빠진 분야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보완

0: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1: 골드바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돈을 받은 뒤 호르무즈 봉쇄 등 해외 사정을 핑계로 배송을 미루며 돈을 뜯어낸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등도 벌이면서 1,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넘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2: 사우디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며 골드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사이트입니다. 지난 3월부터 강남 지역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모집했습니다. 5천만 원 상당 골드바를 배송해 정상적인 업체라고 믿게 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사기범들은 이용자들이 배송 지연을 항의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배송이 지연된다고 둘러댔습니다. 이들 범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3: 사기 혐의로 지금 체포영장
2: 해외 인터넷 전화를 010번호로 바꿔주는 기기를 이용해 공공기관을 칭해 물건 대납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도 저질렀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중고 물품 이미지를 제작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이들 조직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1,3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범죄 수익금은 조직원들에게 가상화폐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하나의 범행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5: 경찰 관계자입니다.
4: 중고거래 사기, 투자 리딩, 노쇼 사기, 골드바 판매 빙자, 발신번호 변작, 중개소 운영 등 범행 수법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2: 경찰은 조직원 31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총책 1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서 구제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250명이 구제 절차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하지만 불공정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들의 불만까지 더해지며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더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6: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모두 1,588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구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스템 장애 시점에 장애 오류 로그 기록이 있고 구제 신청 대학의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 결제 시도한 접수 이력이 존재할 때 인정해줬습니다. 접수 이력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작성하던 원서만 구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당시 원서 접수 마감 연장 사실이 뒤늦게 통보되면서 성균관대 등 17개 대학은 경쟁률을 발표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마감이 연장된 사이 새로 접속해 기존에 없던 원서를 작성한 수험생은 불공정 사례로 보고 접수 취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입시정책 관리 책임기관인 교육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교육수장에게 전산장애가 발생한 후 53분이 지나 처음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 그러면 이게 먹통이 됐다고 보고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교육부 장관님.
8: 정확하게 6시 43분으로.
6: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특별조사반을 꾸려 23일까지 UA 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책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제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의 불만까지 더해져 오히려 정부를 향해 허술한 입시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지난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숨진 44개월 여아를 계모가 학대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내사 종결한 가운데 아이의 친부가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숨진 A양의 아버지는 오늘 서울경찰청 앞에서 시위하면서 당시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과 캡사이신 등이 내사 종결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A양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0: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관내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길에 사용한 권미애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으로

0: 정징계에 속합니다. 권 전 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앞으로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고위직은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상은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로 경무관 이상은 보직 추천 대상에서도 빠지며 중대 비위는 수사 정보 유출 등 직무 관련이나 금품 향응수수, 성문제, 음주운전, 갑질 등입니다.
0: 경찰청은 9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 요구 사건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사협력계에는 서울 27명, 경기 26명, 부산 12명 등 전국에 모두 144명이 배치되며 검사의 보안 수사와 재수사, 시정 조치 요구 사건의 접수부터 이행 통보까지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도 검토합니다.
1: 태국의 거점을 두고 국내 영세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했지만 실제로는 조직폭력배까지 포함된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허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수갑을 찬 남성들이 경찰의 양팔에 붙들려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합니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이른바 노쇼 사기 일당이 지난 4월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총책 A씨 등은 지난 2월 휴양지인 파타야 리조트에 콜센터를 차리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된 범죄 조직을 꾸렸습니다. 교도소나 시청 등 공공기관 직원이라며 영세한 국내 설비 납품업체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건을 대량 선주문해 신뢰를 쌓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업체들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대신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는 범행을 위해 만든 가짜 업체로 대금은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겼고 업체에 약속한 돈은 주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두 달 동안 22명이 모두 6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그런 기관들을 사칭을 해서
4: 경찰 관계자입니다.
3: 명함을 보여주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계약을 하자고 접근한 다음
2: 대포통장들은 국내 유통책을 거치는 대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접근해 탈취하는 방식으로 직접 끌어모아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10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붙잡아 이들 가운데 안양 타이거파 소속 폭력배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5,700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5: 경찰은 태국 경찰을 포함한 동남아 각국의 공조를 요청해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총책 등 남은 조직원들을 검거할 계획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0: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계획인데 임신 9주 이하일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6: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이 우리나라에도 공식 도입됩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시판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중입니다. 유산과 분만을 유도하는 성분인데 임신 9주 이하일 때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입 뒤 2년 동안은 의사의 처방과 제조가 있을 때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7: 임신 중지 약물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성평등가족부 장관입니다.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후 부작용 및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6: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할지 일반의까지 넓힐지는 더 논의해야 합니다. 또 약품 허가 신청 사항에는 복용 연령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는 미성년자 처방 시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8: 수술도 있고 약물도 있는데 어떤 게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지는
4: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의사장입니다.
8: 산부인과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만들고

0: 하면 되는데 법 공백 상태에서 약만 들어온다. 이거는 정말 더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고.
1: 정부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 네, 방금 보신 이 먹는 임신 중지약 일명 미프진. 그동안은 국내에서는 구할 길이 없다 보니까 암암리에 구입하곤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정식 도입되는 겁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이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었는데요. 그러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과제와 별개로 임신 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3: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허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4: 네, 맞습니다.
3: 좀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2: 이제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미프지미소, 이른바 미프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임신 9주 이하일 때만 복용이 가능합니다. 국제보건기구 기준은 12주 이내에 사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품목 허가 신청을 낸 현대약품이 임신 9주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 그간 불법 유통되던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알려져 있어서 현대약품이 더 저렴하게 정식 공급하게 될지가 관심 사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식약처에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된다면 이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은 최소 두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즉 미프진을 복용한 뒤 24시간에서 48시간 후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후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병원을 방문해 효과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면 마무리됩니다.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식약처의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뒤늦게나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만큼 현장에서 부작용이나 혼란 없이 안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체계를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서 여야가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임명 절차에 나서자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7: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8: 한 명도 더불어민주당
7: 원내대표입니다. 말씀드립니다.
6: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9: 그저 보고 싶어서
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6: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10: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하기만
8: 김기표
10: 하였습니다.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입니다.
10: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11: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8: 박경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1: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6: 홀로 장외 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4: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과는 달리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모 부장판사 담당 사건을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2014년 1월 용역업체 A사가 비주택재개발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민사 21부의 배석판사였고 김 후보자는 원고 대리인으로 선임돼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정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와 다른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심판사가 정 부장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2: 철거민 특별 공급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가족들이 단체로 특공을 받아놓고 누가 믿겠느냐고 맹공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2: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부동산 문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단체로 철거민 특별 공급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시도했다며 창피한 일인 줄 알라고 따졌습니다. 자녀가 이모 부부의 7억 원을 빌려 재건축 상가단지를 매입한 것도 전면에 띄우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13: 아들 하나 간수 못하는데
8: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3: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12: 강신철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30 넘은 아들의 일일이 간섭하긴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주장엔 참지 않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14: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지금 뭐 몇십 배의
8: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4: 얻으셨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12: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성장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15: 우리 아빠 사성장군의
8: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15: 라고 해서 부대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16: 대한민국 장교를
8: 강신철
16: 어느
8: 후보자입니다.
16: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12: 민주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 이력을 토대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이끌 적임자다 두둔했습니다.
17: 신뢰가 두터운 것처럼 예,
8: 천준호
17: 보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7: 환수라든가 이런 데서도 든든한 이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12: 다만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개혁 의지가 애매하다며 추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8: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들이 예비역 장군
8: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8: 반대를 하고 있고 그 파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15: 기본 안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8: 후보자입니다.
15: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4: 강신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모레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범 여권에서도 연임과 공소 취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대전환이 아니면 어림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9: 민주당의 맏형 박지원 의원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민 경제나 청년층 주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좋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씀하면 좋을 것이라며 연임과 공소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20: 개헌 문제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털어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9: 범 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21: 대통령 메시지의 공소 취소 부분하고 연임 부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담길까요?
22: 글쎄요, 담겨야 될 것 같고.
8: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22: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19: 당내엔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공소 취소 논란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대통령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시 설명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견이 국정 신뢰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7: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7: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19: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대전안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회견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9: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뜯어고 치고
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상권 분립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19: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SNS에 긴 목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공소 취소 없이 재판받겠다 선언이 없다면 회견은 하나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여야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더 키우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현재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를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진보 대통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 조국 혁신당은 10석의 상식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김 대표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3: 스스로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이라고 지칭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진보 세력과 연대를 실현할 때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20명인 구성 요건을 15명으로 낮추자는 건데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그간 진보 정당이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24: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4: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23: 용혜인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계기도 밝혔는데 사전 공감대를 얻었던 김 대표의 말과 달리 조국 혁신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현행 20석 기준은 유신 정권의 잔재라며 10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5석이란 근거 없는 숫자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한다는 수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12석인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기준을 낮춘들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구조는 매한가지란 겁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두 곳뿐. 교섭단체 기준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은 161석,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경우 국회 본회의 운영이나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권한의 차이가 크고 정당 보조금 역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그간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교섭단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자칫 극단적 정치 세력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 대통합 의제를 다시 띄운 건 최근 하락한 당정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매드팀을 자처한 조국 혁신당의 각세우기 속 연대 결실을 보기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사우디와 후티반군 사이 교전이 격화하고 있는 예멘에서 중국산 미사일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이란 외무장관은 또 중국을 찾아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5: 예멘 사막에 추락한 미사일 잔해. 일련 번호와 함께 DF-15A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군이 운용하는 중펑-15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량형입니다. 이란을 뒷배로 둔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전 과정에서 나온 불발탄입니다.
8: 새벽 2시에 마을과 무고한 주민들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미사일입니다. 예멘 주민입니다.
25: 누가 쐈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사우디 쪽에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전이었다면 이번엔 시진핑 주석이 방미를 일주 앞둔 시점입니다. 이란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중 담판에서 거래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외교 행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중동 평화 중재 이미지를 재차 다지고 대미 협상력도 높이는 이중 포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프로야구 두산이 선발 벤자민의 호투를 앞세워 2연승을 달리며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두산은 삼성과의 경기에서 벤자민이 5회까지 1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킨 가운데 세베리노의 2타점 2루타와 양석환의 솔로포를 더해 3-1로 승리했습니다. LG는 석점 홈런을 포함해 5타점을 올린 문정빈의 활약을 앞세워 NC를 9-2로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거센 추격에 나섰던 6위 NC는 3연패에 빠지며 5위 두산의 4경기 반차로 벌어졌습니다. 선발 아빌라가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SSG는 전희산과 김재환의 홈런을 더해 롯데를 4-1로 물리쳤습니다. 7연승을 달리던 선두 KT는 한화와 4-4로 비겼습니다. 아시안게임 5연패에 도전하는 야구 대표팀이 이틀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표팀 주장을 맡은 노시환 선수는 한화 동료인 왕현청에게 유쾌하지만 강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이틀째 서울 고척돔에 모인 야구 대표팀은 더 의욕적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선수들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진행하는 사실상 마지막 훈련임을 의식한 듯 중간중간 박수도 치고 기합도 넣으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걱정했던 내야 수비는 3루는 김도영, 1루는 문보경과 노시환이 번갈아가며 문제없이 훈련을 소화했고 배팅 훈련도 맞는 순간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야구 대표팀 주장 완장을 찬 노시환은 금메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타이완과 일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전승으로 대회 5연패를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팀 동료지만 아시안게임에서는 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타이완 왕현청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3: 왕현청 선수 물론
4: 노시환 야구대표팀 내야수입니다.
3: 공이 좋은 선수지만 아무래도 한국 대표팀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저랑 승부할 때도 재밌을 것 같아요.
2: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최민석도 대회가 다가오면서 설렘도 더 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발이 아닌 불펜으로 마운드에 서게 될 수도 있는데 외국 타자들과의 승부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5: 팀에서 어떨 때 나가라고 하더라도
4: 야구 대표팀 투수입니다.
5: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또 해외 타자들은 또 제공 어떻게 치는지 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2: 이틀 동안 선발을 맞춘 야구 대표팀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한 차례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6: 앞서 뉴스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로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무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상피제가 강화됐습니다.

0: 이번에는 형제 자매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상피제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도록 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해당 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경찰관뿐 아니라 소속된 경찰관서에서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상피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에서 형제 자매까지 적용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현재 해당 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우에도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가족이 사건 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수사관은 회피 신청을 해야 하고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옮겨 수사하게 됩니다. 다만 긴급체포나 피해자 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관서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고 적절성을 점검받게 됩니다. 이번 상피제 강화는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이해충돌을 막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9월 16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시장조 중 2악장 루돌프 부흐빈 더 피아노 드레스덴 슈타스카펠레의 연주입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듀엣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시장조 중에서 2악장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드레스덴 슈타스카펠레의 연주였습니다.
0: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바로 이 루돌프 부흐빈더의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1: 부흐빈더라는 이름을 들으면 역시 베토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를 생각하면 성실하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0: 한 작곡가의 작품을 정말 오랫동안 아주 집요하게 들여다보는 연주자입니다.
1: 실제로 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세계 곳곳에서 60회 이상 연주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피아노 협주곡 전곡까지 들려줬고요. 그런데 내일 연주할 작품은 베토벤이 아니라 모차르트입니다. 내일 공연에서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0: 부흐빈더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지휘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1: 잠깐만요. 그럼 똥똥똥똥똥 하면서 이쪽 반대쪽 손으로는 지휘하고
0: 그러게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일 17일에는 피아노 협주곡 27번, 23번, 21번 이렇게 세 곡이고요. 20일에는 9번, 22번, 20번을 연주해서 모두 6곡의 모차르트 협주곡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1: 올해는 근데 부흐빈더가 이렇게 또 베토벤이 아니고 모차르트를 집중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올해 부흐빈더가 80세가 되는 해인데 그는 올 한 해 동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여러 도시에서 계속 연주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었군요.
0: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이미 짤츠부르크와 베를린에서 연주했고요. 이어서 일본과 대만에서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내일 연주될 작품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중 2악장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중 2악장,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베토벤 전곡 연주로 많은 화제를 모은 피아니스트가 80세가 된 올해 모차르트 협주곡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며 연주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부흐빈더를 보면서 그 성실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것 같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악보 수집가라고 합니다.
1: 음악가라면 당연히 악보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넘어서는 정도라고 하죠.
0: 엄청납니다. 이 부흐빈더 집에 있는 악보가 1,000권 정도 된다고 해요. 특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은 서로 다른 판본으로 39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어떤 곡을 연주하기 위해 39개 악보를 비교했다.
0: 부흐빈더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악보에도 오류가 많다고 생각해서 작곡가가 살아있을 때 나온 초판본부터 여러 음악학자와 피아니스트들이 편집한 판본까지 꼼꼼하게 비교한다고 합니다.
1: 야, 이 정도면 이제 부유빈던데요, 부유. 야,
0: 이거 돈이 엄청 많아야 될것
1: 그게 장난
0: 같은데.
1: 아니죠. 다 수집해야 되니까.
0: 어휴.
1: 이 80평생을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는데 이쯤 되면 익숙한 곡을 편안하게 연주해도 될것 같은데 계속 악보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네요.
0: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가 연주할 모차르트 협주곡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대요. 아, 이분이 하는 게,
1: 진짜다.
0: 이분은 진짜 진짜만 골라온다.
1: 연구에 연구를
0: 예.
1: 연구했으니까.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중 2악장,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4: 고수익에원금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2: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6년 전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3: 개성 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2: 고강도 도발 3년 뒤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4: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2: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단 정부의 승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무상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면서도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 수단도 없지만 향후 구상권이나 유사 도발에 대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측의 소송 제기 자체를 무시하는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5: 북한이 사실상 최근에 대화를 단절한 것뿐만 아니라 뭐 국가 대 국가 논리로 가고 있고 또 원래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해서는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고
2: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판결을 트집잡아 추가적인 적대 행동이나 비난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6: 북한이 최소 10여 개 나라에 최대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파견해 한 해 동안 많게는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는 현재 북한이 해외에 보낸 노동자들은 최소 17개 나라에 최대 10만 1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이들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4.5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약 6천억 원에서 1조 700억 원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1: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계획인데 임신 9주 이하일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7: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이 우리나라에도 공식 도입됩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시판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중입니다. 유산과 분만을 유도하는 성분인데 임신 9주 이하일 때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입 뒤 2년 동안은 의사의 처방과 제조가 있을 때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8: 임신 중지 약물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 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후 부작용 및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7: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할지 일반의까지 넓힐지는 더 논의해야 합니다. 또 약품 허가 신청 사항에는 복용 연령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는 미성년자 처방 시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9: 수술도 있고 약물도 있는데 어떤 게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지는 그거는 산부인과 전문가 대학들이 그 기준을 만들고 하면 되는데 법 공백 상태에서 약만 들어온다. 이거는 정말 더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
7: 정부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O형 응급환자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한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대학병원 의료진 2명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된 50대 여성 환자에게 맞지 않는 혈액형으로 수혈한 혐의를 받습니다.
6: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250명이 구제 절차를 통해 원서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불공정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들 불만까지 더해지며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더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0: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모두 1,588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구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스템 장애 시점에 장애 오류 로그 기록이 있고 구제 신청 대학의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 결제 시도한 접수 이력이 존재할 때 인정해줬습니다. 접수 이력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작성하던 원서만 구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당시 원서 접수 마감 연장 사실이 뒤늦게 통보되면서 성균관대 등 17개 대학은 경쟁률을 발표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마감이 연장된 사이 새로 접속해 기존에 없던 원서를 작성한 수험생은 불공정 사례로 보고 접수 취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입시정책 관리

0: 책임 기관인 교육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교육수장에게 전산장애가 발생한 후 53분이 지나 처음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 그러면 이게 먹통이 됐다고 보고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교육부 장관님.
2: 정확하게 6시 43분으로.
0: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특별조사반을 꾸려 23일까지 UA 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책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제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의 불만까지 더해져 오히려 정부를 향해 허술한 입시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수시 원서 접수 장애로 교육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고등학교 교사가 3학년 학생들의 대입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4: 학생들의 내신 점수와 지원 대학 등이 무방비로 노출됐는데 학교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전북 군산의 한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4일 아침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학급 단체 대화방에 엑셀 파일 하나를 올렸습니다. 학생 이름과 반 번호는 물론 수시 지원 대학과 학과, 대학별 환산 내신 점수까지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6: 학교 자체 조사 결과 단체 채팅방에 문제의 파일이 노출된 건 단 4분이었지만 몇몇 학생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고 또 함께 돌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 3학년 전체 10개 학급 가운데 9개 반, 230여 명의 민감한 입시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생 커뮤니티에는 정보를 유출한 교사와 이를 공유한 동급생들을 향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가 이미 끝나 전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수험생들은 사생활 침해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외부 유출 정황은 없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단순 실수로 잘못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YTN이 확보한 당시 대화방 내용을 보면 이 같은 해명은 석연치 않습니다. 교사는 애초 면접 일정을 확인해서 알려달라며 해당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어 파일을 삭제한 뒤에는 대학과 학과는 개인정보인 것 같아 삭제했다. 다른 반 내용도 보인다길래 지웠다고 적었습니다. 단순 착오라기보다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학교는 문제가 불거진 뒤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 대상은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었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서 여야는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적임자라는 게 증명됐다며 임명 절차에 나서자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 청문회에 이어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8: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7: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9: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7: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10: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요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11: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7: 홀로 장외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12: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철거민 특별공급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가족들이 단체로 특공을 받아놓고 누가 믿겠느냐며 맹공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3: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부동산 문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단체로 철거민 특별공급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시도했다며 창피한 일인 줄 알라고 따졌습니다. 자녀가 이모 부부의 7억 원을 빌려 재건축 상가단지를 매입한 것도 전면에 띄우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14: 아들 하나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13: 강신철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30 넘은 아들의 일일이 간섭하긴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주장엔 참지 않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15: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지금 뭐 몇십 배의 뭐 아파트 차익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13: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군 복무 과정에서 자성장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16: 우리 아빠 사성장군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라고 해서 부대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사단장 있구나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15: 대한민국 장교를 어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13: 민주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 이력을 토대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이끌 적임자다 두둔했습니다.
17: 신뢰가 두터운 것처럼 예,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라든가 이런 데서도 든든한 이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13: 다만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개혁 의지가 애매하다며 추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8: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들이 예비역 장군들이 지금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파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15: 기본 안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12: 강신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공원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폭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9: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용산공원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공급량 추정치까지 내놓으며 주택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 서울 무주택 가구의 평균 가구 원수인 1.7명을 적용하면 약 5만 명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 이어진 질의에서도 용산공원 활용 요구가 이어졌고 홍 후보자는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21: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국민들과 소상하게 현실을 파악을 해서 뭐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날을 세웠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방향 자체를 틀어야 한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22: 계속 이렇게 가면은요 그냥 폭망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서울의 신청 건수 줄어들고 가격은 뜁니다. 부작용만 일어나고 있어요.
21: 토지 거래 허가를 제한을 했다가 풀면은 또 주택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19: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시세 차익 논란을 둘러싸곤 공세와 엄호가 되풀이됐는데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23: 이것은 억지 프레임이다. 그 의원님의 부동산이 대치동에 있어요. GTX 뭐가 들어가요? A하고 C가 들어가죠. 그러면 엄청나게 시세 차익이 있었겠네.
24: 문 의원님, 김여주 시장한테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장관 후보자 옹호하라고 오더 받으셨어요? 허위 사실 공표로 직접 고발해드리겠습니다.
19: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공무원과 국토부 차관을 거쳐 장관으로 지명되기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이 없다며 자질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후보자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정책들의 기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범 여권에서도 연임과 공소취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대전환

0: 아니 아니면 어림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민주당의 맏형 박지원 의원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민 경제나 청년층 주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좋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씀하면 좋을 것이라며 연임과 공소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2: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털어주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 범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3: 대통령 메시지에 공소 취소 부분하고 연임 부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담길까요?
4: 글쎄요, 담겨야 될 것 같고 뭐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1: 당내엔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공소 취소 논란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대통령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시 설명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견이 국정 신뢰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대전안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회견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6: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뜯어고치고 대법원장 재측근을 비롯한 상권 분립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1: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SNS에 긴 목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공소 취소 없이 재판받겠다 선언이 없다면 회견은 하나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여야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더 키우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진보 대통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석이 상식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김 대표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스스로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이라고 지칭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진보 세력과 연대를 실현할 때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20명인 구성 요건을 15명으로 낮추자는 건데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그간 진보 정당이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8: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각 진보 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7: 용해인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계기도 밝혔는데 사전 공감대를 얻었던 김 대표의 말과 달리 조국혁신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현행 20석 기준은 유신 정권의 잔재라며 10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5석이란 근거 없는 숫자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한다는 수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12석인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기준을 낮춘 들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구조는 매한가지란 겁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두 곳뿐. 교섭단체 기준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은 161석, 과반의석을 보유한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경우 국회 본회의 운영이나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권한의 차이가 크고 정당 보조금 역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그간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교섭단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자칫 극단적 정치 세력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 대통합 의제를 다시 띄운 건 최근 하락한 당정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의 각세우기 속 연대 결실을 보기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명 씨와 후원자 김한정 씨 사이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여론조사 진행을 오 시장이 몰랐다는 명시 발언이 담겼는데 특검은 녹음 파일이 임의로 제출됐다며 편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0: 신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파일은 모두 3개로 1시간 넘는 분량입니다. 해당 통화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세훈이는 모른다 등의 명 씨 발언이 담겼습니다. 돕고 싶어 혼자 한 일인데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곤란하단 취지로 김 씨가 따지자 명 씨는 김 씨와 오 시장과의 관계를 몰랐다고도 답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은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일부분을 재생했습니다. 2심에서야 파일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해 김 씨는 1심 때는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해당 녹음 파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제출한 거로 의심된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또 녹음 내용을 보더라도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 해석이 어렵고 파일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명시 진술 신빙성 판단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거쳐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회사 그만뒀다면서.
1: 미안해, 그렇게 됐네.
0: 아니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술 한잔 받아요.
1: 그래, 고마워.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서 여야는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적임자라는 게 증명됐다며 임명 절차에 나서자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 청문회에 이어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7: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6: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8: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6: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9: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10: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위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6: 홀로 장외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11: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불법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어느 군인이나 그렇듯이 군 생활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거민 보상 대상자 선정 직전 주소를 옮긴 것은 군 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사한 상황 가운데 하나로 정당한 절차로 철거민 보상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공원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에

0: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폭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용산 공원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공급량 추정치까지 내놓으며 주택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서울 무주택 가구의 평균 가구 원수인 1.7명을 적용하면 약 5만 명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이어진 질의에서도 용산 공원 활용 요구가 이어졌고 홍 후보자는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3: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국민들과 소상하게 현실을 파악을 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날을 세웠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방향 자체를 틀어야 한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4: 계속 이렇게 가면은요, 그냥 폭망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서울의 신청 건수 줄어들고 가격은 뜁니다. 부작용만 일어나고 있어요.
3: 토지거래 허가를 제한을 했다가 풀면은 또 주택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1: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시세 차익 논란을 둘러싸곤 공세와 엄호가 되풀이됐는데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5: 이것은 억지 프레임이다. 그 의원님의 부동산이 대치동에 있어요. GTX 뭐가 들어가요? A하고 C가 들어가죠. 그러면 엄청나게 시세 차익이 있었겠네.
6: 문 의원님, 김현주 시장할 때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장관 후보자 옹호하라고 오더 받으셨어요? 허위사실 공표로 직접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1: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공무원과 국토부 차관을 거쳐 장관으로 지명되기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이 없다며 자질구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후보자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정책들의 기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0: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범 여권에서도 연임과 공소취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대전환이 아니면 어림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민주당의 맏형 박지원 의원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민 경제나 청년층 주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좋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씀하면 좋을 것이라며 연임과 공소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8: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털어주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7: 범 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9: 대통령 메시지에 공소 취소 부분하고 연임 부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담길까요?
10: 글쎄요, 담겨야 될것 같고 뭐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7: 당내엔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공소 취소 논란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대통령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시 설명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견이 국정 신뢰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1: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7: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 대전환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회견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2: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뜯어고 치고 대법원장제 측근을 비롯한 삼권 분립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7: 장동혁 대표는 한발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SNS에 긴 목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공소 취소 없이 재판받겠다 선언이 없다면 회견은 하나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여야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더 키우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오늘로 예정됐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 서명 절차도 미뤄질 걸로 보이는데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오늘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미국과 진행해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요청으로 보고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 이어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에도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14: 많은 이슈들에서 합의에 근접한 건 사실인데 뭐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장점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13: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미국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미 양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투자 조건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입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진 만큼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명 씨와 후원자 김한정 씨 사이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여론조사 진행을 오 시장이 몰랐다는 명 씨의 발언이 담겼는데 특검은 녹음 파일이 임의로 제출됐다며 편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신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파일은 모두 3개로 1시간 넘는 분량입니다. 해당 통화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세훈이는 모른다 등의 명 씨 발언이 담겼습니다. 돕고 싶어 혼자 한 일인데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곤란하단 취지로 김 씨가 따지자 명 씨는 김 씨와 오 시장과의 관계를 몰랐다고도 답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은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일부분을 재생했습니다. 2심에서야 파일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해 김 씨는 1심 때는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해당 녹음 파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제출한 거로 의심된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또 녹음 내용을 보더라도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 해석이 어렵고 파일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명시 진술 신빙성 판단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거쳐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1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7: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8: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 고수익에 원금보장?
1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서 여야는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적임자라는 게 증명됐다며 임명 절차에 나서자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 청문회에 이어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5: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4: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6: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4: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7: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8: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4: 홀로 장외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9: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철거민 특별공급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가족들이 단체로 특공을 받아놓고 누가 믿겠느냐며 맹공을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부동산 문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단체로 철거민 특별공급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시도했다며 창피한 일인 줄 알라고 따졌습니다. 자녀가 이모 부부의 7억 원을 빌려 재건축 상가단지를 매입한 것도 전면에 띄우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11: 아들 하나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10: 강신철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30 넘은 아들의 일일이 간섭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주장엔 참지 않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12: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지금 뭐 몇십 배의 뭐 아파트 차익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10: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성장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13: 우리 아빠 사성 장군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라고 해서 부대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사단장이 있구나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12: 대한민국 장교를 어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4: 민주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 이력을 토대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이끌 적임자다 두둔했습니다.
14: 신뢰가 두터운 것처럼 예,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라든가 이런 데서도 든든한 이제 자산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요.
4: 다만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개혁 의지가 애매하다며 추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5: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들이 예비역 장군들이 지금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파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12: 기본 안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9: 강신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공원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폭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6: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용산공원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공급량 추정치까지 내놓으며 주택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 서울 무주택 가구의 평균 가구 원수인 1.7명을 적용하면 약 5만 명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 이어진 질의에서도 용산공원 활용 요구가 이어졌고 홍 후보자는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8: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국민들과 소상하게 현실을 파악을 해서 뭐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6: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날을 세웠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방향 자체를 틀어야 한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19: 계속 이렇게 가면은요 그냥 폭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서울의 신청 건수 줄어들고 가격은 뜁니다. 부작용만 일어나고 있어요.
18: 토지거래 허가를 제한을 했다가 풀면은 또 주택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16: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시세 차익 논란을 둘러싸곤 공세와 엄호가 되풀이됐는데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20: 이것은 억지 프레임이다. 그 의원님의 부동산이 대치동에 있어요. GTX 뭐가 들어가요? A하고 C가 들어가죠. 그러면 엄청나게 시세 차익이 있었겠네.
21: 문 의원님, 김현주 시장한테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장관 후보자 옹호하라고 오더 받으셨어요? 허위사실 공표로 직접 고발해드리겠습니다.
16: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공무원과 국토부 차관을 거쳐 장관으로 지명되기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이 없다며 자질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후보자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정책들의 기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범 여권에서도 연임과 공소취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대전환이 아니면 어림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동훈 기자입니다.
22: 민주당의 맏형 박지원 의원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민 경제나 청년층 주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좋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씀하면 좋을 것이라며 연임과 공소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23: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털어주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2: 범 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24: 대통령 메시지에 공소 취소 부분하고 연임 부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담길까요?
25: 글쎄요. 담겨야 될 것 같고 뭐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22: 당내엔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공소 취소 논란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대통령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시 설명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견이 국정

0: 신뢰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0: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대전안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회견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뜯어고치고 대법원장 재측근을 비롯한 상권 분립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0: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SNS에 긴 목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공소 취소 없이 재판받겠다 선언이 없다면 회견은 하나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여야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더 키우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진보 대통합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10석이 상식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김 대표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스스로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이라고 지칭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진보 세력과 연대를 실현할 때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20명인 구성 요건을 15명으로 낮추자는 건데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그간 진보 정당이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5: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각 진보 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4: 용해인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계기도 밝혔는데 사전 공감대를 얻었던 김 대표의 말과 달리 조국 혁신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현행 20석 기준은 유신 정권의 잔재라며 10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15석이란 근거 없는 숫자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한다는 수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12석인 조국 혁신당 입장에선 기준을 낮춘 듯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구조는 매한가지란 겁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두 곳뿐. 교섭단체 기준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은 161석,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경우 국회 본회의 운영이나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권한의 차이가 크고 정당 보조금 역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그간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교섭단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자칫 극단적 정치 세력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 대통합 의제를 다시 띄운 건 최근 하락한 당정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혁신당의 각세우기 속 연대 결실을 보기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속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정책금리 목표 범위가 현행 3.5에서 3.75%에서 3.75에서 4%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으로 연준은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통화 긴축으로 선회했습니다. 연준이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명 씨와 후원자 김한정 씨 사이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여론조사 진행을 오 시장이 몰랐다는 명 씨 발언이 담겼는데 특검은 녹음 파일이 임의로 제출됐다며 편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0: 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파일은 모두 3개로 1시간 넘는 분량입니다. 해당 통화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세훈이는 모른다 등의 명시 발언이 담겼습니다. 돕고 싶어 혼자 한 일인데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곤란하단 취지로 김 씨가 따지자 명 씨는 김 씨와 오 시장과의 관계를 몰랐다고도 답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은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일부분을 재생했습니다. 2심에서야 파일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해 김 씨는 1심 때는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해당 녹음 파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제출한 거로 의심된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또 녹음 내용을 보더라도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 해석이 어렵고 파일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명시 진술 신빙성 판단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거쳐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서 여야는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6: 민주당은 적임자라는 게 증명됐다며 임명 절차에 나서자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 청문회에 이어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8: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7: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9: 그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지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7: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10: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11: 본인이 해명하지도 않았고 해명할 생각도 없어요.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7: 홀로 장외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12: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과 달리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모 부장판사의 담당 사건을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정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와 다른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6: 철거민 특별 공급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가족들이 단체로 특공을 받아놓고 누가 믿겠느냐며 맹공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3: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부동산 문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단체로 철거민 특별공급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시도했다며 창피한 일인 줄 알라고 따졌습니다. 자녀가 이모 부부의 7억 원을 빌려 재건축 상가단지를 매입한 것도 전면에 띄우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14: 아들 하나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13: 강신철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30 넘은 아들의 일일이 간섭하긴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주장엔 참지 않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15: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보상이었고 지금 뭐 몇십 배의 뭐 아파트 차익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13: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성장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16: 우리 아빠 사성장군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라고 해서 부대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15: 대한민국 장교를 어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13: 민주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 이력을 토대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이끌 적임자다 두둔했습니다.
17: 신뢰가 두터운 것처럼 예,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라든가 이런 데서도 든든한 이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13: 다만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개혁 의지가 애매하다며 추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8: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들이 예비역 장군들이 지금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파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15: 기본 안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12: 강신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공원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6: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폭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9: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용산공원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공급량 추정치까지 내놓으며 주택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 서울 무주택 가구의 평균 가구 원수인 1.7명을 적용하면 약 5만 명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 이어진 질의에서도 용산공원 활용 요구가 이어졌고 홍 후보자는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21: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국민들과 소상하게 현실을 파악을 해서 뭐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날을 세웠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방향 자체를 틀어야 한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22: 계속 이렇게 가면은요 그냥 폭망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서울의 신청 건수 줄어들고 가격은 뜁니다. 부작용만 일어나고 있어요.
21: 토지 거래 허가를 제한을 했다가 풀면은 또 주택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요.
19: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시세 차익 논란을 둘러싸곤 공세와 엄호가 되풀이됐는데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23: 이것은 억지 프레임이다. 그 의원님의 부동산이 대치동에 있어요. GTX 뭐가 들어가요? A하고 C가 들어가죠. 그러면 엄청나게 시세 차익이 있었겠네.
24: 문 의원님, 김현주 시장할 때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장관 후보자 옹호하라고 오더 받으셨어요? 허위 사실 공표로 직접 고발해드리겠습니다.
19: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공무원과 국토부 차관을 거쳐 장관으로 지명되기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이 없다며 자질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후보자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정책들의 기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6: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아파트를 매입한 건 시세 차익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0억여 원에 산 아파트가 14억 원대로 오른 것과 관련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20년 전도 무주택으로 전세살이를 하다 이사 다니는 게 힘들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인근 전세값보다 1억 원 정도 싼 비싼 아파트를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5: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범 여권에서도 연임과 공소 취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6: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대전환이 아니면 어림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0: 민주당의 맏형 박지원 의원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민경제나 청년층 주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좋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씀하면 좋을 것이라며 연임과 공소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1: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털어주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0: 범 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2: 대통령 메시지의 공소 취소 부분하고 연임 부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담길까요?
3: 글쎄요, 담겨야 될 것 같고 뭐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0: 당내엔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공소 취소 논란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대통령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시 설명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견이 국정 신뢰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8: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0: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대전환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회견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9: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뜯어고치고 대법원장 재측근을 비롯한 상권 분립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0: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SNS에 긴 목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공소 취소 없이 재판받겠다 선언이 없다면 회견은 하나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여야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더 키우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17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어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1: 철거민 특별공급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가족들이 단체로 특공을 받아놓고 누가 믿겠느냐고 맹공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부동산 문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단체로 철거민 특별 공급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시도했다며 창피한 일인 줄 알라고 따졌습니다. 자녀가 이모 부부의 7억 원을 빌려 재건축 상가 단지를 매입한 것도 전면에 띄우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3: 아들 하나 간수
4: 정일종
3: 못하는데
4: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2: 강신철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서른 넘은 아들의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주장엔 참지 않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5: 그때 당시도
4: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지금 뭐 몇십 배의 뭐 아파트 차익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2: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성장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6: 우리 아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부사령관이다라고 해서 부대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0: 대한민국 장교
4: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2: 민주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 이력을 토대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이끌 적임자다 두둔했습니다.
7: 신뢰가 두터운
4: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7: 보입니다.
4: 의원입니다.
7: 전작권 환수라든가 이런 데서도 든든한 이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2: 다만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개혁 의지가 애매하다며 추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4: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지금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파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5: 기본 안은
4: 강신철
5: 제가 볼 때
4: 국방부 장관
5: 완전한
4: 후보자입니다.
5: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9: 강신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많은 관심이 쏠렸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서 여야는 이제 임명 여부를 두고 2차 대치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1: 민주당은 적임자라는 게 증명됐다며 임명 절차에 나서적어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방탄청문회에 이어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고성이 난무했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다음 날 여야는 예상대로 정반대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저주 같은 공세 속에서도 제기됐던 의혹들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았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1: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10: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과 발언만 봐도 정상적인 민원이 아니라 묻지마식 특혜 청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4: 그저 정정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2: 시인의 말만 듣고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입니다.
10: 서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13: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입니다.
13: 의혹을 반복하기만 하였습니다.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며 검증보다 낙인 찍기에 치중했습니다.
14: 본인이 해명
4: 박형수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입니다.
14: 인사청문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10: 홀로 장외청문회를 벌인 한동훈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범죄들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면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현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9: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확인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채택에 반대해도 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결국 임명 시점은 여론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범 여권에서도 연임과 공소 취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대전환이 아니면 어림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5: 민주당의 맏형 박지원 의원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민 경제나 청년층 주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좋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씀하면 좋을 것이라며 연임과 공소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16: 개헌 문제는 공소 취소 문제에서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털어주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5: 범 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17: 대통령 메시지에 공소 취소 문화 연임 부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담길까요?
18: 글쎄요, 담겨야 될 것 같고 뭐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15: 당내엔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공소 취소 논란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대통령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시 설명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견이 국정 신뢰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1: 유언비어와 사실과 한병도 다른 이른바 기사가 원내대표입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15: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대전안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회견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2: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뜯어고 치고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2: 상권 분립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15: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SNS에 긴 목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공소 취소 없이 재판받겠다 선언이 없다면 회견은 하나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여야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더 키우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오늘로 예정됐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 서명 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오늘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미국과 진행해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요청으로 보고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 이어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에도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20: 많은 이슈들에서 합의에 근접한 건 사실인데
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20: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장점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19: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원전 관련 원청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미국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미 양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투자 조건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입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진 만큼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정책 금리 목표 범위가 현행 3.5에서 3.75%에서 3.75에서 4%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중 16명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2명은 동결을 예상했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점

0: 목표의 예측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장기 중립 금리 전망치를 6월에 3.1%에서 3.2%로 올렸고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6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상승한 2.3%와 2.4%를 기록하며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수송 인프라인 동서 송유관을 연결하는 펌프장 두 곳이 파손됐고 복구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라비아 반도를 횡단하는 길이 1,200km의 송유관을 운영하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측은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 적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이 송유관은 최근 이라크에서 날아온 드론 공격을 받은 직후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 사우디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송유관 가동 중단으로 국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예멘 북동부 마리브주 상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대변인은 현지 시간 16일 성명에서 사우디 전투기가 예멘 정부군을 돕기 위해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다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자체 SNS 채널을 통해 전투기 격추 장면과 잔해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밤하늘을 향해 발사된 방공 미사일이 공중에서 전투기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좀처럼 전쟁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성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합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어부들이 껑충 뛴 기름값에 항의하기 위해 유류 창고 앞을 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기름값 인상에 반발하는 운전자들이 이른바 느림보 운전으로 항의에 나섰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남미 과테말라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유가 상승에 항의하며 고속도로를 봉쇄했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택시기사와 차량 공유 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항의 시위는 중동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석유 제품 가격을 4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 당장 기름값을 내려야 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 경유 가격 인하를 원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1: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에다 홍해 상황까지 악화하면서 원유 공급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세계 원유 시장의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가장 중요하지만 사우디와 후티 반군 분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 대변인입니다.
1: 기름값 고공 행진에도 트럼프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8%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210명이 구제 절차를 통해 원서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불공정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들 불만까지 더해지며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더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모두 1,588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구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스템 장애 시점에 장애 오류 로그 기록이 있고 구제 신청 대학의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 결제 시도한 접수 이력이 존재할 때 인정해줬습니다. 접수 이력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작성하던 원서만 구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당시 원서 접수 마감 연장 사실이 뒤늦게 통보되면서 성균관대 등 17개 대학은 경쟁률을 발표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마감이 연장된 사이 새로 접속해 기존에 없던 원서를 작성한 수험생은 불공정 사례로 보고 접수 취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입시정책 관리 책임 기관인 교육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교육수장에게 전산장애가 발생한 후 53분이 지나 처음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 합니다.
1: 그러면 이게 먹통이 됐다고 보고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2: 최규진 교육부 장관입니다.
0: 정확하게 6시 43분으로.
3: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특별조사반을 꾸려 23일까지 UA 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책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제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의 불만까지 더해져 오히려 정부를 향해 허술한 입시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검찰이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해 말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022년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원금 성격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6: 저도 잘해주세요.
7: 하여튼 돈부터 네. 돌려드리세요. 아니면...
5: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기소 반년 만에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 원 추징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적 절차를 금전거래 대상으로 삼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서는 인정한 혐의마저 압박 탓이란 취지로 주장하며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건 전직 보좌관의 진술뿐이라며 객관적 증거에 반하고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강 의원은 어떤 돈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부각하며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처절하게 반성한다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구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 가방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이후 1억 원을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이 수십 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다시 1억 3천만여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14일 추가 기소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공천원금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사건을 합치지 않고 별도 기일이 잡힐 거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1억 공천원금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명 씨와 후원자 김한정 씨 사이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여론조사 진행을 오 시장이 몰랐다는 명 씨의 발언이 담겼는데 특검은 녹음 파일을 임의로 제출했다며 편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그런데 2심 재판에서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새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파일은 모두 3개로 1시간 넘는 분량입니다. 해당 통화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세훈이는 모른다 등의 명 씨 발언이 담겼습니다. 돕고 싶어 혼자 한 일인데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곤란하다는 취지로 김 씨가 따지자 명 씨는 김 씨와 오 시장과의 관계를 몰랐다고도 답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은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법정에서 일부분을 재생했습니다. 2심에서야 파일을 제출한 이유와 관련해 김 씨는 1심 때는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해당 녹음 파일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제출한 거로 의심된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또 녹음 내용을 보더라도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 해석이 어렵고 파일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명시 진술 신빙성 판단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거쳐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9월 17일 목요일 듀엣토 에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0: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그, 마르크 안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17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그,

0: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지난 12일 고향 아랍누리, 13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마크 앙드레 아믈랭이 협연을 맡아 로베르토 아바도의 지휘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이 아믈랭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조금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1: 근데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특히 아주 어려운 곡을 너무나 쉽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하죠. 그리고 남들이 잘 연주하지 않는 작품을 꾸준히 찾아서 소개해온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작품 자체가 워낙 어렵거나 한동안 연주회장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음악을 적극적으로 연주하고 음반으로 남겼죠.
0: 그러니까 유명한 곡을 잘 연주해서 이름을 알렸다기보다 이런 곡도 있었나 싶은 작품을 찾아서 자신만의 레파토리를 만들어 온 피아니스트입니다.
1: 근데 그렇게 찾아낸 작품들이 하필이면 피아노로 연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곡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피아노 곡도 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0: 그러면 그 실력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을 들을까요?
1: 프랑스 작곡가 샤를 말랭탱 알캉의 작품입니다.
0: 역시 저희가 모르는 작곡가네요.
1: 그렇죠. 아믈랭도 모르겠는데, 알캉은 쇼팽, 리스트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19세기 프랑스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데요. 특히 연주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피아노 곡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작품이 어렵다 보니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다른 피아니스트들은 굳이 그 작품을 연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0: 이런 건가? 네가 나를 과연 알캉?
1: 알캉 모르캉?
0: 네. 그럼 그의 작품 들어보겠습니다.
1: 알캉이 작곡한 모든 단조에 의한 12개 연습곡 중 마지막 곡 이솝의 향연,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알캉의 이솝의 향연, 마르크 앙드레 아몰랭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이 듣기에는 상당히 화려하고 재밌는 곡인데 연주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짧은 주제 하나를 가지고 25개의 변주를 이어가는 작품인데 변주가 진행될수록 피아노의 기교를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이런 곡만 골라서 연주하다 보니까 아몰랭에게는 초절 기교의 피아니스트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1: 근데 이 아몰랭은 어려운 곡을 연주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작곡도 한다고 했죠?
0: 어떻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상당히 어려운 작품들을 직접 작곡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선우예건과도 여기서 재밌는 인연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1: 2017년 방클라이본 국제 피아노 콩쿨 우승자.
0: 맞죠. 바로 그의 콩쿠르에서 아몰랭이 작곡한 작품이 지정곡으로 나왔습니다. 오. 아몰랭이 콩쿠르를 위해 직접 작곡한 작품이었죠.
1: 근데 이 아몰랭은 지금도 학생을 가르치고 있네요.
0: 네.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1: 뉴잉글랜드.
0: 네. 이 학교가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들과 상당히 인연이 깊죠.
1: 굉장히 많죠. 네. 뭐 아몰랭과 함께 백혜선, 손민

0: 곡 2번이었고요.
1: 네, 그럼 오늘 이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중 마지막 4악장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 피아노, 앤드루 리튼이 지휘하는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부띠 주더콜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 토요일 저녁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을 보내러 나온 승객들로 붐비던 아주 평범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역 안은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2: 뭐야 이거! 도망가! 다 도망가!
1: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철 안에서 침을 뱉은 문제를 두고 승객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고 하죠.
3: 어? 아! 저기요! 저기요!
4: 뭐요?
3: 여기 제 발에 침 튀었거든요? 사과도 한마디 없이 이게 뭐예요?
4: 아이 나 진짜...
3: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4: 뭐? 신고?
1: 신고한다는 말이 트리거가 됐던 걸까요? 가해자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다툼을 벌이던 사람뿐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주변 승객들까지 공격 대상이 됐단 점이었죠.
3: 거야! 피해요! 피해!
2: 저 사람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3: 저쪽으로 도망가는데요!
2: 경찰이죠? 여기 의정부역인데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어요!
1: 결국 시민 8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혼란을 틈타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공익근무요원과 시민들이 뒤쫓아 시간을 벌었고 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죠.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불과 나흘 뒤 또다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8명이 다쳤죠. 불과 나흘 간격으로 벌어졌던 두 번의 흉기 난동, 오늘 사건 X파일에서 두 사건 나란히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5: 네, 감사합니다.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1: 자, 지하철역에서 시민 8명이 다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살인미수였는데요. 우선 최초 사건의 자초지종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5: 네, 2012년 8월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30대 남성 유모 씨가 전동차 바닥에 뱉은 침이 남학생의 발에 튀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유 씨가 사과 없이 내리자 학생들이 따라 내려와 경찰 신고를 언급했고 이에 격분한 유 씨가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비가 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승강장에 있던 시민들, 다시 열차 안으로 들어가 아무 관련 없는 승객들까지 공업용 커터칼로 무차별로 휘둘렀습니다. 약 15분 동안 이어진 난동으로 무고한 시민 8명이 크게 다쳤고 수사기관은 단순 상해가 아닌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 근데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모두 살인미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해와 살인미수 뭘로 갈리고 이 사건은 왜 살인미수를 본 거죠?
5: 네, 흉기를 휘둘렀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핵심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살인의 고의,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고의는 눈에 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공격 부위와 수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깊게 찔렀고 도망치는 무고한 승객 8명을 열차 안팎으로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단순 상해 의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특수상해에 그쳤겠지만 법원은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에 치료감 후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검사 구형이 10년이었음에도 징역 7년이라는 수치만 보면 보다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격리와 치료를 강제하는 치료 감호가 병과되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될 것입니다.
1: 근데 이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시민 8명이 다친 사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7년. 재판부는 뭐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래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다. 이건데 이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유가 뭡니까?
0: 네, 사실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참작한 핵심 이유는 바로 심신미약이죠. 심신미약은 단순한 흥분이나 음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신 감정 결과, 진단, 과거 치료 이력, 범행 당시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치료 감호는 정신 장애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위해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입니다. 즉 법원은 이 사람이 처벌만으로는 교화될 수 없으므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특히 2012년 당시 형법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가 의무적으로 형을 깎아줘야 하는 필요적 감경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미수에 따른 감경,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검찰 구형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1: 근데 이 부분이요. 지금 법이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도록 돼 있었지만 바뀌면서 지금은 뭐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닌데 만약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면 결론이 혹시 달라졌을지 궁금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동일한 사안이 지금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판사가 무조건 형을 깎아줘야 하는 의무 감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감경 여부를 판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임의감경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서구 PC방 사건 등을 겪으며 정신질환이 감형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지금 다시 재판한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무차별 흉기난동의 중대성을 보아 형을 깎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판사 재량에 따른 정상 참작 여지는 남아있지만 과거처럼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자동 감형이라는 공식은 완전히 깨졌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가해자가 사건 당시 흉기를 이미 소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이거든요. 물론 평소 그냥 가지고 다녔던 것과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했던 건 전혀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형량 판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게다가 지금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까지 신설이 된 상황이니까요.
0: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법적으로 흉기 소지가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는 양형을 가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시 변호인이 평소 일하며 갖고 다니던 칼이라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꺼내든 우발적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 형량을 낮추려는 방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적용되는 법조항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5년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흉기를 꺼내든 단계부터 독립적인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뭐 불과 바로 나흘 뒤라고 하는데 이번에 서울 여의도에서 또 흉기 단독이 벌어졌어요. 이건 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0: 네, 참 충격적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역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나흘 뒤인 2012년 8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또 한 번의 말도 안 되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퇴근하던 전 직장 상사와 동료를 100여 미터부터 미행해 흉기로 찔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주를 막으려던 행인의 복부를 찌르고 다른 시민을 인질로 잡으려 시도하며 무차별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무술 전공 교수와 전직 대통령 경호원의 용기 있는 대처로 가해자를 제압해 결국 사망자는 없었지만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0: 특히 충격적인 것은 바로 범행 동기였습니다. 직장 내 갈등과 재취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자 혼자 죽기 억울해 동료 6명을 죽이려 했다며 범행 한두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동선을 파악한 철저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1: 그런데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좀 묘한 부분이 있는데 의정부역 사건은 8명 부상에 징역 7년. 근데 여의도 사건은요. 4명 부상인데 징역 14년을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까?
0: 네, 피해자 수만 보면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 판단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세 가지 축에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성입니다. 여의도 사건은 흉기를 직접 갈고 2시간 전부터 잠복한 철저한 계획 범죄였던 반면 의정부 사건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살해 의도의 집요함입니다. 여의도 가해자는 동료 6명을 죽이려 했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도주 중에도 인지를 4차례나 찌를 만큼 살해 의사가 매우 명확했습니다. 셋째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입니다. 의정부 사건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과 치료 감호가 병과된 반면 여의도 사건은 그 어떠한 감형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여의도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죠. 그런데 여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0: 네, 여의도 사건의 가해자 역시 실직과 빚, 우울증 같은 심리적 한계 상황을 내세워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범행 당시 행동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했는가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흉기를 미리 숫돌에 갈아두고 표적을 정해 2시간을 잠복했으며 범행 후 도주까지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사리 분별과 행동 통제 능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부분입니다. 즉, 생활고로 정신적 고통이 컸다라는 개인적 사정과 옳고 그름을 가릴 능력이 마비됐다라는 법적 심신미약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울감이나 분노가 범죄 감형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법원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나저나 앞서 의정부역 사건에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공익근무 요원과 시민들이었거든요. 이분들 포상은 혹시 받았습니까?
0: 네, 더 큰 참사를 막아선 용감한 영웅들의 법적 권리와 보호장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공익근무 요원들과 승객들이 돌과 우산을 들고 흉기범과 대치하며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조기 검거가 가능했는데요. 법적으로 범죄 직후 흉기를 든 가해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의 제압 행위는 명백히 적법합니다. 이처럼 검거에 기여하면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면 국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하는 의사상자 지원제도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의로운 행동을 하시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내가 자초한 일이다 라며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국가가 마련한 법적 보상과 지원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반대로요.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다치게 했다. 이럴 때 오히려 폭행이나 상해로 문제가 되는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혹시라도 이 범인 잡다가 범인이 나를 고소하면 사실 최근에 유명연예인 나나 씨 그분도 이 강도를 주거침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오히려 자기를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해자들이 오히려 이 의료원 시민을 고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좀 처리를 해봐야겠습니까?
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범위 내의 제압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꼭 유념해야 되실 선이 있습니다. 흉기를 든 가해자를 막기 위해 밀치거나 붙잡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이미 제압되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을 가한다면 과잉방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실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 필요한 만큼만 두 번째로 제압이 완료되면 즉시 추가 행위를 멈추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대원칙은 본인의 안전입니다. 흉기를 든 범인과 맨몸으로 정면 대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나탈리 콜의 Miss You Like Craz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3: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연준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나요?
4: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정책금리 목표 범위가 현행 3.5에서 3.75%에서 3.75에서 4%로 높아

0: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중 16명은 올해 한 차례 더이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2명은 동결을 예상했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점도표에 예측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위원들이 내년에 또한 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반면, 6명은 동결을, 4명은 내년에 이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금리가 3.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장기 중립금리 전망치를 6월에 3.1%에서 3.2%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6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상승한 2.3%와 2.4%를 기록하면서 좀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미국의 실업률은 올해 4.1%를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공급 증가 속도에 발맞춰 지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간 전망치로 볼때 올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6월에 예측했던 3.6%에서 3.7%로 상승했으며, 내년엔 2.3%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은 이에 따라 2년 뒤로 미뤄졌고, 올해 말에 근원 PCE 물가 지수는 0.1%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전망치는 2.5%로 변동이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정책 결정이 2% 물가 목표치로 제때 복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며,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하반기 3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통화 긴축 모드로 선회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설명한 금리 인상 배경을 직접 들어보시죠.
1: 분명한 사실은 물가가 너무 높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는 점입니다.
2: 네, 이후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인상 신사 방침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을 예측해 전날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으며 상승했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기차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는데요. 백악관도 금리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1: 미국 경제가 강해서 연준의 공식과 상관없이 미국은 세계 최저금리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공식은 제가 제일 잘 알죠.
0: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7주 앞둔 금리 인상 단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준으로서는 부담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해 왔던 만큼, 이번에 금리가 인상되지 않았다면 연준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표결권이 주어진 12명의 FOMC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3: 철거민 특별 공급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가족들이 단체로 특공을 받아넣고 누가 믿겠느냐고 맹공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부동산 문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이 단체로 철거민 특별 공급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시도했다며 창피한 일인 줄 알라고 따졌습니다. 자녀가 이모 부부의 7억 원을 빌려 재건축 상가 단지를 매입한 것도 전면에 띄우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5: 아들 하나 간수 못하는데
1: 성일종 국민의힘
5: 어떻게
1: 의원입니다.
5: 50만 대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4: 강신철 후보자는 당시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30 넘은

0: 아들의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 주장엔 참지 않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1: 그때 당시도 정말 적은
2: 강신철 국방부 장관
1: 지금
2: 후보자입니다.
1: 몇십 배의 아파트 차익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희의 손해입니다.
0: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성 장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3: 우리 아빠 사성 장군의
2: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3: 부대원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 사진을 올려둔 겁니다.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1: 대한민국 장교를 어느 부대에서
2: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 민주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강 후보자 이력을 토대로 미국과 전작권 환수 협상을 이끌 적임자다 두둔했습니다.
4: 신뢰가 두터운 것처럼 보입니다.
2: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이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0: 다만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개혁 의지가 애매하다며 추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5: 사관학교 출신의 장군들이 예비역
2: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반대를 하고 있고 그 파고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자신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1: 기본 안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2: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안도 그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랬는데
6: 강신철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역량을 갖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김의겸, 김기표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췄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8: 반면 국민의힘은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장관 임명은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만한 변명과 뻔뻔한 방탕으로 얼룩진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정권의 파국을 부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권 몰락을 자초한 조국 사태의 판박이라며 임명 강행 시 제2의 조국 사태가 불러올 국민 저항과 정권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7: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죠. 그런데 법률권에서도 연임과 공소 취소 등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8: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면 지지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대선안이 아니면 어림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민주당의 맏형 박지원 의원은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민경제나 청년층 주택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좋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씀하면 좋을 것이라며 연임과 공소 취소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10: 개헌 문제는 공소 취소 문제에
2: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께서 털어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9: 범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11: 대통령 메시지 공소 취소 부분하고 연임 부분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담길까요?
12: 글쎄요, 담겨야 될
2: 김준영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12: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9: 당내엔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공소 취소 논란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대통령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야당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다시 설명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거란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회견이 국정 신뢰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가 미리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3: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원내대표입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9: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0: 국정대전환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회견의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정책을
2: 정점시 국민의 원내대표입니다.
1: 대법원장 재측권을 비롯한 상권 분립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0: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알려드린다며 SNS에 긴 목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 공소취소 없이 재판받겠다 선언이 없다면 회견은 하나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여야가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더욱 키우는 촉매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우리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증권사 대표들은 지난 1월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4: YTN이 당시 증권업계가 청와대 측에 제출한 사전 의견서를 단독으로 확보했는데요. 국내 증시를 활용한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지난 1월 13일 비공개 회의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증권 자산운용사 관계자까지 모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문건을 보면 금융투자협회는 BH, 그러니까 청와대의 주재회의라며 참석자들에게 오전 9시 45분까지 청와대 연풍문에 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재고라 이름 붙여진 회의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참석업체 5곳을 정하고 사전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YTN이 단독 확보한 문건을 살펴보면 레버리지 상품 도입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 ETF를 언급하며 해외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 곳 업체에서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우선주 확대와 청년 계좌 활성화, 증여세 면제 등 일반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남지 않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업계가 한 목소리로 상품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 증권사 관계자 녹취입니다.
5: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6: 투자자에 대한
2: 최은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전제로 한 다음에 자본시장의 상품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냥 청와대의 정책실장의 지시로 일방적이고 되게 독단적이고 되게 파행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되었다.
5: 청와대 주도 정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전 의견 전달 창구로 지목된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의혹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2: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입니다.
5: 그러나 비공개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도 금융당국과 금투협 간 별도의 사전실무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거짓 해명 의혹까지 일고했습니다. 결국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누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오늘로 예정됐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4: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양해각서 서명 절차도 미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막판 협상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오늘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미국과 진행해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요청으로 보고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 이어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에도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8: 많은 이슈들에서
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8: 뭐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장점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죠.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7: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을 낙점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

0: 하는 방안과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미국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미 양국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등 투자 조건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입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진 만큼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250명이 구제 절차를 통해 원서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불공정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들의 불만까지 더해지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더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해 모두 1,588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구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스템 장애 시점에 장애 오류 로그 기록이 있고, 구제 신청 대학의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 결제 시도한 접수 이력이 존재할 때 인정해줬습니다. 접수 이력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작성하던 원서만 구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당시 원서 접수 마감 연장 사실이 뒤늦게 통보되면서 성균관대 등 17개 대학은 경쟁률을 발표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마감이 연장된 사이 새로 접속해 기존에 없던 원서를 작성한 수험생은 불공정 사례로 보고 접수 취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입시정책 관리 책임 기관인 교육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교육수장에게 전산장애가 발생한 후 53분이 지나 처음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그러면 이게 먹통이 됐다고 보고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교육부 장관님.
4: 정확하게
5: 최교진 국방부 장관입니다.
4: 6시 43분으로.
2: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특별조사반을 꾸려 23일까지 UA 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책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제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에다 구제받지 못한 수험생의 불만까지 더해져 오히려 정부를 향해 허술한 입시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축제.
10: 고양 특례시.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네, 아침 6시 20분 10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해 봅시다. 출발하겠습니다. 기준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 판단할 때 시작점이죠. 학창 시절 체육 시간에 기준 하고 손을 들면 그 친구를 시작점으로 좌우로 줄을 섰습니다. 미국이 손을 들고 기준점을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FOMC 0.25% 수준 인상 결정이 됐는데 간밤 미국 주식시장 반응에서 하락했고요. 문제는 앞으로 더 올려야 한다, 물가 높다 이런 의견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여파가 우리 경제와 증시 또 수출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장 오늘 열릴 주식시장도 걱정입니다. 차영주 소장과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교

이외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불러도 될 것들이죠. 이순신, 사실 이순신 장군은요 일본에서도 존경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난 올림픽들에서 우리 선수단이 이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할 때마다 문제 삼았어요. 이번엔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누가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게 뭐죠?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용주 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하루의 뉴스의 기준은 저희 해봅시다가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아나운서가 기준 외치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뉴스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나니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네요. 아침 6시 20분 정신 차리고 하루의 기준을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0: 네, 하루의 뉴스의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될 만한 뉴스들만 쏙쏙 골라서 이 시간 6시 22분 지났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영구 아나운서 기준.
1: 기준.
0: 네, 역시 남자들은 이런 거 좀 잘해요. 새벽 속보부터 먼저 전해야 된다고요?
1: 네, 간밤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3.75%에서 4%로 인상한 건데요.
0: 네.
1: 만장일치로 결정됐고 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입니다. 연준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죠.
0: 예, 방금 나온 속보에서 좀 정리해드렸고요. 긴축, 즉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은행으로, 중앙으로 모은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기 과열, 물가 인상을 걱정한다라는 말인데 증시 시간에 전해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특히나 뭐 젠더라든지 남녀 여러 문제로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일 수 있는데 임신중지약. 결국 내년에 도입되나요?
1: 네.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 7년 만에 임신중지약 도입이 공식화됐습니다. 그동안은 음성적으로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약을 받아왔는데 이제 의사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0: 예, 이게 미프진 이렇게 알려졌고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어떤 약입니까?
1: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고요.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는 먹는 임신중지약의 대명사입니다. 일본도 2013년에 허용을 했는데요.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의 작동을 차단을 해서
0: 네.
1: 자궁내막 탈락을 유도해 임신을 종료를 유도하는 약입니다. 임신 중지뿐만 아니라 분만 유도와 산후 출혈 예방 치료에도 사용이 되죠.
0: 예,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 국회가 이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그동안 죄로 처벌받기도 해왔었잖아요.
1: 네. 헌재는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을 넘겨도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에도 의견이 갈려서 논의가 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대 또 21대 국회에서 특히 임신 중절 수술까지 허용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좀 갈렸죠.
0: 예.
1: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지약을 정식 처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어제 정부가 임신 중지약 제도권 도입을 공식화한 겁니다. 또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는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죠.
0: 이게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게 종교적 이유에서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생명을 없애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인구 부족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반론도 있고 하지만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중심에 누가 있는가, 결국은 여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약국에서 이제 살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1: 일단은 도입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직접 조제만 원칙으로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안전한 투약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조치인데 이후에 재반 여건이 갖춰지면 약국에서도 조제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0: 네.
1: 또 해외는 보통 임신 12주까지 이내 처방 조건을 두는데 네. 정부는 임신 9주까지 여성으로 제한을 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0: 예, 또 이게 남용되지는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남용은 막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것들은 좀 많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컸잖아요.
1: 네.
0: 1인당 10만 원 대상 소비자원 조정안이 있었는데
1: 네.
0: 쿠팡이 거절했어요.
1: 맞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서 소비자 50명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그 소비자가 진정을 했는데 네. 각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사건 심의에서 이름, 이메일, 뭐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 내역 등 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1인당 10만 원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0: 네, 소비자원 권고인데 쿠팡이 반대한 이유는요?
1: 조정안 신중히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수용 어렵다 거절했는데 이 조정안 받아들이면 다른 피해자한테도 동일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 피해 규모를 고려를 하면 3조 7천억 원가량을 배상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보이죠.
0: 자, 개인정보는 이 판매자에겐 굉장히 유용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소비하는 여러 데이터들도 물론 동의를 구했다고 하지만 갖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쿠팡이 이렇게 보상하는 데서 좀 미적거리는 입장으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보상했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1: 네. 이미 1조 6,84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 이행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뭐 개인정보 유출된 고객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자체 보상안 했고 이미 지급했죠. 당연히 비판 나오죠.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했는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탈팡 열풍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뭐 한국인들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이거 말고 대안 있어 이런 태도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네.
0: 조정안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1: 네, 이를 두고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옵니다. 네. 집단소송법이 뭐냐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네.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판결의 효력을 받아 함께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 대표 이철우 변호사는 개별 소송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구제할 수 없다. 집단 소송 제도 도입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 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마찬가지고요. 집단 소송 제도가 무서워서라도 철저하게 예방하는 거 그런 효과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의도에서 어떤 답이 올지 궁금합니다. 이런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성철의 뉴스명당 저녁 5시에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좀 관련 얘기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서트 안표로
1: 네.
0: 이거 너무 웃긴 뉴스, 아니 놀라운 뉴스죠. 아파트랑 상가를 샀다고요?
1: 네. 콘서트 티켓 등 대량 예매해서요. 최대 30배 비싼 가격으로 판 30대 남성 A씨 경찰에 붙잡혔는데 예. 이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상가 두 채 샀습니다.
0: 이거 중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콘서트 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한 건데 얼마나 범행을 많이 벌였으면 아파트를 살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 일단 원가의 최대 30배까지 받았는데요. BTS 예. 콘서트 11만 원짜리 티켓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 티켓 8,967장 팔아서 24억 원 벌었습니다.
0: 이게 이른바 불법 프로그램이잖아요. 매크로.
1: 네.
0: 예, 여러 대의 뭐랄까 에이전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막 그 구매 시도를 하도록 만들어서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행동이죠.
1: 맞습니다.
0: 아, 이게 전자상거래 사업자 신고까지 하고 이렇게 했어요?
1: 네, A씨 안표 판매를 정상 사업으로 보이게 하려고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했습니다. 다만 지난 3월에 경찰이 대규모 안표 카르텔 일당을 검거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판매 중단하고 사업 폐업하고 예. 휴대폰과 컴퓨터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0: 숨긴다고 숨겼군요.
1: 하지만 경찰 A씨의 USB 그리고 휴대폰을 포렌식 돌려서 범행자료 확보했죠.
0: 자, 누구나 파란불 빨간불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아수라장 됩니다.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좀 위반하시는 분들인데
1: 네.
0: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불법인지 몰랐다고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1: 말이 안 되죠. 안표 그래서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0: 무슨 한 60, 70년대부터도 안표는 단속했던 걸로 알거든요.
1: 그렇죠.
0: 옛날에. 모른다니. 예.
1: 옛날 야구장 앞에서도 안표 사는 상인이
0: 맞아요.
1: 있었다라고 극장 하더라고요.
0: 극장 앞에도 있었습니다.
1: 옛날에는 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웃돈 주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표를 선점해 정상적인 소비자를 밀어내고 그 절박함에 가격을 먹여서 되파는 행위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송금했는데 티켓을 받지 못하거나 같은 티켓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또 입장 직전에 티켓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인데요. 꼭 정상 적인 경로로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꼭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나기 위한 마음은 이해하는데 여러분 안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1: 네.
0: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팔 이런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어지겠죠.
1: 저도 이거 샀다가 사기당해가지고 굉장히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예. 정말 사례까지 나왔네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푸바오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사랑하는 판다곰이잖아요.
1: 네.
0: 돌아온다고요?
1: 정부가 8월부터 중국과 화상회의 통해서 판다 대여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1: 이 대통령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푸바오를 좀 다시 대여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0: 네.
1: 한번 반환된 판다를 다시 빌려준 예시는 없어서 전례가 없어서 데려온다면 다른 판다를 데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0: 우리가 사랑했던 그 푸바오는 안 오는 거군요.
1: 네.
0: 예, 그러면 어디로 옵니까? 오면?
1: 전남 광주 우치동문으로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26년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치동물원 판다 대여가 공식 제안됐는데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전남 광주 우치동물원을 둘러보면서 가급적이면 푸바오와 그 남자친구까지 함께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푸바오 동생이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중국과 협상을 끝내겠다라고 밝힌 만큼 만약
0: 예.
1: 온다면 새로운 판다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 오지 않을까.

0: 아닐까 싶습니다.
1: 이걸 다 인간이 결정합니까? 푸바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우리 강영구 아나운서가 푸바오 취재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런 것들은 좀 대승적으로 좀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뉴스들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0: 기준 강영구였습니다.
1: 네.

0: 네. 하루 뉴스의 기준 강영구 아나운서가 아주 재밌고 유익한 뉴스들 또 필요한 뉴스들 잘 전해주셨다면 이분은요 외신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외신은 알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야 기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외신의 기준 이영주 캐스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부담되네요.
0: 제가 오프닝을 이렇게 무리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의도에 터미네이터가 나타났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AI 속도 조절론인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중 정상회담에 함께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추석에 열리는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 만찬, 국빈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0: 만찬에 참석하는군요. 네.
1: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황 CEO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도널드 트럼프가 베이징에 방문했을 때 그때 방중 대표단에 합류해가지고 뭐 그때도 국빈 만찬에 네. 또 있었으니까 뭐 그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또 헷갈리시는데 젠슨 황 네. 국적이 미국인이에요.
0: 그렇죠. 대만 사람인 줄 알아요?
1: 네. 네. 그 혼돈하시는 분이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즘 엔비디아 상황을 보면은요. 이 대중국 사업이 이 트럼프 정권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0: 견제가 심하잖아요. 미중이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행정부가 뭐 엔비디아 칩, 뭐 고성능 칩을 뭐 중국에 팔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예. 팔아도 된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다시 우리는 그거 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좀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이게 사실은 우리도 이 엔비디아 칩에 함께하는 HBM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관련해서 또 우리와 중국이 경쟁 관계도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자신의 폰을 꺼내서 트럼프랑 통화를 하면서 막 상황을 조금 AI 관련된 상황을 좀 정리하는 그런 제스처도 보이는데 여기서 때 아닌 젠슨 황의 폰이 화제가 됐습니다.
1: 맞습니다. 젠슨 황은요 사실 별명이 있었어요.
0: 네,
1: 이재용 영업사원.
0: 좋은 별명인데요.
1: 네, 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그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고 다녔는데 네네. 그게 그 갤럭시 폴드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신형 갤럭시 Z 폴드를 이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이런 걸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0: 뛰어난 분들이 주로 이 폰을 쓰는 건가요? 저희 이 해봅시다 강정현 작가도 예, 갤럭시 폴드를 쓰고 있어서
1: 그래요?
0: 예 그렇습니다. 저는 네. 예, 아닙니다.
1: 네 아무튼간에 그런데 이번에 또 블랙핑크의 그 로제 씨가
0: 네.
1: 원래는 갤럭시 홍보 모델이었는데
0: 맞아요.
1: 이제 애플이랑 이제 다시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로제 씨가 그래서 아이폰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더니만 예. 삼성전자 캐나다 공식 계정에서 아이 참 그 휴대전화 필요했으면 우리한테 말을 하지.
0: 그러니까요.
1: 이런 이 댓글 남겨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좀 유명인들이 어떤 폰 쓰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치밀한 광고 전략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뭐 재밌는 뉴스로서 전해드리지만 그만큼 참 먹고 사는 문제 복잡하네요. 자 아시안게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 축구 예선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촌이 논란이 됐다고요?
1: 네 선수촌에서요. 이 환영식에서
0: 네.
1: 뜬금없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0: 풍신수길
1: 씨가 나와가지고 지금
0: 오호.
1: 난리가 났습니다.
0: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네. 우리 그 선조들이죠. 조상들을 많이 피해 입힌
1: 그랬죠.
0: 전쟁 범죄자죠.
1: 그 사건을 보면은요. 이 크루즈선 이번에 그 아시아게임 선수단 숙소로 크루즈선을 일본이 좀 쓰기로 했나 봐요.
0: 아 선수단 숙소나 아파트를 짓지 않고 네. 크루즈를 이용했군요.
1: 그 배에다가 사람들을 이제 좀 쉬게 한다는 건데
0: 네.
1: 뭐 거기까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입항 기념 행사에서
0: 예.
1: 전국 시대를 대표하는 나고야 삼거리죠.
0: 네.
1: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0: 최근 많이들 읽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네. 네.
1: 이분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 고향이 같은 곳이더라고요.
0: 네.
1: 아이치현 일대에서 태어났다. 이것도 전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임진왜란을 좀 일으켰던 논란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평성입니다.
0: 예.
1: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 외벽에다가 이순신 장관의 발언을 차용한 현수막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0: 맞아요.
1: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때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렇게
0: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거잖아요.
1: 이거를 네, 썼더니만 그

0: 한다라는 건데
1: 예.
0: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남자 농구 대표팀들이 여기 이제 지낼 건데 그 사람들은 키가 2m입니다. 근데
1: 예.
0: 컨테이너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1: 2m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그냥 일반 집에서도 불편할 수 있는데요.
0: 그렇죠. 근데 사람들을 여기다가 묵게 하는 게 맞냐? 이 종목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논란 지금 나오고 있고요.
1: 예.
0: 심지어 우리나라 남자 농구 대표팀의 변준영 선수가 자신에게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막 화장실 바닥이 막 물이 차 있는 이런 사진을 좀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 네, 기량을 막 집중해서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라면 이건 좀 대회 운영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이번에 대한민국 선수단 총 41개 종목에서 선수 792명을 비롯해서 이 1,050여 명의 선수단을 꾸렸고요. 종합 목표 3위를 좀 잡고 있습니다.
1: 예.
0: 원래 우리나라 계속 이 종합 2위를 98년부터 2014년까지
1: 맞아요.
0: 해왔는데 일본이 조금 잘해가지고 이번에도 주최국
1: 네.
0: 일본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최선의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1: 네, 이게 뭐 지금 비도 많이 왔고요. 물론 뭐 그건 주최측 책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 환경이 안 좋고 게다가 역사적 감수성 맥락도 고려하지 못한 채 한국 뭐 중국 참자팀도 있는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뭐 대표적으로 쓰고 이런 것들은 물론 뭐 대표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뭐 우리가 역사를 미화할 의도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조직위원회가 아니 그러면 무슨 오스트리아에서는 뭐 히틀러 등장해도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0: 하면
1: 거죠.
0: 안
1: 예.
0: 되죠.
1: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성과급 논란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지금 성과급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0: 네.
1: 예, 마이크론에서도 드디어 대만 현지 노조에 성과급 요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0: 그래서 요즘에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계에 독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1: 뭐
0: 있는데.
1: 또 노동자들의 권리라든지 분배는
0: 그렇죠.
1: 필요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0: 맞아요.
1: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미국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 네.
0: 대만 현지 노조에서 이 영업이익의 15%를 나눠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 원래 이제 미국 본사가 68개월치의 이 대만 직원 보상안을 제시를 하고 동시에 별도의 주식 보상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노조 측은요. 아, 이거는 사실상 영업이익의 4~5%밖에 불과하지 않다.
1: 네.
0: 이 한국을 보라. 삼성전자 10%, 하이닉스 10%, 그 정도 주는데 우리도 10% 이상 받아야 되지
1: 그지요.
0: 않겠냐?
1: 땅값이 올랐습니다. 한국은.
0: 네, 맞죠. 그래서 15%의 직원 보너스를 배분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섰는데요.
1: 네.
0: 이런 거 보면은 좀이 노동자의 권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1: 예, 또 노사는요. 합의를 통해서 한 배를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합의를 찾아내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지혜를 잘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를 아주 웃으면서 때론 버럭하면서 잘 여행했네요. 외신 캐스터 이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밤사이 미국장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출렁거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지금 제 옆에 지표를 띄워놓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10년물도 5.0210달러. 계속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전략 여쭤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FOMC는 뭐 예상했고 그래서 또 만장일치였기도 했고 금리는 올렸습니다. 근데 분위기가요. 이거 더 올려야 돼. 이랬던 건가요?
2: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번에 그 25BP 인상한다라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었고요.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를 올리고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언급하면 시장에서는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왔었습니다.
1: 그렇죠.
2: 원치 않았던 시나리오대로 좀 흘러갔는데요. 금리가 25BP 인상됐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당연하듯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케빈워 씨의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점도표상에서 예. 앞으로도 금리를 올릴 바로 연속해서 올릴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더 오른다라고 하면 자금 조달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발언이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0: 예, 케빈 워시의 생각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확고하다라는 것이 좀 증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케빈 워시는 과거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었는데,
1: 예.
0: 최근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금리 인하론에 기조를 맞추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결국 연준 의장이 됐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도 상당히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라는 점, 원래 이제 연준은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3%대 이제 초반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의주시한다가 아니라 이건 조금 너무 과격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 또 기자회견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그 물가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그 올라가고 있다. 그 견조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급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3%대를 유지한다라는 의미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연준의 목표인 2%를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 행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한게 시장에서는 야, 이 사람 보통이 아닌데라고 좀 인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
1: 예.
0: 직후에 증시가 수직 급락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앞으로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또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1: 그렇겠죠.
0: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11월 달에 그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연준과의 어떤 삐그덕거린 마찰 이런 것은 결국 자산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1: 예, 11월에 중간선거에서 또 소수 정당이 될수 있는데요, 트럼프의 공화당이. 왜냐하면 뭐 어느 나라건 기름값 오르고요, 물가 오르고, 이자 오르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저는 이것도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사실 뭐한세번 정도 오를 거야 이러고 선물 시장도 움직였다고 하는데, 이 발언에서는 어떤 결정도 미리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 지표 발표될 때마다 거기에 반응해서 올릴 거야. 그러니까 미리 계속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이런 발언도 들어있었던 것 아닌가요?
0: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연준에서 이제 위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1: 네.
0: 보는 데이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고요. 두
1: 네.
0: 번째는 이제 CPI, 그다음에 이제 베이지북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만약에 그 자산 시장은 예측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 맞습니다.
0: 연준이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다가 데이터가 만약에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오면 또 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론적인 얘기라고 단순히 치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중동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가 지금 뭐 밤사이 잠깐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00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데이터 기반에 있어서의 금리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1: 네.
0: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중동 문제를 끝내지 않으면 우리 당신이 생각하는 것 반대로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라고 좀 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미국 정치와 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걱정이고 수직 급락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장중 흐름은 좀 특이했어요. 특히 미국 금리도 그렇고요. 어제 우리 증시도 그랬지만 반도체 주가 좀 방어하는 모양새인 것도 같고요. 시장 좀 알려주시죠.
0: 예, 그렇습니다. 뭐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개장과 동시에 시장은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뉴욕 시장을 급락했었던 AI 투자 속도 조절로는 하루짜리로 끝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1: 예.
0: 현실성이 별로 없죠. 민간 기업들이 개발하는 것을 어느 누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발상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수의 딜레마 같은 현상이다라고 볼
1: 맞습니다.
0: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증시는 25bp 금리 인상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 역시 예상대로야 라고 해서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 케빈 워시의 기자회견, 그리고 또 점도표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점도표라는 것은 3, 6, 9, 12월 달에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점을 통해서 밝히는 건데요.
1: 네.
0: 평균 금리가 4.1%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지금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3.75에서 4.0인데, 평균이 4.1이라는 것은 한 차례 더한다라는 얘기
1: 그러네요.
0: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지수가 급락을 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보합권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 금리가 더 오를 거야라는 거. 지금 10월 말 그리고 12월 초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FOMC에서 결정하는데요. 11월

0: 선거가 있고요. 그런데 국채 금리도 봐야 됩니다. 장기채 금리들이 사실은 자금 조달의 큰 포인트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5%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장중에 이제 5%를 넘었다가 지금 이제 종가상으로는 5%를 넘어서지 않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강력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니까 종가상으로 5%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섰다. 물론 5%를 넘어섰으니까 이제 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심리적인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인데 그걸 결국 넘어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들을 좀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100달러 넘었으면 이거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돼 버렸습니다. 10년물 금리가 5%라는 것은 지금 기준 금리보다 대략 한 100BP 정도 1%포인트 현재 지금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 향후에 미국 금리가 이번에 한 차례 더 인상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AI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자금들이 몰리면서 네.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간 면들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면들이 우리가 이제 연결성을 보게 되면 많은 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AI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유가도 오르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증시 열릴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코스피에 돈을 많이 넣고 계시잖아요. 걱정하실 것 같아요. 좀 어제 장도 좀 특이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상황도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전망해 주시죠.
1: 당분간 뭐 우리가 그 좀 지지부진한 모습, 힘이 없는 모습,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상은 예견됐던 상황이고 또 이제 더군다나 한 차례 더 한다라는 것은 예상 바뀌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일부는 또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인들 수급이 당분간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네. 달러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현 구간에서 환차손을 외국인들이 또 볼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1,300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안정을 잡을 때까지는 국내 시장에 쉽게 들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국내 시장에 있어서 약세에 따른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우리 반도체 관련된 중심주들이 좀 반등을 했잖아요.
1: 네.
0: SK하이닉스, 인텔이랑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방안 이 얘기인데 이게 호재가 됐던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장 마감 무렵에 인텔과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 공동 생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뭐 우리 뭐 저기 뭐 기자님도 뭐 직장 생활 해보셨습니다만,
0: 예.
1: CEO들이 검토 단계가 있다는 것이 언론에 나온다는 것이 좀 저는 어폐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늘 새벽 끝난 인텔은 주가가 좀 올랐고요.
0: 예.
1: SK하이닉스도 이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라, 안 그러면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0: 그렇죠.
1: 부분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이 뉴스는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는 25만 원, SK하이닉스는 160만 원에서 170만 원을 깨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호재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방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돼 있고요. 미국의 여러 뭐 지역에서 지금 만들어져서 낼 수 있다면 한국 정부의 반대 급부 이런 것도 얘기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좀 흥미롭습니다.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악재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한다. 이게 지금 오늘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이나 혹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저희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결국은 잘 버티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인텔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하방이 지지가 되는 전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0: 네.
1: 상방이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그거는 복합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0: 예.
1: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일단 하방이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자, 외국인 수급 늘 관심 있게 보시라 해서 많이들 보실 텐데 자사주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 네. 외국인들은 그냥 계속 자사주 매입하는 거에다가 팔면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 삼성전자가 간헐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거기다가 팔고 나갔었거든요.
0: 예.
1: 이번에도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둘이 공식적으로 55조를 이제 각각 40조, 15조씩해서 55조인데 절반 이상을 벌써 매입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제 10월 달이면 자사주 매입이 끝날 텐데 그때 과연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조금 다소 걱정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행태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들어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직은 좀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너무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뭐 불안정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측을
0: 네.
1: 하기보다는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네, 하루의 기준이 되는 뉴스들, 하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저희가 뉴스 통해서 오늘 다양한 소식, 외신, 경제, 국내 뉴스로 전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기존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과 판단의 근거를 삼는 거, 부모거나 옆에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주변에 좋은 이야기,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준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내일도 기준이 명확하고 좋은 뉴스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아침 6시 2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7시 10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시작하시거든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시사 정치 뉴스의 명당입니다. 저는 내일 뵐게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

0: 완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국에는 가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오전부터 남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 제주 산지에 초속 25m 이상의 세찬 돌풍이 예상됩니다. 많은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볕에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한낮의 햇볕 아래 서울은 28도까지 올라 더위가 느껴지겠고요. 오늘 전국하늘 맑다가 점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고속도로 코로나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본격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는 방화대교를 시작으로 반포대교 일산에서 구리 방향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떨어져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그리고 여의도권에서 밀립니다. 공항 으로 들어가는 길도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잠실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 영동대교, 청담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밀렸다 풀렸다 하는데 지금은 청담대교만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는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더딥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수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도 대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부동산 편법 매입과 부정청탁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아들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아들이 7억 원을 빌려 상가를 샀는데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역시 철거민 특별분양 과정에서 본인과 아버지 그리고 형님까지 보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후보자의 해명을 이해한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니 과연

0: 육군대장 출신답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역량을 갖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김의겸, 김기표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추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장관 임명은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만한 변명과 뻔뻔한 방탄으로 얼룩진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정권의 파국을 부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권 몰락을 자초한 조국 사태의 판박이라며 임명 강행 시 제2의 조국 사태가 불러올 국민 저항과 정권 몰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정부의 대미 투자 첫 사업 관련 국회 보고가 미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내일로 예정됐던 대미 투자 관련 보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미국과의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인수 지분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현행 3.5에서 3.75%에서 3.75에서 4%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중 16명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2명은 동결을 예상했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점도표에 예측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은 장기 중립 금리 전망치를 6월에 3.1%에서 3.2%로 올렸고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6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상승한 2.3%와 2.4%를 기록하며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9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지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1% 하락한 51,461.9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45% 내린 7,551.8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01% 하락한 25,978.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수송 인프라인 동서 송유관을 연결하는 펌프장 두 곳이 파손됐고 복구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라비아 반도를 횡단하는 길이 1,200km의 송유관을 운영하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측은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운송 적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이 송유관은 최근 이라크에서 날아온 드론 공격을 받은 직후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 사우디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쪽의 고기압과 남쪽 저기압 사이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오늘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이, 일부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6도, 습도는 63%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7시 6분입니다. YTN 뉴스 FM.
1: 교통 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5: 고향 특례시.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장성철의 뉴스 명단.
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우리를 돕지 않은 나라들은 전쟁이 끝나면 미국의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꺼내든 상당한 이란전 청구서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 검토와 북미회담 등 초대형 외교안보 이슈 파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토크 찐철파가 이어집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나?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내 정치는 야당의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 노영희, 신인규 변호사 세 분과 함께 국내 정치 현안도 분석해봅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내는 장성철의 뉴스명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현의 제합니다. 뉴스와 땅!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끝나지 않은 김승원 인사청문회입니다.
0: 인사청문회는 끝났는데 오히려 싸움은, 논란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청문회가 아이러니하게도 네. 의혹을 좀 해소하기는커녕 네. 여야 전면전에 돌입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이 사태를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법무부 장관 조국 당시 후보를 두고 좀 굉장히 공정 논란이 셌고 2030 네.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 하락을 좀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국민의힘은 이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0: 민주당의 반응은 어때요?
1: 민주당은 정반대에
0: 반대요?
1: 네, 오히려 강경하게 호의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 확인했다라는
0: 그래요?
1: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뭐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네.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해명을 했다라는 네.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채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은 좀 여전해요. 왜냐하면 참여연대가 네. 어제 김 후보자가 도덕성과 역량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면서 부적격 의견을 냈고요. 네. 이 국민 절반 이상이 김 후보자 임명이 좀 부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여론조사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번 논란을 단순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0: 사실과 다른 주장에 해명을 잘 내놨다라고 했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은 소상하게 인사청문회에서 네. 밝힐게요라고 했는데 음주운전 70만 원 벌금 받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판결문 제출해라고 계속했는데 안 했잖아요.
1: 그렇죠. 제대로 안 했죠. 그리고 일단 증인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로 저는 네. 이번 청문회가 한 줄로 깔끔하게 설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전혀 해소될 만한 요지가 없었어요.
0: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지금이라도 네.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판사 때 음주운전을 한
1: 그쵸.
0: 거냐 아니면 변호사 때 한 거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1: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한 거여서 보통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음주운전이 일어나고 네.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뭐 한 3, 4개월은 걸린다라고 치면 이게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게 뭐 판사 일각에서는 네. 좀 다양한 뭐 시나리오들을 꺼내드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중요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네. 한동훈 의원은 거리로 나간다. 임명 강행하면 거리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 네. 이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이런 장외전이나 이런 SNS 공중전을 굉장히 능하잖아요.
0: 네. 네,
1: 이게 근데 좀 국민의힘도 장외투쟁을 꺼내들기는 했는데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방향은 비슷한데 함께 걷지는 않는다라고
0: 함께는 안 해요?
1: 네. 함께는 절대 안 한다라고
0: 그래도 한동훈, 장동혁 이 두 분이 네. 같이 좀 투쟁하는 모습 보이면 투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1: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최근
0: 서로 싫어하나?
1: 어제 뭐 이제 지도부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절대 라는
0: 절대요?
1: 답이 돌아왔어요.
0: 네,
1: 그래서 0%에 수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22일에 추석 연휴 직전이죠.
0: 네.
1: 이 본청 그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국회 앞에서 차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추석 밥상 의제를 올려서 이제 국정감사 일정 같은 거를 고려해서 이제 추후 차차 생각을 하겠다는 건데
0: 네.
1: 장동혁 대표는 사실 이전부터 장애 집회를 조금 염두는 해두고 있었다고 해요.
0: 좋아하시잖아요. 울곤 가서 붙이시고 장애에서 활동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약간 좀 야당으로서 이런 입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네. 된다라는 입장인데
0: 네.
1: 물밑 상의라는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 중 원내 의원들이 좀 국회 일정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
1: 네.
0: 한동훈,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뭐.

0: 국포국수를 다 보냈다.
1: 네,
0: 이런 보도가
1: 시점도 좀
0: 있어요.
1: 공교로웠죠.
0: 네.
1: 어제,
0: 어제
1: 그러니까 예,
0: 보냈어요.
1: 좀 연대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국포국수를 보냈는데
0: 네.
1: 이게 정치인들의 선물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0: 의미 있죠.
1: 편지를 함께 보냈어요. 그
0: 그러니까요.
1: 편지,
0: 손글씨로
1: 네,
0: 보냈더라고요.
1: 손글씨로 보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든든한 힘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게 줄여보면 국민의힘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뭐 이런
0: 오,
1: 건데.
0: 지금 유튜브로
1: 네.
0: 지금 화면으로 오색면 세트
1: 네.
0: 국포국수 이거 나가고 있네요. 손편지랑.
1: 네. 근데 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미묘한 게 어제 저녁에 서범수 의원이 전날 윤리위에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서 올린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그대로 공유를 또 했어요. 함께 싸우긴 하겠지만 뭐 지도부의 이런 뭐 다, 이런 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하여간 이 문제는 좀 쉽게 접지 못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두 번째 뉴스를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곳곳이 내관, 철거민 특공 강신철, 영끌 찬스 홍지선 청문회입니다.
0: 이두분 모두 부동산이 문제가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이게 이 청문회에서는 집과 가족 간의 이돈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특별히 됐는데
0: 네.
1: 강신철 후보자가 좀 밤늦게까지 좀 이어졌어요. 이 본인과 가족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으로 부동산을 취급한 과정이
0: 네.
1: 이제 좀 문제가 됐고 홍지선 후보자에게는 서울 아파트를 살때 은행 대출과 장모님의 돈까지 이제 영끌을 했다라는 그 과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김승원 용해인 후보자 때문에 좀 가려져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검증대에 오른 겁니다.
0: 네, 강신철 후보자 철거민 특공에 대해 어떻게 해명을 했나요? 이 가족들도 특별공급 받은 거잖아요.
1: 네, 부친이랑 형뭐 이쪽이 다 받았는데
0: 그래요?
1: 이게 실제로 시점이 그 전입 신고 시점이 사업을 고지하기 직전이라서 조금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의도성을 좀볼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0: 네.
1: 근데 이강 후보자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0: 네.
1: 이 천왕동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해당 집은 직접 설계해서 전역 후살 생각으로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주소를 옮긴 정확한 이유는 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해서 좀 야당의 반발을 사기는 했어요.
0: 철거민 특별 공급인지 몰랐다는 그런 말도 논란이 좀 됐어요.
1: 네, 이게 뭐 철거에 따른 보상은 받는 건 알고 있었는데
0: 네.
1: 이게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몰랐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한 건데 이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당시 분양 신청이 후보자 명의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0: 맞아요.
1: 의원은
0: 봤어요.
1: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 추궁을
0: 그러니까요.
1: 했고 후보자는 가족이 절차를 밟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0: 아들의 7억 원대 상가 매입 문제도 좀 나왔네요.
1: 네, 이게 좀 이것도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0: 그래요?
1: 장남이 분당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상가를 사면서
0: 네.
1: 이모와 이모부한테 7억 1,550만 원을 빌렸는데 그중 이모부에게 2억 1,550만 원을 10년간 무이자 조건으로 해서 이제 사실상
0: 아이고.
1: 편법 증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0: 네.
1: 이게 애초에 이 사실이 인사청문 내역서에도 있어서 일부러 뺀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기도 했고 이 기자들이 이해훈 전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세무사들이랑 통화를 진짜 많이 했는데 편법 증여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친족 간에선 2억 한 2천 정도를 무이자로 하면 이게 한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모부는 친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0: 그러네요.
1: 10년간 무이자로 한다? 이거 꽤나 좀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볼수 있을 것도 같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다만 강 후보자는
0: 네.
1: 성인이 된 아들의 경제활동에 일일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매입 당시 자신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를 했을 시절인데 그때 뭐 중동전쟁이나 이런 거를 살피느라 미처 이런 건 살피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또한 차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 그랬군요. 홍지선 후보자는 영끌 매수 비판에 소명을 좀다 했나요?
1: 결론적으로는 좀 찝찝함이 남았던 것
0: 네.
1: 같아요. 이 장모에게 빌린 돈이
0: 네.
1: 차용증은 제출이 됐는데
0: 네.
1: 이자를 어떻게 내역을 이체를 했는지 이 부분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0: 네.
1: 민주당은 실거주를 위해 산 집이 어떻게 투기가 되느냐라는 입장인데 사실 이 방어 논리가 일반 국민 입장에선 소구력이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이홍 후보자의 영끌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고요.
0: 네.
1: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게 집을 살때 과도한 대출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0: 그거죠.
1: 대출 규제를 막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 기획할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든 돈을 웬만한 절반 이상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는데 쓰는 게 맞았냐라는
0: 네.
1: 좀 이런 납득을 할 만한 그런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0: 그러네요. 하여튼 뭐 지금 두 번의 청문회가 이틀간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청문회 기자들 평가 어때요? 의혹 다 해소됐어요? 그냥 임명해도 돼요?
1: 그냥 임명하면 이렇게 좀 지지율 하락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좀 평가가 나옵니다.
0: 이제 김수건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자분들도 좀 유익있게 살펴보고 계시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세 번째 뉴스는요.
1: 네, 고심 깊어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속도 조절입니다.
0: 현재 그럼 어디까지 결정이 된 거예요? 논의되고.
1: 사실 뭐 파병 여부나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0: 아,
1: 네, 일단 국방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한 현지 조사단은 12일 귀국을 하기는 했는데 이 정부는 이걸 보낸 것 자체가 파병을 결정했다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요.
0: 네.
1: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국의 참여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불평불만을 SNS에
0: 그러니까요.
1: 적고 있으면서 미국 측에서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한국의 기여를 요청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0: 네.
1: 조금 정부의 부담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상 초계기나 폭발물 처리방 같은 좀 방어적인 성격의 방안도 거론이 되지만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0: 오늘 뭐 NSC 상임위가 열리기도 해야겠지만 이 문제가 뭐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문제도 내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어떤 입장을 밝히시는지 좀 지켜보고 또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오세훈은 모른다. 명태균 녹음 증거 채택 2심 결과 바뀔까입니다.
0: 뭐 새로운 통화 녹음 김한정 씨랑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음이 새로 발견됐다. 이거 그럼 오세훈 시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1: 증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0: 그래요?
1: 이게 왜냐하면 이 김한정 씨가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댄 사람으로 인물로 지목이 돼서
0: 맞아요.
1: 재판을 같이 받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어제 법정에서 공개된 통화에는 정확하게 김 씨가 명 씨에게 이 양반을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다.
0: 네.
1: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명 씨도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는데 이것만 보면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 김 씨에게 비용을 내게 한 게 아니라 김 씨가 독자적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1심에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정면으로 배치하는 부분입니다.
0: 그러겠네요.
1: 네.
0: 특검은 뭐라 그래요?
1: 특검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가는 게 특검에서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0: 네.
1: 일단은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김 씨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잊었다가 1심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별장에 가봤더니 예전 휴대폰이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녹취를 이제 제출을 했다는 건데 특검은 녹음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된다. 그리고 파일이 원본인지를 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 과거 휴대전화에는 통화가 총 35건이 있었는데
0: 그래요?
1: 이 중에 이제 3건만 제출이 돼서 증거로 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부 파일이 원본이 아니고 수정의 흔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나머지 파일 전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3건만 받아들이면 앞뒤가 잘라질 수도 있고 좀 뭐 여러저러 좀 맥락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다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불법 취득이나 뭔가 이 수정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명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0: 그러면은 이것이 증거로 채택되면 2심 판결이 좀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요?
1: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 무죄 인정은 전혀 다른 단계이기도 하고요.
0: 네.
1: 일단은 재판부가 어제 결정한 거는 이 파일로 명 씨의 법적 진술이 좀 믿을만하냐. 이 증거 이걸 믿을만한지 따져볼 수 있는 그 선 정도로 일단은 좀 방어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녹음 속 오세훈은 모른다라는 게 통화 당시에 몰랐다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몰랐다는 건지 되게 다양한 해석 영역이 있어서요.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지 안 열릴지 이제 모르게 된 거다.
1: 네.
0: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이게 또 항소심 이후 절차도 있잖아요.
0: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
1: 그렇죠.
0: 되고.
1: 그리고 요즘에는 또한번더뭐
0: 재판소와 헌재.
1: 흔히 말하는 사심제라고 하는
0: 네.
1: 그 제도도 있고요. 흥미로운 거는 여야 분위기입니다.
0: 뭐예요? 왜?
1: 이게 얼마 전 김민석 민주당 대표 수첩에서

0: 그
1: 맞아요.
0: 서울시장
1: 네.
0: 후보군이 이렇게 쫘르륵 나열된
1: 청내
0: 게
1: 훈식 뭐 이렇게 쓴 거요?
0: 네, 이게 하면서 좀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날 김 대표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99.9%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민주당 속내를 들어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왜요?
0: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1: 서울에서는 또 특히 안
0: 예,
1: 좋아요.
0: 서울은 20%를 기록하기도
1: 네.
0: 하고 뭐 이랬거든요. 이 시점에서 하면 아무리 오 시장의 귀책 사유로 열리게 될 재보궐이라도 이게 민주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인석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이 재보궐이 열리면 좀 악영향을 끼칠
1: 그러네요.
0: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열리면 좀 지도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1: 하여튼 그거는 20 나오고 또 대본까지 봐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죠.
0: 네, 계속해서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0: 네,
1: 기자셨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0: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네, 어제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파병 등으로 안보 현안 문제도 산적한데요. 이분께 여쭤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의원님 저희 첫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네.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너무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 여쭤볼게요. 뭐 상대적으로 뭐 덜 주목받았지만 강 후보자 역시 부동산 문제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의원님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제기된 의혹들 잘 설명됐다고 생각하세요?
2: 네. 어제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아주 잘 해명이 되고 네. 또 국방부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손상이 없음을 네. 아주 적임자라는 걸 보여줬다고 봐요. 네. 특히 정책이나 이런 문제에서 능력은 아주 탁월한 걸로.
1: 아, 그런 질문도 나왔어요?
2: 네, 다
1: 봤는데.
2: 정책에 대한 질문이 많았죠.
1: 아, 그렇습니까?
2: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여야할 것 없이 훌륭하다는 평가였고 네. 단지 부동산 문제 제기됐던 네. 두 가지 문제가 네. 있었는데 네.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네.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무난한 청문회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군인 생활하면서 재테크에 관심 가져본 적 없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네. 야당 입장에서는요.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주소 이전 시기 이런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아니냐. 이거 계획적으로 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2: 네,
1: 그것도
2: 그렇죠.
1: 다 해결됐어요?
2: 네. 사실 군인들은 강신철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저도 군 출신인데 재테크에 좀 잘 몰라요.
1: 네.
2: 군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얘기하는 것이 금기 시대에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2: 네, 문화적으로.
1: 네.
2: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얘기나 주식 얘기를 점심시간이나 모임에서 하면 이상하게 봐요.
1: 네.
2: 뭐 근무는 안 하고 저런구나. 강신철 장관 후보자도 그랬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그 천왕동 철거했던 그것은 본인이 거기서 자라고 태어났던 집이고요. 그 집안에서 한 5천 평 가까이 그 땅이 있었나 봐요.
1: 네.
2: 그랬는데 정부 정책에 적극 그 협조한 거잖아요. 수용이 되면서 그 철거민으로서 어떤 이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정책에 했는데
1: 네.
2: 아마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상 이런 것들이 의혹이 있었잖아요.
1: 네.
2: 일부러 철거민 자격을 얻기 위해서 네. 그랬냐 하는데 정부 정책에 그것은 협조돼서 당연히 됐던 거고요. 행정 절차상 이런 거였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국민의 눈높이 안 맞을 수가 있어서
1: 네.
2: 본인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요.
1: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1: 그리고 뭐 장남의 네. 7억 원대 상가 매입 또 이모 부부에게는 2억 천 뭐 50만 원, 500만
2: 네.
1: 원 이 정도를 10년간 무이자로 뭐 빌렸다. 이거
2: 네.
1: 특혜 아니냐. 이런 또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2: 네. 그 분야가 사실은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더 안 맞는 분야죠. 청년들. 네. 내 눈높이에서
1: 그러니까 이모 이모부에게 한 7억 이상
2: 네.
1: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2: 보통 청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1: 없어요.
2: 못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서른이 넘은 아들의 이런 것들을 부모가 간섭하기는 쉽진 않은 거고요. 이 당시 사우디 대사로 가 있었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히 최초 재산 신고 등록 그 정문 보고서 할 때는 누락이 됐다가 며칠
1: 네.
2: 후에 추가했잖아요.
1: 네.
2: 그런 분야에는 본인이 솔직히 송구하다고 얘기했었고요.
1: 네.
2: 또 이런 자식의 문제를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네.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를 해서 나름 해명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모든 부동산 관련은

0: 이랬구나. 이거 정말 잘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좀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노리고 그렇게 프로필 사진 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1: 네.
0: 올린 게 그게 맞았을까요?
1: 그 천하람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0: 네.
1: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아들은 보니까 의무복무를 장교로 한 거거든요.
0: ROTC로, 네.
1: ROTC를 의무복무를 한 거고요. 사실은 소위 시절에 아버지가 포스타가 됐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0: 네.
1: 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 아들로부터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0: 네.
1: 그러니까 그때 아마 프로필로 찍어서
0: 네.
1: 카톡인가 뭐 이렇게 거기 프로필 사진에 아마 잠시 올려놨을 걸로
0: 아,
1: 봐요.
0: 잠시예요?
1: 네.
0: 계속 올렸나?
1: 그렇게 올려놓은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아들 검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또 우리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가족 사진을 자식들은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학교 다닐 때 그럼 아빠가 국회의원인데 특혜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0: 저희 아이들은 왜 제가 YTN 뉴스 명당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프로필
1: 그러니까요.
0: 사진에 왜 저랑 같이 찍은 걸안
1: 같이
0: 올리는지.
1: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아버지로서.
0: 제가 가서 좀
1: 그래서 그런
0: 혼내줘야 돼.
1: 경우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0: 그래도 군인인데 그걸 올리는 게 맞았나? 좀 그런 생각도 좀
1: 뭐 조금 더
0: 들더라고요.
1: 조심했으면 더 좋은 측면은 있죠. 그렇지만은 소위로서 그 장교로서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그랬겠는데 그걸 뭐 아버지 포스터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걸로는 안 보여요, 사실은.
0: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규백 장관이 추진하던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안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좀 말을 해서 이거 속도 조절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1: 그거는 뭐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는 거는 확실히 밝혔고요. 그래서 본인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우려를 현재 돼 있는 설계에 보완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사관학교 통합도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가운데 가야 되고요.
0: 그럼요.
1: 그럼 지금 안규백 장관이 만든 초안이라 해도 자꾸 국민의힘 쪽이든 총동문회든 문제 제기하는 거가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분야는 좀 수용을 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 이게 오래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저는 어저께 봤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고 집중 다짐도 받은 거거든요. 혹시 사관학교라든가 전작권 전환 문제라든가 이런 개혁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냐 해서 사실 그런 분야는 저도 집중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의지가 확고하더라고요.
0: 의원님, 이렇게 지금 현재 로드맵대로 하면 대략 몇 년도부터 이 3사가 통합돼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돼요? 현재
1: 그것은
0: 진행 속도로 보면?
1: 한 내년이나 내후년 2027년이나 8년 정도 학생 때부터 가능 2028년이나 2029년 정도요. 근데 일단 이게 되려면은 먼저 법이 돼야 됩니다.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부 측안이 넘어오면은 국민 공감제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아마 올 연말 정도에 법이 통과가 만약에 됐을 경우는 2028년 정도에 학생 모집이 가능한 거고 올해 만약에 법이 통과가 못 되고 내년에 된다면은 2029년으로 넘어가고요. 법 통과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0: 전반적으로 어제 청문회 보시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1: 네, 저는 뭐 강신철 장관의 능력이나 이런 면은 아주 지금까지 검증이 이미 됐고요. 군에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도 있고 또 추진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걸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고 어제 청문회를 보니까 확실히 그런 능력이 검증이 됐고요. 단지 우리 민주당에서는 혹시 정책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걸 검증했는데 의지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어떤 장관보다도 잘할 책임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0: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잘할 거다, 적임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0: 내일은 저희가 네. 국민의힘 성일조 의원, 국방위원 모시고 왜 부적격한 분인지 한번 네.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내일은 성일종 국방위원, 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인터뷰를 해보도록
1: 근데
0: 하겠습니다.
1: 근데 국민의힘은 부적격이라고 아직 판단 안 했어요.
0: 안 했어요?
1: 오늘 한 10분에 네. 오후에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회의를 합니다.
0: 아, 네.
1: 그래서 국민의힘 어제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그래서 올 토요일을 거쳐서 네.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도 오늘 좀 응하지 않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0: 국민의 의견 내일 한번 들어볼게요. 의원님 NSC 오늘 열리잖아요.
1: 네네.
0: 어떤 의제가 주요하게 다뤄질까? 특히 저희는 호르무즈에 우리나라 군인들 파견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관심 많거든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1: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언론 보도나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파병 같은 실사단 보고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네. 돼 있었는데. 네. 최근에 언론에서는 뭐 그 의제가 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추측성 기사를 하는 것은 국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청와대에서도 밝혔고요.
0: 네.
1: 지금 한미 현안이라든가 안보 분야 현안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보를 점검하는 회의가 아닐까 저는 싶고요.
0: 네.
1: 꼭 뭐 파병 한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0: 네. 네네.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미국 갔잖아요.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 없이 파병 문제가 결론 나기는 어렵겠네요.
1: 파병 문제는 외교부 장관은 지금 미국으로 가서 루비오 네. 국무장관을 만난다고 지난주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0: 네.
1: 지금 한미 현안들이 엄청나게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그런 걸 오해 없이 잘 가려면은 자주 만나는 건 전 좋다고 보고 있고요.
0: 네.
1: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두 달 후면은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우리에게 통상 압력도 넣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좀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의원님,
1: 네.
0: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파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지금은 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0: 신중?
1: 왜냐, 지금은 중동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0: 네.
1: 후티가 사우디를 공격하고
0: 맞아요.
1: 사우디가 또 후티를 하면서 이 그 불씨가 홍해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파병하게 되면 대단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죠.
0: 네.
1: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고 또 우리가 파병한다면은 이란이 적대국으로 우리를 보고
0: 네.
1: 우리 유조선이나 우리 상선에 대한 테러나 공격을 할 수가 있죠. 비단 호르무즈만 아니라 홍해를 지나가는 우리 상선의 후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지금 중동전쟁 자체가 명분 없는 전쟁이잖아요.
0: 네.
1: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거고
0: 네.
1: 이 전쟁은 미국 내에서도 미국 의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그런 명분 없는 전쟁에 자칫 잘못 휘말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종전 이후에는 또 다르죠. 종전 이후에는
0: 재건 사업도,
1: 재건 사업도 해야 되고 호르무즈가 안정되기까지는 수년 걸리기 때문에
0: 네.
1: 그때는 프랑스나 영국 주도의 어떤 다국적 공조체제 하에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종전되기 전까지는 저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내일 기자회견 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파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막 이렇게 결론 내리시고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의원님은 그럼 반대하실 거예요?
1: 저는 내일 그런 기자회견은 하지 않으시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이든 지금도 파병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0: 그렇죠.
1: 견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고심이 많죠. 왜냐하면 네.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0: 그러니까요.
1: 되고 우리 유조선이나 상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를 했잖아요. 군사, 경제, 외교 뭐 해서 경제적으로는 중동의 에너지가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하는 거고
0: 네.
1: 외교 노력으로 이란까지 특사를 보내서 우리의 그런 정보도 일부 주면서 안전을 당부하는 거고 군사적으로는 혹시 호르무즈 종전되면은 우리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 부대를 임무를 확장해

0: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단히 신중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제, 외교 이런 분야에 좀더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셨잖아요.
1: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압박이 너무 심하잖아요. 동맹부터 경제 문제까지 걸면서 빨리 파병하라고 그러는데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을 그 국민들의 전체의 힘을 의지해서 왜냐하면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확고히 해줘야만 협상력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파병과 통상협력이나 한미 다른 현안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계속 그런 스탠스로 의연하게 하고 있죠.
1: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때 무슨 말씀하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전에 최고위원도 하셨잖아요, 의원님. 김승원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지금 후폭풍이 좀 거센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분들은 좀 옹호하고 임명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좀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뭐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사실은 지명 철회를 놓고 계속 지명 철회한다라고 언포하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를 지켜봤을 때 맹탕 청문회였거든요.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많이 제기했는데 결정적인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김승만 장관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데 아주 훌륭한 의원이었습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1: 근데 여러 가지
0: 항상
1: 의혹은 이번에 처음 하셨잖아요. 그렇죠?
0: 그런 의혹들은 사실 뭐제 대부분이 다 해소가 전 됐다고 봅니다. 기소유예 문제도 이미 윤석열 정권의 서슬푸른 데서 수사 검사들 10여 명의 검사가 2년을 팠는데도 제대로 된걸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꺼집어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하면서 정치를 부풀렸죠. 특히 거기에 누굽니까?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의원이 정치 검찰하던 그때라든가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자료도 어떻게 획득했는지 잘 모르는 걸 한동훈 의원이 계속 이렇게 했던 거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발달 장애 이런 가족들의 아픔을 정쟁화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명이 됐고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능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원 활동을 통해서 검증됐기 때문에 저는 김성은 장관 후보자를 빨리 장관에 임명해서 지금 10월 1일부터 지금 중수청하고
1: 맞아요.
0: 다 시행이 되잖아요. 그걸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근데 여론은 안 좋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낮은 게 인사 문제, 부동산 문제 이게 주요 원인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 더 역풍이 더 불지 않을까요? 지지율 더 떨어지면 국정 운영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뭐 그것은 그래서 용해인 후보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1: 사퇴했죠.
0: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좀 용해인 후보에 대한 그런 후폭풍이 좀 많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2030 청년들,
1: 여성들.
0: 여성들 또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특혜가 계속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 하면은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고 또 용해인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스탠스는 청년을 대변하려고 많이 했는데 보니까 장관하고 또 국회의원을 같이 하겠다 이런 거에서 촉발이 되다 보니까 했는데 사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나머지 후보들은 크게 문제 없이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을 해서 국정을 쇄신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을 풀어 빨리 가면은 지지도는 금방 오르리라 봅니다.
1: 알겠습니다. 후원님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0: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7: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9: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5: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6: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7: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8: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9: 답 나왔네.
20: 가자.
18: 어딜요?
2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21: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22: 평택시.
2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8: 얼마나 걸릴까요?
2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20: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3: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8: 세계 반도체 수도
2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22: 바로 평택시.
24: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25: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4: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6: 햇빛에도 끝장 없는 선글라스 체크.
27: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0: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오늘 가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가끔 흐리겠습니다. 특히 오전부터 남해안과 제주에는 세찬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많은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볕에 낮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고요. 부산은 27도까지 오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들어오는 길 기흥에서 신갈까지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량이 많고요. 그리고 외곽 방향으로는 죽전에서 신갈, 오산에서 남사까지 합류하는데 정상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 부근에 조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7시 51분경에 신월 부근 2, 3차로에 사고가 나서 부천에서 신월까지 많이 답답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목포 방향으로는 매송유기소에서 비봉, 팔탄 분기점 부근으로 주춤거립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오늘 폼 미쳤다.
6: 미쳤다.
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9: 미쳤다. 우와. 우와.
29: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3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황성철의 뉴스명당 3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진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채 최측근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서영주 맥 정치연구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스페셜 게스트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대타 전문 노영희입니다. 네,
0: 제가 사석에서는 누님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 최측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어서 오시고요.
1: 안녕하십니까.
0: 청문회 끝났어도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강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적 의혹 제대로 다 해소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니, 어떤 청문회든 간에 네. 뭐 그 의혹을 제대로 다 해소했다고 할 만한 청문회가 있었을까 싶어요. 네. 역대 청문회를 네. 보더라도 여야 만원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오빠 독양 로비 주가 조작.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빠 외에는 네. 사실 김승원 후보자가 주호로 됐을 때 독약 네. 뭐 그 실험에 있어서 김승원 후보자가 알았느냐 몰랐고 네. 뭐 주가 조작도 김승원 후보자가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묻는 것이지 거기에 개입된 바가 없었고 그다음에 로비는 그 브로커 양 씨랑 제넨센 강 대표 그 사람들이 한 거지 네. 사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조금 벗어나 있는 좀 민원이 아닌 청탁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송구하고 좀 뭐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네. 전반적으로 봐서는 경향신문 사설이 아무것도 못 밝힌 맹탕 청문회예요. 네. 누가 못 밝혔을까요? 없으니까 못 밝혀죠.
0: 네. 네, 알겠습니다. 강찬호 의원님, 뭐 저는 맹탕 청문회였고 뭐
4: 맹탕 청문회 자체에 뭐 원래 한계라는 건 늘 뭐 우리 서부 소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국민은 이 법 정의부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 부처의 수장으로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김승원 후보의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올까를 기다렸습니다만은 네. 그런 해명은 전혀 없고 문관이 눈물이니 이런 걸로 완전히 덮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저는 네. 맹탕 답변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 그 청문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누가 청문회 지금 다 청문회를 청문회합니까? 김승원을 청문회하지. 네. 그러니까 김승원의 의혹을 지금 저 우리가 추구하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경실련 참여연대 다 지금 이거 저 임명 반대한다고 아예 공식으로 성명을 냈고 네. 그다음에 경향신문도 맹탕 청문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오히려 거기 제목을 보면은 국민 눈높이에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 이거 결국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경향이 하고 있는 것이고 한겨레는 아예 대놓고 네. 부적절 청탁 논란 해소 못한 김승원 청문회라 그랬어요. 부적절 청탁 논란 이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진보 언론과 진보 시민단체들까지 네. 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마당에 저는 임명을 강행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좋냐? 왜 그렇게 되면은 네. 더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속으로 아마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공수 취소가 실현될 가능성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이 결국 공수 취소의 실무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 되면 네. 더욱더 공수 취소의 명분은 그렇지 않아도 없지만은 네. 더욱더 그것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잘 됐다. 그걸 끝까지 한번 국민하고 싸워보시라. 그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뭐 하셨으니까 이번 네. 한번 정부 이기는 민심 없다. 한번 네. 해보시라. 네. 네.
0: 대단히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시는데.
4: 과격이 네. 아니에요. 그분 명언이잖아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며요.
0: 알았어요. 나한테 네. 화를 내.
4: 아, 아니요. 과격하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2: 잘못하면 하죠.
0: 노영희 변호사님. 두 분 얘기가 완전히 좀 달라요. 노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3: 저는 이런 게 우선 첫 번째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지금 부적절하게 처신한 걸 잘못했다. 그런 걸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걸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말씀을 따로따로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였나요? 그 직전부터였나요? 이 공직자에 대한 이 눈높이가 되게 높아져가지고 기준이 사실은 되게 세졌거든요. 근데 세지면서 그럼 그 시대까지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팅을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시작하면은 모르겠는데 기준은 매우 세졌는데 거기에 구성원들이나 거기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옛날부터 그냥 쭉 올라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 옛날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옛날 기준으로는 조금 덜 돼도 뭐 좀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이 좀 많았던 것 같고.

0: 되면서 보니까 사실은 그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될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한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런 그것도 차라리 탈도 없이.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생겨났던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좀 과도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이제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어쨌든 그 기준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살아왔던, 우리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미흡한 점이 되게 많았고 잘못 살아왔던 점이 많은데, 미안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그 말씀 꼭 드릴 수밖에 없는 구제고. 그래서 어쨌든 과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 그러면 과거의 그 행동이 지금 하는 행동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 임명하는 게 맞아요?
0: 저는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임명을.
1: 여론이 안 좋잖아요.
0: 여론은 안 좋은데, 예, 여론은 안 좋은데, 여론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사실 용해인 후보자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고, 이런저런 여론 안 좋은 것 때문에 옛날에 이해운 후보자도 사실은 그때 철회가 되었었던 것이고,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법무부 장관 자리는, 물론 법무부 장관들이가 중요하니까 더 흠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맞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분 정도를 믿고 내가 정치에 필 수밖에 없다. 왜? 법도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누더기가 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서영주 소장님, 네. 어제 나온 KSOI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25, 반대가 52예요. 거의 두배 차이가 나거든요. 두 배가 넘는 거죠.
2: 네네네.
1: 그럼 민심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높은 것도 아닌데, 지지율 하락 추세인데, 민심에 맞서는 결정을 하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까요?
2: 부담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용혜인 후보자와 김성원 후보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용혜인 후보자는 이 국민적인 여론의 이 악화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겸직을 하겠다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여기까지 왔고, 김승훈 후보자는 외부의 한동훈 의원이라는 분께서 기존에 있던 이 검찰의 이 공소장 기소유예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짜깁기를 통한 예를 들어 막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타의에 있어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이다. 사실 보면 정책적으로 따졌을 때 김승원 법무부 장관한테 청문회에서 뭐 따져서 실책을 가져온 건 없었어요. 그냥 오빠, 룸사랑 여동생, 그 친분관계에 따른 부적절한 청탁. 이제 여기에서부터 독약, 주가 조작, 뭐 로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떤 것도 사실 입증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예전에 서동요에서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서 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은 그렇게 소문이 무성해져서 사실로 고착화 되는 상황에서의 여론의 악화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저는 청문을 통해서 제가 애써 얘기하지만 국민들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사실 뭐 독약 로비 주가 조작의 책임자도 아니다.
1: 오늘 내일 분명히 여론조사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도 반대 여론이 나오더라도 임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강찬호 위원님,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 것도 본인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 법적으로 나 문제되거나 저촉된 거 없어. 법 어긴 거 없어. 근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민주당에서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냥 우리 못 지켜주니까 사퇴 이랬거든요. 좀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김승원 후보자도 여론은 안 좋은 거 맞잖아요.
3: 여론도 안 좋고, 그리고 이거는 법을 안 어겼다는데, 제가 볼땐법 어긴 거 무지 많고요. 지금 계속 재판 진행 중인데, 앞으로 관련자들 계속해서 이제 형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인이 벌써 저 시인한 것이 위장전입이 새로 나왔잖아요.
1: 사과했죠.
3: 위장전입 사과했는데, 위장전입도 그거 법적으로 따져보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갑자기 기준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과거 산 분들에 비하면 또 이게 좀 그분들 역사와 생각해 보면 조금 좀뭐 참작할 부분이 있지 않나, 약간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재인 때왜 그렇게 올라갔느냐. 문재인 정부 본인이 자신 있게 7대 원칙 내세웠잖아요. 그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 보면요. 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영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세요. 당장 위장전입하고요. 음주운전하고요. 그다음에 영구부정행위. 세 개가 문재인 정부 스탠다드에 지금 김승원 후보가 다 걸렸잖아.
1: 차분히.
3: 천천히.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손짓으로 또 말리실 거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말리실 거기 때문에.
1: 아니요. 더 하세요.
3: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좀 전에 뭐 전혀 의혹이 밝뭐 해명, 저는 그 이게 그 의혹이

0: 혹으로만 나왔고 지금 전혀 뭐 죄가 없는 것으로 되는데 저는 오히려 전부 다 죄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 그 의혹에 대해서 그 김승원 후보자가 내놓은 답이 문구하고 눈물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맹탕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지금 그 청문회에서는 의혹이 규명 안 됐다고 주장하는데 그 책임은 김승원 후보자한테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 서영주 소장님, 다른
0: 네.
1: 후보자들도 좀 살펴볼게요. 뭐 강신철, 홍지선 이런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분들도 뭐 부동산 문제, 아들들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임명되는 데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될까요?
2: 일단 뭐 워낙 이제 큰 건이 있어서 김성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따라서의 부담 정도가 될것 같고
1: 네.
2: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홍지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동산 문제는 민감해요. 국민들의 정서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더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책적인 면에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명을 해도 크게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1: 김승원 후보자의 덩어리가 너무 커
2: 너무
1: 보여서.
2: 크죠. 그거 거기에 이제 그냥 큰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쇼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동이 돼서 결국엔 국민의힘도 뭐 임명을 하면 장애로 튀어나온다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의 후보자의 자격 시비가 아니라 정치적인 시비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명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
1: 하세요, 할 말.
0: 기가 막힙니다. 지금 법무부 수장은 우리나라의 법무행정을 책임지고 또 지금 더군다나 사법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제도의 안착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야당과의 싸움 한동훈이라는 또그한 무소속 의원과의 대결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 시비거리에 이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이게 지금 국정과 법무행정의 차원이 아니고 정쟁의 차원에서 이렇게 자격미달자를 임명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부터가 저는 이 정부의 그 관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제발 좀 정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정말 저 우리 그렇게 이 정부가 강조하는 사법개혁 실무를 잘 책임지는 적임자인가 그것만 판단하라고 할 때에는 그 기준에서 이분은 안 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김승원 후보자 찬성 반대 여론조사 말씀드린 거는요. 16일 KSOI가 지난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3: 네?
1: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의 논란을 이끌어온 거는 뭐 거의 한동훈 의원 9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보면 한동훈 의원 존재감은 많이 지금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3: 우리 친한파 장성철 당대표님
1: 전 요즘에는요 반친한파라 그래서 지금 위도훈이한테 엄청 욕먹고 있어요.
3: 그래요?
1: 엄청나게.
0: 장성철 대표는 저 그 친장파 아닙니까?
1: 친장.
0: 예.
3: 저분은
0: 친장성철.
3: 친장성철인데. 네.
0: 본인을
3: 예. 친장파인데.
1: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3: 저는 한동훈 의원이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이번에 정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첫 번째로는 우선 본인이 정말 존재감. 나는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누구보다도 이 보수 입장에서 진보와 잘 싸운다. 뭐 이제 이런 거를 보여준 게 하나 이제 그쪽 분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만한. 그래서 정말로 장대호처럼 그냥 북치는 사람 말고 한동훈 같이 뭔가 그래도 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의미에서 그쪽에서는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좋은.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정치에 처음 입문하신 이제 의원으로서 처음 원내에 입성하신 분이 또 내지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특수부 검사 출신이신 분이 공격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게 되게 사실 저는 공격의 방법이 되게 치사하고 되게 1차원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해서 한 얘기는 오로지 독약 그다음에 오빠 이거 두 개밖에 사실은 없어요. 게다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나왔던 그 증거라는 것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특수부 검사라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러나 그걸 이용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보여준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정치적인 모양새 또 내지는 공격하는 방식 이게 되게 좀 저열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보수의 품격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플러스로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1: 네.
3: 저는 한동훈의 한계를 이번에 봤다.
1: 어떤 한계?
3: 한계뿐만 아니라 물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독자 플레이, 개인 플레이 너무 잘한다. 그리고 실제 그게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어쨌든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회자가 되고 사람들의 귀에 꽂히는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면에서는 좋겠지만 결국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네. 같이 하는 동료들과의 그런 새해 연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분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1: 네.
3: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본인은 이걸 되게 이번에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동훈 의원이 보여준 편집증적인 그런 집착과 광기 이런 걸 너무너무 사실은 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각인이 될 것 같고
1: 네.
3: 그다음에 아무하고도 연대하지 못하는 저 혼자
1: 윤석열 의원하고 얘기 다 했대요. 국민의 의원들하고 얘기 다 했대요. 논의했고.
3: 근데 왜 그렇게 윤석열 의원은 조금 도와주려다 말았지만 제가 알기로도 박정원 의원하고도 논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다른 친한파 의원들하고는 별로 동의되는 네. 게 없었었고
1: 네.
3: 또 실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도와줬다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연대를 못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의 한계다 이렇게 봅니다.
1: 강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서로 다른데요. 첫째 우선 네. 그렇게 한동훈 의원하고 등을 돌리고
1: 네.
0: 그 한마디로 한동훈의 한자만 보여도 단톡방에서 나가버리는 장동혁 대표가
1: 네.
0: 한동훈 공격은 메시지가 지금 안 되니까 메신저 공격하는 치졸한 물타기다. 한동훈 공격한다고 김승원의 범죄 행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화끈하게 도와줬고요.
1: 오.
0: 그런 말 했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둘째 좀 전에 바로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윤상현 과거 친윤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분이 지금 공공연하게 한동훈하고 지금 자료 서로 간에 공유하고 그리고 대책도 논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과 또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의원들 또 과거에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하고도 지금 많이 협의를 했고
1: 네.
0: 그다음에 박정은 의원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박정은 의원하고 완전 협업을 대놓고 한 게 있잖아요. 그 피해자들 주가 조작 피해자들 박정은 의원실에서 한동훈 의원도 거기 가가지고 다 해서 기자회견 열었어요. 그 가림막 하고 그거 그런 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좌우지간 본격적으로 이제 한동훈하고
1: 네.
0: 또 국민의힘의 어떤 형태로든 향후에 연대나 복당까지도 그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 왜냐하면 그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번에 민주당에 비해서 확 올라버린 게 오차범위 거의
1: 네.
0: 그 바깥 수준까지 올라간 게 나왔잖아요. 좀 언급하시게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저 한동훈 의원의 활약이 거기에 반영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볼 때 결국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를 올려준 공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1: 네.
0: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저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물론 아직도 많은 아이스가 쌓여 있지만은 얼음이 쌓여 있지만
1: 네.
0: 그 균열이 조금씩 가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뭔지 아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1: 네.
0: 결국 민심이에요. 민심이 결국은 그 보수층이나 중도 보수 그리고
1: 네.
0: 나가서 중도층까지도
1: 네.
0: 정부 여당의 이런 부정부패나 이런 내로남불 위선을
1: 네.
0: 정말 시원하게 해준다. 잘한다. 여기에 그냥 박수를 쳐주니까
1: 네.
0: 보수 정당이 아이고 저거 저 행보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서영주 소장님 평가는 네. 어떠십니까?
2: 그러니까 이제 잠깐은 현혹시킬 수 있어도요. 올해는 못 가는 거예요. 현혹이라는 것들은. 사실 한동훈 의원의 이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그 전투력은
1: 네.
2: 돋보이긴 했어요. 아 열심히 하는구나. 그건 인정합니다. 페이스북을 거의 뭐 3, 400개씩 했으니까 이 정도 노력은 가히 뭐 높이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그에게 남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예요. 아 윤석열의 후예였지.
1: 그래도 야당원으로서 문제점 지적 잘하고 날카롭게 공격하고 프레임도 잘 잡았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2: 한 방이 없잖아요.
1: 한 방.
2: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서의 청탁 여기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그러면 그 청탁에 대한 결과치를 김성훈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1: 네.
2: 그래서 그걸 한 장을 박혔으면 낙마예요.
1: 네.
2: 없어요.
1: 네.
2: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인식만 남아 있잖아요. 김승훈 후보자가 그 오래된 친한 동생 오빠 하는 그걸 룸싸롱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어떤 자극적인 거 외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지난 윤석열 검찰의 24년 12월 3일 날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과의 고리를 끊었는데 이번에 어떤 특수부 검사 형태의 지난 그 행태를 보이면서
1: 네.
2: 아 맞다. 그 제2의 윤석열이었지. 윤석열이
1: 그렇게 프레임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2: 아니요. 아니, 윤석열이 황태자였지. 우리가 그걸 잊었었네. 이게 윤석열과 궤를 끊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이고 이번에 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게 윤석열의 후에 세 명을 저는 꼽고 싶어요.
1: 누구예요?
2: 한동훈 의원, 네. 주진우 의원, 네. 김태기 의원. 이 세 사람들이요. 뭐 이진숙 의원은 이번에 활약을 안 하고 안 했지만 세 사람 봐보세요. 다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아주 그냥 찬란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1: 네.
2: 딱 그 행태를 그대로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줬어요.

0: 저는 이번에 그 무슨 그 한방에 없었다 그러는데 네.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왜 오빠나 문과나 저 이번에 왜 문과나 눈물 때 특히 문과에 왜 주목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 식약처장한테 이 이야기 되게 좋은 이야기다. 이거 제대로 지금 빨리 좀 그 저 프로세스 안 땡겨주면 국부 유출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좋은 거에 대해서 막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 좋은 거는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 쥐도 먹고 위험한 이야기였다는 건 문과라서 몰랐대요. 아니 그러면 문과라서 몰랐으면 그 이야기 좋은 것도 몰라야지. 그 이야기 왜 좋은지를 어떻게 그건 알아요? 네. 참 희한한 문과네. 그 약의 좋은 거는 알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충분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이런 그 약 제약 관련 청탁을 저렇게 좋은 것만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자기 오빠 하는 사람 여자한테 듣고 그냥 그거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식약처장한테 압력 넣어서 2주 만에 저렇게 그 승인 떨어지게 하는데 음향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 어떻게 저 그 저 한 방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1: 네. 네. 한방이에요.
0: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한방.
1: 아니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잘 보세요.
0: 네. 아, 말씀하세요.
1: 그러니까 독성 실험에 대해서 네. 김승훈 후보자는 그 양모 씨가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만 네. 판단했던 네. 것이고 네. 네. 네. 문과란 말이 단어는 부적절했죠. 제가 그냥 전문성이 없어서라고 하면 됐을 텐데 문과라서요. 이거는 조금 뭐 이제 그 시비거리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김승훈 후보자도 그 자료 허위 자료에 속은 거예요. 검찰 보고서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독성에 대한 판단은 식약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김승훈 후보자가 식약처 이 검사가 그걸 넘어가게끔 했다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한방이 없잖아요.
0: 충분히 지금 판단을
1: 아니, 그걸, 그런 증거를 네. 밝혀냈냐고요. 없잖아요. 독성에 대해서 임상으로 넘어갈 때는 식약처가 세밀하게 살펴보는 건 식약처가 그래서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왜 독약독약하지?
0: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식약처가 충분히 살펴가지고 깊게 살펴야 되는 약을 왜 추천합니까 국회의원이? 그리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대놓고 전화 청탁한 사례는 당시 김관희 비서가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거 지금 딴 데도 아니고 경향신문에서 났어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전화로 연락해서 청탁하는 건 딱 그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도 국부 유출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거는 청탁성 메시지라고 자기는 봤다는 거. 이거 지금 비서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뭐냐 식약청장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그 지금 그렇죠. 부탁을 해왔다고. 이것만 봐도 그 김성원의 그 저 전화와 문자는 지극히 부적절했고 분명히 법적 소재에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이 왜 계좌를 해서 그럼 500만 원 저 주고받는 약속을 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기소유예된 거는 여전히 지금 혐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혐의 언제든지 바로 자기가 지휘하는 검찰 내지 공수처, 중수청, 공소청 여기서 얼마든지 다시 수사 제기할 수 있다. 기소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느냐 말씀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명예 변호사님.
3: 네.
2: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가겠다고 그러고 장동혁 대표도 거리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거리에서의 손잡고 투쟁하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3: 손잡지 않을 것 같은데.
2: 안 잡아요.
3: 각자 나가면 그래요. 각자 네. 나가는 건 나가겠지만 네. 뭐 손을까지 잡고 나가지는 않겠죠?
2: 예. 네. 그러면은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손편지와 함께 추석 선물 막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거는 조금 더 국민의힘에게 다가가기 위한 제스처로 봐야 되겠죠?
3: 그렇게 봐야 되겠죠.
2: 효과 있을까요?
3: 뭐 좀 그래도 전혀 없진 않겠죠. 노력한다. 네. 우리랑 같이 뭔가 하려고 그러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한동훈 의원의 성격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친화적이거나 사근사근하거나 이러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네. 손편지하고 이거는 사실 지금 좀 이제 힘들어서 또 본인의 예전에 그 선거운동할 때 시장 통해서 할머니한테 찰밥 먹을 때 그런 이제 좀 약간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언제까지 이제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정치는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서는 필요한 것도 같고 또 실제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사실은 좀 놀라워요. 원래 그분이 그런 사람은 진짜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분이 참 많이 노력하고 있고 자기가 뭔가 좀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법무장관 시절부터 혹은 그 전부터 지금까지 정치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상이 지워져 왔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앞으로 갈 길은 좀 더 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2: 네. 한 장년대 불가능해요 서 소장님?
1: 한 장년대 불가능하죠.
2: 불가능해요? 알았어요. 예. 한장연대 불가능해요?
0: 저는 한장연대는 네. 대통령과 여당이 시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손을 잡지 않겠지만 네. 한동훈 의원이 어저께 먼저 장외투쟁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네. 임명 강행하면 금성한 임명 거리 나가겠다고.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장외투쟁 하고 싶어도 안 하겠구나 네. 생각했는데 지금 장외투쟁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은 한동훈이 좋고 한동훈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지만은 네. 그러면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한장연대를 정부 여당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는 대통령 내일 기자회견 하시는데 국정운동 운영 동력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 지금 진보진영 시끄럽잖아요. 김민석, 추미애 이런 분들만 서로 자기 얘기 해가지고 그 얘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6: 고향 등일시.
1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네, 찐철파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반전의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기자회견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선 소장님.
1: 네.
0: 내일 기자회견 요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좀 조언 좀 해주세요.
2: 뭐 너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사설에도 나와서 국민들이 굉장히 조금 의아해하는 사안들 있잖아요.
0: 많이 있죠.
2: 네. 궁금해하는 사안들. 네. 뭐 그런 거를 좀 털어주는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굉장히 그 이 현실적인 대안들을 좀 제시함으로써 어떤 세대들에게 그 좀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나 현 정부가 2030층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2030이 왜 인기가 없을까를 봐야죠. 저는 일단 2030 여성층에 있어서는 보안수권 폐지가 상당히 사회불안과 본인들의 어떤 그 공포에 기인한다고 봐요.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정말 관심을 갖고 기울여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0: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어요.
2: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사람인데. 머리를 싸매고 오늘 좀 그 말하자면 한두 개라도 네. 좀 팍 들을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2030 청년 뭐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예를 들면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네. 이거 소득세법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네. 이거 청년들 굉장히 그 30만 40만 이렇게 불만들이 많아요.
0: 네.
2: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과세 안 한다고 해놓고 왜 우리가 지금 자산증시가는 가상자산에는 이런 과세를 22% 한다고 난리야. 이런 것들 내 속도 모르면서 청년장은 임명하면 우리가 뭐 좋아할 줄 알았어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논리가.
0: 네.
2: 그러면 이런 것도 조금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서 아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 우리에게 좀 세심한 어떤 배려를 하는 정책을 하는구나. 이쪽으로 좀 방향을 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네. 강찬 의원님도 조언해 주세요.
3: 그 뭐 간단하죠.
0: 뭐예요?
3: 공연 네. 철이라고 봅니다. 공연철.
0: 공연철.
3: 네. 뭐 뻔하죠.
0: 해석해 주세요.
3: 공수처 안 하겠습니다.
0: 네.
3: 그냥 나중에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습니다.
0: 네.
3: 그리고 여림개헌. 안 합니다.
0: 네.
3: 저를 연임시키는 개헌 절대 안 해요. 저는 이거 임기 딱 마치고 청와대 나가겠습니다. 다시 안 돌아오겠습니다.
0: 네.
3: 그런 얘기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김승원 철회하겠습니다.
0: 네.
3: 그렇게 하면은 저는 뭐 이 기자회견 굉장히 박수를 받을 것이고
0: 네.
3: 다른 거 지금 사실은 더 큰 문제는
0: 네.
3: 정말 큰 문제는 사실은 지금 말한 대로 부동산 주식 그다음 보안 수사권, 그다음에 또 이제 안보 불안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지금 주부 보안 이게 지금 그동안 이재명 정부를 옥죄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린 근본 원인이죠. 그건 민생과 직접이 된 건인데, 그런데 이건 민생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또 국민들이 굉장히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는 문제가 대통령 본인의 바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공소 취소 문제, 연임 개헌 문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실무를 책임지게 될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자질 문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0: 네.
3: 그 아주 힘든 구조적인 문제는 뭐 어떤 형태로는 구체적 차차 내가 해나가겠다는 선으로 언급해도 괜찮지만 이 세 가지는 분명하게 예스나 노냐 해야 돼요. 이걸
0: 네.
3: 갖고서 또 뭐 국민의 선택이 어쩌고 현행 헌법상으로는 재임기가 명확히 제한됐고 이런 식으로 말잔치나 버리면은 정말 맹탕 기자 저 청문회가 아니고 이게 정말 맹탕 기자회견 이렇게
0: 네.
3: 된다고 봅니다.
0: 노영희 변호사님.
4: 저는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2030에 대해서도 잘해줘야 되겠지만 저는 4050, 60한테 신경 써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0: 요즘에 좀 지지율
4: 너무 아니 지지율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4050, 60들은 좀 안쓰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정말 우리 그때 민주화운동 할 때부터 우리 대학 다닐 때부터 민주화운동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사실 그런 거 뭐 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는 올바르게 살기를 바랐던 그냥 소시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2030에게 모든 걸 다 좀 잘해줘야 된다. 2030을 떠나는 마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0: 네.
4: 어떤 정당에서도 4050, 60들한테 뭔가 해줘야 됐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0: 네.
4: 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세금은 4050, 60이 사실 거의 다 내고
0: 그렇죠.
4: 있잖아요.
0: 네.
4: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시키는 대로 정책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0: 네.
4: 근데 너무 모든 것이 혜택은 전부 다 혹은 신경을 전부 다 그쪽에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들한테는 전혀 그런 건 없이 그냥 우리들이 너네들을 믿으니까 그냥 우리 좀 잘 도와줘 이거밖에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좀 위안받고 싶고 낀 세대로서 중간에서 조금 우리들에게 나중에 우리의 미래를 좀 뭔가 나라가 좀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이제 더 이상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거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또 있어서 새롭게 뭔가 못해요. 근데 좀 있으면 퇴직해야 되고요. 정말 돈 들어갈 때 되게 많고요. 근데 내가 아이들한테 손 벌리면서 밥 먹고 살게 좀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 누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너무 그런 신경은 이해를 안 해주시고 너네들은 계속해서 세금 내고 너네들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자. 이것밖에 사실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고 네. 또 하나 부동산 대출 좀 풀어주시고 자영업자들도 대출 요즘에 너무 맞아요. 돈을 못 갚아서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뭐 잘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좀 그만 좀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1가구 1주택이면 괜찮습니다라고 해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다 시세팅을 시켜놨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니네들 평생 돈 안 벌어도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연금 받듯이 해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0: 내가 그걸 직접 언급해야 될까? 언급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1: 저는 사실은 대통령에게 언급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모욕적이고 무례하다고
0: 그래요?
1: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윤석열한테 연임 안 한다고 말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뭐 하도 하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 그거 가지고 합법적이어도 해야 된다 막
0: 윤건영
1: 이러니까
0: 의원도 그렇게
1: 그럼
0: 주장하잖아요.
1: 하세요 그냥. 뭐
0: 네, 그럼 해야
1: 어차피
0: 돼.
1: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그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개헌도 마찬가지 연임 개헌 못 해요 당연히. 그거 한다 그러면 그 누가
0: 못하지.
1: 그 국민투표에서 찍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그 듣고 싶은 말 해줘라. 대신에 저는 이게 지금 아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권 때 조작 기소 때문에 사실은 이 대통령이 검찰에게 많이 핍박을 당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서 사법 리스크가 이만큼 커졌다는 게 사실 민주 진보의 주장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끝까지 헤쳐나가야지라고 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리고 검사들이 했던 그 기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맥상통한 게 바로 검찰개혁 합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검찰개혁은 하자 그러는 사람이 그래서 사법 리스크는 너가 맞으니까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처벌받아라. 너 재판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소시효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공소시효는
0: 그
1: 대통령이
0: 얘기
1: 하는
0: 할
1: 것도
0: 필요 없어요.
1: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그 당시에 조작기소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쓰면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밝혀내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요.
2: 요거는 제가 조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박근혜, 윤석열, 이명박은 사법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과도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통령 막 취임할 때 재판 5개, 8개 사건, 12개 혐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된 다음에 더군다나 헌법상으로 보면 이게 현행 대통령이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말 한가지가 많은 헌법학자들은 뭐 이설도지만은 그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재판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보는 헌법학자들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법원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재판은 헌법상 정지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개별 판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유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뭐저 이명박 박근혜 저한테는 뭐저 공소시효 연임 개헌 그런 거안 묻고 얘한테 묻느냐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저 비교할 거는 좀 카테고리가 완전 다른 얘기고요. 그다음에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범죄 중에 내 기소가 조작됐다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검찰이 나한테 누명 씌워서 그럼 조두순도 아마 자기 조작 기소했을 거예요. 그럼 나 그거 뭐 그럼 저 범죄자를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기회 주세요. 조작 기소였는지 아닌지 국정조사 다 열고 왜 이재명 한 사람한테만 그 자연인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무슨 특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 벌떼같이 달려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고 특위를 만들고 뭐 심지어 미래 무슨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자연인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아 그럼 조두순도 지금 저다 나설도 있고 모든 범인들이 할수 있겠네.
3: 네. 범죄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2: 아니 그게
3: 현상과
2: 뭐,
3: 그런 현상과
2: 네.
3: 팩트에 대해서 밝혀내서 이게 조작 기소라고 판단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들은 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공소 취소까지 이어지는 조작 기소 특검법은 사실 저는 공소 취소권을 대통령과 연결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게 그 당시에 제가 비판했었어요. 민주당이 왜 굳이 이름을 공소 취소를 넣었을까? 제가 그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거 빼라. 그냥 조작 기소 특검을 위한 모임으로 하면 이 국민들도 이해할 텐데 이 공소 취소 모임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특검에다가 공소 취소 권한을 또 넣어버리니까 당연히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지난 민주당 지도부에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는 이건 분명하게 해야 돼요. 검찰의 잘못된 기소 본인들 마음대로 그냥 털면 먼지 해서 기소해서 재판받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그런 걸 했던 잘못된 검사의 만행 밝혀내서 그런 억울한 기소를 당한 사람들한테 공소 취소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이 전체 집합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맞추면 특검은 아니다.
0: 전 조작 기소가 있으면
2: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범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범죄자는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전국에 각종 살인, 성범죄, 사기 등등으로 수천 수만 명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처럼 똑같이 기소돼 갖고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은 자기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조작 기소하거나 누명을 씌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네.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는 똑같이 저 대꾸친 대우 해줘야죠. 지금 범죄자라고 하지 마시고.
3: 범죄자라고 써서 범죄자라고 쓴 거예요.
2: 아니 잠깐만요. 그럼 내가 그러면 그 조두순의 경우는 평이 확정된 경우에서 제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3: 지하 안 하셔도 돼요.
2: 아니요. 잠깐만요. 알겠어요. 아 그럼 누구 들어지니까 제외를 맞는 거 아닙니까?
0: 이 얘기는 네. 어쨌든 네. 내일 대통령께서 어떻게 정리하실지 좀 네. 지켜보고 여러분들 얘기는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소수정님.

0: 네.
1: 청와대 정보 가장 빠른 분인 것 같아요.
0: 저는 몰라요.
1: 삼실장.
0: 아무것도 몰라요.
1: 아무것도 몰라요.
0: 노영희 변호사님 더 많이 알 거예요.
1: 삼실장 동시 인선 가능성 한 언론에서 보도했어요.
0: 없어요.
1: 없어요? 아니에요?
0: 있겠어요?
1: 아니에요?
0: 지금 현재 삼실장을 인선한다는 자체는 이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국정 지지도의 원인이 마치 청와대의 이 참모들의 책임이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서 저는 18일 날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설명, 해명 또 뭐 납득, 설득 가능하다고 보는데 삼실장 인사는 생뚱맞아요.
1: 생뚱맞아요.
0: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1: 네.
0: 뭐 이번에 어떤 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뭐 만회하려면은 삼실장 정도는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막 이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제 생각에는 여의도 피카소가 또 퍼뜨리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한 가지는요. 삼실장 인사 전체 하는 건 저도 뭐 그런데 적어도 정책실장은 왜 지금 후임 인사가 없습니까? 또 그게 상당히 좀 이상한데.
3: 찾고 있겠죠.
2: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용범 실장은 당연히 경질을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개각 첫 발표 때는 경질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막 여론이 들끓고 또 심지어 그 아들이 그 ETF의 최대 수혜 기업인 미래에셋에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하니까 그 다음 날에 결국 경질을 뭐 본인 사의를 표명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잘랐어요. 그것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후임 인사가 없어요. 정책실장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결국은 김영범 계속 갖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건 정말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건 증거고요. 빨리 이번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저 그 간신 대통령 눈치 살피고 정책 민생이 아니고 지금 딴 데만 눈길 주는 이런 사람 하지 말고 능력과 인품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고르기 바랍니다.
1: 네.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 보도에 신중을 네.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김용범 실장 그 경질 그 전후 상황은 제가 제일 잘 아는데
2: 네.
1: 유튜브로만 하면 제가 다 풀겠는데 이게 좀 지상
2: 제가 뭘 모르고 떠든 건가요?
1: 제가 좀 부담스럽다. 네. 말씀드릴게요.
2: 우리 후토크로 방송 후토크로
1: 추석 갈등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추석 갈등. 추석 갈등. 노영희 변호사님.
3: 네.
1: 추미애 경기도지사 발언이 되게 세고 민주당 내에서도 대단히 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 이거. 현직 도지사가 대통령한테.
3: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유감스럽고 네. 안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 그런데 뭐 우리가 들은 얘기로는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좀 네. 추미애 지사님이 좀 속상하고 섭섭한 일이 있었던 건가 뭐 이런 얘기도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원래 이제 그 전부터 물론 추미애 지사가 이제 의원님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많이 도와주고 또 서로 간에 많이 협력을 하기는 했지만
1: 네.
3: 또 이제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자기가 정치 시작하기 전부터는 자기랑은 조금 안 맞는 이런 후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육선이기도 하고 나 이제 행정가로 이제 마지막을 지금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되면 중앙정치에서 멀어지는데 나 사실은 이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조금 잘 보여서 뭔가 하기에는 조금 힘든데 이러면 나의 존재감이나 나의 향후의 정치적 미래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급하게 지금 여기에 너무 이제 일찍 끼어드신 거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워낙 그동안에
1: 그렇죠.
3: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좀 당한 게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 힘든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사실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도 내가 진짜 법사위원장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모양새가 강성 지지층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니까 이게 뭔가 자신의 이제 의지, 선명성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소소장님, 결국에는 네. 김지웅 중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빌어라라는 표현도 쓰고 김민석 대표는 제왕적인 단체장, 그런 단체장 그대로 두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여권 내에서 참, 이런 일 벌어지는 게?
0: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게 봉합이 될 줄 알았더니 사실상 이게 지분 총선이 있어서 지분 싸움이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이 정리는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1: 누가 할 수 있어요?
0: 진보 진영 내에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권력의 정점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1: 네.
0: 저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 유시민 작가가 던져놓은 이 큰 돌덩어리가

0: 저는 지금까지 이 진영 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1: 윤석열 탓이요.
0: 왜냐하면 대통령과 이 정부와 진보 진영을 깨버렸어요. 유리창이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막이 사람 저 사람 다 덤벼서
1: 그러니까.
0: 각자 본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아 내가 대장할 거야라고 하는 건데 대단히 나쁘다고 고약하다고 생각하는 건 유시민 작가나 조국 원장 뭐 김어준 씨는 방송인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저희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저기 그 누구죠? 추미애 도지사 이분들이요, 사실 대통령하고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맘만 먹으면
1: 그럼요.
0: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1: 네.
0: 이 인사는 조금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래요 할수 있는데 이걸 왜 마이크를 자꾸 대놓고 뭔가 이렇게 여론전을 하느냐?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1: 뭐예요?
0: 이제 그다음 이어달리기의 바통은 내가 받겠다.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현재
1: 나야나?
0: 이어달리기 바통을 내가 받겠다고 지금 다 뛰어들어 버렸어요. 뭐 하십니까? 지금 1년 이제 4개월 됐는데. 그러니까 제법에 관심 있으면 제사 오고 다 없어요. 제직권도 못 하고 총선도 망해요. 그러면 본인들 책임질 거예요.
1: 이 싸움 누가 이겨요? 이 싸움 누가 이기냐고.
0: 뭐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지는 싸움이고 상호 파괴적 싸움이에요.
1: 네. 강찬호 의원님,
2: 네.
1: 추미애 이제 경기도지사가 하도 이제 많은 쪽에서 비판받으니까 또 글을 올렸어요. 김지용에 대해서 악의 평범성, 신발을 거꾸로 신은 밀정.
2: 네. 더 세졌네. 네.
1: 윤석열 한동훈 수사 방해 조력자.
2: 그 정도면.
1: 지명철회해야 된다.
2: 예.
1: 뭐 나치 전범 아이히만까지 소환해가지고
2: 어우,
1: 비판을 많이
2: 세네.
1: 했는데.
2: 그러면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나치 전범급의 인물을 저
1: 아이,
2: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분 얘기로는 그렇잖아요 지금. 네.
1: 근데 이렇게 강하게
2: 자,
1: 더 나오는
2: 세졌죠.
1: 이유가 뭐예요?
2: 네.
1: 네,
2: 아니 지난번에 한번 던져봤는데
1: 네.
2: 반응이 자기 계산으로는 좋거든 지금.
1: 아 김지용 임명 다시 한번
2: 전전긍긍하고 대통령 때렸는데 좋은 거야 지금.
1: 네.
2: 지금 민주당 지지층 중에 상당수가 정청래 후보 지지했던
1: 네.
2: 그 하여간 이름은 반명. 이 지지층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하고 지금 이거 나 떴다 여기 올라탈 수 있겠다 지금 시작된 겁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다 물결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1: 네.
2: 추미애 지사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각을 세우느냐 좀 전에 궁금해하셨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1: 네.
2: 두 가지 계기가 있죠.
1: 뭡니까?
2: 첫 번째는 가장 직접적인 최근의 계기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그래서 정말 누구나 군침을 흘리는데 추미애 후보는 본인이 당연히 공천 적격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헌신적으로 도왔으니까 과거에 뭐 당대표 되거나 대선까지. 그랬는데 믿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이 누굴 밀었습니까? 한준을 정말 세게 밀어버린 거 아닙니까?
1: 네.
2: 진짜 세게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이 추미애 지사 측근 고위 정치인한테 들었는데
1: 네.
2: 추미애 지금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에 갖는 그 한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1: 아, 그래요?
2: 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1: 화풀이구나.
2: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1: 기본적인 마음.
2: 정치의 동기를 개인적인 동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동기도 상당히 작용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뭐 한풀이나 화풀이라고 또 표현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정치는 주고받는 건데 나는 줬는데 내가 받을 몫을 못 받았다 이런 것이고 그 전에 또 상황을 보면 과거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보훈의 뜻으로 국회의장을 밀었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 밀고 그 당시는 또 이재명 대통령 막 당대표로 이제 계속 떠오르던 시기이기 때문에 친명들이 다 으쌰으쌰해서 추미애 밀줄 알았는데 결과는 누가 됐습니까? 우원식이 됐잖아요. 그럼 왜 친명에서 반란표가 나왔냐? 제가 이렇게 취재해 보니까 친명 최측근들이 거기서 야 괜찮아 그냥 맘대로 찍어 이렇게 됐어요. 원래 추미애 이 지사가 그 민주당 내에서 좀 호불호가 강한 편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1: 네.
2: 그런데다가 그냥 맘대로 찍어 이래버리니까
1: 네.
2: 그냥 이게 그저 이재명 대통령 오도하는 관계없이 그냥 우원식 찍어버린 저 친명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추미애 저 지사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중플레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추미애 지사는 결국 이번에 내가 경선에서 내 상황을 보니까 친명은 나 앞으로 안 밀어준다. 그럼 나는 앞으로 난 대권주자 되어야 되거든요.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육선
1: 그렇지.
2: 의원이지 법무부 장관했지 당대표했지 남은 거뭐 있어요. 경기지사까지 했지 남은 거
1: 네.
2: 대권이에요.
1: 네.
2: 자 대권하는데 내가 보니까 친명은 안 된다. 텄다. 친청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현직 지사가 전당대회에 정청래 응원 메시지 내버리고 참전을 이미 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제일 지금 머리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친청 반명 세력의 발호. 지금 인사 논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아까 이건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이 중수청장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몰아붙이고 화가 엄청 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X의 트위터에 지금 추미애 지사를 직격하는 글도 올리게 됐다고. 이거 심각한 집안 싸움이다 말씀드립니다.
1: 노영희 변호사님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여권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뭐 조

0: 원장도 15석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삿대질하고 있고, 김인석 대표 추미애 도지사랑 싸우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 가능해요? 정리돼요?
1: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당장 쉽지는 않고요. 이게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지 사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뭔가 좀센 상대가 바깥에서 우리를 위협해야지 내부가 또 뭉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지금은 물론 이제 장정욱 대표 체제 하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위협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헤게모니 싸움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지금 봅니다.
0: 대통령에 대해서 좀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1: 바로 그겁니다.
0: 다 그냥 대통령한테 삿대질 하는 거.
1: 대통령한테 함부로 말하고 대통령한테 너무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왔던 대통령 나름대로의 색깔이 하나도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0: 왜 대통령을 존중을 안 해요?
2: 이제 좀 세게 할 시기가
1: 해야죠.
2: 됐다.
1: 단호함을 보여라.
2: 단호해져야지 이게 계속 말랑말랑해 보이면 네. 유시민 작가가 던진 그 돌이 정말로 통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이제는 오늘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끊어라라고 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0: 내일 한번 기자회견 보고 내일 오후에 또 네. 여러분들이 어떤 또 명쾌한 해석을 하시는지 저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철파의 강찬호 위원님, 서영주 소장님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노영희 변호사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네.
4: 네.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꼭 만나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초가을 날씨에 가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흐리겠습니다. 많은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

0: 햇볕에 낮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8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월계로 따라가는 길 미아사거리에서 북서울 꿈의숲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월계 1교에서 2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도 모두 창동교와 녹천교 사이 양방향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대방로는 보라매역에서 대림삼거리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로는 양방향 차가 많아서 신도림역과 영등포역 사이로 각방향 신호대기를 길게 하고 있고요. 국회대로는 신월라대목에서 국회 앞까지 쭉 가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긴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까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고요. 외곽으로는 죽전에서 신갈, 오산에서 남사까지 차량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꾸준하게 서울 방향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매송유계소에서 비봉, 팔탄분기점 지날 때 주춤거립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정책금리 목표 범위가 현행 3.75에서 4%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중 16명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2명은 동결을 예상했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점도표에 예측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지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1% 하락한 51,461.9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45% 내린 7,551.8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01% 하락한 25,978.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자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도 일제히 우대금리를 7%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주요 은행들은 연준 금리 인상 조치에 발맞춰 17일부터 기존 6.75%였던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상적인 금리 인상은 은행 이자 수익의 호재로 작용하지만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긴축 장기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대형 은행주들이 오히려 동반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금리는 1%에 있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무역적자 표현은 손실을 우아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